0: 미니 퀴즈. 여기 쓰레기 봉투를 줄게.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보자.
1: 꺼니 써니
2: 써니
1: 써니
3: 예!
0: 우와! 미니 퀴즈 덕에 미니랜드가 다시 깨끗해졌어요. 수고했어요, 미니 퀴즈.
3: 예!
4: 꺼니 꺼니
3: 영광이
5: 함께 놀아요. ABC 미니 퀴즈.

0: purple, purple, purple.
1: Yellow.

black. Orange. Brown.

Red, red, red. Green.

yellow. Pink. Blue.

Red.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Purple. Pink. Brown.

Yellow. Pink. Red.

brown. Green. Blue.

brown. Black. White. Orange. Pink.

blue. Yellow. Red. Green. Brown.

Orange. Pink. Purple. White. Black.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코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꾸룽꾸룽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앉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는 딸기 농장.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 써니.
1: 니니 키즈들이 오늘은 꽃을 구경하고 있나 봐요.
2: 써니.
1: 써니가 써미를 흘끗흘끗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3: 써니 써니. 꺼니 꺼니.
4: 써니. 꺼니.
2: 써니, 써니,
4: 꺼니, 꺼니, 꺼니.
1: 아하, 써니는 써미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2: 써니, 써니.
5: 지니, 응. 지니.
3: 응? 써미?
5: 지니, 지니.
1: 어? 지니가 써미에게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지니는 써니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여주려 한 것 같은데 그 사실을 모르는 써미는 크게 오해할 것 같죠?
4: 써미! 써미! 써미!
1: 써미가 지니에게 꽃 구경을 하러 가자고 하네요. 역시 지니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죠?
4: 써미! 써미!
2: 써니!
4: 써니?
1: 문제가 복잡해졌네요. 이제 어떻게 될지 써니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4: 써니, 써니. 써니, 써니.
1: 이런, 써니는 아직 지니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니가 실수였다고 말하기 곤란한가 본데요.
2: 써니, 써니.
4: 써니? 써니?
2: 써니,
4: 써니, 써미, 써미, 써니, 꺼니,

0: 오! 소니가 용기를 내어 써미에게 고백했어요.
1: 써미?
2: 진니.
1: 써미?
0: 어? 진니가 아까 한 고백이 실수였다고 써미에게 말했어요. 써미가 충격을 받았네요.

0: 써니! 써니!
1: 써미?
2: 써니가 써미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제 써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 써미!
0: 써니!
2: 써미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써니의 마음을 받아주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걸까요?
0: 써니...
3: 꺼니... 써니...
2: 괜찮아, 써니. 솔직하게 말한 것만으로도 써니는 아주 멋졌어.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0: 써니... 써니...
1: 꼬니!
3: 써니!
2: 써니가 기운을 차려서 다행이네요.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미니키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0: 응! 써니! 써니!
4: 써니!
0: 써니!

0: 빵빵.
1: Jealous. Angry. Sad.

Surprised. Happy.

jealous. Angry. Sad.

Surprised. Happy.

Yellow. Red. Blue.

purple. Green. Pink. Oh, my God.

Yellow. Orange.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홍순이네 딸기농단. 말하는 포미더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농장.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주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 그러다 넘어지겠어.
2: 큰일 났어!
0: 궤도 번개가 선샤인빌에 나타났다고?
1: 번개처럼 나타나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 도둑 말이야?
2: 그래! 그런 나쁜 도둑이 선샤인빌에 왜 왔지?
0: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걸까?
2: 신디, 스텔라! 우리가 그 도둑을 잡자. 얼른 로서한테도 얘기해야겠어.
3: 비온다뀨!
4: 비온다!
5: 우산 없냐뇨?
0: 없어.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거든.
6: 이름?
0: 누구세요?
6: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5: 오, 카이, 좀 멋졌다뇨.
1: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2: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6: 같이 써야죠. 아이고, 저런, 다 젖었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2: 주부주!
0: 그러니까 주주,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5: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2: 응, 그래.
0: 잠깐만, 여보세요?
2: 네?
0: 조스틴?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7: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0: 조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2: 조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스틴 말이야?
3: 아, 어떡해.
2: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조스틴을 만나게 되다니.
7: 축하해, 신디.
5: 안 뜨거워.
6: 질투가 타오른다. 저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5: 아, 진정해, 카이.
0: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7: 응.
0: 저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7: 어, 저 사람 아니야?
2: 응? 아, 얼른 가보자.
8: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2: 저스틴! 저스틴!
6: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5: 아, 뜨거워!
6: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0: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6: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내 기타가 사라졌어.
0: 네? 누가 가져간 거지?
6: 안 돼.

0: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1: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2: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다며.
1: 뭐야? 누가 그런 거지?
3: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1: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혹시 카이? 카이 요정님이 왜?
2: 그게 카이가 저쪽 나무 뒤에 숨어서 저스틴이랑 기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1: 설마 카이 요정님이 기타를 훔쳤다는 거야?
0: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요.
2: 기타를 훔친 게 아니라면 아까 왜 그러고 있었어? 엄청 수상해 보였는데.
0: 그건 신디님이 저스틴하고 친한 게 질투가 나서 기타에 음치 마법을 뿌리느라고.
2: 뭐냐고요? 너무하다뇨.
1: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0: 잘못했어요.
2: 아니야, 잘했어 카이.
1: 타로, 무슨 소리야?
2: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1: 주주, 얼른.
4: 알았어.
3: 마법의 흔적이 보여.
1: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 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2: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 아저씨가 뭔가 보셨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0: 아저씨, 응? 혹시 여기서 기타 들고 도망치는 사람 못 보셨어요?
3: 글쎄다.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4: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3: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 저 사람 옷에서 요정의 마법가루가 빛난다뇨. 천사감이 도둑이다. 잡아야 한다뇨.
4: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3: 어떻게 알았지?
4: 강기씨는?
5: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1: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놔.
5: 용케 내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4: 트윙클 부트 어!
6: 자, 비전!
4: 모두 날 따라와.
6: 알았어.
2: 그래.
5: 이게 뭐야?
1: 햇햇 레인보우 킹.
2: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1: 물론이지.
7: 어? 아니, 어? 저분 걔도 번개?
1: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2: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들의 여신인들?
8: 안 돼.
2: 걔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4: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1: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주주, 알았어.

0: 알아?
1: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0: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1: 어?
2: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1: 내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어디서 찾은 거예요?
3: 네?
2: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0: 맞아요.
4: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5: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4: 저기 뭐가 좋다는 거야?
5: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4: 시끄러.

0: 아, 또 그날이 왔네.
1: 맞아.
0: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겠지? 아니, 없었나? 주주! 그리고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잘 벌어오셨나요?
1: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0: 어? 영광인데요? 들어가시죠.
2: 아리셸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요정의 선물 가게입니다! 큐! 큐! 큐! 큐!
3: 너희들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돼.
4: 칼 요정님, 죄송해요.
0: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디님, 부탁이 뭔가요?
5: 오늘 레드비주를 찾기 위한 미니 콘서트를 열 건데요. 소리가 멀리 퍼지는 스피커가 필요해서요.
0: 아, 옥상 콘서트 할 때처럼 말이죠?
2: 맞아요.
0: 알겠습니다. 당장 만들어드리죠.
5: 아, 고마워요.
2: 카이, 내가 도와줄까?
0: 그 모습으론 도움이 안 되죠. 변신을 한다면 모를까? 미스틱!
2: 야! 야! 아, 여기 벌레가 있네.
6: 야, 갑자기 무슨 벌레?
2: 카이, 내가 미스틱 매지션인 건 비밀이라고.
4: 요정님, 괜찮으세요?
0: 아, 그럼요. 오늘 콘서트는 몇 시죠?
4: 4시쯤 하려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0: 물론이죠. 오늘 좀 우울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4: 우울했다고요? 왜요?
0: 왜냐하면...
7: 주비주!
4: 오늘 무슨 날이에요?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건 혹시 가족 사진이에요?
0: 그게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건 저랑 동생 사진이고요.
2: 카이, 그럼 오늘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겠네.
0: 아니요,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녀 때문에 꿀뿔이 흩어졌거든요.
4: 저런, 동생이 많이 보고 싶겠어요.
0: 네, 하지만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

0: 사진을 넣어둔 목걸이가 어디 갔지?
1: 발 드십시오. 이게 뭡니까?
2: 그게 언제 떨어졌지? 대리처, 이건 내가 멍청한 요정한테서 훔친 건데 예쁘지?
3: 사랑하는 메시지.

0: 청소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1: 청소는 됐고 그 멍청한 요정을 만나러 가야겠어. 주비주에 대해 알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카이, 목걸이를 못 찾아서 어떡해.
0: 잘 보관하지 못한 제 탓이죠.
2: 오늘 저희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시드님 감사합니다.
1: 그럼 시작해볼까? 치링치링치링링 싱크릿 슈즈.

0: 이 소리는!
1: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레드나이트! 노래를 하는 게 저 애들이었어? 뭐야? 멍청한 요정들 저기 있잖아. 어? 저기 달려오는 게 루시야. 루시가 왔어. 어? 안 되겠어. 어서 매직 필기를 열어야 해. 시크릿 매직 필기.
0: 여기가 어딥니까?
1: 이게 다 너 때문이거든. 얼른 공격해.
0: 아, 네. 클린 마법 정수리.
1: 이렇게 갑자기 수완 댄스 윙.
0: 매직 크리스탈!
2: 이건 리프팅 매지션의 마법이야. 계단이 생겼어.
1: 내려가자. 너 뭐야? 왜 자꾸 날 방해하냐고!
0: 나 미스틱 매지션은 신성한 별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왔다!
1: 뭐라는 거야? 에이! 너희 상대는 우리야!
2: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1: 각오해라! 리모테로! 너 나 각오하시지? 레인보우 스케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리모테로!
2: 이기는 건 우리야. 트윙클 부스 업.
1: 파워 업. 야. 이럴 수가. 어떡해. 미안. 공격할게. 니 멋대로.

0: 나서 못해! 밀어 쉬! 내 멋대로! 맞기만 해서는 안 되겠어! 러썸 로드! 내 멋대로! 러썸! 어?
1: 스텔라! 내가 구해줄게! 뮤직 슬라이드!
0: 러썸 서브! 조심해!
1: 뮤직 슬라이드!
0: 레드 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2: 네?
0: 어머, 어쩜 좋아!
2: 알겠습니다! 그린 마법 청소기! 최대 출력!
3: 매직 크리스탈!
2: 안됩니다!
4: 뭐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우리 여행 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1: 기내식입니다.
3: 맛있겠다.
2: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1: 뽀로로 떴다 비행기.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넘버블럭스 친구들.
8: 모여라.
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8: 20까지 합의해.
9: 우리 같이 놀자.
7: 5와 3이 만나면
9: 8이야.
7: 변신.
9: 우리 모두 8.
7: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9: 함께 놀아요.
7: 넘버블럭스. 갑의 가족.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제?
14: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드릴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0: 공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1: 네, 지금 가요.
2: 자,
0: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1: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0: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3: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공이 너무 느리잖아.
4: 야,
3: 지루하다, 지루해.
4: 나도 간다. 야,
3: 아무도 날 못 이길 걸.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이게 뭐야? 연습 좀 했나 보네. 잡을 수 있어. 어? 저기다. 이야.

0: 공순이 최고야.
1: 코디,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어? 다음에 또 하자. 응?
0: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주고받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주겠어.
2: 큐리, 이번엔 진짜 세계 첸데 잘 받아야 해.
1: 미용?
2: 어떡하지? 너무 세게 쳤나봐.
1: 너네 뭐해?
2: 내가 공을 너무 세게 쳐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1: 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2: 네, 좋아.
1: 얘들아, 공 찾으라.
0: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2: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0: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1: 공순이 완장대. 오늘 우리 목표는 갈색 공. 발견하는 즉시 대장한테 보고하도록.
3: 네, 대장.

0: 맛있겠다.
1: 어? 어? 뭉치 안 돼.
0: 다들 괜찮아?
2: 괜찮아. 코디! 코디가 안 보여?
3: 코디! 코디!
1: 도와줘!
2: 코디! 코디! 이거 잡아!
0: 너 괜찮아?
1: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2: 대원대, 여기서 우리 목표물을 찾아보자.
0: 공이다. 아, 쇳덩굴이 똥이었네.
4: 휴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2: 찾아서 다행이다.
0: 나도.
2: 공순이 완전돼. 공찾기 미션 성공.
3: 승리야.
0: 배고파.
2: 나도.
5: 집에는 어떻게 가지?
0: 맛있는 냄새.
2: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1: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2: 그런 것 같다. 빨리 가보자.
3: 공순아, 가르쳐.
6: 얘들아,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깨끗이 씻고 어서 밥 먹자.

0: 일어나 놀자.
1: 오늘은 안 돼.
0: 왜?
1: 이거 다 치워야 하거든.
0: 와.
1: 괜찮아, 뭉치?
0: 괜찮아, 음료.
1: 어? 이건 뭐야?
0: 돌?
1: 돌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2: 알처럼 생겼는데 분홍색 알은 처음 보는데?
3: 공룡 알 아니야?
2: 에이, 공룡은 이미 수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0: 그럼 이건 뭐지?
1: 나 결심했어.
2: 뭘?
1: 이 알을 잘 돌봐서 부화시킨 다음에 내가 키울 거야.
3: 이걸 키우겠다고? 정말?
4: 뭐 하는 거야?
1: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키워낼걸?
2: 그렇게 해서 언제 부화해?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화기를 만들어 올 테니까.
1: 오, 역시 코디!
2: 많이 기다렸지? 알은 어때? 아직 반응 없어?
1: 그게 뭔데?
2: 부화기계. 알을 뜨겁게 해서 빨리 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1: 잠깐만, 코디!
2: 왜?
1: 이게 너무 뜨거워서 알이 놀라면 어떡해.
2: 에이, 절대 그럴 일 없어. 이거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기린다!

0: 엄청 세게 부딪혔어.
1: 깨지면 어떡하지?
0: 지퍼?
2: 침대인 거냐?
0: 에이, 나도 이제 동물 친구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퓨리였어.
3: 왜요?
1: 공순아, 그런데 왜 동물 친구가 필요한 거야?
0: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아서.
2: 에이, 동물 친구 없어도 괜찮아. 그 대신 우리가 있잖아.
4: 맞아, 항상 같이 있어줄게.
0: 정말?
3: 매용 매용.
0: 너네들 항상 같이 있어준다고 했지?
4: 왜?
0: 그럼 나 방청소하는 거 도와줄 거지?
2: 그건 좀.
0: 오늘 코디는 왜 안 왔어?
2: 오늘은 우리끼리 놀라던데.
4: 뭔가 그래. 힘들어 보였어.
0: 무슨 일 있나?
1: 어머, 망가졌다.
0: 이건 어떻게 끼우는 거지?
5: 코디한테 고쳐달라야겠다.
4: 이런 건 코디가 잘하지.
0: 코디!
2: 집에 없냐?
0: 안녕, 코디.
6: 안녕.
0: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6: 아니야, 괜찮아. 근데 무슨 일로 온 거야?
0: 콩이 장난감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고쳐줄 수 있어?
6: 그래, 들어와.
0: 이게 다 뭐야?
6: 바퀴가 빠졌네. 바퀴 이러면 안 굴러가는데.
2: 코디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6: 뭐 괜찮아. 근데 너희 왜 왔다고 했지?
2: 얘 좀 심각한데 어떡하지?
0: 콩콩이 장난감 고치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6: 아, 그랬나? 그럼 이건 콩콩이 장난감이.
0: 코디, 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미영.
6: 사실은 요즘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응? 물건 고쳐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자꾸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쉬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레몬젤리를 계속 먹었거든. 잠이 안 오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그랬구나.
2: 미안해, 코디.
0: 아하, 코디, 잠자는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일단 여기 누워봐. 그리고 나서 양을 세워봐.
6: 양?
0: 응. 나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양을 세면 바로 잠이 오더라고.

0: 내가 도와줄게.
1: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0: 힘들어.
1: 양 80마리.
2: 어떡하지?
3: 공순아, 갑자기 제조는 왜 하는 거야?
2: 지금이니까 힘들지.
3: 당연히 힘들지.
2: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잠이 잘 오거든. 자려고?
3: 그게 아니라 조금만 누워서 쉬게.
0: 잠자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냐?
2: 왜요? 예쁘다.
3: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날아다니면 재미.

0: 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1: 코디, 이 신발이 얼마나 우리 날씨이냐? 코디, 코디!
2: 코디?
0: 드디어 잠들었냐?
1: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코디.
3: 고마워. 나도.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플렉소!
4: 플렉소! 얼마될까?
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2: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5: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화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7: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하게 날뛸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하게 날뛸까.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하게 날뛸까.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제?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0: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시장님 괜찮으세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3: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1: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4: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5: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6: 좋아 얘들아, 기가 들떠 출동.
7: 그래 알았어.
6: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가 들다 출동.
6: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7: 그래, 좋아, 아빈!

0: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2: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3: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아쭈!
4: 레이, 괜찮아?
5: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6: 자, 그럼 주사 놔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5: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3: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7: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3: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5: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3: 안 돼.
4: 레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5: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7: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3: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4: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3: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8: 아이고, 목이야.
9: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엔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다.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집접. 어서 출발하라고.
4: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10: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4: 다행이네요.
10: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4: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10: 그래, 너희만 믿을게.
4: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11: 알았어, 아밍.
5: 알았어.
3: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4: 레이,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5: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1: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0: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3: 뭐?
1: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1: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봇 출동!
4: 알았어, 아민!
1: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0: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반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3: 이거나 받아라, 고양이 털뭉치야.
0: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2: 그래, 방패 준비 완료.

전혀 안 보이잖아.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유루 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안 돼!
5: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켜!
6: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1: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5: 안 돼!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7: 리더가 된 포키!
0: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2: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1: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2: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2: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8: 야호! 내가 리더다!
1: 뭐? 포키가 리더라고?
2: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8: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0: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8: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9: 우후! 임무 호출이다!
8: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0: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8: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9: 당연하지. 출동하자.
1: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9: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8: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9: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8: 정말?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9: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8: 고마워.
1: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9: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0: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1: 한번 해보는 거야.
0: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1: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9: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땀바기 대장 포키! 땀바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1: 수학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9: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10: 블록 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난 하늘을 여는 스타 스케이!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가빌더 출동!
9: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1: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9: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베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0: 그게...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3: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0: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포키!
4: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5: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포키?
5: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0: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5: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 어떻게 위험한데?
5: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5: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5: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희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포키.
5: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3: 루루, 어디가?
5: 우리도 같이 갈래.
2: 포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6: 포키, 너 괜찮아?
5: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4: 포키,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 줄 거야.
5: 정말 그럴까?
4: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5: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7: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0: 포보와 두더지들이잖아.
8: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7: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5: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4: 드릴러 낚시 성공!

0: 이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1: 위험해.
0: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치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2: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3: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4: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5: 그래, 좋아, 복희.
4: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6: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3: 평평하게 만들고,
4: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3: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4: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다리다 건설해 볼까?
5: 응? 이모 완성!
3: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4: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얘들아, 어?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3: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6: 다신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4: 고마워, 얘들아.
6: 뭐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아빈도 정말 기뻐할 거야.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4: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세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9: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8: 출발.
9: 돼버리가 도망간다.
8: 3위 쫓아가야지.
9: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7: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뚝딱뚝딱.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로운 고향 게라시티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0: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뭐.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 어,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1: 아,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2: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감자, 구운감자, 치즈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3: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4: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3: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4: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3: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5: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6: 저 사람들이에요.
4: 어서 빨리 보고 싶어.
6: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4: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3: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5: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7: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8: 탐험할 때 진짜 망했다. 벌써 좋아지는데.
7: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8: 너무 신나.
7: 청소할 때 잔뜩 있겠는데.
8: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9: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3: 아,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4: 너무 귀여워.
3: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5: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4: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3: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7: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8: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7: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5: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8: 누워서 당근 먹기야.
5: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티.
9: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5: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0: 기가 빌더 출동.
6: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4: 진짜 멋있다.
5: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3: 붉은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 빨리! 안으로 피해요! 어서!
5: 괜찮아? 안 다쳤어?
6: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5: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6: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3: 바람이 너무 세!
5: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6: 좋아!
5: 보자.
7: 얼른 해!

0: 기가 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것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 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 빌더.
4: 다들 우릴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 빌더.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근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8: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9: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유.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1: 기가 빌더
6: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하라고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1: 어? 뭐야? 이게 아닌데.
0: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여기다!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3: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3: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아하,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쉬어.
3: 어이, 멈춰. 그 빙한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3: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신! 포켓몬 변신 완료! 라이키몬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가! 따라와!
1: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포부! 응? 여기서!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1: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야, 이건 또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1: 힘이 더 필요해. 빙어다.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누면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2: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어, 저기 좀 봐요. 어?
2: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1: 다들 비켜요.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어?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하나도 안 재밌어.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꼬롱꼬롱 따가요. 지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 내일 놀자.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친구들 안녕. 이곳엔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미니키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미니키즈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네요. 안녕, 미니키즈! 우와! 곳곳에 요리 재료들이 가득한데요. 미니키즈가 오늘은 요리놀이를 하나 봐요.

0: 진니!
1: 써니?
2: 써니?
3: 이런, 진이가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밟고 넘어졌어요. 어우, 아프겠는데요.
0: 진이.
3: 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제 방안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 니니키즈?
1: 어?
3: 그럼 니니키즈들이 청소할 수 있게 청소 도구를 줄게요.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1: 예!
4: 꺼니 꺼니!
0: 지니!
4: 꺼니!

0: 미니 키즈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방이 깔끔해졌어요. 잘했어요, 미니 키즈. 근데 지금 미니랜드도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니랜드가 깨끗해질 수 있게 미니 키즈들이 청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바깥으로 가볼까요? 미니 키즈, 여기 쓰레기 봉투를 줄게.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보자.
1: 꺼니 써니
2: 써니
1: 써니
3: 예!
0: 우와! 미니 키즈 덕에 미니랜드가 다시 깨끗해졌어요. 수고했어요, 미니 키즈.
3: 예!
4: 함께 놀아요. ABC 미니 키즈.

blue. White, pink.

0: Purple.
1: Yellow.

black. Orange, brown. Red. Green.

yellow. Pink. Blue.

green. Red. Purple.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Purple. Pink. Brown.

Brown. Green. Blue.

brown. Black. White. Orange. Pink.

blue. Yellow. Red. Green. Brown.

Orange. Pink. Purple. White. Black.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됐어요, 선생님!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신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3: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 써니.
3: 니니 키즈들이 오늘은 꽃을 구경하고 있나 봐요.
4: 써니.
3: 써니가 써미를 흘끗흘끗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5: 써니, 써니. 꺼니, 꺼니.
4: 써니. 꺼니. 써니, 써니.
5: 꺼니? 꺼니, 꺼니.
3: 아하, 써니는 써미를

0: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1: 소니, 소니.
2: 지니? 응. 지니.
3: 응? 소니?
2: 응. 지니, 지니.
0: 어? 지니가 써미에게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지니는 소니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여주려 한 것 같은데 그 사실을 모르는 써미는 크게 오해할 것 같죠?
3: 써미! 써미! 써미?
0: 써미가 지니에게 꽃구경을 하러 가자고 하네요. 역시 지니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죠?
3: 써미! 써미!
1: 써니!
3: 써니?
0: 문제가 복잡해졌네요. 이제 어떻게 될지 소니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3: 써니! 써니! 써미! 써미!
0: 이런! 써미는 아직 지니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니가 실수였다고 말하기 곤란한가 본데요.
1: 써니! 써니!
3: 써미? 써미?
1: 써니!
3: 써미? 써미, 써미! 써니? 써니?

0: 오! 소니가 용기를 내어 써미에게 고백했어요.
1: 써미?
2: 진니.
1: 써미?
0: 어? 진니가 아까 한 고백이 실수였다고 써미에게 말했어요. 써미가 충격을 받았네요.

0: 써니! 써니!
1: 써니?
2: 써니가 써미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제 써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 써미!
0: 써니!
2: 써미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써니의 마음을 받아주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걸까요?
0: 써니...
3: 꺼니... 써니...
2: 괜찮아, 써니. 솔직하게 말한 것만으로도 써니는 아주 멋졌어.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0: 써니... 써니...
1: 꺼니... 써니...
2: 써니가 기운을 차려서 다행이네요.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미니키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0: 응! 써니!
1: 써니!
0: 써니!
1: 써니! 써니!
0: 써니!

0: 빵빵.
1: Jealous. Angry. Sad.

Surprised. Happy.

Jealous. Angry. Sad.

Surprised.

Yellow. Red. Blue. Oh, my God.

0: purple. Green. Pink.
1: Ooh.

elephant. Pig. Duck. Tyrannosaurus.

dog. Lion. Eagle. Crocodile.

이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운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주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 그러다 넘어지겠어.
2: 어? 큰일 났어!
0: 궤도 번개가 선샤인빌에 나타났다고?
1: 번개처럼 나타나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 도둑 말이야?
2: 그래! 그런 나쁜 도둑이 선샤인빌에 왜 왔지?
0: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걸까?
2: 신디, 스텔라! 우리가 그 도둑을 잡자! 얼른 로사한테도 얘기해야겠어.
3: 비온다, 뀨!
4: 비온다! 우산 없냐뇨?
0: 없어.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거든.
5: 이름? 어?
0: 누구세요?
5: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3: 오, 카이. 좀 멋졌다뇨.
1: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2: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5: 같이 써야죠.
6: 아이고 저런 다 젖.

0: 떴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1: 감사합니다.
2: 주비주!
3: 그러니까 주주,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2: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4: 응, 그래. 잠깐만, 여보세요? 네? 조스틴?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3: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4: 조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2: 조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스틴 말이야?
4: 아, 어떡해.
2: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조스틴을 만나게 되다니.
3: 축하해, 신디.
2: 안 뜨거.
1: 질투가 타오른다. 저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2: 아, 진정해, 카이.
4: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3: 응.
4: 저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3: 어, 저 사람 아니야?
4: 응?
5: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2: 저스틴! 저스틴!
1: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2: 아, 뜨거! 어? 쟤들 또 어디 가는 거야?
6: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4: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6: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어, 내 기타가 사라졌어.
4: 네? 누가 가져간 거지?
6: 안 돼.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4: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2: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답뇨.
4: 뭐야? 누가 그런 거지?
3: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4: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2: 혹시 카이?
4: 카이 요정님이 왜?
2: 그게 카이가 저쪽 나무 뒤에 숨어서 저스틴이랑 기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4: 설마 카이 요정님이 기타를 훔쳤다는 거야?
7: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요.
2: 기타를 훔친 게 아니라면 아까 왜 그러고 있었어? 엄청 수상해 보였는데.
7: 그건 신디님이 저스틴하고 친한 게 질투가 나서 기타에 음치 마법을 뿌리느라고.
2: 뭐냐고? 너무하다뇨.
4: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7: 잘못했어요.
2: 아니야, 잘했어, 카이.
4: 타로, 무슨 소리야?
2: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4: 주주, 얼른.
3: 알았어. 마법의 흔적이 보여.
4: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 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2: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 아저씨가 뭔가 보셨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0: 아저씨, 응? 혹시 여기서 기타 들고 도망치는 사람 못 보셨어요?
3: 글쎄다.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4: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3: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 저 사람 옷에서 요정의 마법가루가 빛난다뇨.
5: 천사담이 도둑이다. 잡아야 한다뇨.
4: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3: 어떻게 알았지?
4: 당신은?
6: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1: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놔.
6: 용케 내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4: 으쌰으쌰.
7: 트윙클 부스트 업!
4: 자, 비전! 모두 날 따라와.
1: 알았어.
4: 그래.
6: 야호! 차차차!
7: 클링클링 미라클!
6: 이게 뭐야?
7: 텟텟 레인보우 킹!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1: 물론이지!
8: 아니, 저건 걔도 번개?
1: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9: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빌의 여신인들?
10: 안 돼.
9: 걔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4: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1: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주주,
0: 알았어, 타로.
11: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0: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11: 어?
4: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11: 내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어디서 찾은 거예요?
4: 네?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1: 맞아요.
12: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13: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1: 맞아요.
12: 사랑해요. 시끄러워. 저게 뭐가 좋다는 거야?
13: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12: 시끄러.
13: 넘버 쳐.

0: 맞아.
1: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겠지? 아니, 없었나? 주주! 그리고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잘 돌아오셨나요?
0: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1: 어? 영광인데요? 들어가시죠.
2: 아리셸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요정의 선물가게입니다! 큐! 큐! 큐! 큐!
3: 너희들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돼.
4: 칼 요정님, 죄송해요.
1: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디님, 부탁이 뭔가요?
5: 오늘 레드비주를 찾기 위한 미니 콘서트를 열 건데요. 소리가 멀리 퍼지는 스피커가 필요해서요.
1: 아, 옥상 콘서트 할 때처럼 말이죠?
4: 맞아요.
1: 알겠습니다. 당장 만들어드리죠.
5: 아, 고마워요.
2: 카이, 내가 도와줄까?
1: 그 모습으론 도움이 안 되죠. 변신을 한다면 모를까? 미스틱!
2: 야! 아, 여기 벌레가 있네.
6: 야, 갑자기 무슨 벌레?
2: 카이, 내가 미스틱 매지션인 건 비밀이라고.
4: 요정님, 괜찮으세요?
1: 아, 그럼요. 오늘 콘서트는 몇 시죠?
4: 4시쯤 하려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1: 물론이죠. 오늘 좀 우울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4: 우울했다고요? 왜요?
1: 왜냐하면...
3: 주비주!
4: 오늘 무슨 날이에요?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건 혹시 가족 사진이에요?
1: 그게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건 저랑 동생 사진이고요.
2: 카이, 그럼 오늘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겠네.
1: 아니요,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녀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4: 저런, 동생이 많이 보고 싶겠어요.
1: 네, 하지만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 어? 사진을 넣어둔 목걸이가 어디 갔지?
7: 발 드십시오. 이게 뭡니까?
2: 그게 언제 떨어졌지? 대리쳐. 이건 내가 멍청한 요정한테서 훔친 건데 예쁘지?
8: 대마녀님의 메시지다.
2: 깜짝이야.
8: 루시, 레드나이트,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주비주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나설 테니 각오해라.
2: 뭐라고요?
8: 메시지 끝. 난 간다. 가! 가!
7: 청소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2: 청소는 됐고 그 멍청한 요정을 만나러 가야겠어. 주비주에 대해 알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카이. 목걸이를 못 찾아서 어떡해.
1: 잘 보관하지 못한 제 탓이죠.
5: 오늘 저희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신디님. 감사합니다.
2: 그럼 시작해볼까?
9: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효정!

0: 들으라. 이 소리는.
1: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레드나이트! 노래를 하는 게 저 애들이었어? 뭐야? 멍청한 요정도 저기 있잖아. 어? 저기 달려오는 게
2: 루시야. 루시가 왔어.
1: 어? 안 되겠어. 어서 매직필드를 열어야 해. 시크릿 매직필드.
0: 여기가 어딥니까?
1: 이게 다 너 때문이거든. 얼른 공격해.
0: 아, 네. 클린 마법 정수기.
1: 이렇게 갑자기
3: 스완센스 윙.
4: 매직 크리스탈!
5: 이건 리프팅 매지션의 마법이야. 계단이 생겼어.
1: 내려가자. 너 뭐야? 왜 자꾸 날 방해하냐고!
4: 나 미스틱 매지션은 신성한 별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왔다!
1: 뭐라는 거야? 에이!
5: 너희 상대는 우리야!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1: 각오해라! 리모테로!
5: 너 나 각오하시지? 레인보우 스케치!
1: 누가 이기나 해보자! 리모테로!
5: 이기는 건 우리야! 트윙클 부스 업! 파워 업!

0: 공격할게. 네 멋대로. 용서 못해. 미러쉬. 네 멋대로. 맞기만 해서는 안 되겠어. 러썸 로드. 네 멋대로. 러썸.
1: 스텔라. 내가 구해줄게. 뮤직 슬라이드.
0: 러썸 서브. 조심해.
1: 뮤직 슬라이드.
0: 레드 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2: 네?
0: 어? 어머, 어쩜 좋아.
2: 알겠습니다. 그립 마법 청소기 최대 출력.
0: 안돼.
2: 아니, 예.
3: 매직 크리스탈.
2: 예. 안 됩니다.
4: 뭐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자, 쳤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행운해.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핀과 함께.

0: 차차 허파 어디 이 나무가 좋을까? 아니면 이 나무가 좋을까?
1: 저 누구세요?
0: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2: 도깨비?
0: 아니 난
1: 괜찮아.
0: 나는 도깨비도 도둑도 아닌 이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나쁜 괴물들과 싸우는 나무도사.
2: 나무도사?
0: 그렇지.
3: 그런데 우리 유치원에 무슨 일이세요?
0: 그게 말이다. 내가 아주 나쁜 괴물들과 싸우는 도중에 내 100년 된 나무 지팡이가.
2: 우와, 멋지다.
4: 어머,
2: 우와.
0: 부러졌어. 그래서 새로운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찾던 도중에 여기까지.

0: 까지 왔구만. 하지만 여기에는 나무들이 영.
1: 어떤 나무를 원하시는데요?
0: 혹시 나무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
1: 제가 나무에 대해서 좀 알죠. 들어보실래요?

0: 샤샤, 나무 많이 한다.
1: 역시 대단하구만.
2: 도사님, 가자, 가자, 가자. 감나무로 만들면 빨리 가지 않을까요?
1: 아무래도 그렇겠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내가 원래 빠르기도 하지만 만약에 가자 가자 감나무 지팡이만 있다면 내 축지법이 더욱더 빨라지겠지.
3: 그럼 덜덜 떠는 사시나무는요? 그물이 덜덜덜 떨 것 같은데요?
1: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사시나무는 내가 떨려. 그래, 그 뽕나무가 좀 탐이 나긴 한데 말이야.
2: 방귀 뽕뽕 뽕나무요?
1: 그렇지. 예전에 뽕나무로 만든 나무지팡이로 괴물과 싸운 적이 있었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방귀 도수를 쓰는 수밖에. 방귀 뿡뿡 뽀이뽕 뽀이뽕 뽀이뽕뽕 방귀 뿡. 역시 뽕나무구만. 좋아.
0: 방귀 뽕뽕 뽕나무가 최고네.
1: 그렇긴 하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서 말이야.
4: 그럼 밤나무는 어때요? 낮을 밤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오호라,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
2: 난 가자 가자 감나무가 좋은데.
1: 그렇지. 가자 가자 감나무도 좋지.
0: 방귀 뽕뽕 뽕나무지.
1: 그렇지.
3: 난 밤으로 만드는 밤나무.
2: 가자 가자 감나무야.
1: 뽕나무지.
3: 감나무도 좋고.
1: 얘들아. 얘들아. 도대체 어떤 나무로 지팡이를 만든단 말인가.
4: 다른 나무도 있으니까 더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어때요?
1: 그거 아주 좋죠.
2: 그럼 되겠다.

나무가 아주 많구만. 그렇지. 어? 바람 솔솔 소나무 지팡이를 사용한다면 내 장풍이 훨씬 더 세질 테지.

0: 아니 지금도 센데 소나무 지팡이를 쓰면 얼마나 세지는 거야?
1: 아, 따끔따끔 가시나무 지팡이는요? 나쁜 요괴를 가시로 혼내줄 수 있잖아요.
2: 오호라,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
3: 가다 자빠졌다 잣나무는요? 괴물을 자빠뜨릴 수 있잖아요.
2: 오호라, 그것도 좋구만.
4: 근데 그러다 사시나무처럼 도사님이 자빠지면.
5: 그럴 수도 있겠다.
2: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3: 아니면 쪽쪽 입 맞춘다 쪽나무?
2: 쪽나무는 안 돼.
6: 왜요?
2: 예전에 쪽나무인지 모르고 지팡이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지. 그런데. 아, 모르겠다. 안 되겠다. 근데 이게 무슨 나무더라? 아니, 몰라. 짠! 저리가! 저리가! 오지마! 오지마! 나 너 싫어! 저리가! 저리가! 쪽쪽! 입 맞춘다 쪽나무로 만들어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래서 지팡이를 만들 나무는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 해.
4: 그럼 바람소에서의 소나무로 해요.
2: 그래, 나도 그건 좋다고 생각해.
3: 아니, 가자. 감나무 좋은데.
2: 그래, 감나무도 무난하지.
1: 뽕나무가 최고죠.
2: 뽕나무가 최고 맞아.
3: 따끔따끔 가시나무로 해요.
2: 그럴까? 미안. 내가 그 결정하는 걸 잘 못해서 말이야.
4: 근데 꼭 하나만 만들어야 하나? 다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쓰면 좋지 않을까요?
2: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 그거구만! 다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구만!

오라, 지팡이가 아주 많이 생겼구만. 자, 좋아. 그럼 다들 원하는 나무로 하나씩 가져가도록. 자.

0: 난 바람 솔솔. 그럼 이게 내 거.
1: 그럼 난 가자 가자 감나무. 자, 그럼 지금부터 나쁜 괴물들과 싸워볼 텐가?
2: 예, 도사님.
1: 어, 좋았어. 날 바짝 따라오시게. 가자 가자 감나무.

꽉 파자! 지금이야! 하늘아, 뽕뽕 방귀 뽕나무! 자, 우리 딩동댕 친구들은 어떤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고 싶나요?

힝!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에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0: b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 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개 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깨봐.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말에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10: 왜? 뭔데?
5: 그래?
11: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0: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11: 뭐? 너도 비밀 있어?
10: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11: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대답 못하겠네?
10: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11: 엉덩이가 촉촉해. 뭐지?

0: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나 사실 암흑 보석을... 에? 어디 갔어? 와, 김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꿈이다. 어?
1: 저 촌스러운 뼈정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2: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1: 아, 번개맨밖에 없지!
2: 번개맨과 한 번개...
3: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2: 그럴지도?
1: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4: 그런 거였구나.
1: 만약 저 뼈정머리가 번개맨이라면 우리의 작전도 달라져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4: 찍찍찍.
3: 네, 네. 조그만님.
5: 개맨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5: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마디 때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네가 집에서 그것만 갖고 올게! 기다려!
5: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0: 머리 머리 같이.
1: 이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2: 자몽몽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복녀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3: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4: 초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1: 도와줘.
5: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6: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어딨어? 핑키! 어? 핑키 소리. 저쪽이야.
5: 핑키야.
6: 핑키야.
5: 핑키야.
6: 핑키야.
5: 쏴. 핑키.
6: 핑키.
5: 금방 갈게. 기다려. 괜찮아?
1: 개맨아, 난 어. 괜찮아.
5: 어떻게 된 거야?
1: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6: 어? 동개맨?
7: 나와!
8: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2: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9: 나는 팥지. 그럼 이만.
8: 그걸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예. 알지?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7: 예?
9: 잠깐!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빡치기, 묵직빡치기 터뜨릴 테지!
1: 남의 똥 냄새는 싫다고!
5: 어쩌지?
2: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9: 어? 안 해? 좋아. 그럼 5,
2: 4, 3,
9: 2,
6: 안 돼. 아이디 핑계 바뀌어라.
9: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5: 이거 왜 이렇게. 피키! 괜찮아?
8: 다행이다.
4: 일단 도망가서.
9: 괜찮아?
4: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8: 다행이다.
5: 대신!
8: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5: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6: 뭐 다 봐요?
5: 아니 뭐
6: 참 이거 핑키 들고 가자.

0: 맛있게 먹어.
1: 이게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기로 변신하는 거.
2: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1: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어, 사랑이가 다 봤으면 어떡하지? 어.
2: 아,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아, 설마 사랑이가?
3: 한번기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0: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1: 허,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0: 헉,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1: 하, 내 얘기가 아니구나.
0: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4: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0: 카메라!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1: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0: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1: 어?
0: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5: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4: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5: 그런 거 없어.
0: 번개쌤, 하나씩 먹죠.
5: 규칙이잖아요.
1: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0: 나도 새 옷 좀 사줘.
4: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0: 나는 왜 빨리 안 가? 언니보다

0: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1: 그 용서할 수 없어.
0: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 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2: 근데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조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핑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3: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3: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4: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3: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0: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5: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1: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커진가? 아빠, 가요.
2: 어, 그래, 마가. 어, 사랑아, 쉬고 있어. 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3: 나는 왜 빨리 안 가?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0: 오, 대박. 오.
1: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2: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오든들 막 마신다는 커피?
3: 응원하시는 음료 나왔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4: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2: 어? 이 소리는... 어, 오듬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순회인가 보네.

0: 근데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네.
3: 배신?
4: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5: 당연하죠. 조그마 왕님. 야.
1: 어, 조그마 왕님. 저입니다. 알지?
6: 뭘 알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5: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 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4: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6: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
4: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2: 잡힐 수 없어!
7: 이게 바로 어른 노동.

0: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제 얼음땡 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1: 좋아요. 에이, 한번계 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 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2: 우와, 맞아요.
3: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4: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0: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5: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4: 변하긴 큰 것 같은데.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너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2: 제발! 나 다시 일곱 살로 되돌려줘!
6: 돌려달란 말이야!
1: 저기다!
2: 깜짝이야!
6: 아줌마! 우린 다 봤다!
0: 암흑보석 내 노랑!
2: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랑!
6: 사랑!

0: 당장!
1: 당장 쳐봐!
2: 이젠 다 끝났어.
3: 그만해!
4: 봉개맨!
1: 우린 악당이 아니다!
5: 야옹이다!
1: 뽀삐뽀삐뽀삐냐옹!
3: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5: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3: 과거에 예?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0: 전기도장 2개 찍어주세요.
1: 이 도장은 혹시
0: 아니에요.
1: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2: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3: 너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0: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3: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0: 휴, 다행이다.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1: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4: 사랑이 같았어?
1: 뭐야, 어떻게 알았어?
4: 7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1: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0: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1: 선아가, 그거 아니야. 얍.

0: 손님을 모셨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1: 형님 잘 닦아주세요.
2: 너가 좀 애초에 더 잘 던져야 돼.
3: 형 뛰어요, 뛰어.
4: 뛰어라, 뛰어. 가, 가.
1: 아, 봤는데 한 번만 조금만 더.
0: 저기 남자가.

0: 둘, 셋.
1: 오늘은 사연자 큐.
0: 네, 저희 삼돌이가 실내 아이스링크장에 왔습니다.
2: 와, 이곳 진짜
0: 분위기가 진짜 좋죠?
3: 네,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0: 그러니까
3: 동심을 일깨워 주는 분위기네요.
0: 네, 눈까지 내리고. 와. 네, 근데 저희가 여기 왜 온지 알아요?
4: 뭔가 특별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곧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 삼돌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4: 맞습니다.
0: 네,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준비한 게 있죠?
3: 뭐죠? 맞아요.
4: 저희가 오늘 할 경기들은 네. 마찰력을 이용해서 좀 엉뚱한 게임들을 준비했어요.
0: 마찰력 아세요?
2: 이거잖아요.
0: 아, 이것도 마찰이 있구나.
4: 네, 마찰력이란 그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을 때 서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 아,
0: 자, 그럼 우리가 마찰력을 이용해서 이제 올림픽 게임을 해볼 건데. 네. 자, 일단 게임에 앞서서 사실 네. 저희가 세 명이잖아요. 네. 근데 팀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 모셨죠.
0: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임팩트의 이상 씨 들어와 주세요.

0: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스타 큐 시청자 여러분. 네, 임팩트의 이상이라고 하고요. 오늘 멤버 태호 형을 도우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멤버랑 이제 같이 하게 되니까 뭔가 더 든든하고
2: 더
1: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정말 팀워크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 실제 팀이니까.
1: 저희가 이제 총 세 종목의 경기를 할 건데요. 네. 자, 이제 두 종목을 이기는 팀이 저기 보시면 한우가 있죠?
4: This is me.
1: 네. 한우를 이제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3: 저거 꼭 이겨야겠다.
1: 자, 그러면 저희의 오늘의 퀘스트, 기상천의 마찰력 올림픽 시작합니다.
4: 시작합니다.
1: 자, 근데 경기에 앞서서 사실 네. 오늘 네. 매의 눈으로 딱 공정한 심판을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3: 아,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죠. 네. 네, 저희 오늘의 심판 이동현 PD님이십니다. 심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아, 예, 예.
1: 자,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경기는 뭔가요?
5: 첫 번째 경기는 네. 워밍업으로 철인 2종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일단은 저기 지금 썰매 자체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붙여놨는데 하나를. 이건 무조건 스피드야. 어차피 이게 마찰력이 내가 들받으니까 차를 골라서 형이 타이스일까?
1: 내가 끌게.
0: 그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1: 끄는 거야 한 명이?
0: 그치 한 명이 끄는 거지.
1: 그럼 내가 끌어야지.
2: 죄송하지만 약간 이게 오른쪽으로 무조건 오른쪽. 약간 제가 고르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 약한 척을 하세요. 약한 척을 하면은 태호 형이 맏형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다친 척하고
3: 동정심을
2: 유발하면서 넘어지는 척도 막 하고
1: 손도 없다.
4: 출발하겠습니다. 자, 호랑이 불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1: 네. 네.
4: 준비.
1: 이야! 이야! 이야! 이야!
5: 간다. 오케이. 좋아. 간다. 오케이. 좋아.
1: 어린이 패기. 이야! 오! 이야! 이야! 이야! 오! 빨리! 그렇지! 잘한다!
6: 영종민!
1: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6: 영종민!
1: 형! 빨리! 나 이거 소질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자, 빨리 골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 자! 타! 자!
6: 영종민 빨리! 아니.
1: 이거 잘 이래!
6: 끝나, 형이 믿는다,
1: 빨리.
6: 빨리, 진짜 더 빨리. 아영 뛰어. 뛰어.
1: 가.
6: 아, 맞는데, 조금만 맞는다. 아니, 내가 진짜 최고구요. 예. 저 팀 잘못 선택했습니다.
1: 역시! 아, 이게 팀워크죠, 아, 좋아.
7: 고무대야 썰매가 더

0: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썰매날 때문이에요.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커지고 매끈할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같은 물건도 거친 흙바닥에서 끌 때보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끌 때 더 쉽게 끌 수 있죠. 그러니까 썰매에 붙인 매끄러운 쇠조각이 마찰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1: 네, 두 번째 경기는 네. 느림보 썰매입니다.
2: 느림보 썰매요?
3: 이게 뭐죠?
4: 느림보?
3: 느리게 네. 가는 건가 봐요.
2: 그런가?

0: 눈썰매면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게 이번에는 마찰력을 좀 크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 맞아요.
1: 느릴수록 이기는
2: 거니까. 그래?
0: 마찰이 가장 큰 튜브를 고르는 게 가장 좋은 거네.
2: 네, 맞습니다.
1: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0: 어떤 거 하지?
1: 자, 그러면은.
0: 네, 형네부터 고르는 거죠?
1: 아, 저희한테 먼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참, 뭐가 날 것 같아?
2: 진짜 솔직히 진짜
1: 마찰력이 커야 돼.
0: 사포.
2: 난 솔직히 진짜 느릴 것 같은 거는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1: 얘?
2: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1: 그런가?
2: 내가 봤을 때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0: 사포 사세요.
2: 아, 잠깐만. 얘랑.
3: 오케이, 선택의 시간.
0: 선택의 시간.
1: 자, 시간이 없어.
2: 나 얘 할게.
0: 오케이.
1: 그래?
0: 선택 드릴게. 태형은 뭐 하시죠?
1: 태형은 이거 할래.
0: 그러면 저는.
2: 얘 빠를 건데.
1: 전 이거.
0: 빠르게.
3: 오케이, 그럼 나.
0: 저 이거요.
3: 아, 사포.
0: 저 이거.
3: 사포.

0: 자, 준비!
1: 오, 무서워. 잠깐만.
0: 출발!
1: 출발! 오, 잠깐만.
0: 파이팅! 과연?
1: 오, 오.
0: 과연?
1: 오, 오.
0: 가자, 오, 가자, 오, 가자, 오, 가자, 오, 가자! 오, 오. 와, 안 가! 어떻게 해?
1: 오, 큰일 났어.
0: 가자!
2: 용정이 형, 제발!
3: 야, 잠들어.
0: 움직여, 움직여!
2: 아, 움직이지 마요.
0: 잠깐만!
2: 안 움직이는 게 좋은 거야.
0: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1: 영종아,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하자.
2: 하나, 둘.
0: 앞으로 점프.
2: 하나, 둘, 셋, 점프!
0: 점프! 점프!
2: 하나, 둘, 셋,
0: 영종아, 점프!
2: 영종아, 점프!
0: 영종아,
2: 점프! 영종아, 점프!
0: 영종아,
4: 점프!
0: 오! 멈췄어! 영종아, 점프! 점프!
2: 오, 오, 오, 설마, 설마. 설마. 오, 오, 오, 설마, 설마. 설마.
0: 잠깐만. 이거.
2: 이거는 성향이 더 많이 갔으니까 저희 팀 이긴 걸로.
0: 잠시만요.
2: 이제 잠시만요.
0: 이거는 재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우리가 룰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 바꿔야 돼, 진짜로. 왜냐면 마음만 먹으면은 여기서 24시간 동안 안 갈 수도
2: 있기 때문에. 때문에.
1: 내가 점프를 해서 간 거지.
5: 아, 진짜.
1: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었어.
6: 저도 진짜 계속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2: 그러면은 그쵸? 저희 룰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5: 네, 룰을.
2: 드레인보우 썰매를 타고 1등 하는 거예요.
6: 근데 이게 제일,
1: 이거 빨리
6: 이게,
1: 가는 거.
6: 이게 더 힘들어요, 저보다.
1: 좋아.
7: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열심히 점프해가지고.
1: 이번엔 빨리 진짜 최대한 빨리 가는 방법으로.
6: 오케이.
0: 준비,
2: 쓰이,
0: 시작,
2: 짝,
0: 출발!
2: 두루, 어, 그때부터 시작, 시작!
0: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지, 가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지, 가지! 그지? 가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2: 어,
0: 좋아, 그지? 안 돼, 빨리, 빨리!
2: 진짜!
0: 빨리, 빨리!
2: 어, 좋아,
0: 그지? 안 돼, 빨리, 빨리!
2: 진짜!
0: 안 돼!
2: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0: 안 돼!
2: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제발.
0: 가자, 가자, 가자. 오, 가자, 가자. 오, 안 돼!
2: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0: 와,
2: 1등했어! 저 1등이에요! 와, 저 1등이에요! 와, 저 1등이에요!
0: 와, 저 1등이에요! 야! 초반에, 초반에 이기고 있었는데.

0: 아까보다
1: 나 솔직히 진짜 느릴 것 같은 거는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2: 얘?
1: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2: 그런가?
1: 내가 봤을 때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1: 화이팅!
3: 제가 깜짝이야.
2: 오!
1: 태호 화이팅! 간다!
2: 와!
1: 태호 화이팅! 간다!
2: 와!
3: 부모님 왜
2: 이렇게 빨라?
3: 1등이다!
2: 부모님
3: 1등이다!

0: 형은 이거 할래.
1: 그럼 음악.
0: 자, 마지막 경기. 컬링입니다.
2: 컬링.
0: 자, 컬링은 사실 마찰력을 이용한 뭔가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할까요?
3: 아, 네, 대표적인 종목이죠.
0: 네,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컬링 한번 해보셨어요?
4: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안 해봤죠. 네.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쵸.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자.
3: 제가 그쵸. 그래도 좀 공부를 미리 해왔는데.
0: 그쵸.
3: 이게. 네. 구름이라고 해요.
0: 구름.
3: 구름?
0: 구름.
4: 네, 이게 스톤.
0: 그쵸.
4: 돌이니까.
0: 이건 그냥 돌이니까 스톤.
4: 스톤이고.
5: 이거 문지르는 거를
3: 이거를 문지르는 사람을 스위퍼라고 한다고.
5: 스위퍼라고.
0: 그러면 스위퍼가 스위핑을 하겠네요.
3: 그렇죠. 스위핑. 아. 이게 스위핑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0: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두 분이
3: 스위퍼인 거죠, 지금.
0: 네, 스위퍼를 네. 하시고
5: 제가 스위퍼인가요?
0: 그냥 공을
4: 건지는 투수
0: 굴립시다.

0: 갑니다.
1: 가보자. 링처럼 넣지. 우와,
2: 근데
0: 야,
2: 이거
0: 어. 야 엄청 빨라.
2: 선아 너무 셌어.
1: 개슈퍼파워네. 형 내가 이거 팁을 이제 알았으니까 감이 왔는데 이게 빠르게 가면 내가 안 하는 게 낫네.
0: 그치?
1: 형이 느릴 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0: 더해! 그렇지!
2: 우와! 잘한다.
1: 졌다. 나쁘지 않았어.
0: 바로? 우리 처음 해본 건데?
1: 나쁘지 않았어.
0: 이게 힘 조절이 중요하네, 힘 조절이.
3: 컬링은 빙판 위에 수초를 미끄러뜨려 하우스에 얼마나 많은 수초를 넣는지 겨루는 경기인데요. 마찰력이 아주 중요해요. 정식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 전에 아이스링크 표면에 작은 물방울을 뿌리는데요. 이 물방울이 얼음 표면을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스톤과의 접촉면을 작아지게 하죠. 이 올록볼록한 표면을 기름으로 문지르면 마찰열이 발생해 얼음이 녹아 물이 생겨요. 이 물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서 마찰력을 줄여주면 스톤의 속도가 빨라지죠. 즉, 컬링은 마찰력을 이용해 스톤의 속도와 힘을 조절하는 경기죠.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를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이 네, 먼저 하고 싶어, 나중에 하고 싶어?
4: 나중에요.
0: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1: 오케이.
0: 네, 먼저 성공. 하겠습니다.
5: 네, 홈팀 성공하겠습니다.
0: 일자로, 그렇지! 그렇지!
1: 나가라! 나가라!
0: 밀어야 돼, 밀어야 돼!
1: 나가라!
0: 그렇지! 아, 더,
2: 오케이, 멈추면 엄청나! 오케이, 멈추면 엄청나!
0: 아, 좀 약했어, 이번에.
5: 오케이. 0점. 네, 청팀 부공하겠습니다.
0: 아니, 저기요.
1: 화이팅, 화이팅.
0: 형, 세게, 세게.

0: 우리 거 미워하십니다.
1: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오, 좋아.
2: 둘 다 빵점, 둘 다 빵점.
1: 자. 그렇지.
2: 으아.
0: 호호. 왜 이렇게 느려지는 거야?
1: 이번엔 좀 약했어.
3: 와하하하

0: 샷!
1: 자, 이 목숨은 영종이에게 달렸다! 영종이에게!
2: 아, 너무, 나한테 너무 힘든 미션을 줬어, 건이가.

0: 좋아, 우리 거 쳐, 우리 거 치고, 우리 거 쳐줘. 좋아, 우리 거 쳐, 우리 거 치고, 우리 거 쳐줘. 그렇지, 그렇지.
1: 오케이, 네, 마지막인데. 오케이, 마지막 공격. 세게.
0: 오.
1: 세게.
0: 오. 차업, 샷샷샷. 차업, 샷샷샷.
1: 아.
0: 오케이.
1: 아, 졌어.
0: 예. 이렇게 해서 본 게임 1라운드는 홈팀 승리.
1: 첫 번째는 홈팀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0: 네.
1: 네, 이 둘 중에 어떤 재료를 먼저 고르실지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와. 이게 재료였구나.
2: 이걸로 컬링을.
0: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3: 대걸레와.
2: 이게 왠지 아까 그 부름? 그거 하는 거.
0: 이게
2: 것
0: 제일 좋은 것 같은데?
3: 아, 부름 대신에 이거 두
2: 이거
3: 개를 써서 아무래도 물을 준비한 이유가 수막 현상이라고 물을 바닥에 뿌리게 되면 마찰력이 감소하게 되어서.
0: 자, 그러면 저희한테 먼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을까?
2: 아, 근데 아무래도 이게 성능이 그쵸? 좀 좋지 않을까?
0: 편하긴 하죠. 이거 하기가 좀.
1: 요즘 이게 잘 나가요.
2: 아, 얘가 지금 머리 쓰고 있어, 머리 아니, 쓰고 있어.
1: 아니네요.
0: 이거 저는 아니, 그런 게 어. 넘어가면 안 되고.
2: 네, 이거
0: 저희는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1: 하나 팀부터. 자, 3, 2, 2, 1, go. 간다.
0: 이거는 오, 잘 갔다. 닦아야지. 닦아야지.
2: 왜 이렇게 늦게 닦아주는 거야?
3: 아니, 애초에 속도가 느려가지고.
1: 제 팀이 아니에요. 제 팀이 아니에요. 제 팀이 아니에요, 우리. 제 팀이 아니에요. 제 팀이 아니에요, 우리.
0: 자, 보낼게요.
3: 넘어간다. 보여주십니다.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3: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번에. 이번에 하면 이길 수 있어.
2: 형이 좀 잘 닦아주세요.
3: 너가 좀 애초에 더 잘 던져야 돼.
2: 팽팽해, 팽팽해.
3: 오케이, 이번엔
2: 저.
0: 오, 되게 잘 갔어.
2: 오, 뭐야, 뭐야, 뭐야.
3: 됐다. 네?
2: 닦으면 안
0: 어떻게?
3: 뭐 닦으면 어떻게?
0: 너는 저 안에 넣어야지 안에.
3: 아, 근데

0: 아니야. 과연 영종이
1: 잠깐만요. 아니 본인 왜 자꾸 팀킬을 하는 거죠?
0: 아 이거 아니다. 거의 패배 확정이다. 패배 확정이다. 절망적이야. 와 진짜. 우와.
1: 예스. 우리 세 개 나눴어.
0: 잘한다.
1: 이야. 이것도 우리의 승리구만. 야, 아 이거 너무 시시하게
2: 너무 시시하게 이겼다. 한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1: 그러면 이번에는 그게 1점 말고 5점.
3: 저희가 왜요?
2: 우리가 왜?
1: 이렇게 남자가 야, 이렇게 남자가 모르니 이렇게 가벼우면 안 돼.
2: 그러면 솔직히 우리도 너무 시시하게 이기면 재미없으니까
1: 그래, 맞아,
2: 좀 팽팽하게 가야죠.
1: 그렇죠.
2: 팽팽하게 가는데 대신에 페널티를 하나 줍시다.
1: 그래요.
4: 제가 형들 저기다 태우고 썰매질을 하겠습니다.
1: 썰매? 사람 썰매. 오, 좋다, 괜찮다. 좋다.
2: 오케이.
1: 오케이.
2: 근데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모르겠어. 뭐가 유리할지 모르겠어.
1: 근데 잘 생각해봐요.
2: 감이 안 와.
1: 이게 10점보다 너무 가볍고. 어, 안 돼요. 쉬워요.
2: 알겠습니다.
1: 어, 사실 사람이 나을 것 같아. 사람 하자. 이거 의자 하자. 형이 잘 굴려볼게, 밀려볼게.
2: 내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네. 재밌게 가야 될 것 같아. 사람으로 갈게요.
1: 네, 사람으로
2: 가겠습니다. 아,
1: 저희는 도전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2: 네. 저희가 원래 솔직히 말하면 원래 말씀하신 건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1: 하지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2: 작전을 짰는데
1: 그렇죠.
2: 진짜 이게 근력을 많이 요하거든요.
1: 그렇죠.
2: 설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누워서 하겠습니다. 자 슈퍼맨 자세. 슈퍼맨 자세로 가겠습니다.
2: 슈퍼맨 오늘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네. 하겠습니다.
1: 자 날라가 주세요.
4: 조금은 마지막처럼 해주세요.
1: 자 이번 거는 저 두 번째까지 가도
4: 상관이 없어요.
1: 되는 거예요. 자, 잘 막아.
2: 어.
1: 상아.
2: 어.

0: 이거는 이제 저희가 솔직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1: 근데 그래도 우리한테 아직 희망이 있어요.
2: 왜요?
1: 주전자 밑에 물이 잘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막 현상으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진짜 이것만 믿는다.
0: 자, 준비하시고
3: 쏘세요.
0: 자, 준비하시고
3: 쏘세요.
0: 쏘세요.
2: 진짜 세게. 진짜
0: 자, 서라 가자. 서라. 서라.

0: 자! 샷! 오케이!
1: 대박이다, 진짜.
0: 자, 이렇게 해서 홍팀이 이겼습니다.
2: 한번 다시 갈게요.
0: 자,
3: 이건 몰랐지.
0: 아니요, 끝입니다, 끝입니다. 자,
4: 아, 역시.
2: 나는 성명을 챙기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4: 나이스야.

0: 네, 오늘의 최종 우승팀은 홍팀입니다. 제가 우승 상품을 아, 네, 전달했습니다.
1: 아, 그렇죠.
0: 한우.
1: 네. 한우. 오, 와우! 한우. 오, 와우!
0: 와, 마블링이
1: 대박이죠.
2: 특급이네요, 특급.
1: 그리고 오늘 저희를 또 이렇게 너무나 잘 도와준 우리

0: 상이 사람을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상이 오늘 어땠습니까?
1: 아, 뭐 저는 너무 오늘 진짜 재밌었고요. 진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가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감사하고요. 자, 이제 저희의 기상천에 한 마찰력 올림픽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2: 아래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셔서 본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확인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0: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3: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1: 본방송에서 해주세요.
0: 와,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4: 안녕!
0: 자,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4: 안녕!
0: 자, 이제 사람 썰매 타러 가야죠.
1: 갑시다.
0: 가야죠. 갑시다.
1: 벌칙은 벌칙이니까.
0: 와우.
3: 썰매 저기
0: 갑시다. 자. 자, 출발!
5: 하나,
0: 이야! 오! 우와, 재밌어! 오! 대박, 대박! 와, 진짜 재밌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2: 클릭소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0: 농장 놀이를 해봐요. 이야 이야우. 누가 살고 있나? 사자! 야! 나도 같이 놀아도 돼?
1: 그럼 당연하지.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휴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이벤트 라이언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아, 그게 뭐야?

0: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0: 나도.
2: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the first ever

Take us.

터지겠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3: 달달달달달달 경운기가 시작합니다. 설계리를 달립니다. 달달달달 다리위를 지나갑니다. 달달달달달달 어? 어떡해? 낭떠러지야! 도와주세요! 어? 근데 이게 뭐지? 바퀴는 있는데 운전대는 없네?
4: 탄다면 이거는 경운기를 장착해야지만 탈 수 있어요.
3: 아, 그럼 경운기를 합체하면 되는 건가요?
4: 예.
3: 보여주세요!
4: 예, 좀 기다리세요.
3: 네!
4: 저쪽에 국물을 두고 왔는데 가져 가져다 주실래요?
3: 아, 그럼 저는 경운기를 타고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 오케이.
3: 네.

0: 선생님 수고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0: 오늘은 밭을 갈 겁니다.
1: 밭을 가신다고요? 그러면 또 제가 도와드려야죠.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 아 이걸로 밭을 갈게요?
1: 네 이걸로 가려고요.
0: 에 이걸로 밭을 못 갈아요.
1: 그럼 뭘로 갈아요?
0: 경운기에 쟁기를 달아야지만 밭을 갈 수 있어요.
1: 쟁기요?
0: 우선 장갑을 끼시고요.
1: 네.
0: 저 좀 도와주세요.
1: 알겠습니다.

역시 경운기! 경운기가 쟁기를 끌어주고 있어! 경운기 힘 진짜 세다! 쟁기가 땅을 더 깊게 파네!

0: 경운기로 생기 끌어주기 성공!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1: 이제는 밭을 갈았으니까 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로타리 작업을 할 겁니다.
0: 아, 로타리 작업이 뭐 어떤 작업이에요?
1: 이제 흙이 이렇게 뭉쳐있는 걸 네. 부드럽게 다져줄 겁니다.
0: 아, 그렇다면 경운기와 로터리가 또 합체하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0: 보여주세요.
1: 예, 가시죠.
0: 네.

0: 굉장하다! 어? 흙이 잘게 부서지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있어! 와, 엄청 곱게 갈린다! 야, 경운기가 힘만 센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와, 경운기로 감자도 캘 수 있어! 달달달달달달달. 경운기와 합세한 수압기가 작동하면서 감자가 나온다! 신기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던 농기구가 경운기와 합체하면 힘차게 움직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변신의 왕 경운기! 경운기의 트레일러! 생기, 로터리 등 다양한 농기구를 결합하면 누구나 손쉽게 농사에 관련된 작업이 가능해.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최고 주행 속도는 시속 약 13km. 경운기가 농기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동력 전달 장치에 있어.
0: 동력 전달 장치?
1: 동력 전달 장치는 경운기의 힘을 농기구에 전달해주는 장치를 말해.

0: 경운기와 결합했던 쟁기는 단순히 경운기의 힘에 끌려가기만 했지만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 결합했던 로터리는 멈춰있던 나를 움직일 수 있었어. 경운기와 로터리 둘 사이를 연결해준 동력 전달 장치가 경운기의 힘을 로터리에 전달해줬기 때문이지. 동력 전달 장치와 로터리를 맞물리게 결합해주면 동력 전달 장치의 힘이 톱니바퀴를 돌려주고 다시 체인을 거쳐 아래쪽 톱니바퀴로 전해져서 로터리의 날도 돌아가게 하는 거야. 축이 연결되면 힘이 전달되는 거야.
1: 아하! 동력 전달 장치는 경운기와 농기구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구나.
0: 맞아.
1: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발레리나들은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하지만 손잡이를 돌려주면 톱니바퀴들이 돌면서 춤추는 발레리나들을 볼 수가 있지.

0: 자, 이번에는 전동장치로 한번 돌려볼까? 이곳을 보면 전동장치의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곳으로 전동장치의 힘을 전달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손 말고 전동장치로 한번 돌려볼게. 우와! 힘을 전달하니까 손님들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경운기와 합체한 농기구들이 움직이는 것도 이런 거지? 동력 전달 장치로 힘을 전달하면 농기구가 움직이는 거 맞지?
1: 맞아, 탕담맨. 경운기의 힘을 전달해주는 장치 덕분에 멈춰있던 농기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0: 나 이제 경운기의 비밀을 찾았어. 경운기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은 힘을 전달해주는 장치 덕분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이제 다시 한번 변신! 얍! 우와! 변신의 왕 경운기 또 탈래! 경운기 출발 준비! 농기구와 결합하는 경운기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지아야, 지금 뭐 읽을까? 동화책 엄청 좋아하잖아.
1: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저쪽 봐. 어? 이게 뭐지? 어? 눈앞이 캄캄한 백설공주?
2: 꽝꽝은 밤에 나갔나?
1: 아, 글쎄. 너무 궁금한데. 어서 읽어보자.
0: 자, 어디? 자,
1: 오, 오, 백설공주 나왔다.
2: 옛날 한 왕국에 나쁜 마녀가 변한 못된 왕비가 살았어요.
3: 가오라, 나 오늘 어때? 오늘도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4: 그럼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씨가 눈처럼 고운 백설공주님을 더 좋아합니다.
3: 내야! 백설공주!
2: 화가 난 왕비는 백설공주를 숲에 버렸어요.
5: 여기로 가도 숲, 저기로 가도 숲. 아우, 어떡해. 길을 잃었어.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지?
6: 조심하세요! 자리가! 괜찮으세요?
5: 네, 길을 잃어서 너무 막막했는데.
6: 어쩌다 이런 깊은 숲속까지 오셨어요?
7: 여긴 너무 위험해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5: 그래도 돼요? 정말 감사해요. 조금 전까지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1: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눈앞이 캄캄했다고? 밤에 나갔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럼 책 그만 읽으라고.
2: 눈앞이 깜깜하다. 다른 뜻이 있나?
1: 아, 글쎄. 아하! 맞다. 나 요정이지. 눈앞이 캄캄하게 안대를 써보면 되지. 나와라, 나와.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0: 눈앞이 깜깜하니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어.
1: 그러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어? 아하! 눈앞이 캄캄해요.
0: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백설공주는 우리처럼 막막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야.
1: 그래, 바로 그거였네. 이야, 그 말이었어. 이게 아닌데.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책을 덮고 말걸.
2: 거울아, 거울아, 오늘도 사람들이 날 엄청 좋아하겠지?
3: 네, 당연하죠. 하지만 깊은 숲 작은 요정들과 행복하게 사는 백설공주 인기가 더 많답니다.
2: 뭐야? 아니, 깊은 숲 속에 바라도 살아남다니. 이 백설공주를 어떻게 없을지 생각 머리를 굴려보자.
1: 머리를 굴려보자. 머리를 굴린다고?
0: 머리를 굴릴 수 있나?
1: 당연하지. 머리를 굴려서 머리 운동하자는 뜻일걸. 굴려라. 뿅크크.
2: 이거 왜 이래?
1: 진짜 굴리네? 아니, 그 백설공주를 어떻게 없앨지 고민하다가 머리를 왜 굴리는 거야? 그것도 갑자기?
0: 얘기가 좀 이상해.
1: 머리 굴려 굴려. 아, 우리 그냥 다른 책 읽을까?
4: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크크가 또 동화책을 재미없게 만드는 거야.
1: 아, 어쩐지.
0: 아무리 방해해도 뜻을 알아내서 동화책을 끝까지 읽을 거야.
4: 좋아. 딩딩 딩딩 딩딩딩. 동화책 잡으러.
2: 아이고, 다 죽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0: 그만 굴리고 멈추세요.
2: 아이고, 아니, 멈출 수가 없어. 내 머리가 이상해.
0: 머리가 이상해? 그럼 왕비님 머릿속을 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4: 오, 좋아. 오프리 딩딩. 왕비님 머릿속을 보여줘. 백설공주를 없앨 생각들이 엄청 굴러다니고 있어.
0: 생각이 굴러다닌다고?
4: 아, 알겠다. 머리로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본다는 거야.
2: 아이,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머리를 어떻게 멈출지. 아이, 머리 좀 굴려봐.
0: 이리저리 생각 좀 해봐.
2: 멈췄다.
4: 와, 우리가 또 뜻을 알아냈어.
2: 네, 너희들을 칭찬하노라. 그럼 이제 백설공주를 없애야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굴려볼까?
4: 괜히 멈췄나?
0: 그러게.
1: 책을 계속 읽게 되다니. 어떻게 책을 못 읽게 하지? 나도 머리를 굴려보자. 굴려보자. 그래, 바로 그거야.
0: 머리를 한창 굴려.

0: 올려 독사가를 생각해낸 왕비는 사과장수로 변해 백설공주에게 독사가를 건넸어요.
1: 맛있게 먹어요.
2: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와, 맛있겠다.
3: 좋았어. 가서 당근 먹고 있어.
2: 우와, 왕자님.
4: 왕자님이 백설공주님을 살려주실 거야.
3: 걱정 마시오. 여보세요. 119죠? 예. 지금 백설공주가 쓰러졌거든요. 예? 독사가 먹은 거죠? 예. 천천히 오십시오.
4: 네? 천천히 오라뇨?
3: 그럼 천천히 오지. 빨리 오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4: 무슨 왕자가 저래? 왕자님만 오면 해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떡해?
3: 작은 요정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발만 동동.
4: 갑자기 발이 덥덥덥 멈출 수가 없어.
5: 왕자님
6: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왕자가 이래도 돼요?
3: 내가 아직도 왕자로 보이냐? 얍! 발만 동동 구르다. 그 뜻을 모르면 이 동화책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그럼 여기 있어. 이크, 에크, 이크크, 문제! 안 멋있어?
7: 우와, 너무 별론데?
3: 내가 머리 엄청 굴려서 만들어낸 포즈인데!
7: 문제나 돼!
3: 깨! 발을 동동 구르다. 무슨 뜻일까?
8: 1번. 발을 동동 구를 만큼 신나고 즐겁다. 2번. 발을 동동 구를 만큼 안타까워, 걱정하다.
6: 작은 요정님들, 발을 동동 구르니까 어때요?
4: 발을 계속 동동 구르니까 힘들어.
7: 힘들어? 힘들다는 복이 없는데.
6: 백설공주님이 쓰러졌는데 신나고 즐거운 건 이상해.
7: 맞아. 걱정되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
6: 그러니까 정답은
9: 2번. 안타까워, 걱정하다.
3: 이크, 에크, 이크크, 문제! 이 포즈만 생각하다 정작 문제를 너무 쉽게 내버렸어! 정답은 2번!
9: 우와!
3: 사람들은 안타까운 상황에 자연스럽게 발을 동동 구르는 행동을 하지.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라는 말은 안타까워서 걱정한다는 뜻이야.
4: 멈췄다. 살았다.
9: 와, 다행이다.
3: 에이, 지금부터라도 못 잊게 만들어주마.
10: 무슨 소리? 유리야, 유리야, 유리야. 잘했어, 알렉스. 들어가 있어. 내가 아직 안 나왔는데 못 읽게 하면 안 되지. 가짜 왕자는 받아라. 이야,
3: 이번에도 실패하다니. 눈앞이 깜깜하구나. 둘, 셋, 뿅.

0: 쏴.
1: 우와, 왕자님이 크크를 물리쳤다.
2: 와!
0: 백설 공주님, 일어나 보세요. 자, 뱉어야 돼. 뱉어야 돼.
3: 그렇게 왕자님은 백설공주를 살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2: 감사해요.
0: 살았어요.
2: 덕분에.

0: 그 큰은 너무 걱정돼서 팔만 동동 굴렀어요. 팔만 동동
1: 기억해.

0: 키우.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4: 인생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똥, 콩.
1: 정음아!
2: 어?
1: 이 책 같이 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무슨 이야기야? 똥 이야기야. 똥. 똥! 똥, 똥? 누구 똥? 자, 커다란 코끼리 똥! 똥, 똥? 누구 똥? 오, 동글동글 토끼 똥! 똥, 똥? 누구 똥? 누굴까? 자, 뿌지직! 새 똥!
2: 와, 재밌다!
1: 우리 또 읽자. 자, 그래. 이번에는 정음이 내가 먼저 읽어.
2: 내가?
1: 제목은?
3: 바꿔라, 한글!
1: 어? 콩?
2: 어? 어? 정말 콩이잖아. 똥이 콩으로 바뀌었어. 똥책 읽고 싶은데.
1: 우리는 똥이 필요해.
4: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 용사 아이야.
6: 어? 이?
4: 야.
6: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똥이 콩으로 바뀌었어.
2: 똥, 똥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똥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4: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여긴 어디지? 응? 가보자! 엿! 이 안에 한글이 있을지 몰라. 보여라. 투시! 저기에 한글 똥이 있어. 그런데 문을 어떻게 열지? 천지?
1: 한글 똥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줄 순 없어. 가위바위보 대결에서 이겨야 할 것이다. 으잇!
0: 가위바위보? 문제 없어?
1: 기회는 단 세 번뿐. 넌 대결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으잇! 진화!
2: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0: 이런, 두 번 다 지다니. 이제 기회는 단 한 번뿐인데 천지의 지다 공격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 그렇다면 나도 한글로 맞서겠어. 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이기다!

0: 하위 하위 토.
1: 내가 이겼어. 어? 지금이야. 히엇.
2: 소사라 한.
1: 아니, 나의 기다 공격을 이기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 돼. 이런 뚱망치로 오를 만들어야겠어.

0: 저장 완료! 똥! 국민 잡음의 손으로!
1: 똥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요! 똥! 똥! 콩! 콩! 동글동글! 콩! 콩! 얍! 똥! 똥! 오잉! 누가 할아버지 머리 위에 똥을 쌌을까? 아우, 냄새! 누구야? 아유!

0: 한글똥 먹어야지. 냠. 냠냠. 슝.
1: 짜잔. 오잉. 한글똥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똥! 똥!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디귿이 오를 만나 또, 또가 받침 이응을 만나 똥, 똥.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똥! 친구들 따라해봐요. 똥! 끝!
0: 똥에서 첫 소리 뜨를 크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종, 콩.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똥에서 첫 소리 뜨를 크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종, 콩.
1: 똥, 콩. 훈민이와 정음이가 똥 책을 읽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똥을 콩으로 바꿔라 한글. 똥이 콩이 되었어요. 천지가 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이기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똥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똥책이 나왔어요. 동물들이 똥을 싸요. 동물들이 똥을 싸요. 동물들이 똥을 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노를 저어라!
2: 저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함께 노를 저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영차! 영차!
3: 바꿔라! 영차. 한글!
2: 어? 노가 초로 바뀌었어!
1: 배를 저으려면 노가 있어야 돼.
2: 맞아. 우리는 노가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4: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노가 초로 바뀌었어!
2: 노! 노가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노를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안개를 찾자.
1: 왜 이리 조용하지?
2: 어? 저기 한글 노가 있어.
3: 안돼.
1: 한글을 돌려줘. 천지?
0: 한글 노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자, 이제 똑똑히 보거라. 뜨거운 불이 한글을 파괴할 테니. 헛! 받아!

0: 으흠. 시작.
1: 한글이 불에 타고 있어.
2: 이 용사도 위험해. 내가 도와줄게.
1: 천재 한글 공격에는 우리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타다에 맞서는 말은 뭐지?
0: 끄다.
3: 아니, 나의 타다 공격을 끄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어?
2: 얍! 어? 니은만 남았어.
1: 하지만 문제 없어.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0: 최초 노 노
1: 저장 완료 노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노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1: 노!
0: 노!
1: 초!
0: 초! 케이크에 꼽는 초! 야!
1: 노!
0: 노! 노! 돼지가 노를 저어요. 용차! 용차! 돼지야 힘을 내! 용차! 용차!

0: 순서대로 써볼게요.
1: 니은이 오를 만나 노. 노.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노. 친구들 따라해봐요. 노.
2: 노에서 첫 소리 느를 츠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소, 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노에서 첫 소리 느를 츠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소, 초. 히힛.
1: 노, 초. 훈민이와 정음이가 배를 타요. 노를 젓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노를 초로 바꿔라 한글. 노가 초가 되었어요. 천지가 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끄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노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노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노를 저어요. 훈민정음이 노를 저어요. 훈민정음이 노를 저어요.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어른이 되고 싶어.

0: 아빠도 같이 놀자.
1: 내 속이. 내 장난감.
0: 아빠가 금방 고쳐줄게. 오, 됐다.

0: 아빠는 늘 부수기만 하고 방해하고 아빠랑 놀기 싫어. 어? 어? 왜 조종석이 나와 있지? 출동 준비 완료. 목표 발견. 아이치 출동. 자. 엄마.
1: 뽀뽀야, 조종석은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지금은 엄마가 수리 중이거든.
0: 엄마, 어? 엄마, 그럼 수리 끝나면 내가 운전해봐도 돼요? 야, 여보!
1: 아직은 어려서. 안 돼.
0: 어른들은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빠. 아빠는 늘 우리 노는 거 방해만 하고 엄마는 어리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어른들 정말 싫어.
2: 정말 싫냐.
0: 그래, 모험을 떠나는 거야. 엄마 아빠 몰래 우리 둘이
1: 뭐라고? 둘만?
3: 아빠도 데려가야지.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0: 빨리 출발해요.
1: 그래. 자, 우리 준비됐지?
4: 예! 아르르르르 쿵! 출동! 리프트 가자!
0: 뽀뽀! 리프트!
4: 아빠!
1: 마마! 렛츠 고!
3: 점점 심해지는데.
0: 빨리 출발해요.
1: 좋아, 출발.

0: 어떻게 된 거지?
1: 어? 아, 아빠! 아빠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2: 어? 엄마?
1: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2: 아, 엄마 왜 그래?
1: 엄마라니 무슨...
3: 그러니까 나는 삐뿌랑 몸이 바뀌고 맘마미아는

0: 뽀뽀랑 몸이 바뀌었다는 거지? 아이고 머리야. 어? 머리? 오! 알겠다! 알집이 추락할 때 서로 부딪히면서 몸이 바뀐 거예요. 뽀뽀랑 내가 다시 머리를 부딪히면 원래대로 될 거라고. 뽀뽀 준비됐지? 간다! 자!
1: 방법은 아닌가 보네.
2: 조금 더 세게 부딪히면 되지 않을까요?
0: 허리 짧아서 잘 안 되네.
2: 아빠, 아직 멀었어요. 배고파요. 빨리 빨리요.
0: 그래,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2: 내가 하냐고.
0: 그건 전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1: 그래, 아직 어려서 안 돼.
2: 엄마 아빠는 작아서 안 돼요.
0: 이쁘야,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몸이 커서 움직이기 힘들지?
2: 괜찮았다!
0: 아빠도 같이 놀자! 아빠가 금방 고쳐줄게. 어? 어? 왜 그래, 삐뿌야? 괜찮아? 삐뿌야, 왜 그래? 주역, 주역! 어? 저건...
1: 아까 본 도넛 보름이네? 맞다, 번개! 번개 때문에 몸이 바뀐 거였어!
0: 번개?
1: 그래, 더 늦기 전에 구름 속으로 출발하자!
3: 출동 준비 완료!
1: 모두 꽉 잡아!
4: 응? 오, 다리가 짧아!
2: 엄만 몸이 작아서 안 돼요! 내가 운전할게요!
1: 뽀뽀, 네가?
2: 엄마가 운전하는 거 다 봤다고요! 이거 하고

0: 예언하면 말씀드리자.
1: 와! 오빠!

0: 아, 그러니까
1: 괜찮아. 괜찮아, 뽀뽀야.
0: 정말요? 그럼 내가 운전해도 돼요?
1: 그럼 이번에는 엄마랑 같이 운전해볼까?
0: 네, 엄마랑 같이?

0: 이쪽으로 돌리고. 공이 사라져요. 지금 이 속도로는 도착 못해. 공부야, 산길을 타고 올라가자.
1: 네.
0: 좋아, 조금만 더.

0: 삐뽀, 몸이 바뀌어서 많이 힘들었지?
1: 아니에요. 이번에 몸이 바뀌게 되면서 엄마 아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2: 우리 뽀뽀 삐뽀 많이 어른스러워졌는데.
1: 우와, 진짜요? 그럼 아직까지 또 운전해도 돼요?
2: 아빠처럼 키가 크면.
1: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안 되겠네. 다시 몸을 바꿔야겠어요.
2: 뭐라고?
1: 엄마처럼 아빠처럼.
2: 이건 욕조 비행기란다.
3: 비행기?
1: 나 그거 알아요. 하늘을 나는 거죠.
2: 그래, 맞아.
1: 나도 달래요.
2: 예뻐요. 조금만 기다려. 어머. 나사가 어디 갔지?
1: 어디 갔지? 그럼 비행기 못 타요.
2: 걱정하지 마. 차근차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어. 자, 탐색 시작! 차근차근 흔적을 따라가면 오! 찾았다! 봐, 차근차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지?
0: 아빠가 뭘 만들었는지 봐봐! 미끌미끌 미역스키야!
1: 미역스키?
0: 자, 간다! 어때? 미역스키 재밌겠지?
1: 우와! 나도 미역스키 타볼래요!
2: 그럼 마저 만들어볼까?
1: 계속 넘어지기만 하고
3: 재미없죠?
0: 포기하긴 이르지. 계속 연습하면 아빠처럼 탈 수 있어.
1: 한 번 더 달려. 스틱이 부러졌네. 삐뽀야, 이것 좀 빌려줘. 빌려줘!
0: 얘들아, 싸우지 마! 그거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너무 빨라! 얘들아, 하지 마!

0: 누나가 구하러 올 거야.
1: 정말? 배고파.
2: 먹을 게 없을 텐데.
0: 뭐야?
1: 바나나.
2: 바나나?
0: 바나나다! 야, 거기다! 바나나 하나만 따줘!
1: 여기?
0: 여기야, 여기! 그래, 여기!
3: 삐뿌! 삐뿌! 저거 좀 봐요! 욕조 비행기예요!
4: 다 부서졌잖아! 애들은 괜찮을까? 얘들아!
2: 힘들어. 그 원숭이 어디로 갔지?
0: 내가 제일 아끼는 모자인데!
5: 걱정하지 마. 차근차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어.
0: 그래! 엄마처럼 해보자!

0: 사라졌어.
1: 끼끼. 끼끼? 끼끼. 내 모자 빌려줘! 너 가만 안 둬! 끼끼끼? 끼끼끼끼끼!
2: 뽀뽀 무사해야 할 텐데.
3: 어? 어? 여기 애들 발자국이 있어요.
2: 어? 어디? 아이고. 머리다! 여보 피해!
1: 아, 미쁘야 괜찮아? 내 동생을 다치게 하다니!
4: 아냐냐 미끌미끌이!
1: 미끌미끌.
4: 그래 미역스키.
1: 오기기
4: 포기할 줄 알고.

0: 당장 대모자 돌려줘! 아빠가 있었으면 당장 혼내줬을 텐데!
1: 살았다.
0: 엄마! 아빠!
1: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2: 안 다쳤지?
1: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여긴 안전하지 않아?
0: 잠깐! 제 모자 찾아야 해요!
1: 모자?
0: 저 원숭이가 가져갔어요!
1: 우리 뽀뽀 모자를 당장 내놓지 못해!
3: 오케이!
1: 아우, 열받아! 여보, 자꾸 똑같이 따라하면서 약 올려요. 어떡하지?
2: 똑같이 따라한다?
4: 따라한다?
1: 왠지 신나는데?
0: 엄마, 이건 나랑 이 노린데요?
2: 그래, 바로 그거야.

0: 되지.
1: 아하, 잠깐만요. 어? 싸우지 마세요. 새로 만들면 되니까.
2: 응? 어? 뭐야?
1: 됐다. 오케이.

0: 집에 갈 시간이다.
1: 어쩌지? 알 집은 멀리 있는데.
2: 우와, 신난다.
3: 정말 고마워.

0: 바나나는 언제 챙겼대요? 달콤해.
1: 난 항상 준비된 공룡이라고.
0: 엄마 아빠도 없이 낯선 곳에서 많이 무서웠지.
2: 안 무서워. 재밌었어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하니까 문제 없었어요.
0: 엄마처럼?
1: 아빠처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0: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1, 2,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신화와 전설, 괴담 속의 미스터리한 존재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세계문화소단연구소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려니 이거 참 정말 떨리는군요. 저는 긴 세월 동안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신화, 전설, 괴담 속의 존재들을 수집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떠났던 그 짜릿하고도 위험천만한 모험의 시간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생생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임산부나 어린이, 노약자, 혹은 심장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미스테리한 물러가라 청심환을 구매해서 드시면 되니까 걱정 마십시오. 세실?
1: 네. 저기, 난 이런 약은 별로 필요 없는데.
2: 그래?
0: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로 보실 신화 속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1: 그게 뭔데요?
0: 그것은 바로 하늘을 날고 싶었던 이카로스입니다.
3: 응?
0: 쟤! 쟤! 뭐 하는 거야?
3: 어? 아차!
1: 저건 또 뭐야? 쟤.
4: 응? 학생, 무슨 문제라도?
1: 저 죄송한데요. 일단 컴퓨터 그래픽은 너무 조잡하고요. 아까 직접 다 수집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뻔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네. 내가 직접 신화 속 세계로 들어가서 추락하는 이카로스를 구한 뒤 봉인한 것이지.
1: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이란 거죠?
4: 안돼! 제발 조심해서 다루게 해!
1: 뭐야, 그냥 평범한 사진 같은데. 어?
4: 거기 흠집이라도 생기면 큰일 난다고!
1: 쟤.
3: 조심해!
1: 실망이네요.
3: 실망?
1: 혹시 입장료 환불은 안 되나요?
0: 환불? 그건 좀 곤란한데.
1: 됐어요. 강연을 듣고 나면 제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왔는데 뭐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요. 안녕히 계세요.
0: 잠깐만. 증상이라니. 그게 뭐지?
1: 전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심리상담사, 정신과 의사 뭐 다들 포기하셨죠.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네요. 안녕히 계세요.
0: 자, 그럼 우린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볼까요?
5: 네.
0: 그렇게 괴담 속 괴물들을 모두 가둔 거랍니다. 잭, 수고 많았다.
3: 네, 쉬세요.
0: 내 보물들.
6: 여기 맞지?
5: 네.
6: 조심해. 조용히 안 해. 들킨단 말이야.
5: 네.
6: 여기쯤일 거야.
5: 네.
6: 저기다. 저건 이제 우리 거.

0: 밤마다 괴물들이 나오는 악몽에 시달리신다고요. 그런 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미스테리아 물영아 청신환. 진귀한 약초들로 만든 특허받은 발명품. 자매품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미스테리아 대백과도 있습니다. 084-1588-00.
1: 사기꾼. 아, 아까운 내 돈.

0: 자, 이번에도 우리 학교 전교 1등은 타타군입니다. 라틴어 과목 1등 타타. 수학, 물리학, 화학, 그리고 문학도 1등 축하해요. 네.
1: 아우, 머리야. 아, 큰일 날 뻔했네.
2: 왜? 난 떨어지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야! 설마, 도둑? 그러게, 다이어트 좀 하라니까!
3: 조심해야지.
2: 아까 강의실에서 봤던.
3: 그렇게 놀라지 말게나, 타타군.
2: 그런데 여긴 어떻게?
3: 처음 봤을 때부터 난 자네가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걸 알고 있었다네. 자네 악몽을 꾼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고.
2: 에? 그런데요?
3: 그래서 말인데, 자네 혹시 요즘 들어 몸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나?
2: 그게 뭐... 갑자기 고소공포증이 생긴 것 같긴 해요. 조금만 높은 곳에 가면 막 어지럽고.
3: 고소공포증? 역시 예상대로군. 지금 당장 미스테리아로 가야 해.
2: 미스테리아요?
3: 누군가 내 슬라이드 상자를 훔쳐갔어. 그리고 봉인을 풀어 미스테리아의 신화 속 존재들을 풀어버린 거야. 그런데 미스테리아 세계는 바로 타타곤의 무의식과 연결된 평행 우주이기 때문에 만약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곧바로 자네에게도 불길한 징조가 생긴다는 거지.
2: 잠깐만요. 미스테리아는 뭐고 평행우주는 또 뭐예요?
3: 세대를 거쳐 오직 단 한 명만이 현실 세계에서 미스테리아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네.
2: 박사님, 죄송한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3: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신화 속의 존재들을 다시 슬라이드 필름 속에 봉인시키지 못하면 자네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영원히 한 걸음도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서둘러!
2: 예? 제가 영원히 못 걷는다고요?
3: 어서 에밀레오에 타거라.
4: 뭐하고 있는 거야?
2: 무서워. 너무 덥다고.
4: 자, 용기를 내. 이런 겁쟁이 빨리 안 껴! 뭐라고?
5: 아유, 내가 이런 어린애들 다루는 법을 좀 알지?
4: 뭐가 어째?
2: 우와, 신기하다. 밖에서 봤을 땐 되게 작았는데.
3: 응? 어떤가? 이 달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에밀레오.
4: 박사님, 시간 없어요. 빨리 내리세요.
3: 아, 참 그렇지. 그럼 타타군, 어서 출발하고 나랑은 조금 이따 통신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지.
2: 네? 통신이라뇨? 박사님은 같이 안 가세요?
3: 불행하게도 나는 이 여정에 함께 할 수가 없다네. 미스테리아는 순수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는데 나는 뭐랄까.
2: 네?
3: 차차 나이를 먹고 이렇게 어른이 되면서 때가 묻었다고나 할까. 나도 이 에밀레오를 타고 시공을 초월하며 멋진 모험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0: 아, 그때가 저리 있구만.
1: 그래. 그럼 이따 보자고.
2: 수고하게.
3: 박사님. 다행히 무사하시네. 잠깐만, 이건 아니죠. 어딘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을 쟤들이랑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법이 어딨어요.
4: 다타, 징징거릴 시간 없다고.
5: 넌 메인 조종석이야.
4: 자, 타타, 이 자린 여기야.
3: 잠깐만, 이상한 것도 뭐야.
4: 아까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 미스테리아로 우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너뿐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이걸 써야지. 너 진짜 겁 많구나.
3: 아니거든.
4: 자, 그럼 출발해볼까?

0: 자, 이카로스. 이야, 자, 날아라. 최고의 날개를 가진 이카로스요.
1: 공주님, 과연 저 이카로스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줄까요?
0: 뭐라고? 칸타, 너 지금 하인 주제에 내 마법 능력을 의심하는 거야, 뭐야?
2: 아,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3: 블랙마이너, 미스테리아에 도착했느냐?
0: 네, 아빠. 아니, 도레미경.
3: 드디어 나의 원대한 계획을 펼칠 순간이군. 달 박사가 회방꾼을 보낸 것 같으니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서 미스테리아를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만들어라.

0: 우와, 드디어 미스테리아에 진입했어. 이야, 진짜 신기하다. 공소 공포증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어.
1: 이런 겁쟁이. 타타, 미리 말해두겠는데 이 에밀레오의 선장은 바로 나, 세실이란 거 잊지 마.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는 무조건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거지.
0: 난 선장 같은 거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너나 실컷 해. 이 고소공포증만 치료하고 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1: 아, 맞다. 네가 신입이니까 화장실 청소도 네 담당이다.
2: 어이, 반가워. 난 쉐이크라고 해. 내가 만든 수제 와플 한번 먹어볼래?
0: 괜찮아요. 저 지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있는 중이라서요.
1: 오. 으아, 맛있다.
2: 나이는 25이야. 그렇게는 안 보이지.
0: 아니, 그렇게 보이는데요?
2: 아! 괜찮아. 앞으로는 쉐이크라고 편하게 불러. 우린 이제 한 팀이니까. 네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난 모험을 하고 싶어서 이 수호단에 들어왔는데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고 심심했거든. 그리고 세실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좀 까칠해도 나쁜 애는 아니야.
3: 오, 얼마 안 됐는데 너희 벌써 많이 친해졌구나.
0: 아니거든요.
3: 타타, 네 고소공포증이 원인을 알아낸단다. 그건 바로 이카로스 때문이야.
0: 이카로스요?
3: 그래, 이카로스. 이카로스는 뛰어난 건축가이자 조각가, 그리고 발명가인 다이달로스의 아들인데, 아버지와 함께 밀랍과 깃털을 이용해서 날개를 만들어 미노스 왕으로부터 탈출했단다.
4: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늘을 훨훨 날고 있는 한 마리 새요. 그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가.
3: 이카로스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것을 동경한 나머지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도 잊은 채 비행을 하다 그만 추락하고 말았지. 그래서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말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0: 환경과 동시에 그릇된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기도 한단다.
1: 근데 그게 제 고소공포증이랑 무슨 상관이죠?
0: 이건 나만 알고 있는 1급 기밀인데 사실 이카로스도 고소공포증이 있었단다. 타타 너처럼 말이야. 지상으로 떨어져 죽을 뻔한 순간 바로 나 달 박사가 슬라이드에 봉인한 거지.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그 봉인을 깨고 이카로스를 미스테리아에 풀어놓은 것 같아.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소공포증이 이카로스 때문이라는 거죠?
0: 바로 그거란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당장 그리스로 가서 이카로스를...
2: 오케이! 알았어요, 박사님. 좋아, 그리스로 이동!
3: 어서 와라, 이카로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나는 자, 이카로스여. 네 머리 위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지.
4: 가장 높은 곳, 내가 1등. 내가 1등이야! 갈매기 따위가 나보다 빠를 수 있을까?
5: 어지러워. 고소공포증 때문에. 독수리?
4: 저 녀석이 나보다 높이 날고 있다니. 그렇게 둘 순 없지.
6: 야, 타타, 괜찮은 거야?
1: 어지러운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7: 저기 좀 봐, 이카로스야!
2: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나치겠어! 어서 착륙하자! 출동 준비!
7: 나도 준비 끝!
6: 뭐해? 시간 없다니까! 빨리 가자!
1: 저기, 난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까?
6: 뭐야, 헛소리 말고 이거나 써. 가자.
1: 잠깐, 근데 너흰 근사한 무기 하나씩 다 갖고 있으면서 난 이 구닥다리 헬멧이나 쓰라고?
6: 몰라, 박사님이 그 청동 두고 너 주래. 훈련도 안 받았으면서 총을 달래. 얼른 안 따라와.

0: 시작도 하기 전에 진짜 이럴래? 너무 멀어서 버블건이 안 닿겠어.
1: 플라즈마 캐널도 마찬가지야. 어떡하지?
0: 타타, 네가 가서 유인해와.
2: 여기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유인을 하냐? 뭐 내가 새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프로펠러라도 달까?

0: 네가 감히? 좋았어! 야! 어? 뭐야? 우스꽝스러운 녀석이로군.
1: 이카로스 씨! 그만하고 내려가요!
0: 어?
1: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요!
0: 넌 누군데 여길 올라왔지?
1: 내 이름은 타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0: 어쨌든 내가 1등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오지 마!
1: 1등? 그거라면 내가 잘하는데! 1등 해봐야 별 의미도 없어요!
0: 나 이카로스 위엔 누구도 있을 수 없다! 저 태양까지도!
1: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이런 속도로 날아가봐야 살아생전엔 절대 태양까지 못 간다고요.
2: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건 바로 너야. 여기엔 상상하는 모든 게 현실이 되는 미스테리아라고.
1: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죠?
2: 저 이카로스는 고대의 사람이야. 그들은 태양이 잠깐만 날아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어. 근데 여기 미스테리아라? 그의 생각대로 바로 저기 위에 태양이 있단 얘기지?

0: 으아! 이카로스 씨! 무서운 괴물로 변했잖아! 이제 어떡하지?
1: 그의 생각대로 바로 저기 위에 태양이 있단 얘기지?
0: 아, 그렇다면... 이카로스 씨!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네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요!

0: 전공! 밀랍으로 붙여서 만든 날개는 뜨거운 열에 녹을 수밖에 없지. 잠깐만! 저대로 두면 이카로스 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말 거야! 아직 안 돼. 여기선 내 법을 건 사정거리에 들지 않아.
1: 큰일인데! 저대로 두면 봉인을 하기도 전에 추락하게 돼.
0: 추락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카로스 씨! 조금만 버텨요!
1: 세시! 어떻게 하는 거야?
0: 이카로스의 정면에서 버블건을 발사하면 최대한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야!
1: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데.
0: 세시! 탄타! 조금만 더 버텨!
1: 세시! 빨리!
2: 세시!

0: 성공한 거야? 물론.
1: 자, 잘 받아.
0: 어? 귀여운 이카로스네?
2: 아쉽게도 우리 첫 번째 입문은 실패로 끝났군. 칸타, 넌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3: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2: 아직 배울 게 많은 피조물이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꾼 녀석들이 나타났던 거야. 가자! 어.
3: 네.
4: 하타, 너 좀 하던데? 걱정인 줄 알았더니
0: 뭐야?
4: 농담이야, 농담.
1: 이글, 샤트,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6: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엄마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클릭소. 클릭소.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자.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4: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5: 인어공주

0: 되고 싶어.
1: 켄켄! 켄켄! 이제 그만하고 밥 먹자. 켄켄!
2: 켄켄, 아직도 연못에 있는 거야?
1: 응,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
0: 대체 왜 저러는 거야?
2: 그게 아무래도 나 때문인 것 같아. 어? 어? 나 지금 이거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 그럼 다니, 켄켄한테 그림책 보여줘.
3: 다니가 켄켄한테 그림책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책으로 할까요?
2: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책.
3: 아, 네. 쉐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여드립니다.
0: 뒤로 인어공주를 따라하는 거야?
2: 응. 킹킹 꿈이 인어공주가 되는 거래.
1: 근데 아직 수영은 잘 못해. 켄켄, 밥 먹자. 이제 그만 나와.
0: 켄켄,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인어공주 되고 싶다면서.
4: 켄켄.
0: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넓은 바다로 가서 헤엄치고 싶지 않아?
2: 맞아.
1: 아, 그러고 보니까 켄켄은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
2: 어, 그러네.
0: 그러니까 더더욱 가봐야지. 켄켄, 가!
1: 저렇게 좋을까?
2: 진작 갈걸.
0: 같이 가!
5: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 있는
0: 고고! 명탐정 피트, 궁금해
4: 켄켄, 맞는 백 제리,
6: 젠틀맨 제제. 오.

0: 바다에 처음 들어온 기분 어때? 신기하지? 나도 처음 바닷속에 왔을 때 그랬어.
1: 샤크캐논 물방울대포 발사!

0: 켄켄, 피트, 제제, 괜찮아?
1: 왜, 괜찮아.
2: 나도 괜찮아.
0: 바다가 우리를 격하게 환영하는데?
1: 켄켄, 바다까지 왔는데 뭐하고 있어? 인어공주처럼 헤엄쳐봐.
2: 내가 도와줄게. 켄켄, 어서와. 꼬리를 흔들어야지. 더, 더, 더. 그렇지, 잘한다. 저 물고기들처럼 흔들어봐. 켄켄, 해냈구나. 헤엄치는 것도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켄켄, 넌 정말 특별해.
0: 켄켄, 바다에 데리고 오길 잘했어.
1: 자자,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지. 켄켄, 내가 사진 찍어줄게.
3: 켄켄.
1: 어? 사건이다!
2: 어? 얘들아! 큰일 났어! 켄켄이 안 보여!
4: 뭐라고?

0: 아니, 괜찮아. 인어공주라면 저기 하얀 산호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라?
1: 혹시 켄켄 못 봤니?
0: 켄켄이라면 방금 저쪽으로 갔는데. 얜 또 왜 이렇게 빨라?
2: 인어공주 봤냐는데?
3: 봤어? 난 못 봤어.
2: 나도 못 봤는데?
3: 너도 못 봤어.
2: 내가 봤어. 아까 문어마녀한테 갔어. 저쪽으로.
4: 진짜 인어공주가 문어마녀한테 갔어?
3: 아, 문어마녀 너무 무서워.
5: 켄켄은 괜찮을까?
6: 켄켄! 어디 있니?
7: 켄켄 찾으러 왔나봐.
0: 문어마녀한테 갔잖아. 우리 때문에 간 걸 알면 뭐라고 하겠지?
2: 말해줄까 말까?
8: 물고기들 얘기하는 거 들었어? 켄켄이 문어마녀한테 갔대.
1: 문어마녀라면 켄켄이 위험해.
5: 얼른 가자.
9: 아하, 인어공주를 찾고 있구나. 어머머, 탐나는 목소리네. 아, 인어공주라면.
0: 똑똑, 문어마녀 있나요?
9: 인어공주가 여긴 웬일이지?
0: 문어마녀, 이 꼬리를 다리로 바꿔줄 수 있나요?
9: 물론이지. 그럼 넌 나한테 뭘 줄 거지?
0: 어머나.
9: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오.
0: 이 목소리를 요?
9: 인어공주라면 방금 다녀갔어. 잠깐. 넌 여기 왜 왔지? 아, 인어공주를 만나려고?
0: 네, 꿈.
9: 인어공주가 되는 게 네 꿈이라고? 그렇다면 그 꿈 내가 이뤄줄까?
0: 아, 진짜?
9: 대신 네 목소리를 다오.
0: 켄켄!
6: 켄켄! 켄켄!
0: 켄켄, 너 정말 인어공주가 될 거야?
1: 켄켄, 한번 바뀌면 영영 되돌아올 수 없어.
2: 켄켄, 네가 인어공주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난 지금 이대로의 네가 더 좋아.
9: 뭘 고민해. 내가 바꿔준다니까. 어서 네 목소리를 나에게 다오. 소리 소리 소리 목소리.
1: 무사해.
0: 어떻게 된 거지?
9: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2: 아까 진짜 대단했지? 문어마녀가 켄켄 목소리를 가져가려는데 켄켄이 호루라기를 짝!
0: 켄켄 진짜 멋졌어.
1: 문어마녀 목소리가 호루라기 소리로 바뀔 줄이야.
6: 켄켄 정말 대단.
0: 어?
1: 인어공주가 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서운한가 봐.
2: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다니 보여줘.
10: 켄켄을 위해 준비했어요.
1: 피트,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0: 제법이네.
2: 켄켄은 우리의 아주 특별한 친구잖아. 친구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켄켄! 레벨 업!
0: 켄켄!
2: 유령 대서동!
0: 갑자기 촛불이 왜 꺼진 거야? 이
11: 왜 그래?
8: 아, 무슨 일이야? 불은 왜 끄고 있어?
12: 촛불을 켜고 있었는데 갑자기 꺼져버렸어.
8: 바람이 불어서 꺼졌겠지.
12: 바람이 어디서 불어? 이 방엔 창문도 없단 말이야.
11: 그러네. 창문이 없네. 그럼 촛불이 왜 꺼진 거지?
12: 혹시 말이야, 유령이 그런 건가?
11: 무서워.
8: 치, 유령이 어딨냐?
12: 그럼 촛불이 왜 꺼져? 그것도 두 번씩이나.
11: 두 번씩이나? 그럼 유령 만나봐.
12: 아, 유령이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유령은...
8: 유령은 없다니까. 다니, 그렇지?
10: 다니가 유령에 대해 검색합니다.
13: 유령이다! 유령이가 살았다! 유령한테 또 당했대!
10: 슬라웨시 섬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8: 어? 사건이다! 진짜 유령이 나타났대! 얘들아, 가자!
12: 같이 가!
11: 난 좀 무서운데!
6: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4: 명탐정 피치! 궁금해!
3: 캥캥! 맞는 게 제리!
15: 젠틀맨 제제!

0: 멀리 온 것 같은데? 어디야? 유령이 나타났다는 곳이.
1: 여기야. 어? 저기 누군가 있다. 내려가 보자.
2: 우와, 귀엽게 생겼다.
0: 눈이 엄청 커.
3: 내 눈 크지? 그래서 이름도 안경원숭이야.
1: 안경원숭이, 이 숲에 유령이 나타났다면서?
3: 유령? 난 못 봤는데. 너 봤어?
4: 아니, 나도 못 봤는데. 졸려.
3: 나도 졸려. 우리 자야 되니까 그만 가줄래? 우린 낮에 자고 밤에 놀거든.
5: 그래, 잘 자.
1: 저쪽으로 가보자.
6: 도망쳐!
1: 개미들아, 어디 가는 거야?
6: 비켜! 도망쳐야 해!
7: 너희들도 유령한테 잡히지 않으려면 당장 도망쳐!
2: 진짜 유령이 나타났나 봐!
3: 걱정 마, 제제.
1: 그래, 이 명탐정 피트가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까. 개미들아, 그 유령에 대해서 말해줄래?
6: 그 유령은 갑자기 나타나서 순식간에 개미들을 찾아간다고!
0: 엄청 빠른가 봐.
8: 아이, 빠르기만 한 게 아니야. 나무는 또 얼마나 잘 타는지. 손가락이 길고, 아, 꼬리도 길어.
1: 그렇다면... 유령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냐고.
6: 가자, 가자. 이제 가야 돼. 가자.
1: 아이, 개미들아, 유령이 이렇게 생겼냐고.
5: 어? 개미들아.
1: 아, 개미들을 놓쳤어.
0: 저기 봐. 나무에 누가 있어.
2: 얘들아, 거기서 뭐해?
1: 꽃매미 삼형제, 거기서 뭐하냐니까?
9: 아, 됐다.
10: 유령이 나타날까봐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
1: 너희들도 유령 봤어?
10: 그럼.
1: 혹시 유령이 이렇게 생겼어?
3: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밤에 봐서 잘 모르겠어. 그 유령은 꼭 밤에만 나타나거든.
1: 밤에만 나타난다. 그리고 또
10: 이제 그만 가줄래?
11: 가줄래?
1: 하나만 더 얘기해줘.
3: 개마투스 꽃사라기한테 가버린다. 유령한테 잡혀갔었대.
1: 개마투스 꽃사마귀.
12: 나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0: 너 유령한테 잡혀갔었다면서.
1: 그럼 유령 봤어?
12: 봤지, 어젯밤에. 그 유령은 나무를 아주 잘 타. 손가락도 길고 꼬리도 길어.
13: 똑같아.
12: 눈이 아주 크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어우, 생각만 해도 무서워. 나나 되니까 도망친 거야. 하지만 너무 많은 곤충들이 그 유령한테 목숨을 잃었어.
1: 이 명탐정 피트가 그 유령 꼭 잡아줄게.
12: 어? 정말이야? 아니야, 관둬. 그 유령은 너무 쎄. 잔인하다고.
2: 개마투스 꽃사마귀, 어디로 가면 유령을 만날 수 있어?
12: 저쪽 숲. 근데 안 가는 게 좋을까? 아이, 난 분명히 말했다.
1: 곤충들이 말한 대로 유령의 모습을 그려봤어. 유령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2: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생겼다.
0: 그러게.
3: 유령! 켄켄!
1: 유령이다! 켄켄이 찾았어!
0: 어디?
1: 하나가 아니야. 여럿이 물이 지어 있는데. 너냐? 곤충들을 괴롭히는 유령이?
14: 유령이라니.
2: 곤충들한테 다 들었어. 넌 나무도 잘 타고 밤에 나타나는 유령 맞잖아.
14: 내가 나무를 잘 타는 건 맞지만 난 밤엔 자는데.
1: 거짓말! 너 지금 먹고 있는 것도 곤충이지?
14: 에? 곤충이라니! 난 곤충 못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건 나무 열매나 씨앗이라고.
7: 나도 또.
14: 너도? 나랑 똑같네.
1: 하지만 넌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니까 긴 꼬리도 있을 거 아니야.
14: 응? 내가? 난 꼬리가 짧아서 이름도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라고.
2: 어떻게 된 거지?
7: 그 유령이라면 우리 엄마가 안 돼.
2: 누구야?
14: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유령이 바로?
2: 설마, 말도 안 돼. 그렇게 작고 귀엽게 생긴 애가 우리가 찾던 유령이었다니.
11: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1: 맞아,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13: 어? 저기 봐, 낮엔 자고 밤에 논다더니 진짜 밤에 나타났어.
2: 손가락도 길고 꼬리도 길어.
1: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잖아. 하지만 저렇게 작은 원숭이가 곤충을 잡아먹다니. 설마.
15: 다들 어디 갔지? 안 보여?
1: 곤충들을 잡아먹는 게 너였어? 안경 원숭이?
8: 아니, 어떻게 알았지?
1: 곤충들아, 유령의 정체는 안경 원숭이였어. 안경 원숭이를 조심해.
8: 뭐야, 내가 유령이라고? 그래, 나한테 잡히기 싫으면 밤에 다니지 마. 알았어?
13: 유령이 아니라 안경 원숭이였다니.
2: 진짜 유령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1: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유령은 없다니까.
13: 근데 말이야, 아까 이 방에서 갑자기 촛불이 꺼진 건 왜 그런 걸까?
1: 유령이든 범인이든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 촛불을 켜놓고 숨어서 기다려보자.
2: 난 좀 무서운데.
13: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뭐야?

0: 유령이 아니라
1: 켄켄이었어.
2: 내 말이 맞지? 유령은 없다니까. 유령이다! 레벨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빠르고 동안어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어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어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돌바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숨바꼭질 하자. 그래.

0: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2: 어, 저게 뭐지?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꾸렁꾸렁 가봐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4: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올해야 상어야? 내려와! 제발 내려오라고!
1: 헬캔!
2: 왜 거기 있어?
1: 안 힘들어?
3: 하나도 안 힘들어. 재밌어.
0: 이게 재밌어? 난 켄켄이 하루 종일 딱 붙어 있어서 얼마나 힘든데. 이제 그만 내려와.
3: 시작.
4: 어? 숲속 수사대 사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0: 사건?
2: 무슨 사건인데?
5: 숲속 수사대.
3: 안 보여.
0: 어? 노래 상어다.
3: 노래 상어?
5: 맞아. 나 노래 상어야. 말판 상어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소리 들려.
2: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
0: 노래 상어, 크게 말해봐.
5: 말판 상어들, 제발 조용히 좀 해.
6: 우리가 언제 떠들었다고? 안 떠들었거든.
0: 아이고.
5: 숲속 수사대, 들었지? 말판 상어들이 나한테 딱 붙어서 하루 종일 다투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6: 우리가 언제 싸운다고 그래?
0: 대체 무슨 일로 다투는 거야?
5: 피트! 노래 상어는 노래잖아! 맞지?
6: 아니지! 노래 상어는 상어지! 내 말이 맞지? 아니지! 노래지!
3: 상어라니까!
6: 상어!
5: 맨날 내가 노래인지 상어인지로 싸우는데 제발 말판 상어들의 싸움 좀 해결해줄 수 있을까?
0: 당연하지. 우리가 해결해줄게. 숲속 수사대
7: 출동! 고래 상어야! 고래 상어!
1: 어? 저기 있다!
3: 우와, 엄청 크다!
0: 가까이 가보자.
8: 배고파.
1: 위험해!
0: 고래 상어의 목 빨려 들어가고 있어!
9: 다들 초강력 부스터를 작동시켜! 그럼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얼른!
7: 라이노 크레이!
1: 이글 아이!
9: 샤크 캐논!
7: 초강력 부스터 작동!
9: 고래 상어 멈춰! 멈추라고!
0: 쪽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잖아.
3: 무서웠어.
10: 미안해. 무섭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밥 먹는 중이었거든.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면 작은 새우나 플랑크톤이 함께 입으로 들어오지. 그럼 아가미 안쪽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 물은 밖으로 내보내고 새우나 플랑크톤만 걸러서 먹을 수가 있어. 맞지? 그러니까 고래상어는 고래라는 거야. 고래들도 이렇게 먹거든.
11: 그리고 고래상어는 고래처럼 몸집도 크잖아.
3: 고래. 응, 맞는 것 같다.
0: 응, 그런 것 같은데.
11: 아니, 고래 상어는 상어야. 망치 상어는 망치를 닮아서 망치 상어라고 부르고 고래 상어는 고래를 닮아서 고래 상어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겠니?
6: 그리고 우리 말판 상어들은 이렇게 상어 몸에 찰싹 붙어있는 걸 아주 좋아해. 그러니까 상어 맞다니까.
1: 상어인가?
3: 고래라니까.
1: 이러다 우리도 싸우겠다. 그러지 말고 고래 상어, 네가 얘기해봐. 넌 고래야 상어야?
10: 그게 난 고래든 상어든 상관없어.
5: 왜 상관없어?
6: 상관있지. 고래인지
3: 상어인지는
6: 우리한테도 중요한 문제라고.
5: 난 그냥 플랑크톤이랑 새우만 많이 먹으면 그걸로 행복한데.
6: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0: 좋아, 빨판 상어들이 더는 싸우지 않게 오늘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고래 상어가 고래라면?
3: 고래와 닮은 점이 있을 거야.
9: 하지만 고래 상어가 상어라면?
1: 상어와 닮은 점이 있겠지?
0: 바로 그거야. 서로 흩어져서 알아보자. 숲속 수사대 각자 외치오! 폭등고래! 폭등고래,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
8: 잠깐만, 내가 배가 고파서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줄래?
3: 고래 상어처럼 먹네.
0: 그러게, 물을 한꺼번에 들이마셨어.
8: 나 같은 폭등고래나 대왕고래 같은 수염고래들은 입속에 수백 개의 수염판이 있는데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들이마시면 수염판 틈새로 물은 빠져나가고 입에는 먹이만 남게 되지.
0: 그럼 폭등고래, 고래 상어는 고래야?
3: 고래지! 고래 맞지! 맞지!
8: 고래 상어가 고래인지 궁금해? 하, 그렇다면 헉!
0: 우와!
9: 물수 같아!
0: 방금 뭘 한 거야?
8: 숨을 쉰 거야. 우리 고래들은 물속에서는 숨을 참고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머리 위에 있는 분수공을 열어 숨을 쉬거든.
3: 분수공?
8: 아하! 분수공이 뭐냐고? 콧구멍 같은 거야.
0: 그럼 고래 상어가 폭등고래처럼 숨을 쉰다면?
3: 고래인 거네!
0: 그렇지! 확인해봐야겠어!
9: 아니, 그럴 필요 없어!
12: 고래 상어는 상어가 확실해!
0: 뭐라고?
9: 자, 이걸 잘 봐!
3: 상어다!
13: 이게 무슨 냄새지?
9: 피트, 아직도 모르겠어?
12: 잘 봐! 꼬리 지느러미!
0: 예! 그러고 보니 달려!
10: 고래 상어는 고래야!
0: 고래! 고래!
14: 상어야!
10: 고래야!
0: 상어라니까! 드디어 알아냈어! 고래 상어는?
7: 고래 상어는?
10: 나는?
7: 상어야!
6: 거봐, 내가 상어랬지?
9: 상어라고 했잖아?
6: 상어라고?
5: 아니, 왜?
14: 왜 고래가 아니야?
0: 첫째, 고래 상어가 고래라면
3: 물 밖에서 숨을 쉬어야 해.
0: 고래는 물 밖으로 나가서 분수공을 통해서 숨을 쉬어. 하지만 고래 상어는?
10: 난 아가미로 숨을 쉬어.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지.
0: 그래서 고래가 아니라는 거야.
3: 아니야.
0: 그리고 또?
9: 상어는 꼬리 지느러미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양옆으로 흔들면서 헤엄을 쳐.
10: 나도 그렇게 흔드는데.
0: 하지만 고래는 꼬리 지느러미를 위 아래로 흔들어. 따라서 고래 상어는
7: 상어가 확실해.
5: 자, 잘 들었지? 나 고래 상어는 상어야. 빨판 상어들, 다시는 싸우지 마. 알았지?
7: 알았어.
0: 너 고래라고 우기지 마라.
7: 알았다고.
0: 근데 말이야, 저 빨판 상어들 언제부터 고래 상어 옆에 붙어 있었던 걸까?
9: 상어 옆에 붙어 있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3: 근데 아까 호끈고래 옆에도 붙어 있었어.
12: 전에 바다거북 옆에 붙어있는 것도 본 것 같아.
0: 수상해, 수상해. 언젠가 꼭 수사해봐야겠어.

0: 하니? 내가 상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은 없어. 아마 상어 옆에 붙어 다녀서 상어라고 착각했나? 근데 내가 상어가 아니라는 건 소문내지 말아줘. 상어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상어가 된 것 같거든.
1: 뭐라고?
0: 근데 왜 빨판 상어라고 부르는 거야? 빨판으로 상어에 붙어 있으니까? 내 빨판은 빈치느러미가 빨래판 모양으로 변한 건데 빨판이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철썩 달라붙어 있으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고 고래나 상어가 흘린 먹이를 편하게 먹을 수도 있거든. 난 살짝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돼.
2: 뭐야, 빨판 상어, 게으른 물고기잖아.
1: 숲속 수사대 수사인지
3: 끝.
4: 푸른 발의 비밀. 켄켄 찾는다. 켄켄 어디 숨었니? 어? 파란 발이잖아. 찾았다, 켄켄.
1: 어떻게 찾았어? 꼭꼭 숨어 있었는데.
4: 이 파란 발을 보고 찾았지.
1: 알았지만 안 왔어도 안 느꼈을 텐데. 난 왜 이렇게 파란 거야? 싫어, 정말.
4: 어? 켄켄, 파란 게 어때서? 난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
1: 난 아니라고 생각해.
4: 켄켄.
5: 어? 숲속 수사대에 사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 사건?
6: 어? 무슨 사건인데?
7: 숲속 수사대!
1: 파란발이네. 너도 파란발이 싫은 거야, 나처럼? 발에서 숨바꼭질 하다가 잘 들키는구나. 그래서 속상한 거야?
7: 아니, 난 파란발 좋은데? 더 칼해주고 싶어. 근데 실은 내 동생도 나처럼 파란발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집을 떠났어. 내 동생 좀 찾아줄래?
4: 물론이지. 오늘도 숲속 수사대 출동!
6: 우와, 아주 신비로운 곳인데.
4: 그러게, 혹시 여기가 신비의 섬 아니야?
1: 글쎄. 저기 있다.
8: 왔구나, 숲속 수사대.
4: 사건을 의뢰한 게 너야?
8: 응, 내 이름은 두부야.
1: 두부?
8: 우와, 넌 정말 파랗다. 너무 멋져.
1: 내가 멋져?
4: 여봐, 켄켄, 내가 멋지다고 했지.
1: 고마워.
8: 근데 부부, 동생이 집을 떠났다고?
6: 어떻게 된 거야?
8: 오, 그게 우리 가문은 모두 푸른발이야. 부비새 중에서도 푸른발이라서 푸른발 부비새라고 불러. 근데 얼마 전에 엄마 아빠가 알을 낳고 동생이 태어났는데.
9: 아가, 무사히 태어났구나.
10: 건강하게 자라다오.
1: 엄마도 아빠도 파란발인데 왜 나만 하얀발이지? 나도 파란발을 갖고 싶어.
9: 비비야, 어디 있니?
6: 비비야, 얼른 돌아와. 비비야.
4: 근데 왜 동생만 하얀 발이야?
8: 사실 나도 태어나서 처음에는 하얀 발이었어. 그러다 점점 자라면서 파란 발이 된 거야. 근데 나도 왜 발이 파래진 건지는 모르겠어.
1: 그럼 혹시 자고 있을 때 누가 몰래 파란 양말을 신겨놓았나?
8: 우리한테 양말은 필요 없어.
1: 그럼 파란 장화를 신겨놓았나?
8: 우리한테 장화도 필요 없어.
4: 아, 그럼 혹시 누가 몰래 발에

0: 페인트를 칠해놨나?
1: 오늘은 더 많이 모였네.
2: 이렇게 많은 두빛의 발에 페인트를 칠했다고? 말도 안 돼.
0: 그런가? 그럼 난 푸른발 두빛의 발이 파랗게 된 이유를 찾아봐야겠어.
3: 그럼 난 부부 동생 이름이
4: 비비야.
3: 비비를 찾아볼게.
4: 그럼 난 이 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연락할게.
0: 좋아. 숲속 수사대 가자. 위치로.
4: 이곳은 갈라파고스 제도야. 모두 19개의 화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비새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어. 피트! 푸른발 부비새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았어.
0: 좋아. 거기로 가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4: 얼른 가보자.
5: 엄마! 엄마!
4: 제제, 혼자 울고 있는 아기 부비새를 발견했어. 혹시 비비 아닐까?
3: 좋아. 그쪽은 내가 가볼게.
5: 푸른발 부비새들이다.
0: 진짜 엄청 많네.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
6: 하나, 둘, 셋.
5: 우와, 엄청 빠르잖아.
0: 화살이 꽂히는 줄 알았어. 너희들 바다에는 왜 들어가는 거야?
1: 우리 푸른발 부비새들은 말이야, 이렇게 다 함께 동시에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사냥한다고.
0: 다 함께 바다로 들어간다고? 켄켄, 나 이유를 찾은 것 같아. 푸른발 부비새 발이 왜 파래진 건지.
5: 왜 그런 거야?
0: 푸른발 부비새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들어갔잖아. 바닷물이 무슨 색이지?
5: 파란색!
0: 바로 그거야! 바닷물에 발이 파랗게 물든 거라고. 셰리, 내 얘기 듣고 있어?
4: 듣고 있어. 근데 피트, 여기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또 다른 부비새들도 있는데.
7: 채,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들어가거든.
6: 근데 우리 발을 봐.
4: 무슨 색이지?
0: 빨간색이지.
1: 그래서 우리를 붉은발 부비새라고 부른다고.
4: 아무래도 발이 바닷물에 파랗게 물든 건 아닌 것 같아.
5: 그러게, 아닌 것 같은데.
0: 나도 아닐 줄 알았어. 근데 제제는 비비를 찾았나?
3: 비비야! 비비야! 어? 아기 부비새다! 비비인가? 근데 지금은 엄마랑 같이 있잖아. 비비가 아닌가? 너 혹시 혼자 떠돌아다니고 있는 아기 부비새 못 봤니?
5: 어? 혼자 떠돌아다닌다고? 혹시 그때 내가 쫓아낸 동생을 찾고 있는 건가? 안 돼! 얼른 가!
3: 알았어! 가면 되잖아! 대체 왜 저러는 거야?
8: 네가 이해하랴. 가면 부비새는 먼저 태어난 첫째가 동생을 쫓아내거든. 네가 찾는 아기새가 자기 동생일지도 몰라서 그런 거야.
0: 제제, 비비는 찾았어?
9: 아니, 아직. 키즈는 이유를 찾았어?
0: 나도 아직. 어쩌면 못 찾을지도 모르겠어.
5: 괜찮아,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저건 뭐지?
4: 아, 홍학이야. 가보자.
10: 맛있어.
11: 어머. 어머, 너 엄청 빨개졌다. 엄마 전까진 하얗더니.
10: 어? 내가 좀 빨개지긴 했지.
11: 비결이 뭐야?
10: 비결이라면 새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11: 새우? 나도 새우 좀 먹어볼까? 새우야, 어디 있니?
10: 근데 너도 지난번보다 더 빨개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11: 어머, 티나? 난 요즘 별로.

0: 부부한테 가봐야겠어.
1: 응, 나도 그쪽으로 갈게.
0: 부부, 어? 넌 주로 뭘 먹어?
2: 뭘 좋아하냐고.
0: 응.
3: 너?
4: 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잡아다 준 물고기를 지금도 좋아해. 정어리, 멸치, 고등어를 좋아하지.
5: 잡아라! 잡아! 잡아!
0: 그렇다면 혹시 푸른발 부비새 발이 파란 이유도 물고기 때문 아닐까?
2: 어쩌면?
3: 비비도 정어리를 참 좋아하는데.
6: 비비야! 비비야!
2: 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6: 와, 드디어 찾았구나. 비비야, 너 파란 발을 갖고 싶어 했지? 너도 파란 발을 갖게 될 거야. 그 비밀을 찾았거든.
2: 정말이야? 정말 정말?
6: 얼른 집으로 가자.
2: 나 또 파란 발이 되는 거야?
6: 여기는 제제. 정말, 정말? 비비를 찾았다. 오버.
2: 비트, 푸른발 부빗의 발이 파란 건 물고기를 먹어서 그런 거잖아.
0: 그렇지.
2: 홍학이 빨간 건?
0: 새우랑 게를 먹어서 그런 거지.
2: 그럼 난 수박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키위도 먹고 꽃도 먹고 포도도 먹으니까 빨주노 초파남보 무지개색으로 변하는 거야? 우와! 무지개 캔캔이다! 야호!
0: 근데 난 캔캔은 파란 게 더 좋은데.
1: 나도 캔캔은 파란 게 좋아.
6: 나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기록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클릭소! 클릭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수준이 가자!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어떻게 좀 해봐요!
3: 그게 조종이 안 돼!

0: 도착했나봐.
1: 그럼 어서 나가봐요. 왜 하필 이런 데서만 워물이 열릴까?
2: 아니래. 에밀레호는 왜

0: 차도 이럴 때 고장이 나서 움직이질 않냐고.
1: 근데 여길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힘이 쭉 빠지네.
0: 일단 물 밖으로 나가요.
1: 그래, 일단 좀 쉬자.
0: 쉐그 아저씨, 어서 일어나봐요.
1: 아우, 피곤해. 깜빡 잠들었었네.
0: 이상해요. 세실이 안 보여요.
1: 뭐라고? 세실이? 혹시 우리 버려두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건 아니겠지?
0: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요. 세실! 세실!
1: 아니, 난 그게 아니라.
0: 뭐하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1: 그래.
0: 세실! 세실! 어? 이거 세실의 부메랑인데.
1: 어떻게 된 거지?
0: 세실이 부메랑까지 버려두고 어딜 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놓는데.
0: 그러니까요.
1: 밥 없인 살아도 무기 없인 못 사는 게 세실이잖아.
0: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1: 그래, 당장 찾으러 가야겠어. 우와, 온 동네가 황폐하네.
0: 가뭄이 들어서 더할 거예요.
1: 곡식은 모두 메말라 죽어가고.
0: 물고기도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1: 저것도 뭐야?
0: 가축까지 저렇게 되다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1: 그나저나 세실은 어디 간 걸까?
0: 서두르죠. 뭐 좀 여쭤볼게요. 저 혹시 이 사람 못 봤어요?
1: 뭐래? 세실을 봤대?
0: 아니요.
1: 그런데 다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뼈만 앙상해가지고.
0: 오랜 기간 계속된 가뭄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민심도 나빠졌다나 봐요.
1: 그래서 사람은 우선 잘 먹고 봐야 한다니까. 우리 세실은 밥은 챙겨 먹었으려나?
0: 서둘러요. 빨리 찾아야죠.
1: 세실! 세실!
0: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보셨어요? 못 봤다고요. 저기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나요? 다들 모른다고 하는데요.
1: 그럴 테지. 자기들 코가 석자일 텐데 뭐.
0: 세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응? 어? 테리안? 무슨 일인데 그래? 뭐라고?
1: 뭐라는 거야?
0: 세실이 마녀로 몰려서 잡혀갔대요.
1: 뭐라고? 세실이 잡혀가?
0: 이 아이의 엄마도 잡혀갔대요.
1: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건데? 내가 당장 설마...
2: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은 여기 있는 새 마녀들 때문입니다. 이 마녀들에게 화형을 내려서 하늘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1: 그 꼬마도 어디로 잡혀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지?
0: 네, 모른대요. 세실이 마녀로 잡혀갔다니 말도 안 돼요.
1: 그런데 중세시대엔 정말 마녀란 게 있었던 걸까?
0: 진짜 마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이었대요. 마녀가 아닌데도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켜버리고.
1: 죄 없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다니. 그러고 보면 인간의 광기는 참 무섭고 잔인한 거야.
0: 중세시대엔 우리 상식으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1: 그렇지.
0: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미신까지도 믿었으니까요.
1: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투성인 미스테리아! 저쪽이다!
2: 어서 화형대에 불을 붙여라!

0: 천하의 세실이 이게 응? 무슨 꼴이야.
1: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빨리 밧줄이나 풀어. 나 지금 엄청 화나 있거든.
2: 화났으면 뭘 어쩌게.
1: 타타, 내 부메랑 가져왔지?
0: 당연하지.
1: 자, 오케이. 이것들 가만 둬. 저 쬐끄만 게 그냥 맛이 어때? 뜨끔하지?
0: 아, 잠깐만요. 풀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3: 고마워요. 됐어요.
0: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2: 이거 아쉽게 됐네. 귀찮은 것들을 미스테리아 밖으로 쫓아낼 기회였는데.
1: 그렇다고 날 마녀라고 속여서 화형까지 시키려고 해? 치.
2: 이번엔 진짜 본체를 보여주마. 이야! 어쭈, 요것들 봐라.
4: 아, 제법인데요.
2: 뭐라고? 아,
4: 죄송.
0: 역시 결국 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2: 흥, 큰 소리 치지 마. 테리안들은 이미 너희를 마녀라고 생각하거든.
0: 누나가 테리안들을 속여서 그런 거잖아요.
2: 속이더니 빨리 마녀를 처단하라는 저 아우성이 들리지 않아?
0: 제발 더 이상 테리안들을 괴롭히지 말아요.
2: 야, 우리가 겁나서 도망가는 거야?
0: 그럴리가. 테리안들이 다칠까봐 자리를 옮기는 것뿐이라고요.
2: 뭐? 칸타, 당장 혼쭐 내줘.
5: 네, 간다.
0: 야, 갸차.
5: 못 본 사이에 꽤 용감해졌는데.
0: 네, 정글에서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단련을 좀 했죠.
5: 좋아, 그렇다면 실력 한번 볼까?
0: 예전에 저라고 생각하면 금코 다쳐요.
5: 근데 내가 인간들과는 다른 몸이라는 거 잊진 않았겠지?
0: 강철 같은 단단함을 이기는 부드러움도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되죠. 생포금을 발사!
2: 저것도 뭐야?
0: 부드러운 그물로 생포 성공!
2: 저런 멍청한 피조물 같으니 이 바보야!
5: 제법인데요, 타타.
0: 잘 봤죠? 맛이 어때요, 판타?
2: 시끄러워!
0: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다니!
2: 타타, 너야말로 맛이 어떠냐? 내 일을 방해하면 그렇게 쓴맛을 보는 거라고. 응? 쟨 또 뭐야? 자, 여러분, 이 녀석은 우리의 신성한 마녀 화형식을 방해한답니다. 이 녀석도 아주 흉악한 마녀죠.
0: 누나, 내가 무슨 마녀라는 거예요? 게다가 난 남자라고요.
2: 어? 남자? 아, 그렇지. 아무튼 저 녀석은 사악한 마녀입니다.
0: 아니라고요.
2: 아니긴 뭐가냐. 내가 마녀라고 하면 마녀인 거지. 여러분 모두 저기를 보십시오. 저렇게 악마를 닮은 짐승까지 데리고 다니니 틀림없습니다.
0: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녀가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이 날 구해줬다고요.
2: 아니, 저것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0: 제 생각에 진짜 마녀는 바로 저자들입니다.
2: 뭐야, 내가 마녀라고?
6: 그래, 맞아. 원래 마녀들이 빗자루 같이 생긴 걸 타고 날아다니잖아.
2: 머리 색깔도 요상해. 아니, 이것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저 녀석이 바로 마녀라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5: 눈치챈 것 같습니다.
2: 큰일 날 뻔했네.
5: 지금은 일단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님. 성난 백성들보다 더 무서운 건 없거든요.
2: 분하지만 할 수 없지. 가자!
5: 네, 공주님.
1: 타타, 아까 공중전 제법이던데?
0: 원래 잘하거든.
1: 가만,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
6: 무슨 소리야?
0: 그래, 몬스터를 잡아야 다음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 열릴 텐데. 플랫마이너 누나가 도망가버렸으니 마녀를 놓친 셈이 되는 건가? 어? 어?
7: 내가 딱 맞는 시간에 연락한 거 맞지? 몬스터를 못 잡아도 그곳 세계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면 웜홀은 열린단다.
3: 아휴, 박사님, 그런 건 진짜 좀 알려주시지.
0: 잠깐, 그런데 우리가 미스터리를 해결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지? 어? 비다.
8: 우와, 비가 온다. 다행이야.
0: 지금 이 비가 바로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계의 미스터리를 해결했다는 신호인가 봐. 이제 알 것 같아. 우와, 좀 빨리 다음 몬스터를 찾아서 가자. 됐다. 어?
8: 고맙습니다.
0: 뭘요?
8: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0: 이제 만 볼트 전기만 주입하면 완성이지.
1: 여기가 뭐야? 아이고 허리야. 근데 타타야, 우린 언제까지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내동댕이 쳐줘야 하는 거야?
2: 저도 다음 공간이 어디로 연결될지는 잘 모르는 거려.
3: 뭐라고?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
1: 근데 여긴 뭐 하는 곳이지? 무슨 실험실 같이 생겼는데?
2: 이상하게 생긴 기계도 많고
3: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오, 이런 완벽한 피조물을 내 손으로 창조하다니. 아, 믿을 수 없군. 곱상한 게 꿰맨 자국도 없고. 머리가 좀 상하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졌어. 에? 저 녀석은 어째 실패작인 것 같군. 오? 이상하게 생긴 새도 다 있네.

0: 어?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이 버섯 수프만한 게 또 없거든요.
1: 그래. 평생 이렇게 맛있는 수프는 처음이야. 고맙네, 셰프.
0: 뭘요?
1: 그리고 아까 실패작이라고 한 건 취소하지.
0: 수프는 실패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1: 이 수프를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군.
2: 그 사람이 누군데요?
1: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 그분이 만들어준 수프도 꼭 이런 맛이었어.
3: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
1: 나의 창조주이자 아버지, 또 유일한 친구였지. 박사님은 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을 가르쳐주시고 프랑켄슈타인이란 근사한 이름까지 물려주셨어. 덕분에 난 다시 태어났지.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지.
0: 그래요?
1: 이것 봐.
2: 의사 면허증?
1: 그래, 치료사 자격증이야. 어?
4: 이게 무슨 소리죠?
1: 또 환자가 왔나 봐. 잠깐 쉴래? 그리고 그냥 프랑 아저씨라고 불러. 그게 편하거든.
2: 프랑 아저씨? 박사님!
5: 얘들아, 잘 도착한 거야? 다들 별일 없는 거지?
4: 네, 박사님!
5: 아휴, 다행이다. 자, 그럼 잘 듣거라. 그곳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몬스터가 사는 곳이란다.
0: 네? 프랑 아저씨가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5: 뭐? 프랑 아저씨? 설마 프랑켄슈타인을 벌써 만난 거야?
2: 네, 근데 박사님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
3: 맞아요. 얼굴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5: 몬스터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 같아서 언제 그 야성이 튀어나올지 모른단다. 본성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
2: 또 이렇게 사라지시네.
3: 저 얘기도 일리는 있어. 야생동물은 절대 길들일 수 없거든.
0: 그래도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데. 넌 어때, 드라곤에?
6: 꽝, 꽝.
1: 어? 오. 좀 더. 보여요, 저기 있네요. 생선을 먹을 땐 항상 가시를 조심해야죠. 이곳의 생선들은 특히 가시가 날카롭기로 유명하거든요. 깊이 박히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6: 정말 고맙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선생님.
1: 선생님은 무슨. 편하게 그냥 프랑 아저씨라 불러요.
6: 아, 프랑 아저씨.
3: 렛라이너? 너 무슨 꿍꿍이를 꾸미려고 나타난 거야?
6: 꿍꿍이는 무슨. 여긴 아프면 찾아오는 마을 병원이라고.
3: 그래, 꾀병도 병은 병이니까.
6: 뭐? 꾀병? 배고파. 가시 때문에 하루 종일 음식을 못 먹었더니.
0: 공주님, 저만 믿으세요. 이 쉐기 있는데 무슨 걱정을.
6: 쉐기. 그래, 이번엔 어떤 요리를 해줄 건가요?
0: 말씀만 하세요, 공주님. 뭐든 다 만들어 드릴게요.
6: 고마워요, 쉐.
3: 어이구, 또 시작이네.
6: 쉐, 당신은 정말 최고의 요리사예요.
0: 뭘요?
6: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0: 빈속엔 버섯 수프가 최고죠.
6: 어머, 이 고소한 냄새. 아, 정말 맛있어요. 쉐는 정말 대단하다니까. 어머, 프랑 아저씨. 프랑 아저씨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버섯 수프라니까요.
1: 많이 드세요. 난 아까 이미 다 먹었답니다. 그리고...
0: 공주님! 이거!
6: 내가 치킨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0: 그 정도야 뭐 기본이죠.
6: 역시 쉑 최고야! 프랑 아저씨도 같이 드실래요?
1: 아닙니다. 그럼 전 이만. 오늘은 왠지 피곤해서 일찍 자러 가야겠네요.
0: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3: 그러게.
1: 이건 운명이야. 플랫마이너 같은 아름다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7: 또 시작이군.
1: 박사님, 심장 소리 좀 들어보세요. 이번엔 진짜라고요.
7: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요리사에게 반한 것 같은데.
1: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도 못 자는 거죠.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내 얼굴이 문제라는 거 알아요.
7: 하지만
1: 네? 무슨
7: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1: 방법이라뇨?
7: 난 너한테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전수했어.
1: 모든 기술? 모든 기술이라면 아 그렇지 그래 맞아. 쉐이크의 머리를 나한테 이식한다면 그럼 플랫 마이너는 내 신부가 될 수 있어.
2: 흥 꿈도 야무지네. 어떻게 쉐이크의 머리를 단다고 내가 자기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7: 공주님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2: 하 기가 막혀. 넌 꼭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7: 네?
2: 골렘 주제! 응?

0: 이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안 돼, 이러면 안 돼.
1: 와, 플랫마이너 공주님, 저랑 결혼해 주시면 제가 평생 스테이크 구워드릴게요.

0: 부랑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미안하게 됐다, 쉐. 자네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네.
0: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1: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플레마이너 공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쉥, 네 머리가 필요하거든.
0: 네? 플레마이너 공주님의 사랑을 얻는데 제 머리가 왜 필요한 건데요?

0: 플랫마이너 공주님이 널 좋아하기 때문이지.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플랫마이너 공주님이 날 좋아한다고요?
0: 그래, 이제 와서 발 빼마려고.
1: 압수사,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플랫마이너 공주님은 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음식만 좋아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0: 이런 아둔한 녀석을 봤나? 거기서 한숨 자고 나면 모든 걸 다 이해하게 될 거다. 자, 그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2: 멈춰요! 프랑켄슈타인!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요!
0: 이야! 난 인간이 싫어!
2: 대실! 알았어!
0: 가만두지 않겠냐!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줘!
1: 아니, 내 머리를 탁 냈겠다! 용서 못해!
2: 성공!
1: 한 발만 늦었어도 전기 통닭구이가 될 뻔했네.
2: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쉐가 아저씨.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본성대로 한 것뿐이니까요.
1: 어쨌든 다행이야. 우리 얼른 여길 떠나자.
2: 좋아요. 그럼 다음 몬스터를 찾으러 가자!
3: 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외모로는 프랑켄슈타인이 최고의 몬스터였는데. 뭐해, 칸타?
4: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주님.
3: 아니긴, 방금 뒤로 감춘 거 뭐냐고.
4: 네? 감추다니? 뭐려?
3: 다른 손.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마라는 코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2: 넘버블럭 친구들
13: 모여라.
1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3: 20까지 파티해. 우리 같이 놀자.
12: 5와 3이 만나면
13: 8이야.
12: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3: 함께 놀아요.
12: 넘버블럭 가베 가족.

0: 스윙 트랙.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덜덜덜덜덜덜 경운기가 시작합니다. 설기리를 달립니다. 덜덜덜덜 다리 위를 지나갑니다. 덜덜덜덜덜덜

0: 도와주세요. 어? 근데 이게 뭐지? 바퀴는 있는데 운전대는 없네.
1: 탄다면 이거는 경운기를 장착해야지만 탈 수 있어요.
0: 아, 그럼 경운기를 합체하면 되는 건가요?
1: 예.
0: 보여주세요.
1: 예, 좀 기다리세요.
0: 네.
1: 저쪽에 국물을 두고 왔는데 가좀 가져다 주실래요?
0: 아, 그럼 그냥 경기를 타고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 오케이.
0: 네.

0: 농부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 선생님, 수고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1: 오늘은 밭을 갈 겁니다.
0: 밭을 가신다고요? 그러면 또 제가 도와드려야죠.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이걸로 밭을 갈게요?
0: 네, 이걸로 가려고요.
1: 이걸로 밭을 못 갈아요.
0: 그럼 뭘로 갈아요?
1: 경운기에 쟁기를 달아야지만 밭을 갈 수 있어요.
0: 쟁기요?
1: 우선 장갑을 끼시고요.
0: 네.
1: 저 좀 도와주세요.
0: 알겠습니다.

역시 경운기! 경운기가 쟁기를 끌어주고 있어! 경운기 힘 진짜 세다! 쟁기가 땅을 더 깊게 파네!

0: 공기로 생기 끌어주기 성공!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1: 이제는 밭을 갈았으니까 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로타리 작업을 할 겁니다.
0: 아, 로타리 작업이 뭐 어떤 작업이에요?
1: 이제 흙이 이렇게 뭉쳐있는 걸 네. 부드럽게 파서 줄 겁니다.
0: 아, 그렇다면

0: 굉장하다! 어? 흙이 잘게 부서지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있어! 아, 엄청 곱게 갈린다! 야, 경운기가 힘만 센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와, 경운기로 감자도 캘 수 있어! 달달달달달달달. 경운기와 합세한 수압기가 작동하면서 감자가 나온다! 신기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던 농기구가 경운기와 합체하면 힘차게 움직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변신의 왕 경운기! 경운기의 트레일러! 생기, 로터리 등 다양한 농기구를 결합하면 누구나 손쉽게 농사에 관련된 작업이 가능해.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최고 주행 속도는 시속 약 13km. 경운기가 농기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동력 전달 장치에 있어.
0: 동력 전달 장치?
1: 동력 전달 장치는 경운기의 힘을 농기구에 전달해주는 장치를 말해. 경운기와 결합했던 쟁기는 단순히 경운기의 힘에 끌려가기만 했지만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 결합했던 로터리는 멈춰있던 나를 움직일 수 있었어. 경운기와 로터리 둘 사이를 연결해준 동력 전달 장치가 경운기의 힘을 로터리에 전달해줬기 때문이지. 동력 전달 장치와 로터리를 맞물리게 결합해주면 동력 전달 장치의 힘이 톱니바퀴를 돌려주고 다시 체인을 거쳐 아래쪽 톱니바퀴로 전해져서 로터리의 날도 돌아가게 하는 거야. 축이 연결되면 힘이 전달되는 거야.
0: 아하! 동력 전달 장치는 경운기와 농기구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구나.
1: 맞아.
0: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발레리나들은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하지만 손잡이를 돌려주면 톱니바퀴들이 돌면서 춤추는 발레리나들을 볼 수가 있지.

자, 이번에는 전동장치로 한번 돌려볼까? 이곳을 보면 전동장치의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곳으로 전동장치의 힘을 전달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손 말고 전동장치로 한번 돌려볼게. 우와! 힘을 전달하니까 손님들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경운기와 합체한 농기구들이 움직이는 것도 이런 거지? 동력 전달 장치로 힘을 전달하면 농기구가 움직이는 거지?

0: 달리는 거 맞지?
1: 맞아 탄다맨. 경운기의 힘을 전달해주는 장치 덕분에 멈춰있던 농기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0: 나 이제 경운기의 비밀을 찾았어. 경운기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은 힘을 전달해주는 장치 덕분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이제 다시 한번 변신! 얍! 우와! 변신의 왕 경운기 또 탈래! 경운기 출발 준비! 다양한 농기구와 결합하는 경운기!

0: 얼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큐.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0: 보스
1: 체크 장전
0: 오케이 위대포 발사
2: 어? 어?

와, 얘들아, 이걸 써.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뽀르르 동화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화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키스.
5: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지금 뭐 이럴까? 동화책 봐! 오늘 빌렸던 책을 읽어볼까? 저쪽 봐! 어? 어? 이게 뭐지? 어? 눈앞이 캄캄한 백설공주?
1: 꽝꽝은 밤에 나갔나?
0: 아, 글쎄. 너무 궁금한데. 어서 읽어보자. 자, 어디? 자, 오, 오, 백설공주 나왔다.
2: 옛날 한 왕국에 나쁜 마녀가 변한 못된 왕비가 살았어요.
3: 가오라, 나 오늘 어때? 오늘도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4: 그럼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씨가 눈처럼 고운 백설공주님을 더 좋아합니다.
3: 내가 백설공주!
2: 화가 난 왕비는 백설공주를 숲에 버렸어요.
5: 여기로 가도 숲, 저기로 가도 숲. 아우, 어떡해. 길을 잃었어. 무서워. 성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지?
6: 어쩌다 이런 깊은 숲속까지 오셨어요?
7: 여긴 너무 위험해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5: 그래도 돼요? 정말 감사해요. 조금 전까지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0: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어? 눈앞이 캄캄했다고? 밤에 나갔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럼 책 그만 읽으라고. 에이.
2: 눈앞이 깜깜하다. 다른 뜻이 있나?
0: 아, 글쎄. 아하! 맞다. 나 요정이지. 눈앞이 캄캄하게 안대를 써보면 되지. 나와라, 나와.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2: 눈앞이 깜깜하니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어.
0: 그러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어? 아하! 눈앞이 캄캄해요.
2: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백설 공주는 우리처럼 막막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야.
0: 그래, 바로 그거였네. 이야, 그 말이었어. 이게 아닌데.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책을 덮고 말걸.
3: 거울아, 거울아, 오늘도 사람들이 날 엄청 좋아하겠지?
4: 네, 당연하죠. 하지만 깊은 숲 작은 요정들과 행복하게 사는 백설공주 인기가 더 많답니다.
3: 왜 이래? 아니, 깊은 숲 속에 벌어도 살아남다니. 이 백설공주를 어떻게 없을지 생각 머리를 굴려보자.
0: 머리를 굴려보자. 머리를 굴린다고?
2: 머리를 굴릴 수 있나?
0: 당연하지. 머리를 굴려서 머리 운동하자는 뜻일걸. 굴려라. 뿅크크. 진짜 꿀리네. 아니 그 백설 공주를 어떻게 없앨지 고민하다가 머리를 왜 굴리는 거야? 그것도 갑자기?
2: 얘기가

0: 좀 이상해.
1: 머리 굴려 굴려. 아, 우리 그냥 다른 책 읽을까?
2: 잠깐! 멈추면 안 돼! 한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크크가 또 동화책을 재미없게 만드는 거야.
1: 아, 어쩐지.
0: 아무리 방해해도 뜻을 알아내서 동화책을 끝까지 읽을 거야.
2: 좋아. 딩딩딩딩딩딩딩. 동화책 적으로.
3: 아이고 나 춥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0: 왕비님. 그만 굴리고 멈추세요.
3: 아이고, 아니 멈출 수가 없어. 내 머리가 이상해.
0: 머리가 이상해? 그럼 왕비님 머릿속을 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2: 오, 좋아. 오호리 딩딩. 왕비님 머릿속을 보여줘. 백설공주를 없앨 생각들이 엄청 굴러다니고 있어.
0: 생각이 굴러다닌다고?
4: 아, 알겠다.
2: 머리로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본다는 거야.
3: 아이,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머리를 어떻게 멈출지. 아이, 머리 좀 굴려봐.
0: 이리저리 생각 좀 해봐.
3: 멈췄다.
2: 와, 우리가 또 뜻을 알아냈어.
3: 네, 너희들을 칭찬하노라.
5: 그럼 이제 백설공주를 없애야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굴려볼까?
2: 괜히 멈췄나?
0: 그러게.
1: 오, 책을 계속 읽게 되다니. 어떻게 책을 못 읽게 하지? 나도 머리를 굴려보자. 굴려보자. 그래, 바로 그거야.
0: 머리를 한창 굴려 독사가를 생각해낸 왕비는 사과장수로 변해 백설공주에게 독사가를 건넸어요.
6: 맛있게 먹어요.
7: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와, 맛있겠다.
1: 좋았어. 가서 당근 먹고 있어.
3: 우와, 왕자님. 왕자님이 백설공주님을 살려주실 거야.
1: 걱정 마시오. 여보세요. 119죠? 예. 지금 백설공주가 쓰러졌거든요. 예? 독사가 먹은 거죠? 예. 천천히 오십시오.
3: 네? 천천히 오라뇨.
1: 그럼 천천히 오지. 빨리 오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3: 무슨 왕자가 저래. 왕자님만 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떡해. 어떡해.
1: 작은 요정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발만 동동.
3: 갑자기 발이 덤덤덤. 멈출 수가 없어.
2: 왕자님.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왕자가 이래도 돼요?
1: 내가 아직도 왕자로 보이냐? 얍! 발만 동동 구르다.

0: 뜻을 모르면 이 통화책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이크 에크 이크크 문제. 안 멋있어?
1: 우와, 너무 별론데?
0: 내가 머리 엄청 굴려서 만들어낸 포즈인데.
1: 문제나 내.
0: 발을 동동 구르다 무슨 뜻일까? 1번 발을 동동 구를 만큼 신나고 즐겁다. 2번 발을 동동 구를 만큼 안타까워 걱정하다.
2: 작은 요정님들 발을 동동 구르니까 어때요?
3: 발을 계속 동동 구르니까 힘들어.
1: 힘들어? 힘들다는 복이 없는데?
2: 백설공주님이 쓰러졌는데 신나고 즐거운 건 이상해.
1: 오, 맞아. 걱정되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
2: 그러니까 정답은?
1: 2번! 안타까워, 걱정하다!
0: 이크, 에크, 이크크, 문제! 이 포즈만 생각하다 정작 문제를 너무 쉽게 내버렸어! 정답은! 2번!
1: 우와!
0: 사람들은 안타까운 상황에 자연스럽게 발을 동동 구르는 행동을 하지.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라는 말은 안타까워서 걱정한다는 뜻이야.
3: 멈췄다! 살았다!
1: 와, 다행이다!
0: 헤이, 지금부터라도 못 잊게 만들어주마!
4: 무슨 소리!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잘했어, 알렸어. 이리와 있어! 자, 내가 아직 안 나왔는데 못 잊게 하면 안 되지. 가짜 왕자는 받아라! 이야!
0: 이번에도 실패하다니 눈앞이 캄캄하구나. 둘, 셋, 뿅.
1: 우와, 왕자님이 크크를 물리쳤다.
4: 백설공주님, 일어나 보세요. 자, 뱉어야 돼. 뱉어야 돼.
2: 그렇게 왕자님은 백설공주를 살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5: 감사해요.
4: 살았어요.
5: 덕분이에요.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질까봐 걱정돼. 크크는 너무 걱정돼서 팔만 동동 굴렀어요. 팔만 동동 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정당. 마라는 포미더 위로 딸기를 톡톡.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아빠도 같이 놀자. 아빠가 금방 고쳐줄게. 오, 됐다.
1: 아빠는 늘 부수기만 하고 방해하고 아빠랑 놀기 싫어. 어? 어? 왜 조종석이 나와 있지? 출동 준비 완료. 목표 발견. 알지? 출동. 자. 엄마.
2: 뽀뽀야, 조종석은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지금은 엄마가 수리 중이거든.
1: 엄마, 어? 엄마, 그럼 수리 끝나면 내가 운전해봐도 돼요? 야, 여보!
2: 아직은 어려서. 안 돼.
1: 어른들은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빠는 늘 우리 노는 거 방해만 하고 엄마는 어리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어른들 정말 싫어.
3: 정말 싫어.
1: 그래, 모험을 떠나는 거야. 엄마 아빠 몰래
3: 우리 둘이
2: 말고 둘만?
0: 아빠도 데려가야지.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1: 빨리 출발해요.
3: 출발.
2: 그래. 자, 우리 준비됐지?
4: 예. 아르르르르르. 출동. 리콘 가자.
1: 뽀뽀.
4: 빅푸.
5: 마마. Let's go 빅푸.
0: 점점 심해지는데.
1: 빨리 출발해요.
5: 좋아, 출발.

0: 어떻게 된 거지?
1: 아빠! 아빠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2: 엄마?
1: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2: 엄마 왜 그래?
1: 엄마라니 무슨...
3: 그러니까 나는 삐뿌랑 몸이 바뀌고 맘마미아는 꼬뿌랑 몸이 바뀌었다는 거지? 아이고 머리야. 어? 머리? 오! 알겠다! 알집이 추락할 때 서로 부딪히면서 몸이 바뀐 거예요! 삐뿌랑 내가 다시 머리를 부딪히면 원래대로 될 거라고! 삐뿌! 준비됐지? 간다! 야!
4: 방법은 아닌가 보네.
0: 조금 더 세게 부딪히면 되지 않을까요?
3: 허리 짧아서 잘 안 되네.
1: 아빠, 아직 멀었어요. 배고파요. 빨리 빨리요.
3: 그래,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2: 내가 하려고.
3: 그건 전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4: 그래, 아직 어려서 안 돼.
0: 엄마 아빠는 작아서 안 돼.

0: 이쁘야,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몸이 커서 움직이기 힘들지? 아빠도 같이 놀자. 아빠가 금방 고쳐줄게. 어? 왜 그래, 띠뿌야? 괜찮아? 띠뿌야, 왜 그래? 지영, 지영! 어? 저건...
1: 아까 본 도넛 보름이네? 맞다! 번개! 번개 때문에 몸이 바뀐 거였어!
0: 번개?
1: 그래, 더 늦기 전에 구름 속으로 출발하자!
2: 출동 준비 완료!
1: 모두 꽉 잡아! 다리가 짧아.
3: 엄만 몸이 작아서 안 돼요. 내가 운전할게요.
1: 뽀뽀, 네가?
3: 엄마가 운전하는 거 다 봤다고요. 이거 하.

0: 사라지고 있잖아. 오빠 괜찮을까?
1: 괜찮아. 나중에 깨어나면 말씀드리자.
0: 와, 오빠.

0: 엄마! 아니, 그 내가 운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
1: 괜찮아. 괜찮아, 뽀뽀야.
0: 정말요? 그럼 내가 운전해도 돼요?
1: 그럼 이번에는 엄마랑 같이 운전해볼까?
0: 네, 엄마랑 같이?
1: 좋아, 이번엔 오른쪽! 이쪽으로 돌리고! 지금 이 속도로는 도착 못해. 뽀뽀야, 산길을 타고 올라가자.
0: 네.
1: 좋아, 조금만 더.

0: 삐뽀, 몸이 바뀌어서 많이 힘들었지?
1: 아니에요. 이번에 몸이 바뀌게 되면서 엄마 아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2: 우리 뽀뽀, 삐뽀 많이 어른스러워졌는데.
1: 우와, 진짜요? 그럼 아직은 또 운전해도 돼요?
2: 아빠처럼 키가 크면
1: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0: 모르겠네. 다시 몸을 바꿔야겠어.
1: 뭐라고?
0: 엄마처럼 아빠처럼
2: 이건 욕조 비행기란다.
3: 비행기?
0: 나 그거 알아요. 하늘을 나는 거죠.
2: 그래, 맞아.
0: 나도 달려요.
2: 조금만 기다려. 어머. 나사가 어디 갔지?
0: 어디 갔지? 그럼 비행기 못 타요.
2: 걱정하지 마. 차근차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어. 탐색 시작! 차근차근 흔적을 따라가면 오! 찾았다! 봐, 차근차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지?
4: 아빠가 뭘 만들었는지 봐봐! 미끌미끌 미역스키야!
0: 미역스키?
4: 자, 간다. 어때? 미역스키 재밌겠지?
0: 우와! 나도 미역스키 더 볼래요!
2: 그럼 마저 만들어볼까?
0: 계속 넘어지기만 하고
3: 재미없죠?
4: 고개하기엔 이르지. 계속 연습하면 아빠처럼 탈 수 있어.
0: 한 번 더 달려요. 스틱이 부러졌네. 삐뿌야, 이거 좀 빌려줘.
4: 얘들아, 싸우지 마. 그거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너무 빨라!
2: 이 정도면 됐겠지?

0: 없을 텐데.
1: 뭐야?
2: 바나나.
1: 바나나?
2: 바나나다! 야, 거기다! 바나나 하나만 따줘!
1: 여기?
2: 여기야, 여기! 그래, 여기!
1: 오케이! 와!

0: 여기다!
1: 비포! 비포! 어? 저것 좀 봐요! 독자 비행기예요!
2: 다 부서졌잖아! 애들은 괜찮을까? 얘들아!
3: 아, 힘들어. 그 원숭이 어디로 갔지?
4: 내가 제일 아끼는 모자인데!
1: 걱정하지 마. 차근차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어.
4: 그래! 엄마처럼 해보자!
5: 엄마처럼?
4: 응! 아지리리리팡! 피포 가격 탐색 시작!

0: 끼기.
1: 내 모자 돌려줘. 너 가만 안 둬. 끼기. 어? 또 도망가네.
2: 삐뿌 뽀뿌 무사해야 할 텐데.
3: 어? 어? 여기 애들 발자국이 있어요.
2: 어? 어디? 어? 아! 아이고. 아! 머리나! 여보 피해!
1: 아, 삐뿌야 괜찮아? 내 동생을 다치게 하다니.
4: 아냐냐 미끌미끌이.
1: 미끌미끌. 그래 미역스키. 내 모자 떼줘. 포기할 줄 알고. 야, 내 모자 떼줘.

0: 당장 내 모자 돌려줘! 아빠가 있었으면 당장 혼내줬을 텐데!
1: 살았다.
0: 엄마! 아빠!
1: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2: 나 쳤지?
1: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여긴 안전하지 않아?
0: 잠깐, 잠깐! 제 모자 찾아야 해요!
1: 모자?
0: 저 원숭이도 다 죽었어요!
1: 우리 뽀뽀 모자를 당장 내놓지 못해!
3: 오케이!
1: 아우, 열받아! 여보, 자꾸 똑같이 따라하면서 약 올려요. 어떡하지?
2: 똑같이 따라한다?
4: 따라한다?
1: 왠지 신나는데?
0: 엄마, 이건 나랑 하기 놀인데요?
2: 그래, 바로 그거야. 나

0: 어떤 거지?
1: 잠깐! 새로 만들면 되지!
0: 아하! 잠깐!

0: 알집은 멀리 있는데.
1: 우와, 신난다!
2: 정말 고마워.

0: 바나나는 언제 챙겼대요? 달콤해.
1: 난 항상 준비된 공룡이라고.
0: 엄마 아빠도 없이 낯선 곳에서 많이 무서웠지.
2: 안 무서워. 재밌었어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하니까 문제 없었어요.
0: 엄마처럼?
1: 아빠처럼?
2: 그런 게 있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밥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3: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밥의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2: 사라! 더운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세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친구들 안녕. 이곳엔 감정수호 요정인 미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미니키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미니키즈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네요. 안녕, 미니키즈! 우와! 곳곳에 요리 재료들이 가득한데요. 미니키즈가 오늘은 요리놀이를 하나 봐요.

0: 재밌니?
1: 써니?
2: 써니?
3: 이런, 찐이가 바닥에 있는

0: 는 무언가를 밟고 넘어졌어요. 어우, 아프겠는데요.
1: 찐니.
0: 찐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제 방안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 리니키즈? 그럼 리니키즈들이 청소할 수 있게 청소 도구를 줄게요.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2: 예!
3: 꺼니, 꺼니!
4: 찐이,

0: 미니 키즈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방이 깔끔해졌어요. 잘했어요, 미니 키즈. 근데 지금 미니랜드도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니랜드가 깨끗해질 수 있게 미니 키즈들이 청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바깥으로 가볼까요? 미니 키즈, 여기 쓰레기 봉투를 줄게.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보자.
1: 꺼니, 써니,
2: 써니,
1: 써니.
3: 예!
0: 우와! 미니 키즈 덕에 미니랜드가 다시 깨끗해졌어요. 수고했어요, 미니 키즈.
3: 예!
4: 놀아요. ABC 미니 퀴즈.

blue. White, pink.

0: purple,
1: purple, purple.
0: Yellow.

Red, red, red. Green.

yellow. Pink. Blue.

ログイン。Purple.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Purple. Pink. Brown.

Yellow. Pink. Red.

Brown. Green. Blue.

green. Purple. Blue. Red. Yellow.

blue. Yellow. Red. Green. Brown.

Orange. Pink. Purple. White. Black.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5: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 써니
9: 써미 써미 써미.
7: 니니키즈들이 오늘은 꽃을 구경하고 있나봐요.
8: 써니.
7: 써니가 써미를 흘끗흘끗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9: 떠니 떠니 꺼니 꺼니
8: 떠니
9: 꺼니
8: 써니 써니
9: 꺼니 꺼니 꺼니.
7: 아하, 써니는 써미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나봐요.
8: 써니 써니.
10: 지니? 응? 지니?
9: 응? 써니?
10: 응? 지니? 지니?
7: 어? 지니가 써미에게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지니는 써니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여주려 한 것 같은데. 그 사실을 모르는 써미는 크게 오해할 것 같죠?

0: 서미?
1: 서미가 찐이에게 꽃구경을 하러 가자고 하네요. 역시 찐이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죠?
0: 서미? 서미?
2: 써니?
0: 또니?
1: 문제가 복잡해졌네요. 이제 어떻게 될지 소니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0: 써니, 써니. 써니, 써니.
3: 이런, 써니는 아직 찐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찐이가 실수였다고 말하기 곤란한가 본데요.
2: 써니, 써니.
0: 써니? 써니?
2: 써니.
0: 써니? 써미, 써미! 써니? 언니?

0: 오! 소니가 용기를 내어 써미에게 고백했어요.
1: 써미?
2: 진니.
1: 써미?
0: 어? 진니가 아까 한 고백이 실수였다고 써미에게 말했어요. 써미가 충격을 받았네요.

0: 써니! 써니!
1: 써미!
2: 써니가 써미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제 써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 써미!
0: 써니!
2: 써미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써니의 마음을 받아주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걸까요?
0: 써니
3: 꺼니 꺼니 써니
2: 괜찮아 써니 솔직하게 말한 것만으로도 써니는 아주 멋졌어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0: 써니 써니 써니
1: 꺼니 꺼니 써니
2: 소니가 기운을 차려서 다행이네요.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미니키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0: 응! 써니!
1: 써니!
0: 써니!
1: 써니!
0: 써니!
1: 써니!
0: 써니!

jealous. Angry. Sad.

Surprised. Happy.

jealous. Angry. Sad.

Surprised. Happy.

yellow, red, blue.

purple. Green. Pink. Oh, my God.

yellow, orange, red.

elephant. Pig. Duck. Tyrannosaurus.

dog. Lion.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굿소 클릭소 얼마세가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나는야 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matter what, I will be the first out.

supposed to get

0: 부릉 부릉 자동차. 조금만 더 들어가봐.
1: 너무 좁아. 못 들어가겠어.
2: 내가 너무 커서 그런가 봐. 너희들끼리 소풍 갔다 와.
0: 다 같이 가야 더 재밌지.
1: 아, 우리 호이한테 넓은 자동차 만들어 달라고 할까?
0: 그래, 그래.
1: 호이야.
2: 호이야. 호이야.
0: 호이, 호이. 나 불렀어?
3: 나도, 나도.
4: 어? 왜 그래?
0: 응?
4: 아, 자동차가 너무 작아서 다 못하는구나.
0: 그럼 내가 방금 장 봐온 걸로 멋진 자동차 만들어줄까?
3: 자동차? 어떤 자동차?
0: 그건 지금부터 생각해봐야지. 그럼 자동차 만들러 가볼까? 토이 토이 방방방.
3: 나도 나도 방방방.

0: 자,
1: 응?
0: 난 이거 먹어야지.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1: 아, 근데, 속은 말랑말랑해.
0: 어, 진짜? 어디?
1: 좋다. 맛있다.
0: 진짜네? 야, 속은 진짜 말랑말랑말랑하다. 나도야. 이렇게 계속 먹으니까 빈 공간이 생겼어.
1: 어? 어? 그러네?
0: 잠깐만. 겉은 딱딱하고 속은 비었다면 자동차 몸통이 될 수 있겠다.
1: 어?
0: 나도야. 나 생각났어. 생각났다고. 생각났어. 빵 속을 이렇게 파내서 넓은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자, 빵을 잘라서. 아, 친구들, 칼을 사용할 때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른들이랑 꼭 함께 해야 돼요. 자, 친구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야. 자, 빵을
1: 오!
0: 짜잔!
1: 우와!
0: 어때요? 우리 동물 친구들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앉기에는 엉덩이가 조금 아플 것 같은데.
1: 아, 나도가 제일 좋아하는 말랑말랑 귤
0: 야, 나도야.
1: 맛있겠다.
0: 그거 언제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셨어?
1: 나귤 먹을래, 이번엔.
0: 어, 귤? 어,
1: 응.
0: 귤?
1: 나도 귤 좋아해.
0: 말랑말랑한 귤. 어? 귤을 한번 까볼까? 우와. 말랑말랑한 속이 나와. 나도야, 또 어떤 과일 있어?
1: 사과.
0: 어, 사과? 사과? 사과는 너무 딱딱할 것 같은데.
1: 아, 그렇겠다.
0: 어? 포도!
1: 응?
0: 포도 어때, 포도?
1: 포도?
0: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포도! 말랑말랑한 귤이랑 달콤한 포도를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어서 빈빵 속을 채우면 푹신푹신해지지 않을까?
1: 푹신푹신.
0: 그치.

0: 요구르트. 요구르트를 쫙 뿌려서 우와. 우리가 이제 신나게 저어주는 거야.
1: 어허, 파는 빵 속에다 샐러드를.
0: 짠짠짠. 짠, 짠. 자, 넣어주세요. 짜잔!
1: 어허.
0: 우리 친구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만들었고.
1: 아, 폭신폭신.
0: 이번엔 바퀴를 한번 만들어 볼까?
1: 어.
0: 동글동글하고 단단한 바퀴. 뭘로 만들 수 있을까?
1: 동글동글 단단?
0: 치즈랑 햄은 너무 납작하고 네모난데.
1: 어.
0: 단단하지도 않고. 아,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지? 이건 뭐야?
1: 양배추는 너무 크잖아. 동그랗긴 한데.
0: 오, 나도 똑똑한데.
1: 아하, 그냥 그럼 나도 나도.
0: 동글동글 단단한 키위. 짠.
1: 어허, 우와. 떼그르르르. 떼그르르르. 여기 또. 동글동글 단단한 레몬.
0: 레몬.
1: 어허.
0: 또 다른 건 없을까?
1: 이제 길쭉한 오이랑 바나나밖에 없어.
0: 길쭉한 오이랑 바나나?
1: 어.
0: 좋았어. 나도야, 잘 봐.
1: 응? 응?
0: 짜잔. 동그랗지? 오이랑 바나나는 자르면 돼.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바퀴를 만드는 거야.
1: 아하, 동그랗게 잘라서.

0: 이제 바퀴는 됐고 이 빨간 방울토마토를 이용해서 반짝반짝 불빛도 만들어보자.
1: 근데 바퀴나 불빛 그런 걸 어떻게 붙일 거야?
0: 자, 가만히 있어봐. 자, 짜잔!
1: 어?
0: 뾰족하고 날카롭고 긴 이쑤시개. 이 이쑤시개로 자동차와 재료들을 연결할 거야.
1: 아하!
0: 아, 친구들, 이쑤시개는 위험하니까 우리 친구들 어른들이랑 꼭 같이 해야 돼요.
1: 위험해요.
0: 위험해.

0: 짜잔! 동물 친구들이 모두 탈 수 있는 자동차 완성!
1: 어허, 완성! 와. 자동차 샌드위치!
0: 어, 나두야, 어? 그러면 우리 동물 친구들이 빨리 소풍 갈 수 있도록 자동차 한번 출발해볼까?
1: 좋아, 좋아.
2: 자, 자동차 출발합니다!
1: 부릉부릉!
2: 부릉부릉!
3: 우와, 신난다!
4: 토이가 만든 자동차 정말 넓고 멋져!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향기도 나. 토이야, 함께 가을 소풍 떠나게 해줘서
3: 정말 고마워.
5: 안녕들 하시게. 나는 바닷속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용왕이라고 하네. 여보게들, 이게 뭔지 아는가?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병을 싹 낫게 해주는 기적의 약이라네. 내가 얼마 전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이 약을 먹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 않겠는가? 애들이라는 게요.
1: 용왕님, 그 약에는 용왕님만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5: 비밀? 비밀이라고?
1: 그 비밀을 지금부터 나라와 호의가 알려줄 거예요. 자, 다 함께 열려라 동화방.
6: 토끼전.
7: 바닷속 용왕이 큰 병에 걸렸어요. 용궁 의사들이 좋다는 약을 죄다 구해 먹여봤지만 통 낫지를 않았지요. 하루는 하늘나라 신선이 용왕을 찾아왔어요.
8: 토끼의 간을 구해 푹 꼬아 드시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오.
9: 전하, 제가 가서 토끼란 놈을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허나 제가 바다에서만 살아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한 장만 그려주십시오.
5: 자라야, 떠날 때는 혼자이나 돌아올 땐 반드시 토끼와 함께 오너라.
9: 전하, 제게 좋은 꾀가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7: 자라는 휘적휘적 바다 위로 올라갔고 뭍으로 나와 수풀이 우거진 산으로 들어갔어요.
9: 하얀 털에 길쭉한 귀, 하얀 털에 길쭉한 귀. 헛! 아이고, 이게 누구요? 그 유명한 도선생 아니요?
10: 우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떻게 나를 알죠?
9: 나는 용궁에서 용왕님을 모시는 자라요. 도선생의 지혜와 용맹함은 용궁까지 소문이 자자하오. 도선생, 나랑 같이 용궁에 가서 살지 않겠소?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호랑이나 늑대 따위도 없다오. 어디 그뿐이오? 용왕께서 아주 귀한 벼슬도 내리실 것이오.
10: 그 말 진짜예요?
9: 그럼 그럼. 자, 얼른 내 등에 타시오. 용궁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소.

0: 빠진 바다를 건너 토끼는 용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섭게 생긴 물고기 병사들이 토끼를 우르르 에워싸고는 밧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1: 아, 왜들 이래요? 토끼 무섭게.
2: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대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하더군. 그대의 하찮은 목숨 나한테 바치는 걸 영광으로 알거라.
1: 잠깐만요. 잠깐만, 정신 바짝 차리자.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토끼, 넌 할 수 있어. 아이고, 이를 어쩌나. 지금 뱃속에 간이 없는데.
2: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0: 오늘 아침에 간을 깨끗이 빨아 햇볕에 말려두었거든요.
2: 뭐라고? 뱃속에서 간을 넣었다 뺐다 한다고?
0: 아이, 물론이죠. 그러니까 토끼 간을 최고의 약으로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를 땅 위로 올려 보내주신다면 간을 찾아서 얼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자, 떠나자! 예!
0: 자라는 토끼를 태우고 다시 땅 위로 올라갔어요.
1: 살았다.
4: 아, 토선생.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서 가서 간을 좀 가지고 오시오.
1: 세상에 간을 빼놓고도 살아있는 동물이 어디 있니?
0: 그리고 용왕이든 토끼든 목숨은 정말 정말 소중한 거란다. 으이구, 정말.
4: 아이고, 토선생. 나 한 번만 살려주시오. 나 이대로 돌아가면 죽소.
0: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차차, 후차, 후차. 자, 이거라도 용왕에게 먹여보든가.
4: 와, 고맙소, 토선생.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0: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고 용왕이 나와서 자라도 목숨을 건졌대요. 그 약이 도대체 뭐냐고요? 바로 토끼 똥이었대요.
1: 어이구, 냄새 냄새.
0: 살았다. 역시 난 최고야. 아이고, 배야.
4: 아니, 내가 먹은 게 똥이었다니. 그것도 토끼 똥이었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용왕 체면이 있지. 이럴 수가.
5: 지그재. 토끼는 반짝이는 재치를 발휘해서 위기의 순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만약 친구들이 토끼처럼 용궁에 잡혀간다면 용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토끼라면 어떻게 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얘기로 다시 만나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해요 일교구. 산불이 번덕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2: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하은중학교.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세게 왔었어요.
2: 존경했던 롤모델은?
3: 에픽하이 타블로.
2: 좋아했던 과목은?
3: 미술.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3: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2: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3: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2: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3: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2: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3: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2: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3: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0: 가지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이번에 고양이를 부탁해가 찾아간 곳은 서울시 강북구.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풋풋함이 가득한 러브하우스. 그런데 연어집들과 달리 너무 깨끗한데요?
1: 근데 미안하다.
2: 아, 고양이가 저희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고양이 방이에요.
1: 그럼 좀.
2: 네네, 오셔도 돼요.
1: 아, 저기?
2: 저 있어요.
0: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꼬마. 많이 긴장했나 보네요.
2: 조심하셔야 돼요.
1: 관리 경계가 심해요?
2: 네, 경계가 심해요. 지금 좀 긴장을 많이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0: 제작진의 인사를 강하게 거부하는 꼬마. 낯선 사람이 무서워서일까요?
2: 꼬마야, 엄마야. 엄마, 꼬마야. 이렇게 계속 거절만 당해요. 꼬마야. 엄마, 눈 인사 좀 해줘.
0: 심지어 한 집에 사는 보호자에게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2: 꼬마가 저한테 줄 수 있는 모든 손길을 거부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경계가 좀 심한 편입니다. 꼬마야. 꼬마야. 꼬마 밥. 밥 주러 왔는데? 되게 배고프지? 어, 먹고 싶구나. 입맛 따셨어? 꼬마 밥 여기 놓고 갈게.
1: 그냥 나오세요.
2: 엄마가 제가 있으면 밥을 안 먹어요. 저도 먹는 걸 보고 싶긴 한데 같이 먹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보호자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캣타워 밖으로 나오는 녀석. 아무도 없는 거 맞냐? 잠시 후 주변을 살피더니 겨우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경계 태세를 풀지는 못하네요.
2: 꼬마? 꼬마 간식 먹을까? 이거 먹을까, 꼬마? 싫어? 한번 먹어볼까, 우리가?
0: 간식은 효과가 좀 있을까요?
2: 한번 먹어볼까, 이거 맛있는데. 입맛 다 줬는데 한 번 더 먹을까? 싫어?
1: 꼬마가 직접 간식을 안 주잖아.
2: 직접 주는 거는 아예 거절해요. 본인이 생각한 테두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악부터 시작해서 양펀치를 바닥에다 한다거나 강아지처럼 울르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경계를 심하게 해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0: 하지만 꼬마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2: 제가 처음 꼬마를 만난 건 6년 전쯤에 봉천동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코인사도 했었고요. 부르면 오기도 했어요. 꼬마야, 그럼 자기 이름을 그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르면 멀리서도 오고 항상 손으로 간식 주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처럼 경계심이 심하지 않았어요.
0: 길고양이였던 꼬마는 신기할 정도로 보호자를 믿고 잘 따랐었는데요.
2: 그러던 어느 날 꼬마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한 앞에 있는 빌라 지하였거든요. 근데 저는 꼬마가 아기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거기 새끼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악갱이 세 마리가 삐약삐약하고 있는데 그 빌라 1층에 고양이들이 많이 들어오니 소독을 해버리겠다고 공고를 붙였더라고요.
0: 보호자는 급히 입양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2: 보호소에 있으면서 사실 입양을 두 번이나 갔었어요. 저 집 다 꼬마가 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빠른 시간에 파양이 되고 친정집에는 강아지가 하나 있고요. 고양이도 한 마리 더 있어요. 그래서 합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꼬마를 데려올 수가 없게 됐어요.
0: 결국 꼬마는 고양이 호텔에서 3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2: 저희 엄마가 알면 큰일 났는데 천만 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그렇네요. 벌써 천만 원을 돌파했네요.
1: 아직까지 꼬마를 보호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2: 사실 뭘 바란 건 없었고요.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한테 마음을 열었던 고양이였고 저를 쫓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꼬마한테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 치료해달라고 입양 보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0: 결혼 후에 드디어 꼬마를 데려왔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일까요? 아직 녀석을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사냥놀이는 꿈도 못 꾸죠.
2: 꼬마야 싫어? 하지 말까 꼬마? 놀랬어 미안해. 싫었어 미안해. 미안해.
0: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과 함께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보호자.
2: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걸 믿지 않는 거야.
1: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2: 지금 꼬마가 방에서 밥 먹으러 내려올까 싶어가지고 방에서 거의 뭐 관찰하고 있어요. 그냥 확인만 거의 하는 수준이에요. 잠들기 전까지 이제 방에 누워서 꼬마 TV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꼬마 TV라고. 주인공이 꼬마예요.
0: 꼬마가 밥은 잘 먹는지 화장실은 잘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요.
2: 꼬마야 밥 먹어.
0: 씁쓸하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2: 너 맨날 이걸로만 꼬마 보는 것 같아.
3: 꼬마 TV 청자.
2: 맨손 집사야 완전.
0: 손바닥만한 화면으로 꼬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보호자들. 내일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보호자. 그런데 이 시간에 웬 청소죠?
1: 보호자님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2: 꼬마가 다닌 흔적을 이렇게 아침마다 털로 확인하고 있어요.

0: 저희가 있을 땐 움직이질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흔적은 털로만 확인해서 유추하고 있어요. 어디를 다녔나. 털이 엄청 많이 묻었네요. 밤새 많이 다니긴 했나 봐요.
1: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모두 잠든 시각, 꼬마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2: 슬슬 나가볼까옹?
1: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편하게 앉아 그루밍을 하는 여성. 평소 긴장하고 경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번에는 부엌에 나타난 꼬마. 집안 곳곳을 누빕니다. 여긴 숨숨집으로 적당하죠? 하지만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실 보호자에게는 더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녀석의 건강입니다.
0: 사료를 전혀 못 먹어서 지금 캔에다가 이에 좋은 약이랑요 같이 타서 급여를 하고 있어요. 꼬마가 임시 소견으로는 치아 흡수 병변이라고 했거든요. 아예 최근에는 사료를 못 먹고요. 정말 주식 캔으로만 식사를 때우고 있기 때문에 영양 부분이나 이 때문에 혹시나 다른 질병이 올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1: 아픈 꼬마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지만 매번 손길을 거부하니 답답할 따름이죠.
3: 병원을 데리고 가시면 되죠.
0: 계속 시도를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잡으려다가 다쳤었거든요. 병원에 갈수 있게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고양이들처럼 뭐 애교를 부린다거나 저희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정말 아플 때 저희가 볼수 있게, 그리고 같이 병원에 갈수 있게, 그것만 됐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1: 꼬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수의사, 미아옹철이 갑니다.
0: 네.
4: 안녕하세요. 네,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5: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오늘 도움이 필요한 고양이가 있다고 하셔서 왔는데, 전혀 어디 흔적이 없네요.
0: 고양이가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4: 아, 방을 아예 지금 따로.
0: 네네, 따로 쓰고 있어요.
4: 뭔가 이유가 있겠네요. 지금 따로
0: 네.
4: 쓰는 이유가.
0: 여기 있어요.
4: 이 친구구나.
0: 네.
4: 되게 예쁜 모양인데요?
0: 네, 좀 경계심이 심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4: 아, 제가 한이 정도 거리까지 오니까 확실히 더 경계를 하네요. 안녕? 이 정도 거리면 바로 하찔하네요.
0: 네.
4: 거의 뭐 만지거나 이런 건 평소에 못 하실 것
0: 아예 만지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
4: 아, 그 정도.
0: 네.
4: 일단은 꼬마가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이야기는 요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눈이 너무 무서워, 지금.
2: 아니, 혼자 있고 싶다.
4: 꼬마가 이렇게 손길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꼬마가 처음 구조한 다음에 2번 정도 파양을 당했었어요. 입양을 보내는 과정에서 꼬마한테 악갱이가 세 마리 있었거든요. 꼬마의 아이들이 먼저 입양을 가게 되면서 제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하나씩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4: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죠. 반대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자기 집 아이를 누가 유괴해 간다. 일단 시작 자체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만한 요소가 너무 전혀 없는데요.
1: 꼬마의 일상부터 살펴볼까요?
6: 꼬마 밥 주러 왔는데?
4: 평소에 저렇게 보통 다가가시는 거예요?
0: 네, 보통은 저렇게 가기도 하고.
4: 지금 보면,
0: 네.
4: 아이고. 꼬마는 지금 극도로 긴장한 상태잖아요. 뭘 보면 아냐면, 일단은 귀 이렇게 접혀요.

0: 접히고 몸은 뒤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무섭다. 그만 좀 다가와.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라고 지금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호자분은 계속 막 다가가죠. 다가가는데, 꼬마야, 이것 좀 먹어봐. 먹어봐. 이거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은 그런 상황은 서로 싸울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역 다툼을 하거나 할 때, 고양이들이 마주치잖아요. 보통은 그럼 다른 고양이가 이 고양이를 몰아낼 때, 이렇게 돌아가요.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가뜩이나 사람에 대해서 워낙에 무서워하고 있는데, 당연히 꼬마는 점점 더 무서울 거예요. 보호자분이 들어오는 매 순간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또 관계 개선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고양이들이 보통 되게 공포스러울 때 보이는 경계의 그 마지막 단계들이 있어요. 보통 한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처음은 몸을 웅크리고 귀를 납작하게. 납작귀를 하거든요. 그 다음은 실제로 소리를 내요. 하악! 이렇게. 근데 꼬마 그 모습도 보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정말 공포스러운 고양이들은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듯한 소리가 되거든요.
1: 꼬마가 자주 침 뱉는 소리처럼 이렇게.
0: 그 소리까지 내요.
1: 네.
2: 자주.
0: 이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정말 최고도라는 의미예요.
3: 사냥놀이는 엄두도 못 냈었는데요.
4: 무서워? 하지 말까, 꼬마?
0: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 저를 납치를 했어요. 어떤 망치 같은 걸 들고 앞에 와서 자꾸 몸을 쓱쓱 쓰다듬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1: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꼬마 입장에서는.
0: 이 상황이 꼬마한테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훨씬 더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일단 꼬마가 그 사람하고 안 좋은 관계가 된 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벽을 뛰어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바른 방법으로 서서히 꼬마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면 꼬마도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1: 네.
0: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 방법부터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 정말 무서웠다오.
0: 아이들이 정말 좀 어느 정도 유대감이 생기면 직접 코터치를 하고 간식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꼬마가 그 정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총각적으로 꼬마라고 부르고 꼬마가 만약에 귀를 쫑긋이거나 눈이 깜빡인다거나 어떤 그 반응을 보이면 그냥 딸깍 소리를 내고 가장 좋아하는 간식.
3: 지난 6년 동안 사람이 주는 간식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꼬마. 달라질 수 있을까요?
6: 성공한 적이 없는데.
4: 꼬마.
0: 자, 딱딱 소리 한번 듣고. 괜찮아. 아주 좋아. 그러면 다시. 그냥 다시 돌아오면 돼요. 계속해서 먹어줘라고 할 필요 없어요.
4: 기다려.
0: 네.
5: 무서우니까 치우라오.
0: 기다리면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아, 너가 안 받아들이고 그냥 나올게. 너가 안 먹었으니까 그냥 나올게.
4: 꼬마.
0: 맞죠? 그러면 다시. 어? 반응이 조금 다르죠?
4: 네.
0: 본인이 고민을 해야 돼요. 먹을지 뭔가... 말지.
4: 우와.
0: 자연스럽게 말하면 돼요.
4: 꼬마, 꼬마.
0: 봤죠?
4: 진짜?
0: 그쵸. 처음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4: 꼬마.
3: 이번에는 과연?
0: 조금 길게 적을 거예요.

0: 거예요.
1: 잠시 고민을 하더니 드디어 마음을 엽니다.
2: 맞죠?
3: 대박. 엄청 잘 먹는데.
2: 먹죠? 그러면 다시 빼줘. 간식 보상하는 훈련.
1: 네.
2: 어려운 거 아니니까.
1: 네.
2: 보호자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1: 한번 해볼까요?
2: 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또 꼬마라고 불러.
1: 보호자의 새로운 모습을 마주한 꼬마.
2: 또 괜찮아요. 반응 좋아요. 반응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생각을 전해주고. 오케이. 접히지 않네요, 이제.
1: 예전 상황과 비교해보면 한결 편안해 보이죠?
0: 오히려 그래도 완전히 처음 보는 저보다는 네. 조금 더 호응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도.
1: 다행이다. 보호자와 꼬마의 관계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0: 지금까지도 꼬마는 보호자를 공격자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 개선을 통해서 본인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좋은 것을 제공하는 집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급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 훈련,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꼬마한테 지금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병원 데려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1: 지금 치아 흡수병변이라는 거를 예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아이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0: 아예 병원을 못 가셨구나.
1: 네.
0: 이게 치아 흡수병변이 생각보다 되게 아파요. 통증이 되게 심해서 지금 보호자랑 꼬마 사이 거리를 좁히지 네. 못하는 이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4: 어딜 간다는 거냐?
0: 어떻게 하면 지금 꼬마가 이 동작에 잘 들어가서 병원에 갈 수 있게 할지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은 오히려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아이가 지금 숨숨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출입구가 하나, 둘,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몰아넣고 반대편 이쪽에 이 동작을 입구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이가 결국 도망갈 쪽이 이 동작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쉽게 아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1: 보호자가 늘 실패했었던 포획. 과연 미아홍철 수의사는 꼬마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0: 제가 신호를 드리면 네. 앞쪽에 완전히 이 동작을 붙이시면 돼요.
1: 바짝 붙이면 되죠.
0: 네.
2: 지금 되세요.
1: 들어왔다. 들어왔어.
0: 자.
1: 오 대박. 근데 바로 들어갔어.
5: 능숙하게 포획 성공.
1: 우와 들어왔어 바로.
5: 다시 볼까요? 이 동작을 퇴로 삼아 반대쪽에서 몰아주는 게 포인트.
1: 바로 들어갔는데?
0: 자. 그 다음은
1: 위로 씌워주는 거.
0: 네. 무서울 수 있어요.
1: 꼬마 괜찮아. 떤다. 바로 됐는데?
0: 이게 보시기 쉽지만 처음에 제대로 숙지하고 아이가 이동하는 동선을 생각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이가 뛰쳐나가거나 날뛰거나 해서 이제 점점 무서워요.
1: 맞아요.
0: 실패할 때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네. 그대로 병원으로 갑니다.
1: 네.
5: 드디어 오늘 보호자가 그토록 원하던 꼬마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2: 이렇게 2.8치.
5: 또다시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녀석.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야 할 텐데요.
0: 완전 녹았네.
6: 네, 여기가 지금 녹아서 뼈축 염증이 많이 진행돼서 윗목이 많이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뿌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아파서 이거는 또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5: 드디어 치료 시작. 그동안 수시로 꼬마를 자극하던 치아 통증을 완벽히 제거하는 게 목표인데요. 수술은 무려 2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보호자들. 결과가 궁금한데요.
2: 꼬마 기본적인 검사하고 지금 마치 잘 회복 중이고요. 그리고 치과 원장님이 일단은 필요한 문제 있는 이빨은 지금 발치를 다 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염증이 좀 심한 이빨도 있고 그리고 이빨이 녹아내리고 신경이 노출돼서 정말 시리고 아픈 이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는 통증만은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기는 훨씬 어렵고 자기가 먼저 뭐 아프니까 네.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커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잘하실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2: 꼬마가 제일 궁금하지.
5: 그동안 말 못할 아픔을 견뎌왔을 꼬마. 보호자는 그저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1: 잘했다, 꼬마. 정말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되면서 희망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꼬마랑 가까워지고자 했던 것들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제 방식대로만 했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심지밖에 너무 미안해요. 꼬마야, 엄마가 잘 몰라서 널 힘들게 했던 게 있다면 너무 미안하고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가족이 되어줄게. 사랑해, 꼬마야.
5: 꼬마도 언젠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죠? 며칠 뒤 꼬마와 보호자 사이에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보호자와 한 공간에 있는 꼬마. 앞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길 고부애가 응원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세상을 구원할까? 사랑은 세상을 구원한다. 이 테마에 소개할 만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를 아십니까?
1: 네.
0: 발음하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작가예요. 왜냐? 침 튀길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침 딱딱딱 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놀릴 때 로봇 카투 도스토옙스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들이 이제 침 튕긴다고 도망가는 그런 작가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작품이 몇 개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죄와 벌은 머리 확 들어오잖아요, 제목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벌, 뭔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을 많이는 모르실 거거든요. 라스 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현우 학생처럼 대학생이었어요. 네. 대학생이었는데 가난해서 대학을 더 이상 못 다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굶어요. 돈도 없어서 하숙비도 못 내고 식비도 없어서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없어요.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비루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을 인간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영웅이 될 만한 상인가 이걸 본인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 이걸 시험을 해요. 그 시험으로써 악인으로 알려져 있던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당포 노파라고 하면 이미지가 수전노 이미지거든요.
1: 네.
0: 저 수전노는 이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내가 저 악한을 죽이리라. 이처럼 눌러 죽이리라. 그걸 성공할 수 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당포 노인을 죽이러 가요. 근데 실수로 노인의 순수하고 착한 여동생까지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나는 악인만 죽이려고 했는데 선인까지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네. 욱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서 아주 심한 죄책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소냐라고 하는 매춘부예요. 이 소냐라는 사람이 근데 왜 그 거리의 여자가 되었느냐면 아버지가 직장이 없어졌고 개머니 폐병에 걸렸고 밑에 줄줄이 이복 동생이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돈벌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길거리에 나서게 됐던 그런 사실은 굉장히 착한 여자죠. 근데 이 착한 여자에게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서 고백을 해요. 고해 성사하듯이 마치 신부님을 찾아가듯이 내가 죽였다. 너 그 사건 알지? 사실 범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냐가 굉장히 연약하고 빈곤층의 최약층이거든요. 근데 소냐가 갑자기 엄청난 힘을 내요.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서 교차로에 서서 우선 당신이 더럽힌 저 땅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춘 다음 온 세상을 사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해.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생명을 보내주실 거야.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서 설득을 합니다. 그 연약했던 소냐가, 더럽혀진 여자라는 말을 들었던 소냐가 마음의 회개의 속죄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스콜리니코프가 거기에 감화를 받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뚜벅뚜벅 광장으로 가요. 가서 서서 여러분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 노파를 죽였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소설이 딱 끝나요. 저는 그 끝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후일담이 얘기가 조금 붙어 있어요. 자, 너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돼서 유형을 갑니다. 저기 추운 곳으로 유배를 가요. 벌을 받으러 가고 소냐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고 거기 있는 죄인들에게 항상 뭐 따뜻하게 웃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하는 성녀 같은 일을 합니다. 소냐와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2: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고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0: 이 장면은 소냐도 스스로 구원을 받았고 라스콜리니코프도 자기도 죄를 다 고백하고 평화를 찾아서 둘이 그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결국 이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성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신곡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기독교가 있었겠죠. 기독교의 성녀 이미지가 단테 신곡으로 와서 다시 죄와벌과 같은 근대 문학에서 소녀의 이미지로 살아났다. 이게 지금 어느 영화 감독의 혹은 어느 소설가의 책상 위에서 또다시 다른 얼굴로 살아나고 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면 좋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라이벌은 누굴까요?
2: 톨스토이.
0: 톨스토이죠. 이게 유명한 네. 그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를 되게 많이 묶어 생각을 해요. 도스토옙스키 얘기했으니까 이제 톨스토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톨스토이 작품이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톨스토이가 상당히 일찍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 인기 있었냐면 1910년대. 이전부터 톨스토이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톨스토이 선생은 이런 식으로 잡지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조선의 문인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문인들이 사랑했던 작가는 인도 타고르를 성인으로 봤고 톨스토이 역시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이자 성인이다라고 해서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톨 선생, 막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일 한국에서 일찍 알려지고 사랑받았던 건 부활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부활이라는 작품. 부활이라는 작품도 사실 죄와벌하고 조금 궤가 비슷하긴 하거든요. 한 남자가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여인을 통해서 약간 승화시켜서 극복하는 그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톨스토이의 만년 작품이고 톨스토이가 이게 나의 쓴 최초의 소설이야 라고 공언했던 작품이 안나 까레리나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톨스토이 작품을 대부분 읽어봤는데 안나 까레리나가 제일 재밌어요. 그 중에서는 네. 그 중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불륜이 나와요. 시정이 나옵니다. 네, 불륜. 그래서 아침 드라마의 전용으로 생각되는 불륜 이야기가 사실 좀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밌어하는 건 사실 누군가의 흠집, 뒷담화 이런 걸 좀 재밌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안나 까레리나를 좀 뒷담으로 조금 그녀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사랑의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죽은 그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나 까레리나거든요. 까레리나는 이렇게 읽으면 된대요.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게 잘 이해가 되는 작품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곤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원래 원제목이 두 커플, 두 결혼이에요. 이 원제가 되게 제목이 늘 중요하다니까요. 네. 제목이 상징적인 거예요. 두 결혼, 두 커플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결혼, 두 커플 이걸 생각을 하면 이 안나 까레리나의 어떤 횡축하고 종축이 연결이 좀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커플이 등장해요. 우선 유명한 안나.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입니다. 안나. 그 다음에 브론스키. 역시 왕자님 뺨치는 남주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안나 까레리나는 주인공이 안나가 아니다. 기차다. 처음에 기차가 등장하고 네. 끝에 기차가 등장해요. 안나와 브론스키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사랑에 빠지는 장면 그 확인하는 것도 기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종일관 아주 강력한 주인공 단 한 명만 뽑으라면 하나만 뽑으라면 기차다. 기차에 의한 기차를 위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재밌습니다. 안나는 유부녀입니다.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안나는 검은 머리에 신비로운 눈동자를 가진 세계관 최강의 미녀고요. 네. 이 안나가 자기 오빠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근데 그 기차역에 마침 브론스키라고 하는 미남자도 도착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총각이에요. 그런데 둘이 보는 순간 약간 스파크가 튀겼어요. 자, 근데 유부녀고 미혼남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무도회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한 커플이 등장해요. 남자 이름은 레빈. 시골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시골 영주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레빈이 톨스토이 본인이에요.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요. 네. 왜냐? 톨스토이는 백작 가문의 사남이에요. 사남이니까 이제 순서대로 영지를 받았겠죠. 그래서 네. 본인도 농사법에 관심이 많았고 농노들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평등하게 지내려고 그 보기 드문 귀족의 모습이죠. 네.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설 안에서 레빈이 딱 그렇게 나와요. 레빈이 시골 남자예요. 이제 와갖고 도시에 와갖고 신부를 찾아다니는데 나는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내려가고 미랄 추수가 지금 몇 가만가 세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어. 네. 근데 여기 와서는 아내를 얻으려면 춤도 춰야 되고요. 이렇게 딱 무도회에서 멋있는 남자인 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톨스토이의 자기 반영체인 것 같은데 와서 키티라는 여자한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키티가 브론스키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엇갈린 이제 이 네. 사각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안나는 유부녀, 사랑을 자기 남편만 해야 되는 여자. 근데 브론스키하고 불의의 사랑에 빠집니다. 네. 키티는 브론스키를 쳐다봐요. 레빈은 키티를 쳐다보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안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교계에서 매장이 돼요. 아들을 빼앗기죠. 그리고 브론스키랑 둘이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계속 예술과 여행을 즐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레빈은 키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연애로서의 사랑 읽게 된 작품이긴 하지만 레빈은 마음에 안 들어요. 레빈은 왜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저 여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는 걸로 키티한테 좀 삐집니다. 키티, 그녀는 내가 아니라 브론스키를 사랑하네?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사랑하고 얼굴만 보고 사랑하다니 실망이야. 흥치풍 하고서는 영토로 내려가요. 그리고 키티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키티의 어머니가 본인의 이상형이었대요.
1: 조금.
0: 예, 그렇죠. 자, 보세요. 더 심한 얘기도 있어. 네. 키티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굉장히 잘 돌보고 이렇게 대가족을 꾸려나갈 줄 아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머니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티의 어머니를 보고 저런 여자가 나 장래 내 부인이 되면 좋겠어. 어린 레빈이 생각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에 자매가 쭈루룩 있는데 네. 저 자매 누군가하고는 반드시 결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1: 어머니를 닮았을 테니까.
0: 그래서 첫 번째 딸의 사랑을 느껴요. 근데 첫 번째 딸이 시집을 갔어요. 이제 둘째 딸이 이렇게 사랑을 느낍니다. 둘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결혼하냐면 안나 오빠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둘리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셋째 딸이 키티예요. 그래서 네. 이거 뭐지? 내리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1: 찔러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온니원이 아니면 열정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빈의 사랑을 온니원 열정적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열정적인 사랑은 오히려 안나와 브론스키 둘이서 하는 거죠. 세상이 다 우리를 배신해도 우린 사랑할 거야. 이런 모토로 둘이 네. 이렇게 방랑생활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교계 명성 센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센터 역할을 했던 그죠, 여자예요. 네. 사교계 센터급이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남편도 알게 됐어. 남편한테 경제 지원도 끊겼고 남편이 아들 안 보여줘. 데리고 가서 너 이제 아들 만날 생각 하지 마. 네 아들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한테는 남은 게 브론스키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불안해진 안나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전을 해요. 자, 브론스키를 흔드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는데 너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큰일이다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브론스키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전보를 쳐요. 브론스키한테 일하고 있는데 보내요. 빨리 안 달려와? 빨리 안 달려와? 살찌로 안 아픈데, 덜 아픈데 달려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헐레벌떡 또 돌아와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남자가 지쳐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지쳐가는 걸 아니까 여자가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행의 악순환을 거치다가 나중에 안나는 이를 생각합니다. 저 남자가 나의 전부인데 날 사랑 안 하나 봐. 난 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홧김에 아편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슬픈 마음에 나 떠나버릴 거야. 기차역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네. 내가 죽으면 브론스키는 슬퍼하겠지. 그럼 나를 잃고 너가 얼마나 슬픈지 한번 봐봐. 네. 기차가 빵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뛰어내릴까 말까 방설. 또 빵 하고 들어와요. 그때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안나가 뛰어내려서 딱 착지하자마자 아니 걔는 뛰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차가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안나는 죽고요. 브론스키도 딱 합니다. 브론스키는 또 막 자기도 죽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사실은 멘탈이 나간 상태로 전쟁터를 갑니다. 자진해서. 죽으러 가는 거죠. 이런 파탄난 연애 이야기. 이거는 완전히 연애로서의 사랑 이야기와 연애가 아닌 어떤 가정적인 가정을 완성하고 싶은 어떤 사랑의 이야기. 이 두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드라마.
3: 네,
0: 이병헌 씨하고 김태희 씨.
3: 네,
0: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러브할까요? 이런 얘기 나와요.
3: 네, 알아요.
0: 아시죠?
3: 그 장면 알아요.
0: 아죠. 그래서 러브 합시다. 이병헌 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러브가 무엇이냐. 우리의 나라에는 원래 연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연애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춘향이하고 이들은 연애했거든요.
3: 그렇죠.
0: 네. 이팔청춘 걔는 한창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나이에 연애를 했어요. 16세에.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연애를 했지만 거기 연애했다고 안 나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연애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맞아요. 연 따로 쓰고요. 정 따로 쓰고요. 색 따로 썼어요. 그런데 러브라는 영어 단어가 일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한 게 연애입니다. 그 연애는 번역된 신조어예요. 남녀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그 러브의 번역을 위해 연애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그게 이제 들어와서 그 모던걸 모던보이 신여성 있었잖아요. 네네. 원래는 연애라는 걸 잘 몰랐는데 그 개념이 생겨서 막 둘이 막 심쿵심쿵하면서 이렇게 꽁냥꽁냥하는 연애가 시작이 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아 연애라는 말이 없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연애가 완전히 좀 달구어지면 우리가 정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열을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 패션에 정열, 뜨거움,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열이라는 것은 너무 아뜨거 사랑인 거야. 아뜨거 사랑. 아주 달구어진 사랑. 그래서 정열적인 사랑은 사실은 평생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나와 브론스키가 선택한 게 정열적인 사랑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0: 타올랐다가 기착한 앞에서 그냥 화르륵 꺼진 비극적인 사랑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나가 자기 사랑이 정열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한 어떤 장면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론스키에게. 당신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내게는 당신의 사랑밖에 없어요. 당신 사랑이 내 것이라면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껴요. 내게 굴욕이란 건 없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 사랑이 없었으면 나는 껍데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랑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랑이 달아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반대되는 레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빈이 형이 있었어요. 둘째 형이. 근데 혁명을 하다가 병을 얻어요. 죽기 전에 레빈 자기 동생을 부릅니다. 갔더니 막 냄새도 나쁘고 형은 막 다 죽어가고 있고 막 너무 더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키티가 딱 팔을 걷더니 씩씩하게 와서 자 침대 시트 다 걷어내고 환자 싹 씻기고 그다음에 옷도 싹 갈아입혀서 머리도 싹 빗겨갖고 목욕까지 딱 시켜놓고 마지막에 레빈이 형하고 인사를 그런 깔끔한 곳에서 하게 해요. 그때 레빈이 키티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되게 부부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형하고 막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별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와갖고 촤악 해주는 거예요. 그때 키티한테 새로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역시 레빈한테는 잘 감정이입이 안 돼요. 아니 와이프가 청소를 잘 안 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형을 잘 닦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와이프가 갑자기 와갖고 무슨 종군 간호사처럼 그 뭐 죽음의 상황을 정리하니까 혹시 키티 당신 너무 멋져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어디서 봤냐면 그 카운셀러이자 목사인 게리 체프먼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마다 이건 사랑이야 라고 느끼는 언어가 다르대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말 사랑한다 잘한다 하면 사랑을 느낀대요. 저 사람 사랑해주는구나. 사랑을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함께하는 시간 둘이서 같이 책을 읽는다든가 산책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선물을 받으면 이건 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봉사를 받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다음에 스킨십을 하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거든요. 근데 이 레빈은 봉사를 받으면 사랑이구나라고 느끼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남자하고 살게 되면 나 굉장히 피곤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만약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좀 잘해. 내가 이 세계 안에 들어간다면 나는 브론스키. 잘생겼으니까. 어떠세요? 레빈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브론스키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나중에 어떤 남편감이 되렵니까?
1: 남편감...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려면 일단 잘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브론스키처럼 생기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0: 네. 어디서 사랑을 느끼세요?
1: 아, 봉사. 사랑을 느끼는 것?
0: 봉사라든지 스킨십 아니면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 말씀해 주신 다섯 개 중에서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연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되게 흔한 말이지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랑 같이 뭘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뭐 영화도 보러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보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되게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생각해요.
0: 이 대답은 상견례 프리패스 대답입니다. 합격이에요. 네, 네.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문학작품도 좋지만 비문학을 뽑으라면 사실 이 책을 뽑아요. 지금 보시겠지만 이 책 지금 안 팔아요. 표지가 바뀌었을 거예요. 되게 옛날에 샀어요. 여기 지금 너덜너덜한 거 보이시죠?
1: 테이프로 붙이셨네요.
0: 테이프로 다 붙여서 들고 다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은 왜 그런 시 있잖아요. 그 새들은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사랑도 배우고 훈련해서 잘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책을 한 권 꼽으라면 학술로서

0: 때를 거쳤잖아요.
1: 네.
0: 그때는 사랑을 교리로 배우든 종교로 배우든 사람들이 배워요. 미사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유럽 사람들의 중세 사람들은 가졌을 거예요. 근데 사랑의 기본값으로 깔려 있는 세계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한 욕망이 중요한 근대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배울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당을 가고 모든 사람이 성리학 규범을 알았기 때문에 뭐 공자의 말씀, 인의예지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기독교의 말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해요. 사랑을 배울 곳이 없어서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고 있어. 여기서 잘못된 사랑은 집착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깨똑으로 어디야? 어디야? 30분 간격으로 어디야? 지금 어디야? 뭐해? 막 이런 거.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갔는데 계속 깨똑 불러. 왜 연락 안 해? 왜 답변 안 해? 막 그러고. 술 먹었지? 친구들이랑 술 먹었지? 내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이런 미저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듣기만 해도 무섭죠?
1: 심각해요, 지금.
0: 듣기만 해도 무섭죠? 네. 아무튼 이런 사랑이 나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학자답게 우선 처음에 물어봐요. 사랑은 기술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고서 형제애, 모성애, 에로스애, 자기애, 신에 대한 사랑 이렇게 종류별로 모든 사랑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요. 사랑은 연습이 필요한 거야. 훈련이 필요한 거야. 너 혼자 너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그 BTS의 Love Myself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노래 가사랑 비슷해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BTS 노래 들으면서 많은 소녀들이 나는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꼈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되게 기운을 많이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비슷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무려 1956년 도작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때 어떤 단계를 거냐면 딱 태어나면 이게 내 손이다, 이게 내 손이다, 근데 손이니까 빨아야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나의 주양육자 엄마라고 쳐요. 엄마를 보고 거울 단계를 겪습니다. 그녀가 나고 내가 그녀야. 엄마가 현학생 놓고 화장실 갔으면 현학생 울었을 거예요. 왜? 내 세계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엄마가 돌아와요? 내 세계가 돌아왔어. 그리고 유난히 엄마나 주양육자를 보고 방긋방긋 웃었을 거예요. 왜? 그는 나니까. 내가 사랑할 존재니까.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점점점 사회화가 된다는 건 우리 둘만 영원히 마주보면서 꽁냥거리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엄마고 현학생이 내 자식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우리 애기 우쭈쭈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하고 둘이 있으면 완전히 충족이 되는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는 사실 현학생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애기 때는.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엄마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서 오셨어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내 나인 그녀가 반응을 하네? 이래서 나와 엄마 간의 1대1 관계가 끊기고, 아빠, 이게 언어예요. 사회입니다. 사회가 들어와서 삼각형이 형성돼요. 이걸 사회화라고 부르거든요. 이 상황이 안 되면 제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사회화가 돼야죠. 그런데 인간이 성인이 돼 살다가 다시 완벽히 둘이서 마주보고 있는 데칼꼬마니 모양을 그리는 때가 와요. 그게 연애의 순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둘이 카페에 앉아 있어도 3시간이 3분처럼 흘러요. 어머,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해가 져서 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녀와 나가 완벽하게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행복한 어린 시절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드잖아요. 에리 프롬은 프로이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리비도를 주는 거야. 리비도는 학술적으로 보면 성적인 에너지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생각해도 돼요. 특히 처음 사랑을 해보면 막 뭔가 막 주고 싶잖아요. 막아막뭐 해주고 싶고 뭐라도 막 이벤트도 해주고 싶고 막 좋아요. 그런데 그녀가 우리 헤어져 탁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녀에게 증여를 한 거야. 무상 증여를 다 해버린 거야. 근데 그녀가 헤어지지. 그래서 나의 잔고를 에너지 잔고를 살펴봤더니 제로야. 영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갯돈을 열심히 부었는데 개주가 먹튀한 사건이랑 비슷해요. 눈 떴는데 어머 영식이 엄마 날랐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울잖아.
1: 당황스럽죠.
0: 그쵸. 그때 잡으러 다니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0: 나한테 나를 사랑할 에너지가 1도 남아있지 않아서 나를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고 울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너무 힘들고 노래방 가서 난 괜찮아 부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너부터 사랑해. 너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에너지 리비도를 너한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애를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애기를 위해서 내가 보호할 대상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주게 돼요. 밥 먹는 거 시간 아끼게 되고 화장실 가는 거 잠자는 시간도 다 없어. 상관없어. 애기만 잘 보면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주고 나면 내가 우울증이 와요. 헛헛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불컥불컥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내 모든 걸 희생해서 다 주면 걔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져. 나중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정말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사랑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부터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자. 자기애를 강조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에리 프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 작품도 보고 뭐 구원의 사랑, 정열적인 사랑, 그다음에 사랑의 이론도 봤지만 그래도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사랑 잘 모르니까 겸손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인이어갖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언젠가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랑은 네 마음속 화분에 식물을 심어서 잘 키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에 식물을 심어두고 그 사람이 식물인 듯 곱게 곱게 물도 주고 해도 주고 하면서 길러주는 거.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현우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1: 사랑이라는 걸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 이성 간의 사랑에만 좀 집중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배워야 될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고전과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고 또 고전에 나왔던 사랑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현재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더더욱 기대되시는
0: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해요. 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오늘의 주제는 빌런의 계보입니다. 기대되시나요?
1: 네. 네.
0: 저는 빌런이 굉장히 중요한 대중문화적 모티브라고 생각해요. 빌런이 매력적일수록 영웅도 매력적이어지고 빌런이 강해지면 영웅도 강해져요. 그래서 영웅도 중요하지만 영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런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킥이다. 라고 생각해서 빌런의 계보를 가져왔습니다. 빌런 하면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2: 저는 아무래도 좀 영화 쪽에서 봤던 인물들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가까운 건 이제 타노스 같은 어벤져스에 나왔던.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가면 조커.
0: 조커. 네. 너무 매력적이죠.
2: 네. 뭔가 이렇게 사연 있는 빌런들이 되게 머릿속에 오래 각인되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 빌런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우리는 지금 고전 문화를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네. 문화에서 빌런, 악당, 악인의 뿌리는 사실은 가장 이미지에 가까운 건 의외로 동물이에요. 뱀.
2: 아, 뱀.
0: 구약성서, 종교가 이제 기독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약성서는 정말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부처의 이야기하고 성서의 이야기는 문화론적으로 조금 읽어두고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 모세 이야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가 나타나자 인파가 모세의 홍해 가르듯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수능 보는 학생이라면 그런 기독교적인 그 성서적인 문화론적 기반이 없으면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다윗과 골리앗도 있죠. 네. 작은 사람이, 작은 우리 한국 기업이 아주 큰 외국에 있는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이겼어.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하느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화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이 암암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악한 뱀이 창세기에서도 사악한 역할을 하는데 그 구약성서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을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이브한테 속닥속닥 거리죠. 저걸 먹어. 저걸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지는 거야. 저게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걸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뱀이 바로 악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원형적인 모티브가 돼요. 그리고 이 뱀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뭘 겪게 되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히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브는 출산의 고통과 죽을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가져온 죄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져다 준 게 바로 뱀이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원형이다, 악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뱀이 문학 작품에서 아주 분명한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게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에요. 파우스트는 아시죠? 네. 거기 아주 유명한 악마가 등장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준말로 그냥 메피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멍청한 사탄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영리하고 뭔가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사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뱀으로 시작이 됐던 그냥 악이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먹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유머 그 다음에 뭔가 에티켓도 알고 있는 그런 인상의 인간의 형상을 먹고 발전을 했다는 거죠. 네. 완성체로 조금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체가 없는 악이라고 하는 성질을 살을 붙이고 몸을 붙여갖고 이미지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빌런의 계보에 나와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 네.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파우스트의 첫 장면에서 악마하고 하느님이 내기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킬 수 있다 라고 호언 장담을 하고 하느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해요. 그럼 내기를 한번 해보자. 적당한 인물을 탐색하다가 한 나이든 학자 파우스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접근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뭘 원해? 뭘 원했을까요? 늙은 노학자 파우스트가 말년에 원했던 한 가지 위시리스트를 뽑는다면?
2: 뭐 영원의 생명.
0: 아, 맞아요. 젊음이에요.
2: 네.
0: 그래서 젊어집니다. 청년이 돼서 맨 처음 한 일은 연애였어요. 그레텐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꼬시는데 이 꼬시는데 악마가 도움을 줍니다. 둘이 미래를 나눠야 돼. 근데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를 잠들게 하는 약을 줘요. 악마가. 그 약 때문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걸 오빠가 알게 돼요. 오빠가 화가 났죠? 이 오빠도 싸움하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남자 때문에, 자기의 연애 때문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도 죽은 거예요. 이 여자는 반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 그 파우스트가 와서, 악마의 도움으로 와서 널 꺼내줄게. 도망치자.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원치 않아요. 나는 죄값을 치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탈옥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거기서 죽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바로 그 구원의 여신상이 되는 겁니다.
2: 아, 네.
0: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의 성모와 같은 영원한 여성상이 되는 거예요. 여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부 이야기예요. 저는 2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부는 이 젊어진 파우스트가 고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 전쟁을 일으켰던 최강 미녀 헬레나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짜게 시작했어요, 사실. 크레텐을 냅두고 그러니까요. 이런 그래서 거기서 지적인 유희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됐던 그리스의 문화를 충분히 겪고 즐거움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악마가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하느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원해줍니다. 누굴까요? 크레텐이 나타납니다. 이제 악마한테 가는 건 왜냐면 악마가 준 게 너무 많으니까 젊음도 줬지
2: 맞아요.
0: 연애의 기회도 줬지 뭐 그리스도 데려다 줬지 뭐 세계 최강 미녀도 데려다 줬지 네.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혼은 내 것 하고 잡아채려고 했는데 그레텐이 나타나서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구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 네. 옛날 소설 사실 해피엔딩이 좀 많거든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소설이에요. 아무튼 간에 아주 전형적인 악, 그리고 세련되고 멋있어진 인간화된 악을 선보인 게 파우스트였고요. 이 악이 저기에 있었어. 바깥에 있어요. 메피스토펠레스도 밖에서 들어오거든요. 와갖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병균 같아. 바이러스나 병균 같이 내 몸 외부에서 침입을 해.

0: 그래서 나를 오염시키는 존재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뱀도 네. 외부에서 점점 다가왔고 그렇죠. 파우스트도 그렇고 외부에서 속닥속닥거리는 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악의 장소가 점점 계보를 따라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바뀝니다. 내 안에 악으로. 내 안에 빌런이 있다 라고 하는 작품의 대표격이 맥베스예요.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혹시 아세요?
1: 네, 제목은 들어봤어요.
0: 그쵸,
1: 네.
0: 들어봤죠. 유명하거든요. 네. 시즌 1, 1화에 조지프 콘레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인용이 돼요. 악마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을 필요는 없다. 인간 혼자서도 모든 악행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네. 이런 워딩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인간 안에 어떤 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예요. 이 맥베스가 장군입니다. 영주예요. 네. 충실하고 원래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우직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 맥베스하고 맥베스의 친구 벤코가 있어요. 맥베스하고 벤코가 덩컨이라는 왕을 따라서 영지 점령전을 펼치고 이겼습니다. 이번 전쟁 잘했지? 오, 잘했잖아 우리 하면서 이렇게 전우회를 다지면서 오는데 광야에 마녀가 세 명이 등장합니다. 마녀는 반드시 셋이어야 돼요. 만약 한 명이면 안 돼. 맥베스가 네. 재미가 없었을 네. 거예요. 반드시 세 명이어야 돼. 이 마녀가 갑자기 갑툭튀를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맥베스한테 이런 예언을 해요. 복비도 안 줬어? 그냥 예언 다 해달라고도 안 했어? 찾아간 것도 아니야. 근데 운명이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맥베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녀 1위. 맥베스를 환영하라. 두 번째 마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맥베스를 환영하라. 코도의 영주시다. 코도의 영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전승하고서 돌아와 보니까 왕이 너 코도 가져라 하고서 줍니다. 네. 그때부터 맥베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언이 맞았니?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세 번째 마녀가 맥베스를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 맥베스를 환영하라. 왕이 될 분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맥베스가 내가 왕의 대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전혀 네, 생각이 없었는데 네. 기분이 좀 좋은 거죠.
2: 왕이 된다고 하니까.
0: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욕망은 없었어요. 네. 근데 와서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여보 들어봐. 나 오다가 이상한 여자들 만났는데 나보고 왕이 대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당신이 왕이 못 되리라는 이유는 없지. 덩컨 같은 바보 같은 것도 왕을 하는데 당신 왕 되라 라고 뽐뿌 부축이 주는 네. 거죠. 그래서 맥베스가 처음엔 거절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덩컨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냐. 자, 와이프가 꼬드깁니다. 거의 아담과 이브 같은 네. 상황이에요. 죽이면 되지.
2: 그렇지.
0: 자, 그래서 죽이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시종들 잠자는 약을 먹이고요. 두 부부가 가서 칼로 덩코낭을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고 네. 시종들한테 그 피 묻은 칼을 쥐어주고 나옵니다. 덩코낭이 죽었네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반역을 해갖고 왕이 되는 네. 거예요. 왕이 돼서 맥베스가 점점점 살인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덩컨왕을 죽이는데 그렇게 주저했던 맥베스가 이제 덩컨왕의 신복이 있었거든요. 충실. 네. 이거 이름이 헷갈려요. 충신도 맥시예요.
2: 아, 맥시.
0: 네, 맥시예요. 맥더프예요.
2: 맥더프.
0: 헷갈리면 안 돼요. 맥몬인처럼 헷갈리면 안 돼. 맥베스, 맥더프예요. 자, 맥베스는 나쁜 사람. 네. 맥더프는 충신이에요. 네. 맥더프가 충신이니까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그 집에 갔는데 맥더프가 없는 거야.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나머지 또 딸들도 죽입니다. 네. 맥도프 입장에서는 맥베스가 천추의 원수인 거예요. 네. 대단한 원수인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맥베스는 점점 살인을 더 많이 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였던 벤쿠어도 죽여요. 자, 그래서 왕이 되죠.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랬으면 명작이 안 됐을 겁니다. 자, 맥베스한테 또 다른 마녀의 예언이 찾아옵니다. 이 마녀 예언이 또 기가 막혀요. 맥더프를 조심해. 맥더프는 도망갔습니다. 네. 멀리. 자,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죽이지 못한다. 네. 이 얘기를 듣고 맥베스가 안심합니다.
2: 근데 없으니까요.
0: 그렇죠. 번암의 큰 수풀이 움직여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너는 안전하다. 자, 이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네. 맥베스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맥더프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 여성이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배를 뚫고 나왔다. 제왕절개를 했다. 네. 여성이 날 낳은 게 아니다. 제왕절개로 외부에 의해서 꺼내졌으니까. 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머리에 나뭇가지를 꽂고 있었대요. 근데 군인들 움직이는 게 마치 큰 숲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맥베스가 아, 난 이제 죽겠구나 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이 작품의 묘미는 맥베스가 점점 악으로 치닫아 올라가는데 이 맥베스의 악마의 본성에 불을 붙인 레이디 맥베스는 악이었다가 점점 그 수치가 줄어들어요. 레이디 맥베스가 어떻게 죽냐면 몽유병에 걸려서 계속 밤에 일어나 손을 닦아요. 손을 씻었는데 아직도 손에 피가 남아있어. 피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입어보라. 내가 손을 아무리 씻어도 이 손에 피가 지워지질 않아. 이게 지워지려는 피가 뭘까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읽으면서 아이고 이 여자야 그럴 줄 몰랐니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왜 한탕 주위에 그렇게 배팅을 크게 하는가. 그냥 있는 거 그냥 몇 개의 영지를 갖고 살았으면 네. 그냥 잘 살았을 텐데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제어가 되지 않는 건가 보다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책감 그리고 안에 있는 악성을 아주 잘 보여준 초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다. 이게 그래서 고전 명작으로 칭해지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셰익스피어는 너무 옛날 거잖아. 여왕의 시대인데 그러면 나는 더 뒤에 걸 보고 싶어라고 하면 죄와 벌을 보시면 돼요. 저는 죄와 벌을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이나 아니면 법의학,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링, 로스쿨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이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그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내면 묘사를 가장 탁월하게 했다라고 알려진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간 안에서 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악심이 나중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먹는가 요거를 너무 심리 묘사를 잘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은 1860년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이에요. 네. 여기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분열이라고 하는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착한 점은 이런 거예요. 돈이 되게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고학하는 학생이거든요. 네. 어머니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서 홀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학비가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누이 동생이 오빠의 출세와 공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누이가 다른 돈 많은 남자한테, 나이 든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해요. 이때 오빠의 심장은 굉장히 괴롭겠죠. 나는 엄마의 인생도 갉아먹고 동생 인생도 망치는 나는 벌어진가 보다 이런 죄책감을 가졌겠죠. 돈도 그렇게 없는데 그나마 엄마가 보내준 약간의 돈을 가여운 소녀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또 돈을 놓고 오기도 하고요. 위기에 처한 소녀를 꼭 구해주기도 해요. 그런 착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내가 영웅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고도 무모한 생각을 해요. 이거를 프로파일러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존감이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가족한테는 민폐만 끼치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루어내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를 계속 찍어 누르니까 방발감으로 폭발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과시하려고 살인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가 이 사람을 변호하거나 뭔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고 다만 인간 내부에 잠들었던 악은 언제 깨어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끼를 훔칩니다. 하숙집에 가서 주인집에서 도끼를 훔쳐서 품고 가요. 그리고 전당포 노파를

0: 머리를 도끼를 깨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을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순진하고 착한 노파의 그 노예처럼 부려지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구석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예기치 네. 못했던 사건이죠. 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 여자도 찍어 죽입니다. 피가 흥건해지고요. 이 사람은 도망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적이고 분열된 이상한 사람답게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을 죽였는데 이 죽인 게 나의 영웅성을 증명한 것인가 아니야 안 한 것인가 내가 잘한 일을 한 것일까 못한 일을 한 것인가. 자,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한번 현우 학생이 네.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대사입니다.
1: 네. 나는 소냐. 궤변을 늘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어.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이고 싶었던 거야. 나를 이해해줘. 만약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절대 두 번 다시 살인은 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다른 것을 알아야만 했어. 다른 것이 내 겨드랑이를 콕콕 찔렀거든. 나는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아야만 했어. 그것도 어서 빨리 알아야만 했지.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감히 몸을 숙여 취할 수 있을까 아닐까 벌벌 떨기만 하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를 갖고 있는가.
0: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0: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죠.
1: 네.
0: 목적이 돈에 있어나 돈 벌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실험해보기 위해서 한번 죽여봤어 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그쪽 프로파일러 쪽에 근무하는 사람, 전공한 사람이라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사이코패스인가? 네.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또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이고 도의적이며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고 여동생을 엄청 아껴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행위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은 맞아요. 로스쿨이나 법조에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노파 쪽에 서 있는 검사 입장에서 변론도 한 그러니까 뭔가 그 소장도 제 네.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맞기 싫지만 라스콜리니코프를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1: 네.
0: 어떻게 이 사람의 형량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1: 그쵸.
0: 변호의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로스쿨에서 이런 작품을 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명작은 명작이구나. 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1: 네.
0: 많이 남겨주고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이런 인물을 창조를 했을까. 당시로서는 좀 좋게 좋게 멋있게 멋있게 약간 인간 인물 형상화하는 게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근대 소설의 초엽기였거든요. 그런데
1: 네.
0: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한 점프를 이뤄낸 거예요. 이런 캐릭터까지 만들어낸 거는 상당한 그냥 문학적으로 보면
1: 네.
0: 상당한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와 벌인데 이 죄는 인간이 저지른 죄,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벌은 내면의 벌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이 괴로워했던 내면의 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로 고백하고 그 유배지로 보내지는 건 사실상 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마음이 지옥인 것을 이 도스토옙스키는 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지하는 바는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실 분들은 노파를 한낱 죽여도 되는 이로 생각한 것, 이 죄하고 벌하고의 의미를 찾아보시는 게 독서의 묘미가 될 거다라고
1: 네.
0: 생각이 들어요. 자, 벌써 악이 저 멀리에 있다가 점점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1: 맞아요.
0: 이제 이 악이 늘어납니다. 악이 새끼를 쳐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1: 네.
0: 저는 현대사회의 빌런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돼 시스템화된 빌런이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CCTV가 있습니다.
1: 네.
0: CCTV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1: 그렇죠.
0: 안전함을 느끼게 해줘요.
1: 네.
0: 그런데 누군가가 CCTV를 조작한다면 CCTV로 나를 읽어

0: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집에 아기를 보기 위해서 홈캠을 반려견을 보기 위해서 홈캠을 깔아놨는데 내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를 누가 홈캠을 해킹해서 보고 있다면 저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 새로운 기계 문명을 타고 온 빌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악만 처단하면 됐는데 지금은 악이 어디에 있을지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돼서 악이 파편화되면서 조금 더 사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을 일찌감치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 1984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84 제목을 좀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1: 그럼 어떻게 지었을까요?
0: 2154년 이렇게. 1984 말고 뭐 2584 이렇게 좀 더 먼 미래를 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낙관론자일까요? 회의론자일까요? 1940년대에 발표했는데
1: 맞아요.
0: 겨우 40년 후의 미래를 예상을 했어요. 경찰들이나 수사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경찰 요즘 경찰들을 수사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막내야 불박 챙겨라. CCTV 따와라.
1: 맞아요.
0: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블랙박스하고 CCTV는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근데 1984 이거가 쓰여지던 시제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죠. 없었는데도 상상을 해놨다는 게 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저 주인공은 이제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발단 공무원 같은 직책을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언론 조작이에요. 언론 조작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줄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원래 개인적인 연애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결혼도 나라에서 시키는 여자랑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고 부인하고 좀 안 좋게 헤어졌는데 이 윈스턴 스미스한테 줄리아가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죽어 있었던 인간의 세포들이, 인간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던 게 윈스턴 스미스가 너무 불쌍해 살거든요. 본인이 일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일기도 쓸 수가 없고 로봇 같은 얼굴로 무표정하게 살다가 줄리아하고 연애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래 저게 행복이지. 그러면서 좀 불안한 거죠. 저 행복 끝날 텐데 언젠가 끝날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감시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감시망은 소리도 듣고 있고 그 유명한 빅브라더가 등장을 하는데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움직인 대로 눈동자가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포스터였다. 포스터 아래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거거든요. 빅브라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빅브라더가 항상 보고 있고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텔레스크리라는 게 너무 끔찍했는데 텔레스크리는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가능했대요. 동시에 가능하다. 이 기계는 숨죽인 속삭임을 넘어서는 모든 소리를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윈스턴이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있는 한 소리는 물론이고 행동까지 감지된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 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추측만 되고 그 빅브라더의 얼굴이라든지 경찰의 기준을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최근에 다시 읽다가 제가 요즘 문해력계 5인형이라는 연령을 갖고 있는데 문해력 이슈를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해력 떨어져서 어떡하죠? 이런 생각 많이 물어보는데 문해력하고 관련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1940년대 이미 해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디스토피아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전 만드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자랑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2: 우리의 주된 임무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네.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개의 낱말을 없애고 있지. 말하자면 우리는 말을 뼈만 남도록 잘라내고 있는 셈일세. 물론 가장 쓸모없는 낱말은 동사와 형용사에 많지만 없애야 할 명사도 수백 개나 있네. 그리고 동의어뿐만 아니라 반의어도 없애야 하지. 결국 우리는 사상죄를 범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 걸세. 그건 사상에 관련된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간단하네. 앞으로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히 한 낱말로 표현될 것이고 그 뜻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다른 보조적인 뜻은 제거되어 잊히게 될 걸세. 이미 우리는 제11판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네.
0: 너무 놀랍지 않아요?
1: 네.
0: 저는 내가 만약에 빅브라더 편이라면 이건 정말 천재적인 사고방식이다.
1: 그렇죠.
0: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업 알쌀 정책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1: 네.
0: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사고할 수 없게 하라. 그러면 조선의 정신이 사라진다.
1: 맞아요.
0: 라는 거거든요. 단어가 없어지면 그 단어를 생각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네. 거야. 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사랑도 없을 거야. 평화도 없을 거야. 저항도 없을 거야. 사전에서 그런 단어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아예 상상도 못하게 그렇죠.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문해력 얘기할 때 할 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지 오웰의 얘기를 한번 봐라. 낱말이 줄어들고 사전에 단어가 줄어들면 사고의 폭이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말을 더 풍성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독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좀 생긴 거예요. 1984라고 하는 소설을 학술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 사람이 있어요.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사회를 철학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핵심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판옵티콘이에요.
1: 판옵티콘, 네.
0: 들어보셨죠?
1: 네, 벤담이 고안했던.
0: 그렇죠. 판옵티콘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보고 있는 체제입니다. 제레미 벤담이 설계했던 감옥의 그 모습에서 미셸 푸코가 차용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대는 처음 시작할 때 계몽주의로 시작을 해요.
1: 네.
0: 계몽주의를 영어로 하면 인라이트먼트거든요.
1: 네.
0: 빛이 비추이는 곳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저 위에 빛이 어떤 거냐면 이성의 눈이 비추이는 빛입니다.
1: 네.
0: 이성을 믿자. 왕을 믿는 게 아니고 왕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무당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술사 들어올 수 없어요. 예언과 신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모두 다 체계화되고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대표적인 공간이 감옥, 병원, 학교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감옥을 생각을 해보면 판옵티콘을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감옥의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눈이 하나 있어요. 사방을 다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 아주 큰 눈 이런 건데요. 감시자는 본인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내 무시무시한 총을 들고 있어. 나를 벌 줄 거야. 이게 내면화되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SNS에 내가 뭔가 올리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웃는 얼굴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화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실된 나와 진짜 나와 SNS에 올린 남들 보라고 올린 나와의 이격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사람이 조금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나를 평가하고 있어. 누군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이런 사회가 돼서 자발적 셀프 감시와 처벌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1: 네.
0: 자, 오늘은 빌런의 계보에 대해서 아주 고대의 악부터 최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1: 네.
0: 예비 빌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1: 이제 빌런의 계보, 오늘 빌런이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2: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타노스, 조커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0: 소설 안에 있던 빌런들, 굵직굵직한 빌런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마지막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들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감시하는 것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나를 좀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오늘도 감상평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빌런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0: 네.
1: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중학생 때 나의 봄을 이루는
3: 일기장이요.
2: 방과 후에 한 일은
3: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2: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3: 빨간 머리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오리를 길렀던 거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2: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3: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2: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2: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3: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2: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3: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2: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3: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은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0: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현우 학생, 오늘은
1: 네.
0: 추리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1: 네.
0: 하거든요. 혹시 추리 소설 좋아해요?
1: 제가 어릴 때 셜록 홈즈 시리즈랑 아르센 리팽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추리물을 어릴 때참 좋아했습니다.
0: 꼬마
1: 네.
0: 덕후였구나. 저도 덕후예요.
1: 네.
0: 어머, 너무 반갑다. 자, 다시 와봐.
1: 진심으로?
0: 자.
1: 네.
0: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니라 추리 정상회담이라면
1: 네.
0: 누구를 세 명의 연사로 모실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추리소설의 원조, 그러니까 듀펜을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1: 네.
0: 같고, 그 다음에 추리소설 확신의 탐정상. 이 사람은 탐정의 대명사다. 셜록 홈즈 뽑을
1: 네.
0: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거스 크리스티가 만든 에르큘
1: 네.
0: 푸아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거 앨런 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1: 네.
0: 이 사람의 메인은 고딕 소설이라고 있어요. 고딕 성당 같은 걸 보면,
1: 네.
0: 고딕 건축물 같은 거 보면 되게 첨탑이 위로 솟아
1: 뾰족하죠.
0: 있고, 뭔가 분위기가 약간 오래되어 있고, 고풍스러운 성에 으시시하고 막 괴기스러운 일,
1: 아,
0: 이런 거
1: 네.
0: 일어나는 거를 고딕 소설이라고
1: 네.
0: 하거든요. 그런데 고딕 소설을 주로 메인으로 썼던 작가예요. 그 유명한 작품이 어셔가의 몰락.
1: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0: 네. 이게 알수 없게, 이유도 알수 없게 기괴해요. 여동생이 죽고 내 여동생을 납골당에 넣었는데, 납골당에서 여동생이 피투성이 돼서 다시 나타나고, 그거를 친구로 온 화자가 이렇게 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셔가가 몰락하는 기괴한 이야기예요. 암튼간에 이 사람은 되게 기괴하고 음울하고 어둡고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을 추리소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을 추리소설의 효시라고 불러요.
1: 네.
0: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혹시 아시나요?
1: 아니요, 처음
0: 아,
1: 들어봤어요.
0: 진짜? 자, 들어봐요.
1: 네.
0: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몰락 귀족인 듀팽이라는 사나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나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인 한 남자가 듀팽이라는 사람, 이렇게 분석력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라고 서술하는 거예요.
1: 네.
0: 자, 모르그가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와 딸이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야. 그런데 밀실이에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어. 근데 어머니와 딸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밀실 사건, 그러니까 밀실 트릭이라는 것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야.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0: 밀실 너무 좋아해요.
1: No.
0: 죽인 사람은 없는데 죽은 사람만 있는
1: 맞아요.
0: 거예요. 이거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시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못 푼다. 이거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 근데 뒤팽이 푼 거죠. 범인이 오랑우탄이었어요. 한 프랑스 선원이 외국에 갔다가
1: 네.
0: 오랑우탄을 잡아온 거죠. 잡아

0: 차렸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뭔가 다른 것이어야 돼.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 다 뭐라고 했느냐. 다른 증인들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외국어 같았다. 근데 모든 인종의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우리말은 아니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알아보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오랑우탄이 내뱉는 어떤 알 수 없는 말이었구나 해서 범인을 잡았더니 이제 오랑우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이런 걸 좀 더 많이 쓰고 작고를 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이 사람 인생이 너무 스산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마 나도 제일 좋아할 거고 현우 학생도 제일 좋아할 만한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참 탐정 중에서 제일 팬덤이 강할 거예요. 네. 탐정 중에서 팬덤이 제일 강한. 셜록이언이라고 하는 팬덤 이름도 있고요. 홈지언도 있어요. 셜록 홈즈의 광팬들을 네. 부른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아서 코난 도일은 안과 의사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셜록도 있고 왓슨도 있나 보다. 왓슨은 사실은 그 군 참전을 했었던 네, 군의관 출신이고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되게 괴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이런 괴짜 캐릭터를 자기 안에서 이렇게 분열을 시켰는데 사실은 왓슨을 되게 뭔가 들러리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왓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왓슨을 만들 때도 자기 이력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뒤팽에서부터 내려온 그 뭐랄까 추리소설의 문법 같은 게 있어요. 우선 전형적으로 밀시를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범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못 풀어. 게다가 이거를 접근하는 탐정들이 대부분 제도권 내에서 막 예를 들어 경찰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바깥에서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어떤 천재적인 재능으로 확 풀어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천재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 이걸 같이 따라가다 보면 왠지 나도 천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셜록 홈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이건 인간인가? AI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어떻게 옷깃에 묻은 흙자국만 보고도 어느 길을 통해서 도착했군요.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지 대단한 추리력을 보여주거든요. 셜록 홈즈하고 왓슨하고 처음 만났던 첫 작품이 주홍색 연구라고 있어요. 왓슨하고 이제 셜록 홈즈가 같이 하숙생 같은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메이트를 찾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때 셜록 홈즈가 왓슨을 보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온 군인이군 이렇게 다 알아맞혀요. 딱 맞추거든요. 그리고 왓슨은 이제 셜록 홈즈를 쫓아다니면서 워워 해주기도 하고 기록을 해주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조를 하죠. 이렇게 짝꿍이 생긴 것도 사실은 뒤팽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뒤팽도 혼자 살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짝꿍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짝꿍이 화자예요. 소설의 화자. 그래서 뒤팽이란 사람이 자문 작품에 원형이 굉장히 많구나. 세 편밖에 안 됐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가 저는 뒤팽 얘기보다 더 재밌었거든요. 뒤팽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귀족이고 점잖아요. 근데 셜록 홈즈는 너무 이상해. 괴짜야. 막 그 약간 중독자 같아요. 미치광이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건에 중독되어 있어요. 왜냐면 셜록 홈즈는 사건이 있으면 이런 표정인데 사건이 없으면 난 우울해, 난 죽어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건을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그리고 모든 지식이 사건을 푸는 데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는 게 엄청 많은데 또 무식한 데는 또 엄청 무식하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ADHD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산만해. 근데 또 집중할 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실험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본인한테 뭘 발라보기도 하고 본인이 뭘 먹어보기도 하고 목숨을 거는 정말 개의치 않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이 사회적 소셜 스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왓슨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냥 좋게 봐주는 거지 결혼해서 같이 산다던가 이웃으로 지내기에는 정말 최악의 사람. 괴짜 중에 괴짜인데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셜록 홈즈를 읽다 보면은 뭐가 재밌냐면 어떻게 이 코난 도일은 이런 트릭을 다 상상을 해낼 수가 있지? 케이스마다 다 미스테리한 걸 어떻게 이런 트릭들을

0: 개발해냈지?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 그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설정을 했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글쓰기를 제가 글쓰기 하는 게제 주된 업무잖아요. AI 때문에 되게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AI가 내 글쓰기 가르치는 거 이걸 다 대신해 버리면 나는 글쓰기 가르쳐도 뭐 아무 반응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추리 소설을 AI한테 쓰라고 하면 기존의 문법을 답습하는 거 외에 새로운 트릭을 만든다던가 새로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전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소설을 쓸수 있어요, AI가. 시도 잘 써요. 그런데 추리 소설의 이 아주 독특하고 뭔가 특이한 트릭과 세팅은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는 워낙에 아서 코난 도일이 아이디어 다양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잉 메시지. 주홍색 연구에 나오거든요. 독일어로 복수라고 하는 그 다잉 메시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암호문. 딱 봐도 졸라맨 그림이야. 졸라맨 되게 여러 명 있어. 근데 셜록 홈즈 딱 그걸 보고, 아, 이게 뭐다. 라고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정말 조금밖에 없는 힌트. 어떤 줄무늬 어떤 끈을 봤어요. 근데 그거 뱀이다. 이렇게 딱 알아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이 참신한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앤드 셜록 홈즈는 키도 자유자재로 줄인답니다.
1: 맞아요.
0: 노파로 이렇게 변신을 갖고 이렇게 왓슨 옆을 지나갔는데 왓슨이 몰랐고요.
1: 맞아요.
0: 죽은 척도 잘해요. 병들어서 왓슨 난 이제 곧 죽네. 누구를 불러와다오. 이런 것도
1: 맞아요.
0: 잘하고요. 다 거짓말이었죠. 모리아티 교수랑 싸우다가 자기가 죽은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매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기로 만든 아서 코난 도일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셜록은 과연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셜록의 꼬마 덕후로서 셜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낙에 적이 많으니까.
1: 그렇죠.
0: 어디 밤을 가다가 이제 조금 지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졌을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1: 아,
0: 폭치기로
1: 시트머스네.
0: 해갖고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적이
1: 워난이
0: 많으니까,
1: 많아서,
0: 워난이 많아서 밤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독약에 당하거나. 근데 이 사람이 죽는 장면은 나오잖아요.
1: 네, 그랬던 것
0: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말년에 이 범죄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1: 같아요.
0: 은퇴를 해서 그 양봉업자가 돼요.
1: 양봉업자요?
0: 양봉업자가 돼요.
1: 그랬나? 어, 네.
0: 마지막에 꿀을 키워요. 근데 이게 또 개연성이 있어. 말이 또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셜록 홈즈가. 나는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찰을 아주 주의 깊게 해왔는데, 이제는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 그래서 거래 세계와 벌의 행태에 대한 관찰로 옮겨온 거예요. 예를 들어 벌이 이렇게 팔자춤을 춰. 얘는 어디 가서 먹이를 발견했군. 추리를 하는 거야. 이 벌은 어떤 상태의 벌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여왕벌이 대상인가 막 이런 거를 보는 걸로 바뀌어서 책을 써요. 벌잘 키우는 법, 양봉업 이런 책을 써갖고 나중에 왓슨한테 선물을 해요. 자네 내가 쓴 책보다.
1: 독특한 사람이에요, 참.
0: 그죠? 근데 아, 그 관심이 사실은 이 관심으로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이 꿀벌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구나, 넘어갔구나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고
1: 그렇죠.
0: 관찰할 게 없으면 이 사람은 미쳐버릴걸요. 그러니까 꿀벌한테 열심히 관찰하는 게그 노년의 셜록 홈즈한테는 너무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추리 소설이 그 풀지 못하는 약간 추리소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림 피아드 경시대회가 있어요. 수학 문제. 아주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나가서 푸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다고 쳐요. 평범한 사람은 거기서 상을 못 받아. 수학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왜그 제도 샤프를 이렇게 차르륵 차르륵 굴리면서 문제를 척척척척 푸는 그런 그 수학 머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보는 느낌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풀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쾌감. 이게 추리소설을 읽는 이유일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문제 푸는 쾌감을 알려주기에는 되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되게 권했었거든요. 셜록 홈즈는 읽어봐야지. 셜록 홈즈를 안 읽길래 그러면 소년탐정 김전장은 어때? 명탐정 코난은 어때? 왜? 문제
1: 그죠.
0: 풀이에 쾌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0: 먹히질 않았어요.
1: 아.
0: 안타깝게도. 애거서 크리스티는 세계 제일 많이 번역된 작가라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대요.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읽어본 적 있어요?
1: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0: 거의 그 애거서 크리스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최고로 뽑는
1: 맞아요.
0: 작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여러 독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설명을 할 수가
1: 정말로.
0: 없어.
1: 네.
0: 왜냐하면 스포가 되니까. 스포가 돼요.
1: 네,
0: 아무 말 없이 맙시다. 단지 거기에 나오는 게 얼른 얘기를 해도 되나?
1: 어디까지 얘기하죠?
0: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것도 역시 그 애거서 크리스티는 얼마 전에 베컴이 영국 왕한테 자기 받는
1: 네네,
0: 거 보셨나요?
1: 봤어요.
0: 축구를 신금으로 잘하면 이제 자기를 받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애거서 크리스티도 자기를
1: 오,
0: 받았어요.
1: 네.
0: 그다음에 아서 코난 도일도 자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의 나라 영국이라는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애거서 크리스티는 그 정도로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작가인데 디펜, 홈즈, 그다음에 푸아로 놓고 본다면 셜록 홈즈 팬이 제일 많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사람 작품이 정말 뛰어난 작품 많죠. 그런데 그 위대한 홈즈도 사실은 디펜을 조금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자네는 마치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에 등장하는 디펜 탐정 같군 그래. 그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가. 홈즈는 벌떡 일어서며 파이프에 불을 댕겼다. 자네는 나를 칭찬해줄 생각으로 뒤팽을 끄집어냈겠지만 내가 보기에 뒤팽은 한참 모자란 친구라네. 15분 동안이나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말을 던져 친구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수법은 아주 과시적이고 천박하지. 어느 정도 분석에 재능이 있기는 하지만 비범한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않네. 포는 비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말이야.
0: 맞아요. 오, 별론데 약간 이런 거예요. 나보다 안 했네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슷하게 셜록 홈즈에 대한 애거서 크리스티의 얘기도 있어요. 애거서 크리스티 자서전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기는 셜록 홈즈라는 그 거대한 벽, 이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탐정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셜록 홈즈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의식해서 써야 됐다. 그래서 나온 캐릭터가 푸아로예요. 자, 뒤팽하고 셜록도 사실 상당히 다르거든요. 뒤팽은 좀 더 정적인 인간이에요.
1: 네.
0: 그리고 분석력을 강조하죠. 근데 셜록 홈즈는 실제로 동양의 무술인 유도의 정통하였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무력도 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력과 무력 양쪽이 다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뒤팽의 변주형이 셜록 홈즈라면 셜록 홈즈에서 조금 더 변주된 게 푸아르예요. 마치 포켓몬에서 이상해 씨가 이상해 꽃이 되고 이상해 열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이
1: 네.
0: 뭔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 셜록 홈즈는 이제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조금 매력적인 어떤
1: 네.
0: 남성이었다면 그리고 젊은 남성이에요. 푸아르 경감은 은퇴한 경찰이에요. 은퇴를 했고 뒤팽은 프랑스 사람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영국 사람
1: 네.
0: 이 사람은 근데 푸아르는 영국 작가가 쓰긴 했지만 국적이 벨기에인이에요. 영국의 그 애거서 크리스티 살던 동네에 벨기에에서 온 이렇게 난민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천막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벨기에 사람으로 설정을 할까 한 거예요. 그리고 셜록 홈즈가 젊으니까 그럼 나는 좀 나이 든 사람. 은퇴한 벨기에 경찰이면 탐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1: 네.
0: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푸아르가 그 처음에 스테일스 저택 괴 사건이라는 곳에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이게 1920년에 처음 등장해서 1975년 커튼이라는 작품에서 실제로 작품 안에서 죽음을 맞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죽음을 푸아로가 맞았을 때 그 똑같은 1975년에 뉴욕타임즈지에 푸아르의 부고 기사가 실립니다. 저 봤는데 실제로 봤는데 푸아르가 이렇게 서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벨기에 탐정 푸아르 이렇게 사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가공된 인물, 창작된 인물 중에서 부고가 실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그만큼 영향력 있고 유명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푸아르의 특징은 사실 셜록 홈즈하고 대비하면 되게 쉬운데 이 캐릭터의

0: 엄두에 뒀다는 게첫 번째 작품에 이런 게 나와요. 부활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이세요. 리더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셜록 홈즈 그만큼 보증 수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셜록 홈즈한테는 친구 왓슨이 있었잖아요. 푸아르한테도 왓슨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대령인데 이 대령이 그 친구고 화자 역할을 해줘요. 푸아르가 이래이래 했었다. 그다음에 뒤팽은 분석력 최고다. 그다음에 셜록은 분석력에다가 아주 치밀한 어떤 추리력. 이것이 최고였다. 푸아르는 어떤 게냐? 분석력도 좋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뭔가 그런 걸 카운셀링 같은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푸아르 경감이 자기의 분석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뭐를 발동시켰냐면 작은 회색 뇌세포. 이게 그 인간 뇌에 보면 그 회백질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고차원적인 어떤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래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에거스 크리스티가 쓴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나에게는 작은 회색 뇌세포가 있지. 지금 빨리 발동을 해. 회색 뇌세포야. 약간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추리력을 발동을 해서 역시 탐정기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푸아르는 입으로 싸웁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나불나불 해서 약간 이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 얘기 듣고 알리바이를 다 듣고 심리 추적까지 한 다음에 말이 안 맞는데 이 사람 왠지 알리바이가 이상한데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꼬마야 꼬마야 와서 좀 얘기 좀 해봐. 그다음에 한유 아가씨 이리 와봐 얘기 좀 해봐. 요렇게 다 들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되게 인간미가 있어서 조금 범인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면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돼. 이 연인이 결합을 못 하게 돼. 그러면 그걸 그냥 모른 척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 끝에 보면 냉랭했던 부부가 다시 화합하는 장면도 있고, 연인끼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뭐랄까, 월한 오인처럼 인연을 좀 맺어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런 게 조금 깔려 있어요. 그거를 볼수 있는 이제 전형적인 작품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푸아르가 나오는 작품이 오리엔트 특급살인이에요. 오리엔트 특급살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처음 봤어요.
0: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만 읽으셨구나.
1: 맞아요.
0: 결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열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아홉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죽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스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걸로 해요. 그런데 오리엔탈 특급살인은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문법을 보여주고 게다가 애거스 크리스티의 특징을 보여줘요. 애거스 크리스티 선호하는 게 뭐냐면 무대 장치예요.
1: 무대장치.
0: 무대 장치. 항상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병정섬으로 10명의 사람을 모으잖아요.
1: 초대하죠.
0: 그쵸? 초대하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오리엔탈 특급살인도 여기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 모든 사람이 모여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연히 거기에 푸아르까지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푸아르가 해결하는 겁니다. 데이지 암스트롱이라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납치돼서 유괴살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살인범이 법망을 빠져나가요. 라세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아주 부유한 사업가로 변신해서 이 기차를 타게 되는 거죠. 기차를 탔는데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푸아르가 생각하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왜? 왔다 나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1: 그렇죠.
0: 이 안에 있는데 누굴까? 알리바이를 맞춰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알리바이가 돼주고 너는 제 알리바이가 돼주고 알리바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뭐지? 생각을 했는데 12명의 승객 모두 그 죽은 납치되어서 죽은 소녀 데이지 암스트롱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 데이지라는 아이의 외할머니가 연극 배우인데 모은 거예요.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배시몬의 법망을 빠져나간 저 범인을 내 손녀를 죽이고 내 딸을 죽게 만든 저 인간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데이지의 데모, 데이지의 유모, 데이지의 가정교사, 데이지의 운전수, 데이지의 요리사, 데이지 아버지의 비서 싹다 모은 거예요. 다 결기를 한 겁니다. 나는 데이지를 위해서 가담하겠습니다. 12명이 모여서 순서대로 그 범인을 한 번씩 찌른 겁니다. 그래서 자상이 총 12개. 사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범인도 12명.

0: 이런 상황이 돼요. 전형적인 밀실에다가요. 복수극에다가요. 알리바이가 완벽한데 그거를 푸아르가 뚫고 나가요. 그래서 푸아르한테 그 외할머니가 얘기해요. 그래, 나예요. 내가 범인이에요. 어쩌실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게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전 이걸 보면 생각했거든요. 요즘 모범택시라든가 쪽에 사적 제재 중심의 그런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런 게 이미 여기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푸아르가 이해가 간다. 배심원들이 그때 잘못한 것 같다. 당신들을 배심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진범은 여기 없습니다. 이미 열차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해줍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거는 잘했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벌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이제 추리소설의 3대장을 살펴봤는데 저는 언제 추리물을 읽냐면요. 주식이 폭락하면 추리소설을 읽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폭락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추리소설을 봐요. 현생은 사실 잘 안 풀리잖아요. 순리대로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주식을 이거 샀는데 오를 것 같아 샀는데 안 오르잖아요. 그럴 때 추리소설을 보면 나는 답답하지만 여기서는 명쾌한 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추리소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어떤 해결책, 쾌감.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열심히 풀었더니 문제가 풀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푸는 게 또 재밌어. 왜냐하면 추리소설 조금 비슷비슷한 그런 결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추리소설을 봐요. 추리소설에 없는 살인사건 유형이 뭐냐면 묻지마 살인사건이에요.
1: 맞아요.
0: 살인사건이 처음에는 누가 왜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끝에는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건 너 왜 죽였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데 묻지마 이유 없이 그냥 찔렀어. 이런 식의 살인은 안 나와요. 결국은 다 이해되는 심리 상태, 이해되는 살인 사건, 이해되는 어떤 인간의 사연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현대로 갈수록 사실은 묻지마 살인 같은 불안하고 모호한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추리소설은 살인 사건이긴 한데 뭔가 살인 사건 같지가 않아요. 문제로 느껴지지, 뭐 사람이 죽었어, 피범벅이야, 요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추리소설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문제풀이, 퍼즐 맞추기에 지적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 여기에는 절대로 묻지마 살인 사건은 없다. 항상 해결 가능한 살인이 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살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게임은 게임인데 막 내가 쫓겨, 내가 당할 것 같아 이런 공포스러운 게임이 아니라 뭔가 스릴이 있고 쫄깃쫄깃하고 조마조마한데 안전해. 결국은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리소설을 읽는 이유는 저는 추리소설이 트릭도 중요하고 푸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게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추리소설 보면 살인이나 이 도둑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의 두 가지예요. 인간의 아주 어둡고 진한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이게 주홍색 연구의 살인의 이유예요. 몰몬교들한테 내 약혼녀, 연인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복수극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탈 특급 사건도, 특급 살인도 손녀를 잃은 할머니의 복수극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주 농축되어 있다. 추리소설 밑에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망이 또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이죠. 대부분 유언장이 나왔어. 재혼을 하게 됐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됐어. 이렇게 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 돈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게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 욕망과 사랑과 복수라고 하는 핏빛 욕망이 추리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다. 그래서 보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좋아서 추리소설을 읽었는데 이거를

0: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에서 추리수 읽은 걸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우선 소설을 읽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문학과나 또는 이제 그 소설을 원어로 읽는다면
0: 오.
1: 영문학과도 충분히
0: 아.
1: 수행평가나 뭐 아니면 요즘 많이 신경들 쓰시는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 세특에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추리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고를 다각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또 나라면 어떻게 볼까? 이런 단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학습과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본인이 이런 다각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심리학,
0: 심리학.
1: 그리고 뭐 범죄사회학 이런 분야들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많이 읽히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0: 세특에다가 난 이런 걸 읽고 사회심리학을 전공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든지 범죄심리학?
1: 그렇죠, 그럼. 이제
0: 범죄심리학?
1: 프로파일러나 이런 꿈꾸는
0: 프로파일러.
1: 친구들은.
0: 범죄심리학을 전공할 그런 꿈을 키우게 되었다. 심리학도 괜찮다. 인간
1: 그렇죠.
0: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조명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금방내 풀이가 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추리소설은 암만 단편이어도 항상 이 헛발질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좀 헛고생을 하다가 항상 정답이 나오잖아요. 난 이게 공부의 과정 같거든요. 공부는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틀려도 극복을 해내야 되고 내가 이걸 하려고 끝까지 정답은 있을 거야 찾아보자라고 하는 끈질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180 IQ가 아니어도 이렇게 꾸준함으로 끈질기게 찾으면 결국 사건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 추리소설의 트렌드예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평범한 형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범인을 찾아내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자세를 내 새끼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공부하든 이런 자세라면 되지 않겠어요? 탐정은 추리소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공부 자세를 배우는 데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탐정소설을 한번더 읽혀볼 거예요.
1: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부터 읽기 시작했던 거라서, 11살, 12살 이때쯤 한창 재미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또 텍스트가 줄글이 익숙해지고,
0: 맞아요.
1: 그러면 또 다른 소설을 읽을 때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셜록 홈즈를 타고 뒤팽도 가시고 셜록 홈즈를 타고 푸아로도 가시고 이렇게 가지를 치는 즐거운 추리 소설 라이프를 즐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0: 네.
2: ...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 안전 행동 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자, 오늘은 재빠르게 사례자를 만들어 갑니다. 멀리 김해에서 신청하신 오늘의 첫 번째 귀하신 몸. 아우, 그림 삼매경에 빠져 계신데요?
1: 안녕하십니까. 올해 62세 신양섭이라 합니다.
0: 아들, 딸 모두 장성해 손주까지 보셨다고요? 몇 년 전 은퇴해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요즘. 그런데 발이 좀 불편해 보이죠?
1: 작년 8월이었습니다. 황당했죠, 그냥. 아니요. 내게도 이런 병이 올 수도 있구나.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0: 작년 8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그 뒤에 이제 등산로도 걷고, 또 운동장에 올라가서 이제 걷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발목, 발가락 이런 쪽에서 찌릿찌릿한 어떤 진통이 오더라고요.
0: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에서 시작된 통증은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다고요.
1: 갈수록 계속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해져서 그래서 거기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으니까 통풍 맞습니다 하면서.
0: 그날 이후 양섭님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불만 스쳐도 발이 아파 잠에 들지 못하고 처방해준 약을 매일 먹고 있지만 통풍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데요.
1: 정작 이제 내 몸에 이렇게 통풍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무슨 그런 병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0: 그러게요. 통풍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2: 옛날부터 이 통풍을 질병의 왕이라고 불렀고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잘생겨서 왕의 병이라고도 했습니다. 통풍의 원인은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과잉으로 쌓이게 되면서 그 요산이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0: 요산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분해되며 나오는 일종의 찌꺼기입니다. 보통 요산은 혈액에 녹아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혈액 내에 요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고체로 결정화가 됩니다. 결정화된 요산이 혈액을 따라 흐르다가 콩팥이나 관절 등에 쌓이면 통풍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적절한 요산 수치는 얼마일까요?
2: 정상적인 요산의 수치는 남자의 경우는 4에서 7mg per dl가 정상 레벨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3에서 6 정도가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7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걸 고요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0: 요산 수치가 7이 넘어가면 요산이 고체 상태로 결정화되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요산 수치 6에서 7 사이는 우리 몸에서 평형을 이루고 6 이하가 되어야 요산이 쌓이지 않고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3: 네. 요산 수치가 몇이라고 들으셨죠?
1: 9점인가?
0: 예? 9점이요? 요산 수치가 진짜 높으셨네요. 게다가 통풍은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 통증이라고 하죠.
1: 제일 처음 심한 데가 보는 것 같으면 오른쪽 큰 발가락 바로 요 옆에 지금도 조금 지릿지릿하고 만지면요. 그렇고 발바닥 쪽에 많이 저리고 막 바늘 찌르는 듯이 그냥 막.
4: 처음에는 사실은 뭐 아프다 해도 제가 이제 깨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발가락하고 이런 사이에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좀 붓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풍인지는 모르고 손으로 만진 적이 있었는데 엄청 놀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파서.
0: 우셨다고요? 얼마나 아픈 병이길래요?
2: 통풍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문을 여닫는 진동에도 통증이 심해서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고양이

0: 자기가 걸어가는 진동에도 통증을 느낀다 할 정도로 아주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 요산의 모양이 이제 아주 조그만 그 현미경으로 봐서 조그맣게 보이는데 바늘 모양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바늘이 관절을 콕 찔러 갖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이 없다가 관절에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는 이 요산 결정을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착각을 하게 돼서 이걸 없애려고 백혈구가 총동원이 됩니다. 결정이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요산 결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지 많은 백혈구들이 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게 폭탄처럼 터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염증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1: 그렇다면 양섭님의 몸 상태는 현재 어떨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0: 어디 관절이 제일 아프세요?
2: 네, 오른쪽 그
0: 엄지발가락.
2: 엄지발가락 쪽이죠. 예.
0: 통풍이 심하면 이제 뼈가 녹아나는 소견이 있어야 되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엑스레이는 거의 정상 소견입니다. 발에 변형도 없는 상태고.
1: 오, 다행인데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요?
0: 엑스레이 가지고는 이분은 초기 통풍 진단은 못합니다. 골스캔을 봐서 침범된 관절이 발만 있는지 발목에도 있는지 무릎에도 있는지 보는 게 이제 골스캔으로 볼 수가 있는데
1: 몸 전체를 보면서 뼈와 관절의 병변을 더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골스캔 검사랍니다.
0: 예, 이렇게 오른쪽 엄지발가락하고 왼쪽 엄지발가락에 조금 이렇게 까맣게 된 게 통풍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걸 흔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 통증이 있었던 부위가 확실히 까맣게 보이네요.
0: 이게 왼쪽 엄지발가락인데 엄지발가락의 이 부위.
1: 역시나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발가락 부위를 초음파로도 들여다봤습니다.
0: 이거 하얀 게 뼈고 하얀 거 바로 위에 까만 게 연골이고 연골 위에 하얀 줄이 이렇게 기찻길 모양으로 바여 있는데 요게 요산이 깔린 겁니다. 뼈 위에 요산이 깔려 있는 게 보이는 건 통풍밖에 없거든요.
1: 양섭님, 쌓여 있는 요산을 눈으로 직접 보니 더 실감이 나시나 보네요. 자, 두 번째 귀하신 몸.
3: 아이고, 잘했어요.
1: 한창 활동량이 많은 두 살 아들을 둔 김진영님입니다.
3: 아들, 엄마 상어 뚜두두.
1: 그런데 아이랑 놀아주는 진영님 자세가 어딘가 불편해 보이죠.
3: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가 되질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최단계고 그래서 양반 아빠 자세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1: 무릎 쪽 관절에 문제가 있으시군요. 팔도 불편하신가 봐요.
3: 최근서부터 좀 왼쪽 팔꿈치도 이제 발작 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아프더라고요. 심했었을 때는 이제 아예 이 팔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환자 거의 일주일 동안 좀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1: 다리와 팔, 관절 곳곳이 아프다는 진영님.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는데요.
3: 이렇게 심하게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죠.
1: 심각하네요. 발가락 곳곳에 블룩하니 혹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요. 발가락 변형이 급격하게 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3: 23살 때 처음 듣게 됐었죠. 이제 처음에 제가 통풍이 온 거는 엄지발가락 쪽이었었는데 이게 발만, 그러니까 땅에 닿기만 해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걷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1: 12년 전 첫 통풍 진단을 받은 진영님. 그 사이에 가정도 이루고 아빠도 되었지만 통풍의 고통은 진영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였습니다.
3: 그치. 아빠 주세요. 꿀꿀꿀꿀꿀꿀.
1: 게다가 곧 둘째도 태어날 예정이라는데요.
4: 이거 봐.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애 무게도 이제 점점 더 커지는데 안아달라고 하고 저는 더 걔는 더 별로고 하는데 마냥 제가 다 안아줄 수는 없잖아요. 아빠가 좀 더 안아줘야 되는데 팔꿈치 아프다, 무릎 아프다, 발목 아프다.
1: 한창 육아할 시기에 아빠가 아프면 불안하죠.
3: 많이 미안하죠. 아기 한창 놀고 싶어 하는데 제가 놀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진짜 안 되겠구나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한 20대 중반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0: 발작이라는 게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았었어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좀 무리를 했다 싶었을 때 이제 오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30대가 이제 제가 넘어가면서 그 주기가 발작이 오는 주기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1: 갑자기 발작이 오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걷고 너무 아파하고 아예 일어서질 못하고 하니까.
2: 발작에 발 변형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병일까요?
3: 통풍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1단계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는 관절이 하나도 안 아프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는데 우연히 검사한 혈액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0mg/dL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2: 1단계 이후에도 계속 요산 수치가 높다면 심각한 통증 발작이 갑자기 찾아오는 2단계 급성 통풍 단계가 됩니다. 그러다 통증이 다시 씻은 듯이 사라지는 간헐기 통풍 3단계가 되는데요. 증상이 없다가도 다시 또 발작이 찾아올 수 있어 2단계, 3단계는 왔다 갔다 반복됩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채로 이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다 보면 발 변형이 일어나는 4단계 만성 결절성 통풍이 됩니다. 진영님은 현재 4단계인데요. 발 상태가 이렇다면 신발은 어떻게 신으시죠?
4: 얘는 애초에 시도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죠, 지금.
0: 네, 구두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고요. 평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슬리퍼만 신고 다니고 있고요.
2: 슬리퍼도 이렇게 신고 벗기 편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통풍은 왜 주로 발에만이 오는 걸까요?
3: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은 엄지발가락이 제일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발등, 발목, 그다음 무릎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발가락이나 발목이나 발등이 잘 생기느냐 하면은 요산이 피를 타고 내려갔다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액체 상태의 요산이 고체 상태의 요산염 나트륨으로 변해야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변하는 것은 체온이 낮아지면 잘 변해요. 심장에서 멀면 멀수록 요산 그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 귀끝 그런 데가 잘 생기게 되죠.
2: 진영님의 몸 상태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3: 발 좀 한번 볼까요? 발 모양이 어떤지. 아이고, 결절이네요. 이게 하얀 게 다 요산이거든요. 요산 결절이라고 그래. 이걸 통풍 결절이라고 그러고. 전신 골스캔이 온 몸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된 거가 뼈가 손상이 된 거예요. 왼쪽에 발등, 발목, 그다음에 발가락. 오른쪽에 엄지 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하고 발목에 이렇게 손상이 있고 무릎에도 이렇게 손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팔꿈치에도 뼈 손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 아파했던 무릎, 팔꿈치, 발에 문제가 있는 게 맞았네요.
3: 이게 12년 동안 쌓은 요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초음파 결과는 어떨까요?
3: 왼쪽 새끼발가락인데 여기는 덩어리가 이만큼 차 있고 여기 물도 차 있어요. 이거 까만 게 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 물 위에 요산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게 보이고.
2: 아이고, 볼록했던 발에는 큰 요산 덩어리가 쌓여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산 덩어리로 인해 생기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3: 만성 통풍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골밀환, 뼈가 녹아난다는 소견인데 이게 지금 골밀환이에요. 뼈가 녹아나 있습니다. 이게 녹아나 있고 뼈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뼈가 얇아져 있고 여기. 여기는 좀 있으면 깨질 것 같아요. 여기가.
2: 아, 뼈에 구멍까지 방치하면 더 큰 변형이 오는군요.
3: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부서져요. 뼈가 깨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 변형이 생기고 관절 기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 예상보다 더 심각한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나니 진영님 심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방치가 됐을까요?
3: 그 피검사를 보니까 요산수치가 9.9로 굉장히 높아요.
2: 아, 요산수치도 여전히 높고요.
3: 약은 아플 때만 먹는 약 드시고 요산 떨어뜨린 약은 안 드셨나 봐요?
0: 네네, 맞습니다. 네.
2: 뭐라고 진영님? 약을 먹지 않았다고요?
0: 꼬박꼬박 듣지는 않고 좀 심해졌을 경우에만 좀 평소에는 아프지 않으면 멀쩡하다 보니까 자꾸 약 먹는 걸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3: 통풍은 원래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처럼 약

0: 약을 평생 먹고 또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면서 요산 수치를 6 이하로 유지를 하면서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 것이 그런 질병인데, 또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통풍 발작이 지나고 나서 1년 있다가 약을 먹는 사람의 비율을 보니까 38% 정도밖에 안 돼요.
1: 통증 발작이 갑자기 왔다가 또 거짓말처럼 사라지다 보니 많은 통풍 환자들이 약 복용을 소홀히 하고 있답니다.
0: 통풍은 완치의 개념으로 치료하진 않습니다. 관리하는 병입니다. 평생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2: 예, 왜 요산 떨어뜨린 약은 안 드셨어요?
3: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요산 떨어뜨린 약을 먹게 되면은 발작이 좀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약을 먹었는데 발작이 더 심해졌다고요?
2: 예, 맞습니다. 그 요산 떨어뜨린 약을 처음 쓰다 보면은 몸속에 피 속에 있는 요산이 떨어지면서 이 덩어리로 있던 그 요산 덩어리가 이렇게 녹아 없어지면서 백혈구가 잡아먹기 쉬운 조그만 그 결정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산 떨어뜨린 약을 먹으면서 발작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를 이동 발작이라고 해요. 이동 발작. 요산이 이동하면서 발작이 생긴다.
1: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
2: 갑자기 나든 말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산 떨어뜨린 약은 계속 드셔야, 평생 드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발작이 오면은 소염제를 드시든 진통제를 드시든 그걸 추가로 먹어서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먹던 약을 끊으면 안 돼요. 통풍약은.
1: 아셨죠, 진영님? 통풍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2: 그 다음에 그 통풍이 생기는 거는 가족력이 좀 있어야지 되는데, 가족력은 없나요?
3: 딱히
2: 예.
3: 가족 중에
2: 아버님, 뭐, 삼촌, 그런. 음식은 주로 어떤 거를 드세요? 좋아하시는 음식이.
3: 보통 그냥 제가 맥기마다
1: 진영님의 식습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진영님의 일상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이네요. 각종 나물 반찬에 제육볶음. 평범한 상차림인데요. 그런데 진영님, 가만 보니 고기 반찬만 드시는데요. 나물 같은 반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데요. 아하.
4: 뭘지?
1: 급기야 반찬 접시까지 아내 앞으로 옮겨놓습니다.
5: 밑반찬을 아예 안 먹어요. 아예. 전혀 안 먹어서 거의 해 놓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1: 매끼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지독한 육식파시라고요.
4: 물질까?
1: 거기다 슬그머니 꺼내오는 저것은
5: 아니, 오후에 애랑 놀아주길 약속했잖아.
4: 밥 먹자 일단. 아니, 밥 먹자, 밥 먹자. 나물도 먹어 이제?
5: 야, 아빠도 안 먹는 걸 너가 먹네?
1: 그러게요, 2살 희재도 이렇게 잘 먹는데.
5: 자기 아들은 나물도 먹는데 나물도 좀 먹고 해야지.
4: 일단 한 잔만 좀 먹으면 안 될까? 한 잔만.
5: 잔소리를 많이 하면은 저랑 희재랑 잘때 몰래 이렇게 먹고 다음날 아침에 걸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4: 그런 적이
5: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1: 고기와 술, 그런데 이런 식습관, 진영님만이 아닙니다.
6: 문 앞에까지 갔다 오는 거잖아요. 술 마시고 싶은 거야.
1: 동네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양섭님. 술이 빠지면 섭섭하죠. 병 따는 소리. 밥 대신 술로 배를 채울 정도로 애주가시라고요.
7: 아침에 두 병, 오후에 두 병, 뭐참 술로 갔다가 하루 여섯 병.
1: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4: 한 달에 결제하는 게 40만 원, 50만 원인데.
7: 40만 원입니다.
1: 어우, 이건 좀.
8: 그 전부터 직장 다닐 때부터 술은 많이 마셨지. 술은 많이 마시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더욱 이제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1: 퇴직 후 적적한 시간을 술로 달래다 보니 점점 더 주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술, 통풍에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0: 술을 드시는 환자분들한테 목숨을 걸고 술을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모두 다 요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의 성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붙잡아다가 다시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 알코올은 요산이 콩팥을 거쳐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시켜 혈액 속 요산의 농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간 술은 다 종류를 막론하고 통풍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풍에는 특히 맥주가 제일 안 좋다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0: 맥주에는 그 향기를 내게 하는 호프라고 있어요. 그 호프에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은 퓨린 섭취가 많이 되면서 요산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1: 퓨린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퓨린이 나오고 다시 퓨린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생성되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과 맥주를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귀하신 몸을 찾아가 볼까요? 아이고, 지팡이를 짚어야 할 정도로 걷는 게 힘든 이분.
9: 저는 지금 웹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살 박세웅이라고 합니다.
1: 올해로 경력 5년 차인 웹툰 작가라고요.
9: 작년 8월쯤에 통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통풍에 대해서 솔루션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1: 아직 한창 때인 20대인데 어떻게 통풍이 온 걸까요?
9: 발목 쪽에 통증이 많이 오는 편인데요. 특히 왼쪽 발목에 여기 관절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도 누르면 살짝 이제 시큰시큰한 통증이 있고요.
1: 그러고 보니 발이 살짝 부어있네요.
9: 젊은 남성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통풍에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크게 관심을 갖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통풍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0: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통풍이 잘 생기는 이유는 일단은 뚱뚱해져요. 비만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젊은 20대, 30대 남자에게서 통풍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20대 한창 일할 나이, 세웅님의 일상은 어떨까요?
9: 웹툰 작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감 스케줄이 주간에 맞춰 있다 보니까 한번 앉아있으면 좀 오래 작업하는 것 같아요. 10시간 정도 앉아있을 때도 있고.
1: 그럼에도 일하다가 유일하게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음료수를 마실 때입니다. 세웅님은 특히나 에너지 음료를 즐겨 마시는데요.
9: 인간 엔진 오일급으로 이제 사람의 엔진을 딱 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하루 12시간은 일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드링크 5캔 정도는 마시게 되는 것 같고요.
1: 아니,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닌가요? 일하면서도 수시로 마시고 계시네요. 냉장고에도 물 대신 음료수가 한가득. 아, 이거 괜찮을까요?
0: 요산을 올릴 수 있는 거에 제일 높은 확률을 가진 제일 위험한 것이 술이고 그 다음에는 달달한 음료예요. 인공과당.
1: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를 비롯해 에너지 음료 속에도 들어있는 과당. 과당은 왜 문제가 되나요?
0: 과당은 요산을 손에 손잡고 신장 벽을 넘어가고 피 속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공과당을 많이 먹으면 요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1: 술과 마찬가지로 달달한 음료수는 통풍에 위험합니다.
0: 차라리 물을 드시는 것은 확실하게 요산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산은 수용성 그 물질이라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소변으로 요산을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요산을 많이 배출할 수 있거든요.
1: 대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통풍에는 좋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식습관은 어떨까요? 배달 용기가 보이는데요. 밥은 어떻게 드시나요?
9: 한시 바쁘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조금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1: 이런 거의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시는군요. 거기다 책장에 꽂힌 저것들은 뭔가요? 아, 즉석곰탕.
9: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감자탕을 정말 많이 시켜 먹어요. 감자탕 같은 거 시키면은 감자탕을 제가 좋아.

0: 하지만 이런 식습관과 잦은 음주가 반복되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불었다는 세웅님. 몇 년 사이 50kg이나 늘었다는데요.
1: 우리 몸에 요산이 생성되는 기전을 보면은 우리가 먹는 거에서 30%가 들어오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요산이 몸에서 재생되는 요산이 70%나 되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50kg인 사람이 요산을 100개 만들어낸다면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은 요산을 200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산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통풍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0: 과연 세웅님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비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초음파도 실시했는데요.
1: 예, 안녕하세요. 박세웅 씨. 앉으세요. 다행히 이제 피검사를 했던 요산 수치는 4.0으로 잘 떨어지고 있어요. 요산 수치가 잘 조정이 되고 있는 거는 그동안 약을 그래도 잘 드셔갖고.
0: 통풍약 때문에 요산 수치는 괜찮다고요.
1: 근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시고요. 네. 또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LDL 콜레스테롤도 조금 147로 높게 올라가 있고
0: 대사질환과 관련된 여러 수치들이 다소 높은 편이라네요. 뿐만이 아닙니다.
1: 간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까맣게 보여야지 정상인데 간에 지방이 끼면 허옇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간 소견입니다.
0: 그러네요. 하얗게 지방간도 보이네요.
1: 이 상태로 계속 하면은 뭐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생명도 위험에 받을 수가 있고 간경화, 간암
0: 갑자기 온갖 합병증을 말씀하시는 교수님.
1: 중풍이나 심근경색증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세웅님 목숨을 걸고 이해가 잘 안 가는 표정인데요.
1: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혹시 통풍 자체가 예. 통증이 있는 것 말고도 목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질병인가요?
1: 예, 맞습니다. 그 통풍은 그 아픈 거, 관절이 아픈 거는 통풍이란 전체 질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아픈 거는. 한 연구에 따르면은 통풍 환자는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1.3배에서 1.7배 높다는 보고가 있고 수면 위로 나타난 것이 관절염과 통풍 결절이라고 그러면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은 통풍과 동반된 질환, 뭐 만성 신장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 좀 목숨을 위협할 만한 나쁜 병들이 밑에 깔아 앉아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관절염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무서운 병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0: 온갖 합병증이 동반된다는 통풍. 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또 다른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1: 혈관이 건강한지 혈관에 기름때가 껴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방법입니다.
0: 우리 목에 있는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곳으로 이곳을 검사하면 우리 몸 전체 혈관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0대인 세웅님과 30대인 진영님의 혈관은 어떤 상태일까요?
1: 나이가 젊어서 혈관이 건강해서 그런데 40대, 50대 가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반드시 동맥경화가도 생기고 또 중풍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0: 두 분은 젊어서 아직 문제가 없다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이쪽은 지금 보면
0: 60대 양섬니 혈관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1: 이거 두꺼워진 부분이 이게 내경이 100%라고 그러면은 한 19.1%, 18%가 좀 좁아져 있어요. 요거 때문에.
0: 아, 그러게요. 혈관이 좁아졌네요.
1: 통풍의 합병증인 동맥경화가 지금 뭐 연세도 환갑이 넘으시고 그러셔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해드려야 통풍 치료가 제대로 되는
0: 통풍 검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다 있었네요. 이렇게 세 분의 각종 정밀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 분 다 남자분이네요. 통풍은 남자만 걸리는 건가요?
1: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사춘기 때부터 폐경기까지 나오는데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은 강력한 요산 배설 촉진제로 작용을 하거든요.
0: 아, 그래서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군요. 하지만 완경기 의에는 여성들도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모두가 통풍에 대해 더 주의해야겠네요.
1: 물론 치료해서 요산을 떨어뜨린 데는 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생활 습관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요산이 올라갈 수 있어요.

0: 중풍약을 먹는다고 뭐 위안을 가지면서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통풍 발작은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은 중풍이나 심근경색증 또어뭐 지방간 뭐 간경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은 반드시 한꺼번에 동시에 나가야 됩니다.
1: 통풍 탈출을 위한 2주간의 맞춤형 솔루션. 그 첫 번째, 식습관입니다.
2: 강현주 영양사라고 합니다.
1: 통풍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음식은 뭔지 배워봅니다.
2: 피린이 가장 많은 음식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장부위, 그 다음에 진한 고기국물.
1: 주로 고단백의 기름진 음식들이 통풍에 안 좋군요. 통풍에 좋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두부, 감자, 양파, 저지방 요거트. 과일은 퓨린이 낮아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좋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등푸른 생선은 통풍에 안 좋은 게 맞나요?
2: 사실은 등푸른 생선이 우리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거든요. 하지만 퓨린 함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면 좋으시죠. 뭐 고기도 많이 먹지 못한다고 하시고, 그렇죠? 아니 뭐 먹고 살지? 뭐 풀만 먹으란 얘긴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이 통풍 식사는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적당하게 드시라는 거거든요. 피린 함량이 높다거나 뭐 액상가당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매끼 적절하게 잘 드시면 되는 거예요.
1: 가급적 피하되 적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군요. 세 분 모두 술을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통풍을 잡기 위해서는 금주도 필수입니다.
2: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금주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주 해방 일지라는 걸 드릴 거거든요. 내가 하루 동안에 술을 얼마나 먹는지를 기록을 하시는 거고요.
1: 금주 일기도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통풍에 좋은 식습관 꼭 지키셔야 합니다.
0: 운동을 하면은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에 많이 지방세포로 가득 차 있던 몸이 근육세포로 조금 변하게 되고, 또 체중이 줄어들면서 지방세포 안에 있던 요산 성분, 요산의 전분 물질이 빠지게 됩니다. 다만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발가락이든지 허리라든지 거기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시거나 뭐 아플 정도로 하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 통풍 탈출을 위한 2주간의 맞춤형 솔루션. 이번에는 운동입니다.
3: 통증 운동 전문가 시창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발목이 아프시거나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관절을 쓰지 않는 등척성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관절의 각이 변하지 않으면서 근육이 수축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1: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건으로 하는 운동부터 배워보겠습니다.
3: 팔꿈치는 몸통에다가 딱 붙여보시고 그 정도로 한번 너비를 잡아주신 다음에 팽팽하게 한번 딱 당겨볼까요? 팽팽하게 쭉 팽팽하게. 그렇죠. 멈추고 다시 팽팽하게 쭉 힘. 멈추고. 여러분들께서 숨을 안 쉬세요. 숨은 꼭 쉬셔야 됩니다. 등척성 운동할 때 숨을 참게 되면요,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숨은 절대로 참지 않는다. 아시겠죠?
4: 그냥 일반적으로 숨 쉬듯이 쉬면 되는 건가요?
3: 네, 숨 쉬듯이 저 한번 보세요. 편안하게 숨을 쉬시는데 팔에는 힘을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1: 다음은 수건을 이용한 하체 운동입니다.
3: 그 다음으로 할 동작은 우리 하체 운동인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길게 끝에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에 놓고 발 중앙으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발 중앙으로 한번 밟아주실까요? 네. 무릎을 조금 더 구부려 주셔가지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보시면 됩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좋아요.

0: 그 상태에서 바닥을 밟으면서 손 꽉 쥐고 한번 밀어볼까요? 쭉! 그렇죠. 둘, 셋!
1: 쉬운 동작일수록 정확하고 바른 자세가 중요하겠죠.
0: 자, 옆에서 보실 때 제 허리가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게 되면 허리를 쓰게 돼요. 그래서 허리를 쓰지 않게 처음에 잡을 때부터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팔도 어깨도 얘를 그냥 놓지 마시고 딱 힘 주셔가지고 넘겨주시고 그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준비 5초 셀게요. 시작! 5, 4, 3, 숨 쉬세요. 1, 시작! 5,
1: 수건 4, 하나만 있으면 3,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동작들이죠.
0: 5, 4,
1: 관절에 무리는 주지 않으면서 운동 효과는 좋은 상하체 등척성 운동이었습니다.
0: 마지막에 끝날 때
1: 몸에서 수분이 빠지면 요산수 치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통풍 운동 중간중간 물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0: 하면서 이제는 옆으로 하나, 둘,
1: 물통을 들고 할 수 있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도 배웠습니다. 비만은 통풍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하니 살을 빼는 유산소 운동 역시 꼭 필요합니다. 식습관과 운동 외에도 통풍 환자들이 지켜야 할 통풍 생활 수칙. 이것만 잘 지키면 통풍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겁니다. 세 분 다 잘하실 수 있겠죠? 퇴근 후 운동 중인 진영님,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2: 막상 해보니까 엄청나게 무리한 운동은 아닌데 다 끝나면 땀이 나 있어요. 그래서 등에 옷이 다 젖어 있을 정도로 이게 효과가 상당한데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셋, 넷, 둘, 둘, 셋,
1: 아이고, 아빠를 따라 희재도 열심히 하네요. 운동 후에는 틈틈이 물 마시기 미션도 클리어.
2: 자기가 세팅만 해요.
1: 식사 메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우, 채소가 가득하네요.
3: 고기 반찬은 좀 줄이고 계세요?
2: 엄청 줄였죠, 거의. 평소에 먹는 양이 거의 반에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 월남쌈인데요. 그러니까 야채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월남쌈이더라고요.
4: 요즘에는 저녁에 오면은 이제 샐러드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소도 먹은 지 이제 일주일도 돼가고.
1: 아빠의 달라진 모습이 희재도 신기한가 봐요.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아빠 화이팅입니다. 고기만 찾던 진영님, 정말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간 약을 소홀히 했던 진영님, 이제는 약통에 넣어서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2: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통풍약은 이제 평생 먹는 거라고 강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무조건 이제 경각심을 느끼고 이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단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금주일기도 꾸준히 쓰셨다고요? 그렇다면 진영님에 대한 아내분의 평가는?
4: 물을 잘 먹고 있는 것 같고 운동은 60분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히는 하고 있는 것 같고 7, 80%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1: 오, 7, 80점. 진영님, 끝까지 솔루션 잘 지켜주세요. 공원을 씩씩하게 걷고 있는 이분, 양섭님이신데요.
5: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또는 오후 낮이라도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나와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걷고.
1: 예전에는 잠깐 걷는 것도 몹시 힘들어하셨는데요.
5: 아이고,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예.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예.
1: 확실히 활기가 생긴 양섭님. 동네 친구분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6: 요새 운동 좀 한다더만.
7: 얼굴 색깔, 피부 색깔이 좀 좋아진 것 같네. 살도 조금 붙은 것 같고.
8: 아버님 술 드시는 것 본 적 없으세요?
7: 아, 요새 제가 뭐 전혀 본 적 없습니다. 내가 한 잔 하자 해도 전혀 아유 안 자시려고 하고
8: 없어지셔서 아쉽지만.
7: 저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형님이 뭐 술은 안 먹고 그러니까 뭐 저도 별로 안 먹고 싶네.
1: 밥을 거르고 술을 찾을 정도로 애주가셨는데요. 빼곡히 채워진 금주일기를 보니 정말 열심히 실천하시는 게 보이네요.
5: 그래. 아픔도 고통도 당면에 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이다. 겪어보니 못할 게 없다는 걸 새삼 되새기며 더욱더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노력해 소중한 내 몸 더 건강히 챙겨나가며
1: 통풍에 좋은 식단으로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물 마시기도 잘 실천하셨습니다. 끝까지 화이팅해요. 마지막으로 세웅님, 화려한 옷을 입고 어디 가시는 거죠? 아, 장 보러 오셨네요. 식재료도 이것저것 꼼꼼히 고르는데요.
9: 이 채소 같은 거 조금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배달 음식은 끊고 집밥 해먹기를 실천하고 있다고요. 오, 칼질도 제법인데요.
10: 저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요리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채소가 듬뿍 들어간 오므라이스에 나물 반찬, 두부 조림까지 덕분에 룸메이트도 함께 건강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11: 원래 맨날 배달 음식 먹었는데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안 먹고
10: 그냥 회사에 도시락 싸간다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11: 어? 예전처럼 소주 먹고 싶어 그러진 않아.
10: 근데 이렇게 집밥 먹을 때도 솔직히 생각 안 나거든.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저. 네. 감자탕도 한 번도 안 먹고 저 배달 음식도 한 번도 안 시켜 먹거든요.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식비 좀 많이 아꼈어요.
1: 일석삼조 집밥의 효과네요. 과당 음료 대신 물 마시기. 음식 먹기도 잘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잘하고 계신 거죠?
12: 10일 정도 됐는데
10: 네.
12: 몇 번 하셨어요?
10: 네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1: 네? 네 번이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세웅님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10: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죠. 하트, 하트, 화이팅! 2주간의 솔루션이 끝나고 다시 찾은 병원. 세 분의 귀하신 몸,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먼저 양섭님입니다.
13: 예, 어떻게 지난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4: 예,
13: 예, 생활 습관 개선하기 2주 전에는 요산수치가 6.9로 조금 높았었는데 예. 6.7로 조금 떨어졌어요.
1: 양섭님, 요산수치와 혈당이 조금 떨어졌네요.
13: 요 상태를 잘 유지하시고 네. 요산수치만 네. 6.0 이하로 조금만 더 떨어지게 약만 조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에서 6 사이로 유지하라가 치료의 목표입니다.
14: 감사합니다.
1: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도 쭉 잘하실 수 있겠죠?
15: 이 좋은 어떤 그 실천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 혼자서라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더 확고하게 지켜나가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네.
1: 다음은 박세웅님.
13: 2주간 잘 지내셨고요.
14: 예.
13: 예. 2주 사이에 콜레스테롤 떨어뜨린 약은 안 드셨는데도 216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1: 세웅님,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 걱정됐었죠?
13: 중성지방도 2주 전에는 168로 굉장히 높았는데 125로 뚝 떨어졌어요.
1: 와, 정말 좋아졌네요.
10: 많이 떨어졌네.
13: 그 다음에 요산이 제일 중요한데 요산이 2주 전에는
14: 네.
13: 2주 전에는 4.0이었는데 3.3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10: 많이 떨어졌어요.
13: 4.0도 좀 낮은 상태이긴 해요.
14: 네.
1: 꾸준히 먹은 약 때문인지 요산 수치도 안정적이고 여러모로 나아졌습니다.
13: 제가 반드시 권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다른 건 다 잘하셨는데 운동만 좀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시면은 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
1: 조금만 관리해도 확 달라진다는 것 아셨죠, 세웅님?
10: 제 주변에도 20대이신데 통풍에 걸리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마지막 진영님, 4단계 통풍으로 상태가 제일 심각했었는데요.
13: 요번에는 약을 드시고 발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16: 2주 동안 발작을 한 번도 없었어요.

0: 예,
1: 그래가지고
0: 다행입니다. 예.
1: 계속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됐더라고요.
0: 예. 이제 요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통풍에서는 요산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예, 지난번에는 2주 전에는 9.9였어요.
2: 변화가 있을까요?
0: 이제 높았는데, 지금 6.4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2: 우와,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1: 이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
0: 그럼요. 예, 더 떨어져야 되고요, 앞으로. 치료의 목표는 6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통풍은 반드시 약을 복용을 하셔야만 치료가 됩니다. 약을 잘 복용하셔야만 요산을 6 이하로 유지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활습관 개선을 계속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체중 줄이시고 그러면 여기 덩어리들 있던 거, 발에 있는 덩어리, 팔꿈치에 있는 덩어리 이거 다 없어집니다. 1, 2년 사이에 다 없어집니다.
2: 듣고 싶으셨던 말을 들으니 정말 표정이 환해지셨네요. 저도 응원할게요.
1: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제가 거의 12년이에요. 지금이라도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평생 자신을 아끼고 관리하는 것만이 통풍의 치료법이라는 사실. 이후에도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음식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삶을 향유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죠. 게다가 이 식자재의 생산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산업입니다. 바로 이 모든 걸 연구하는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서 푸드 비즈니스 랩을 이끌고 계신 문정훈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푸드 비즈니스 랩, 우리말로 네. 말하면 음식 산업 연구실.
1: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네.
0: 뭘 연구하는 곳입니까? 음식 산업?
1: 네. 저희는요, 사람 입에 이제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연구하는데, 하지만 그것을 따져서 가보게 되면, 종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농사도 짓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해서, 조리해가지고, 그죠? 그런 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조금 더 나은 먹거리를 통해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랩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0: 너무 연구 범위가 넓은 거 아니에요?
1: 넓죠. 다 할 순 없죠.
0: 네, 그러니까.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축산 쪽 하시는 교수님, 그리고 종자 쪽을 하는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하게 되면, 저희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 뭐 3년을 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에게 6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그럽니다. 6개월 동안 그 해당되는 종자, 그 해당되는 가축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 산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들인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이것을 저희들은 경영학적으로 해결을 하고, 특히 새로운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가는 상품의 컨셉을 개발을 한다라거나, 혹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생산자도 행복하고, 유통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먹는 사람도 행복한, 요것을 이제 만드는 쪽이 핵심이죠.
0: 그러니까 주된 포커스는 경영학이군요.
1: 그렇습니다. 경영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음식 먹거리와 관련된 경영학을 따로 한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 농생대에 지금 농경제사회학부에 오기 전에 저는 사실은 카이스트에서 경영과학과 교수를 하다가 경영학을 가르치다가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쪽이 뭔가를 봤더니 이게 먹는 사람을 제가 가장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고 아예 서울대 농생대로 옮겨서 먹는 쪽에서의 경영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음식은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향유하는 문화다.
1: 네,
0: 물론 그건 아주 고대로부터 그랬죠.
1: 네네.
0: 근데 이제 옛날에는 왕족들만 그렇게 문화를 즐겼다면 네네. 요즘은 누구나 다 뭐 먹방이다, 맛집 투어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음식이 더 중요해진 건가요?
1: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는 먹어서 내가 생존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 먹거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문제였죠.
0: 그런데 그렇죠.
1: 우리가 이제 농업혁명을 통해서 이 배고픔 자체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0: 주로 왕족들이.
1: 네, 그랬었죠.
0: 옛날에. 네.
1: 그러다가 이제 그 이러한 농업의 혁신, 농업의 혁명이 결국은 그 아주 부자들, 귀족들뿐만 아니라 서민들까지 해결되는 어떤 때까지 달하게 되니까 누구나 이제는 맛있게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요리하지?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이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많이 먹으니까 너무 비만해지더라.
0: 그렇죠.
1: 예,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이제 고민의 한 축이 하나 흐르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우리가 이제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를 요리를 해서 입안에 넣어서 소화시킨다라는 이제 개념이었죠.
0: 그렇죠.
1: 영양을 공급받는데 요즘은 우리의 음식의 소비라는 것이 그러한 경험 자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0: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어떤 조명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내가 먹는지 이것 자체가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음식의 소비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나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그
1: 공유하고.
0: 경험을 공유하는 것까지가 이제는 음식의 소비, 음식의 섭취까지 확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점점 더 앞으로 그렇게 더 가겠죠?
0: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뭐 간편식이라거나 이런 가공식품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경험, 예를 뜯을 때의 느낌이라거나, 그다음에 예를 이제 꺼내서 씹었을 때 요즘은 실제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자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씹었을 때 나는 소리까지 다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 경험 관리인 거죠. 다 이제 저희가 함께 연구하는 이제 분야가 그런 쪽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근데 나라마다, 지역마다 음식 문화가 다 다르죠.
0: 그렇습니다. 너무 다르죠.
1: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뭘 때문일까요? 기본적으로 기후 조건?
0: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구가 모든 것을 정했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주식이 쌀이 되었을까? 왜 밀이 아니고 고기가 아니고 왜 쌀이 주식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후가 그걸 정한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쌀이 잘 되는 조건은 뭐냐면 여름이 무더워야 되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충분히 확보되는 지역에서야만 쌀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쌀이 주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오히려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밀이, 그분들은 밀을 주식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밀을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쪽은 기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여름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쌀 재배하기에 좋은
1: 어렵죠.
0: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밀이라거나 혹은 축산물이 주식에 가까운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하지만 유럽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 남동부 쪽, 발렌시아라거나 여기는 보면 습지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쌀 농사를 지어서 그의 쌀을 주식처럼 먹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가 다 정했다. 이 기후가 사실 우리의 식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먹다 보니까 쌀을 먹다가 이제 남으면 소위 말하는 잉여 농산물이죠. 이걸 어떻게 더 우리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떡도 만들어 먹기도 했고요. 그걸 가지고 당화시킨 다음에 발효를 하니까 어유 이게 술이 되는 거죠.
1: 막걸리
0: 그렇습니다. 청주. 그거를 증류하게 되면 소주가 되는
1: 소주가
0: 거고.
1: 되죠.
0: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술이 막걸리와 소주인 것도 사실은 기후가 다 정한 거죠. 쌀을 우리가 주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유럽 쪽, 남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무덥긴 하지만 되게 건조하지 않습니까? 요런 데서 잘 자라는 작물이 올리브라거나, 혹은, 포도가 잘 자라는 거죠.
1: 와인.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가 이제 잉여 농산물로 남으니까 이제 그걸로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그 동네에서는 주로 마시는 주류가 와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1: 러시아나 그쪽은 보드카,
0: 그렇죠.
1: 중국은 뭐,
0: 맞습니다.
1: 바이주, 뭐 이런 것도
0: 맞습니다.
1: 다그 지역의 특산물들하고 연결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쌀 농사도 어렵고, 그다음에 포도 재배도 잘안 되니까 거기서 나는 여러 가지 좀 거친 곡물들, 얘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그 자체는 별로 맛이 없거든요. 얘를 깨끗하게 증류를 해서 깔끔한 술을 만들어서 먹은 게 그게 이제
1: 보드카.
0: 보드카이고, 중국 쪽 같은 경우, 중국 북쪽 같은 경우는 수수 재배가 잘 되니까 수수를 활용한 술이 그게 바로 이제 백주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서도 여름에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서쪽의 브레타뉴 지역이라거나 영국이라거나 그다음에 스페인의 북쪽 아스트리아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비가 꽤 많이 내리거든요. 거기에는 과일이 포도가 재배가 잘안 됩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좀 가을 넘어가면서 선선한 기후가 있을 때잘 재배되는 과일이 사과거든요. 네,
1: 사과.
0: 그래서 그 동네는 사과주가 메인으로 마시는 이제 주류이고 그것의 이름이 사이더이고 우리가 먹는 사이다의 원형이 되는 것이
1: 아하.
0: 거기서 만든 사과주, 발포 사과주가 그 지역의 기후에 의해서 사실은 마시게 된 거죠.
1: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품종과 지역에 따라 그만큼 달라요?
0: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저도 얼마 전에 발견하게 됐는데요. 더덕 아시죠? 예, 더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북의 북부,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이제 산간지역에서 많이 이제 재배가 그렇죠, 되죠. 그렇죠. 우리 더덕을 이제 수확해가지고 만 구매를 한다면 얘를 잘 씻은 다음에 얘를 바로 먹지 못해도 왜? 질기니까. 그래서 망치로 쾅쾅쾅 쳐가지고 쫙 펼치지 않습니까? 안에는 섬유질을 이제 찢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소스를 바른 다음에 고추장을 바로 구워 먹죠. 거죠. 예. 근데 이 똑같은 더덕을요. 울릉도에서 심어서 재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섬유질 안에 심이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생기지 않습니다.
1: 아예 없어요?
0: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사람들은 울릉도 더덕을 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사과처럼 먹습니다. 식감이 사과처럼 아삭거리는 식감이 나오는 거죠. 오로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1: 근데 울릉도 더덕이 전국적으로 많이 유통이 안 되나 봐요. 저 그거 못 먹어봤거든요.
0: 아, 울릉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1: 아니, 가봤는데 네네. 기억이 없나?
0: 아, 네네. 예. 근데 그러면 울릉도 더덕이 다 뭐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요. 대신 울릉도에 있는 더덕은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이 있긴 하지만 향이 전반적으로 또 낮은 특징이 또 있습니다.
1: 더덕은 향이죠. 근데 향이 없다.
0: 근데 울릉도 사람들은 더덕은 이 아삭거리는 식감이지.
1: 그래요?
0: 울릉도에서는 과일이 잘 안 나니까 이런 과일처럼 먹는 이제 그런 식문화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먹는 쌀 같은 경우에는요. 간척지에다가 재배를 하게 되면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는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여기가 바다였기 때문에 그 안에 미네랄이 이제 많았었겠죠. 그럼 여기에 마그네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이거든요. 요 마그네슘 성분이 많은 요 벼 나다를 가지고 우리가 밥을 지어 먹게 되면 밥을 하고 딱 솥구멍을 열게 되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네. 그 밥의 색이 너무 좋은. 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부터 맛있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간척지살에서 나타나는
1: 맛도 달라요, 좀?
0: 맛이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일단 눈으로 달리 보이면 맛도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재배 지역의 차이인 거고 쌀도 요즘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쌀을 우리가 먹을 때 품종을 따지면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잘 찾아보면은 혼합미 섞여 있는 쌀로 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쌀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요.
1: 맞아요.
0: 예, 요즘은 향미라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향을 넣은 건 아닌데 쌀 자체에 이제 향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애초에 그러한 쌀들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1: 거기다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작업을 해가지고 무슨 검은색 나는 쌀, 무슨 뭐 보라색 나는 쌀 이런 걸 만드는 데도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품종적으로 완전히 다른 쌀들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다른 느낌과 함께 먹었을 때 더 건강하다는 느낌을 주는
1: 그런 그게 바로 있죠. 음식 재료의 생물 다양성이죠?
0: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해서 생물 다양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보면 탄소 배출 덜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사용 덜 해야 돼, 물 오염하지 말아야 돼, 물 더 써야 되고 물을 좀 덜 써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 들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생물 다양성이다.
1: 그렇죠.
0: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이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급변하는 이 기후변화 그리고 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또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동물들한테도 가축들도 그런 이제 질병들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후대가 변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품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1: 맞습니다.
0: 많이 깨닫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요. 재배지가 자꾸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1: 맞습니다.
0: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사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온도에 조금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과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아오리 사과라고 초록빛깔 나는 게 늦으름에 한번 나오고요.
1: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먹어요.
0: 요즘은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홍로가 나오고 홍로가 이제 가을 초에 나오고 그다음에 추석을 이제 지날 때쯤 되면 이제 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홍로와 부사를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사과 양의 거의 75, 8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이 사실 과일이 사실은 사과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입맛에 참 잘 맞긴 합니다만 온도가 올라가는 것, 지금의 현재 기후 변화에 이렇게 취약할 줄 몰랐던 거죠.
1: 그러면 다른 사과 품종은 온도에 덜 민감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0: 있죠.
1: 있어요.
0: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프랑스에 있는 브레타뉴 지역 갔습니다. 거기가 사과 주 재배지 중에서 한 곳이거든요. 한 사과 농장을 갔는데 거기서 사과를 품종을 뭐 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34가지 품종을 기르고 있다는 거죠.
1: 한 농장에서?
0: 예.
1: 허허.
0: 예. 산 하나가 이제 그 농장인데 네, 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기후 변화 때문에 이 기후 변화가 앞으로 우리의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고 어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양한 사과들을 기르면서 이 기후 변화에 얘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못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요 비중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1: 아.
0: 라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준비가
1: 안
0: 아직
1: 있죠.
0: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주 재배지가 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1: 다른 사과 품종들에 대한 연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0: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 아, 이제 네. 시작이군요.
0: 네.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1: 알겠습니다. 네. 이 종 다양성이 지속 가능성과 연관된다. 말을 바꿔 말하면 종 다양성을 신경 쓰지 않으면 다 멸종될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죠?
0: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는 기후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변화에 결국은 우리가 먹는 작물들이 서바이벌을
1: 맞아요.
0: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것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다양한 유전자의 예, 풀인 거죠.
1: 예.
0: 그게 결국은 품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누가 갖춰야 되느냐, 국가가 해야 되느냐. 물론 국가가 해야 되지만 국가가 그 품종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분들한테 얘기한 분이 바로 그겁니다. 주는 대로 먹지 말자. 싸다고 계속 그만 먹다 보면 하나의 품종으로 수량성 많은 것으로 통일이 돼버리는데 그게 특정 환경 변화에 취약하게 되면 못 먹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내 입맛과 내가 요리하려고 하는 용도에 맞는 식재료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찾아서 제값을 주고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모든 작물도 여러 품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
0: 그렇습니다.
1: 그중에 또 우리 토종으로 또 더 좀 가치 있는 것도 따로 있다는 거. 그 식물종 다양성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없어지는 품종들도 많지 않습니까?
0: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게 그 감자 있지 않습니까? 감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감자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80% 가까이가 수미라고 하는 품종이었습니다.
1: 수미?
0: 수미 감자.
1: 예. 예.
0: 수미 감자가 뭐 거의 대부분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2019년, 20년을 지나면서 갑자기 퇴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 퇴화?
0: 예. 생산량이 자꾸만 줄어들고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생산량이 줄어들고 알도 자꾸 작아지고 그리고 약간 뭔가 좀 모양도 나빠지고 이걸 이제 퇴화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1: 예, 예.
0: 도대체 왜 이러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환경의 변화에 수미가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수미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들을 지금 많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 해야죠.
0: 예,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감자라고 사 먹고 있는 것 중에서 예전에는 당연히 마트나 시장에서 구매하면 수미였는데 지금 수미가 아닌 두백이라거나 다른 이런 품종들이 지금 섞여서 들어오고 있다고
1: 있어요?
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0: 아직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수미, 두백, 뭐 남작 이런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한 관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찾아먹기가
1: 잘 모르죠, 그리고.
0: 네,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서
1: 예.
0: 소비자들이 찾아서 먹게 하는 이런 세상을 좀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까 그 프랑스 가셨다는 네. 사과 34종류를 기른다는 네네네. 그런 것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그냥 같은 사과라 해도 다양한 품종으로 다양한 맛을 내는 요리.
1: 네.
0: 또 뭐 프랑스 각 지역의 토종 뭐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하는 뭐 이런 거. 네.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0: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1: 뭐 사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제 독일에 한번 가가지고 독일에 마트에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사과를 쌓아놓고 파는데 한 열 몇 가지 품종을 쌓아놓고 팔고 있는 거죠.
0: 따로따로?
1: 예, 따로따로.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경우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과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0: 그래요.
1: 예, 사과라고 써 있고.
0: 고철에 나는 그거 하나?
1: 그거 하나만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독일에서 제가 갔던 그 마트에서는 10개가 넘는 품종이 있고 각 품종의 명칭이 무엇이고 이 품종의 특성이 무엇인지 써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생식으로 먹는 게 좋다. 얘는 잘라서 그 소스랑 함께 샐러드로 먹는 게 좋다. 얘는 그쪽에서 사과를 구워 먹기도 하잖아요. 구워 먹는 사과 용도로 좋다. 예. 사과 파이로 만드는 게 좋다는 용도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0: 실제로 맛도 많이 달라요?
1: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0: 정말요? 네. 네. 아, 우린 그런 경험이 없어서.
1: 네. 그래서 이제 미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름을 알고 다름을 즐기는 것.
0: 예.
1: 그게 이제 미식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미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지속 가능한 이 농업 생산에서의 미래가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그렇게 열 가지 종류 사과를 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다. 맛을 경험해보는 폭이 훨씬 넓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1: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국내에 와서 M사를 설득을 해서 우리 그래도 우리나라 잘 찾아보면은 사과의 품종들이 소비자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재배하는 것도 있을 테니 얘를 가서 쉽게 말하면 브라이어티 팩. 샘플러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9개의 다른 품종을 찾아서 하나의 그 패키지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을 이제 팔았죠.
0: 예, 예.
1: 한 달 동안을 팔도록 제가 도와드렸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낀 게, 아, 내가 먹던 것이 사과가 사실은 품종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먹다 보니까,
0: 다르네?
1: 이런 품종의 사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선호가 생기게 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시나노 골드, 시나노 스위트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요. 너무 작은 군소 품종입니다. 예, 이 품종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런 이런 그 패키지, 브라이트 팩을 한번 해서 샘플러를 만든 소비자들 맛본 다음에 이 시나노 골드와 시나노 스위트에 대한 선호도가 확 커지면서 우리 계속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농업 생산자들이 사과 생산자들이 그 사과를 계속 재배할 수 있게 되는
0: 좋네요.
1: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시나노 골드와 시나노 스위트는 그 때가 되면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말씀 드리니까 저도 먹고 싶어요.
1: 꼭 가을 되면 이제 나올 테니까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다른 식감과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근데 그게 유독 무슨 사과뿐이겠어요.
1: 그렇죠.
0: 모든 데에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하다못해 당요리라 하더라도.
1: 아, 맞습니다.
0: 다양한 당요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이 다양한 닭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닭 요리에 맞는 닭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닭 요리를 할 때 어떤 품종의 닭을 써야 되지라는 고민을 사실 해본 적이 없죠. 닭을 품종을 따져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닭도 저희가 이제 축산하는 교수님들이랑 함께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국가의 명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닭. 토종닭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소비되고 있는 닭의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97% 정도는 그냥 우리가 흔히 육계라고 하는데 외국의 그 품종을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하고 있는

0: 온 우리 토종닭 품종을 다시 되살려서 고전까지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요리를
1: 그렇죠.
0: 제안을 해야 되느냐.
1: 하나의 음식 문화로 발전시켜야죠.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6개월의 시간을 주십시오. 닭이 뭔지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랑 저희 대학원생들이랑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닭 요리도 연구를 하고 해서 제가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아, 토종닭은 우리가 사실은 뼈가 되게 굵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냈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1: 그래서
0: 예.
1: 닭백숙 해먹는 거
0: 맞죠.
1: 아닙니까?
0: 예. 그래서 그것도 좋으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국물 많은 음식을 그렇게 즐기지 않거든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도 연구를 해봤더니 요거를 살을 싹 발라내서 토종닭을 가지고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는 닭구이.
1: 스테이크,
0: 예.
1: 닭
0: 예.
1: 스테이크.
0: 닭스테이크 또는 닭구이 쪽으로 가져갔을 때 토종닭이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와 그다음에 저희도 실증 연구를 통해서 예, 저희들이 알아냈죠. 예, 그렇게 해서 닭을 구워 먹는 문화의 확산을 하려고 나름 굉장히 좀 노력을 했는데, 뭐,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아직은 보편화되진 않았죠.
0: 보편화되진 않았죠.
1: 근데 그때 뭐 벤치마킹한 외국의 사례들이 있어요?
0: 네. 그, 우리는 닭을 주로 이제 백숙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튀겨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0: 프라이드
1: 그냥
0: 치킨으로.
1: 치킨은 치킨집에서 먹고
0: 네네.
1: 토종닭 하면 백숙이죠.
0: 백숙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봤더니 미국은 사실 토종닭이라는 게 없고요. 원래 닭이 없으니까. 일본도 토종닭이 있긴 한데 전체의 시장 점유율이 1%밖에 안 돼. 우리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거기는요. 근데 전 세계를 뒤져봤더니 프랑스가 33%, 시장 점유율 33%가 자기네 토종닭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토종닭을 재배하는 데 가서 거기 생산자들도 만나고 그 생산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셰프님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그분들이 이 닭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를 봤죠. 예. 뭐 닭을 놓아 기르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 닭을, 거기는 닭을 우리보다 훨씬 오래 기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닭을 우리가 흔히 먹는 육개 같은 경우는 28일 정도 기르거든요. 그런데
1: 한 달도 안 되는군요.
0: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토종닭도 76일 이상은 길러요. 예, 왜냐하면 빨리 자라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1: 아,
0: 예.
1: 그렇겠죠.
0: 그런데 프랑스에 갔더니 브레스라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머물면서 관찰을 했었는데, 어이구, 닭을 뭐 이게 뭐뭐한두 달을 기르는 게 아니고요, 뭐 1년 동안 기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닭이 커지긴 하는데 살이 좀 질겨질 수 있잖아요.
1: 질겨지겠죠?
0: 예. 닭을 숙성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1: 숙성을 해요.
0: 예, 우리 소고기는 숙성을 하지만 닭고기는 숙성 안 하잖아요. 닭고기는 신선하게 먹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닭고기를 숙성을 해서 살을 조금 더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봤더니 걔를 구워 먹더라고요.
1: 스테이크식으로.
0: 예, 스테이크 또는 오븐에 넣어서 예, 구워서 먹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
1: 훨씬 비싸겠네요.
0: 비싸죠.
1: 근데도 33%나 차지한다.
0: 네.
1: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는다니.
0: 그것을 인정하고 이게 다르다는 것을, 다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
1: 예.
0: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우리나라 토종닭으로 제가 발굴을 해서 스테이크를 구워봤더니 되게 좋았는데,
1: 네.
0: 제가 참 뭐라 그럴까요? 등잔 밑이어두었던 게, 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궁금하다면 저는 전라도로 가라라고 언제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라도를 안 살폈던 거죠. 전남에 갔더니 벌써 우리나라 토종닭을 가지고 구워 먹는 문화가 이미 있는 겁니다.
1: 있어요.
0: 그리고 먹어봤더니 솔직히 프랑스에서 먹었던 것보다 우리나라 전라도에서 한 것이 훨씬 더 맛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물론 뭐 입맛은 개취이긴
1: 있군요.
0: 합니다만, 예.
1: 있는데 시장 점유율은 아직 얼마 안 되는
0: 안
1: 거죠.
0: 되죠.
1: 극히 일부인
0: 네.
1: 거죠.
0: 근데 제가 느끼는
1: 이걸 이제
0: 것은,
1: 어떻게 산업적으로
0: 맞습니다.
1: 보편화시키느냐, 이런 걸 연구하시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그것이 확산되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토종닭을 구워 먹어 맛있어 라고 한다면, 토종닭을 살려고 할때 있어야 되잖아요.
1: 있어야 되고.
0: 그러면 이게 공급망이 갖춰져야
1: 그렇게
0: 되는데,
1: 되죠.
0: 의외로 토종닭의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날 한철 장사를 하기
1: 아,
0: 때문에,
1: 그래요.
0: 예, 겨울에 토종닭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1: 네.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시는군요. 그렇게 세계 각국을 다녀보니까 한국 음식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0: 아, 이제 한식, 예, 케이푸드.

0: 예. 한식의 특징은요, 일단 펼쳐놓는다.
1: 펼쳐놓는다. 반찬이 여러
0: 그렇죠.
1: 가지다.
0: 반찬을 놓는데, 반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 외국인한테 설명을 할때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1: 사이드
0: 예전에
1: 디쉬.
0: 소이드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는 사이드디시라고 하면 서양식에서는 스테이크 옆에 놓는 요걸 이제 사이드시라고
1: 풀
0: 하죠.
1: 몇 가지.
0: 예. 근데 우리의 반찬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밥상의 주인공들이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얘는 사이드디시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찬은 반찬이어야 되는 거죠. 예.
1: 예.
0: 그래서 저는 반찬을 설명할 때,
1: 그렇게 반찬이
0: 예.
1: 여러 개 있는 음식 문화가 다른 나라에 없어요?
0: 이렇게 펼쳐놓고 먹는 문화는 아예 없진 않은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 그러네요,
0: 예.
1: 그러네요.
0: 그렇죠. 그래서 펼쳐놓고 먹는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한식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해가는지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자꾸 바깥과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의 특유한 점들이 보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게 이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반찬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1: 그렇죠.
0: 예. 지금은 다
1: 옛날보다는 줄고 있어요.
0: 간편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의 식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 특히 젊은 친구들, 원 핸드, 원 디쉬, 원볼
1: 맞아요.
0: 푸드를 이제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1: 맞습니다.
0: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식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국물 음식이 이제는, 경지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물을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1: 그런가?
0: 예.
1: 아, 그러네요, 또.
0: 예.
1: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0: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프랑스의 부야베스가 국물 아니야?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랑 식문화를 보게 되면 부야베스라고 하는 이 해산물을 막 끓이는 게 있는데 그 국물을 우리는 국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소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일본도 국물을 많이 먹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이런 그 소바집이라고 그러죠. 이거 냉소바를 이렇게
1: 예.
0: 먹고 이거 국물 들이키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대부분.
1: 그렇죠.
0: 그거는
1: 그냥 면발만 먹죠.
0: 그렇죠. 찍어 먹는 소스인
1: 적혀서.
0: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들이마신다? 한국인의 DNA가 있는 거죠.
1: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은 1번 반찬,
0: 네.
1: 2번 국물.
0: 다양한 국물.
1: 이렇게 되는
0: 네.
1: 거로군요. 한류 열풍 이런 것 때문에 뭐 K푸드 이런 게뭐 김밥이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긴
0: 네,
1: 하는데,
0: 맞습니다.
1: 그러나 솔직히 엄밀히 놓고 딱 따져보면 우리 뭐 서울 시내 동네 동네 가도 일식집, 중식집 다 있잖아요. 근데 외국 도시에 한식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0: 네. 그래서
1: 아직 우리 K푸드가 세계화되진 못한 거죠?
0: 네, 저는 어떻게 이제 보고 있냐면,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작점에도 서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시작점에 서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냉동김밥이 더 수출이 잘 되는 걸 맞는데, 그 양은 극미량이라고 이제 봐야 되고, 저도 그 시장 조사를 위해서 미국에 가서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외국을 많이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 예, 많이 섞여 살고 그다음에 이쪽 캘리포니아 쪽에는 이제 우리가 수출한 그런 냉동 김밥들이 매드웨시지 올려져 있는데 정말 그 보수적인 이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드웨스트 지역이나 아니면 플로리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가 보면 매대에 김밥이라는
1: 없죠?
0: 게 자체가 없습니다. 예,
1: 예.
0: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1: 어떻게 하면 조금 더전 세계도 주요 도시에 동네 동네마다 한국 식당들이 생기게 할수 있을까요?
0: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이거를 우리 K푸드를 이제 문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1: 네.
0: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 대국이 되고, 되면 될수록 K푸드는 아우 니네 그만해라고 해도 아마 사람들이 한식당을 거기다가 세우고 하는
1: 그럼요,
0: 일들은 이제
1: 그럼요.
0: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한식, 그러니까 K푸드를 먹고 싶다고 생각이 났을 때그 나라에 있는 메인 슈퍼마켓에서 한국의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거죠. 혹은 간편식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 파리에 가보게 되면 우리 한식 파레오 하는 데가 200개가 넘어갑니다. 지금 파리 시내 안에만. 근데 거기에서 실제 한국 사람이 한국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열 손가락에 들 정도죠. 나머지는 사실은 중국 분들, 예, 태국 분들, 베트남 분들이 혹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풍의 음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먹어보면 오, 이게 한식이야?
1: 퓨전이네요.
0: 예, 완전 그 퓨전인데 저는 그거가 우려되지 않거든요. 더 재밌게 갖고 노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다양한 퓨전이 더 생기면 네. 생길수록 보편화된다?
0: 맞습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분들이 한국식 고추장 뭔가를 해볼까라고 했을 고추장을 활용한 음식을 뭔가 해볼까라고 했을 때 한국 고추장을 수급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래야 되죠.
0: 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직은 어렵다.
1: 아직은 어렵다.
0: 예. 네. 그래서 식자재 마켓에서 B2B라고 이야기를 하죠.
1: 예, 예.
0: 이 공급망이 한국식 간장, 한국식 고추장, 한국의 식재료들 이러한 것들을 거기 있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예, 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국 간편식도 먹어보고 한국 라면도 먹어보고 우리 동네에서 고추장으로 만든 타코도 먹어봤는데 진짜 한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1: 그렇죠.
0: 했을 때 멀지 않은 곳에
1: 가까이 갈 수 있는,
0: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한식당도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우리나라 K푸드 수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 많은 고민들이 어떻게 하면 K푸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김밥이 전부 다 비건 김밥이잖아요. 왜 비건 김밥일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비건 문화가 강한 나라도
1: 아니죠,
0: 아니잖아요.
1: 아니죠. 예,
0: 우리나라의 고기와 해산물을 수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 법규상 안 됩니까?
0: 예, 예. 그게 이제 교역과 관련된 이제 문제죠. 협상의 문제인 거죠.
1: 알겠어요. 예.
0: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기, 우리나라의 요리한 간편식화된 고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으면 저는 3년 내에 K푸드 수출은 10배로 늘어나는 것이 자명하다.
1: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아직.
0: 네네. 네. 우리가 그것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면 그쪽에서 열어주면 대신 우리가 뭔가 하나를 다시 받아줘야 되거든요.
1: 받아야죠. 그렇죠.
0: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방어할 것인가.
1: 막는 데 치중이 네. 있으니까.
0: 근데 지금까지는 방어를 열심히 했고 이제는 타이밍이 알겠습니다. 바뀌거든요. 이제는 공격할 타이밍이거든요.
1: 네.
0: 이제는 우리도 열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하나 주고 받으면서 우리 K푸드를 식재료부터 가지고 나가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금방 10배가 될 수 있다?
0: 네.
1: 좋네요.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음식을 또 직접 다 드셔보셨을 거 아닙니까?
0: 네네.
1: 베스트 3를 꼽자면 뭘 꼽으시겠어요?
0: 아, 그 진짜 어려운
1: 어렵죠.
0: 질문이죠. 예, 예. 베스트 3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전라도에 가면 전남식 이 닭구이가 있습니다.
1: 아까 설명해 주신
0: 네, 맞습니다.
1: 토종닭 구워 먹는
0: 네네.
1: 거.
0: 그 문화의 출발이 어느 지역이냐면 전남 광양에서 출발했거든요. 전남 광양이 예로부터 광양 불고기가 되게 유명한데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 광양 불고기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먹고 있는 그런 국물 불고기랑 완전히 다른
1: 바싹굴 있잖아요, 바싹.
0: 그거는 경상도식이고요.
1: 아, 그런가?
0: 예. 아주 얇게 고기를 점여가지고 간도 살짝만 한 듯 안 한 듯 해가지고 숯불에 싹 구워서 먹는 게 이게 광양식 불고기거든요. 예. 그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게 광양식 닭구이, 토종 닭구이입니다. 예. 저는 너무 좋아하는.
1: 그래요.
0: 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칡소라고 하는. 예.
1: 칡소, 울릉도에서 크는 거 아닌가요?
0: 예. 그게 칡소가 주로 경상도 지역에 예전에 좀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울릉도에도 좀 남아 있는데요. 이 칡소가 다른 지역에는 칡소 특별하지만 울릉도에는 칡소는 좀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울릉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본토랑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1: 예, 예.
0: 사료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칡소를 거기에 있는 산에서 나는 산 야초, 약초
1: 그걸
0: 이런
1: 먹어요?
0: 걸 주로 먹이는 거죠. 그래서 향이 좀 특별합니다.
1: 예.
0: 원래 품종적으로도 다르지만
1: 예. 예.
0: 그래서 이 칡소를 먹었을 때의 그 특유한 식감과 육향은 우리가 한우, 누렁이 한우를 먹었을 때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1: 그렇겠네요.
0: 있거든요. 이 두 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좋아하는
1: 굉장히 쉽게 만나기 어려운 것들이군요.
0: 아, 네. 그걸 좀 쉽게 만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돼지도 제가 지인들한테 돼지에도 품종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두 이야기 듣고 당연하지.
1: 네, 네.
0: 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고 있었던 거거든요.
1: 잘 모르죠,
0: 그거. 네. 그래서 돼지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재래돼지가 있고 그 재래돼지도 현재 지금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요. 이 재래돼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고정시킨 그 돼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래돼지는 기본적으로 흑돼지거든요.
1: 제주도 흑돼지 유명하죠.
0: 네, 네. 근데 흑돼지도 보면 우리나라의 흑돼지가 있고요. 재래 흑돼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랑 미국의 흑돼지가 있는데 그건 버커셔거든요. 버커셔라고 하는 이제 돼지가 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래 흑돼지 그다음에 난축 맛돈 우리 흑돈 이러한 것들은 그 버커셔 서양 계통의 흑돼지랑은 완전히 다른 이베리코 돼지랑도 완전히 다른 그런 육질과 육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네. 아, 이 종 다양성, 음식의 다양성 네.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네. 바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게 푸드 비즈니스의 핵심이로구나.
0: 네,
1: 이렇게 맞습니다. 말할 수 있겠네요.
0: 네. 자, 꼭 하나 첨언하고 싶은 거는요, 절대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먹지 말자.
1: 그러니까. 네.
0: 근데 이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 즉, 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자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 있냐면요, 우리가 통일된 그 무언가, 하나다 단일 품종을 먹게 되면 생산자들은 어떤 압력을 받게 되냐면 어차피 다 똑같은 사과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돼지, 어차피 똑같은 감자라면 싸게 생산하라고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러면은 생산자들은 품종 선택에 있어서 다수화학 품종을 쓰게 되고
1: 맞아요.
0: 더 많은 농약과 더 많은 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1: 맞습니다.
0: 겁니다.
1: 맞습니다.
0: 네.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품종 말고 요 품종이 내 입맛에 더 맞아. 나는 이 품종 말고 저 품종이 내 입맛에 맞아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특화된 생산재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를 낮춰야 되는 압력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하죠.
1: 그렇죠.
0: 네. 아니 내가 오늘 이거 가지고 사과를 가지고 파이를 만들 건데 파이를 만들 때는 이 품종으로 했을 때 맛있어라고라는 걸 알게 된다면 가격이 키로당 1,000원이 더 비싸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1: 그게 네.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거죠.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바뀌어야 되고
1: 네.
0: 제가 할 노력 중에서 가장 제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을 더 세련되고 더 까다롭게 예,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무궁무진하네요.
0: 네.
1: 만들어낼 영역은.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좋은 연구 앞으로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주는 대로 먹지 말라 합니다. 한 번 더 궁금해 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아, 이 재료도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 것들이 있겠지? 네,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구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0: 그래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핑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못해봤습니다만 지난 몇 년 전부터 국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주 열풍이 불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서핑 인구가 무려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서핑을 시작해서 2017년

0: 2008년에 국가대표가 되고 국내외 대회에서 무려 25번이나 챔피언에 오른 임수정 서핑 국가대표를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서핑이 또 올림픽 아시안 게임 다 정식 종목이라고요?
1: 네, 2020년 그 일본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부터 첫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는 이제는 이제 파리올림픽에서도 두 번째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이번에 2026년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는 첫 이제 종목으로 발탁이 되어서 그 대회를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0: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종목까지는 못 되는 그냥 동호인이었다면 이제는 전문 스포츠로 인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서핑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닌가요?
1: 서핑 같은 경우에도 긴 보드, 롱보드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그 제가 타고 있는 숏보드, 짧은 보드의 영역이 있고, 또그 중간 사이에 펌보드, 미드랭스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0: 세 가지 종류예요,
1: 네,
0: 그러면?
1: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0: 그럼 지금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는 그세 가지의 금메달이 있는 겁니까?
1: 지금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채택된 종목에는 아직은 숏보드 부문만 되어 있고요. 롱보드 부문도 이번에 2028년 LA 올림픽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아쉽게도 이번에는
0: 그래요.
1: 이제 하지 않게 되었고, 아마 그 다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0: 그럼
1: 있습니다.
0: 현재로서는 정식 종목은 숏보드 하나네요.
1: 네.
0: 숏보드가 지금 저 선수 뒤에 있는 게 저거 맞죠?
1: 네, 저만큼의 길이의 보드를 숏보드라고 부르고 있고, 보통은 이제 제키 정도의 160cm에서 170cm 정도의 길이를 숏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롱보드는 그럼 얼마나 됩니까?
1: 롱보드는 제 키의 거의 한두배 정도 돼요. 거의 2m를 훨씬 넘고 3m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인치로 저희가 말을 하는데 9피트부터 롱보드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일반적으로 그 대중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또 숏보드입니까?
1: 일반 대중분들이 또 많이들 하시는 거는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맨 처음 입문하시기에는 좀긴 보드로
0: 아,
1: 시작을 하시는
0: 그래요?
1: 게 아무래도 부력도 있고 좀더덜 예민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기에는 긴 보드인 롱보드로, 그리고
0: 그래요.
1: 좀더 말랑말랑한 스펀지로 이루어져 있는 좀더 안전한 소프트 탑 보드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편입니다.
0: 대부분 그걸로 시작하니까 그럼 롱보드로?
1: 거의 대부분 그 보드로 시작을 하세요.
0: 그래요.
1: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더 파도를 잡고 타내기에도 좀더 레벨이 좀 낮아서 입문을 하기 좀더 쉽다 보니까 그걸로 합니다.
0: 그런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지금 숏보드가 종목이 됐다는 얘기는 숏보드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얘기군요.
1: 숏보드와 롱보드가 어느 하나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스노보드, 스키가 다른 것처럼 그 롱보드와 숏보드의 기술과 그리고 어려움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가지고 그런 종목을 채택하기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프로리그에서 롱보드보다는 숏보드가 좀더 먼저 시작이 되기도 했고, 많이들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에도 먼저 채택이 된것 같고, 롱보드도 또한 이제 너무 큰 매력과 이제 좋은 기술들, 멋진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곧 되지 않을까
0: 정식 종목이
1: 싶습니다.
0: 되리라.
1: 네.
0: 그저 보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건 뭐에 쓰는 겁니까?
1: 이 핀이라는 건데요. 이건 보드의 방향성이라든지 직진성을 도와주는데, 뒤에 이제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핀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뒤에다가 보드 뒤에다가 밑면에다가 끼우고 그러고
0: 끼워요.
1: 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핀이라는 겁니다.
0: 그리고 이 줄은 뭡니까?
1: 이 줄은 리쉬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파도가 막 치다 보면은 파도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파도에 의해서 보드랑 제 몸이 멀리 떨어지는 경우들이
0: 아, 그러니까
1: 있잖아요.
0: 우리 선수하고
1: 네.
0: 보드를 연결해 주는 끈이군요.
1: 맞아요. 그렇게 제가 다시 이제 올라타기 위해서, 보드 위에 빠르게 올라타기 위해서 제 몸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리시 코드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뭐 저희가 TV에서 그래도 가까이 보긴 봤는데 이게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보드를 들고 백사장을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이죠.
1: 제가 시작하는 그 루틴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저는 장비를 다 챙겨서 슈트를 입고, 그러고 바다로 걸어가서 일단 바로 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0: 그럼요.
1: 항상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
0: 준비
1: 전에는
0: 운동?
1: 그쵸 웜업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주어야
0: 어떤 준비 운동을 하세요?
1: 보통은 이제 몸에 충분히 땀이 날 수 있게끔 달리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렇게 땀이 뚝뚝 흐를 정도로
0: 그 정도로까지 네.
1: 그렇게 했을 때 본 운동을 했을 때에 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0: 그럼 그 워밍업 하는 시간도 꽤 걸리겠네요.
1: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길게는 그렇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0: 10분, 20분을 전력으로 해야 몸이 뚱뚱 땀이 나죠.
1: 그렇죠. 근데 서서히 올렸다가 서서히 내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근육이랑 이런 뼈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다 보니까.
0: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땀이 막 뚝뚝 날 정도로 몸을 데피고.
1: 네.
0: 그다음에.
1: 그다음에 이제 파도가 치는 곳이 있고 다시 물이 그 파도가 들어온 물이 나가는 구간이 있어요.
0: 그렇죠.
1: 네. 그 조류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타고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0: 네.
1: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다른 곳으로 해서 안전하게 그 파도가 깨지지 않는 구간까지 패들링이라는 팔을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이 있어요.
0: 그 보드 위에 이렇게 엎드립니까?
1: 그렇죠. 보드 위에 엎드려서 팔을 젓는 동작인 패들링을 통해서 그 파도가 깨지지 않는 구간까지 이제 가서
0: 보통 그게 거기서. 해변으로부터 몇 미터나 가야 돼요?
1: 그러니까 서핑 스팟마다 다 달라요.
0: 다르겠죠.
1: 네, 다 다르지만 보통은 한 파도 크기가 작다면은 한 30m 정도 나아가는 편이고 그리고 크다면은 뭐 50m에서 100m 정도까지도 나아가는 게
0: 거기까지 가는 데만도 힘들겠네요.
1: 그럼요.
0: 그죠?
1: 그래서 첫날 처음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파도가 이미 부서진 거품 파도에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0: 해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야 큰 파도가 치는 거죠?
1: 멀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파도가 깨지기 전부터
0: 그러니까.
1: 잡아낼 수 있다 보니까
0: 예, 예.
1: 그거는 이제 좀 더 익숙해지고 파도를 잡아낼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면은 그 기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0: 뭐 예를 들어 한 50m, 60m로 이제 패들링을 해서 갔어요.
1: 네.
0: 자, 그다음에는
1: 그다음에는 보드에 앉아요.
0: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앉아요.
1: 네, 보드에 앉을 수 있어요. 저렇게 조그만해 보여도
0: 예.
1: 보드에 앉아서 이제 파도가 어떻게 오는지를 관찰을 하고 파도가 가장 높은 지점인 피크라고 하거든요. 그 지점으로 패들링을 해서 가서 거기서부터 파도를 잡아내요.
0: 잡다. 어떻게 잡아요?
1: 파도를 어떻게 잡냐면요.
0: 예.
1: 팔을 저어서 추진력을 얻어요. 그러면은 보드가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면은 보드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파도가 점점 경사각이 올라갈 거예요.
0: 예.
1: 그러면은 경사면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도 있을 거고 파도가 밀어주는 힘도 있을 거고 내가 패들링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속도도 있을 거예요. 그 속도가 얼추 비슷해져 갔을 때
0: 앉았다가 일어나
1: 그렇죠. 엎드려서 패들링을 해서 팔을 저어서 파도와 속도를 맞춘 상태에서
0: 예.
1: 거기서 딱
0: 일어나요.
1: 맞는 그 타이밍에 그때 테이크오프라고 일어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0: 딱 맞추는 게 제일 어렵겠군요.
1: 그래요. 맞아요. 타이밍 게임이라고 해요.
0: 그러니까요.
1: 네, 타이밍 세퍼레이팅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서핑이 있어서.
0: 그렇게 해서 딱 맞는 시점에 몸을 일으켜 세워서
1: 네.
0: 그다음부터는요?
1: 그다음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일어나서 파도의 면에 가장 밑부분인 버텀이라고 해요. 버텀으로 먼저 내려가서 버텀 턴이라는 걸 해요. 거기서 회전을 하고 또 다시 파도의 윗부분인 탑.
0: 거슬러 올라가요?
1: 그렇죠. 이 파도가 쓸려 올라가는 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탑에서 또 회전을 해서 탑 턴을 또 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 파도의 면을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여가면서 회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파도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그 사이 공간이 생겨요.
0: 그렇죠.
1: 배럴이라고 그 배럴 속에 들어가는 배럴 라이딩이라는
0: 그걸 저희가 TV에서 제일 멋있게 보죠.
1: 정말요?
0: 이게 파도가 이렇게 완전히 그 동굴처럼 뒤집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막 타는 그 이유 아닙니까?
1: 맞아요. 그거를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동작이기도 한데 그걸 하게 되면은 처음 패럴라이딩을 했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0: 네, 네.
1: 정말 모든 게 다 슬로우 모션이 되는 것 같고 결이 파도 결이 이렇게 싹 스쳐 올라가는 것들이 다 보였었어요. 오. 그리고 그 결 사이로 햇빛이 위에서 내리치고 모든 게 날 감싸 안아주는 느낌인데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0: 파도가 네. 쭉 부서지기 전까지 이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한 동작을 하고
1: 네.
0: 마지막 이제 해변 가까이 오면 파도가 부서지잖아요.
1: 네.
0: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1: 그럴 때는 보통은 파도에서 벗어나는 동작, 풀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파도에서 보드를 뒤로 빼는 동작을 하기도 예, 하고요. 예. 아니면은 그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보드 뒤쪽을 강하게 밟아내서 저항을 일으켜가지고 속도를 줄여서 거품 뒤로 이렇게 딱 빠지게끔 하는 그런 동작도 있습니다.
0: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다시 보드 위에 앉아있게 됩니까?
1: 그렇죠. 보드를 다시 이제 잡아서 그 위로 다시 올라가서 패들링을 해서 다시 내가 파도를 잡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올림픽이다 아시안게임이다에서는 뭘로 어떻게 채점을 하는 거예요?
1: 아, 그 시합에서 채점을 하게 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서는 제한 시간이 있고요.
0: 보통 몇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집니까?
1: 보통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탈 수 있는 파도의 개수를 한정하기도 하고 한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파도가 그날 오는 상황에 따라서
0: 예. 네,
1: 그거는 심판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기술들이라든지 그리고 혁신성 아니면은 활용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네. 이제 판단해서 심판 다섯 분이 그 점수를 매기게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점수를 가지고 평균치를 해서 네, 제일 높은 점수 총 두 개를 합산해서 그 선수의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0: 보통 그러니까 한 20, 30분 시간 안에 네. 파도가 여러 번 칠 텐데
1: 그렇죠.
0: 그 여러 번 치는 파도를 열심히 가서 타야 되는군요.
1: 그렇다고 해서 많이 탄다고 좋은 건 또 아니에요.
0: 그리고 또 모든 파도를 다 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1: 그럼요. 파도가 생각보다 자주 와요. 파도의 이제 주기가 파주기라고 하는데 파주기는 보통 한국에서는 한 6초에서 10초 정도의 사이를 띄고 있고 그 말은즉슨 6초에서 10초 정도의 사이에 파도가 하나가 온 다음에 그 다음 파도가 그렇죠, 온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파도를 모두 타버리면은
0: 못하죠.
1: 너무 힘들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잘 좋은 파도를 골라내는 것도 그것도 선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좋은 파도를 골라서 그럼 보통 20, 30분이면 몇 회 정도 탈 것 같습니까? 예, 보통.
1: 보통 20분 정도의 시합에서는 5개에서 6개 정도의 파도를 그래요? 골라서 타게 되고 처음에 탄 파도가 내가 점수가 5점이었으면은 그 다음 파도는 좀 더 나은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파도보다는 좀 더 좋은 파도를 고르게 네, 되고 네. 더 좋은 기술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0: 그렇군요.
1: 그거를 그러니까 점수를 쌓아가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0: 한 20분 경기에 4, 5번 타는 가운데 좋은 거 한 2개 점수를 가지고 그쵸. 합산을 한다?
1: 그렇죠. 5개를 탔다고 해서 5개 점수가 모두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파도에도 종류가 많아요?
1: 파도도 그 바닥 지형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먼 바다에서부터 파도가 왔다 보니까
0: 예.
1: 그 파도의 그 응축된 힘이라는 게 또 달라요. 앞바다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서 온 파도의 응축

0: 협력과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서 저먼 바다에서부터 와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파주기가 그래서 한 18초, 20초 정도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1: 좀
0: 그
1: 길군요.
0: 말인즉슨 파도에 응축된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힘이 또 달라서 그 모든 파도는 다 다르다고 해요.
1: 그렇겠네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핑의 명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그쵸.
1: 어디 어디를 꼽아요, 보통?
0: 제일 이제 처음 얘기를 드리자면은
1: 하와이.
0: 하와이가 서핑의 이제 원조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시작이 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파도가 정말
1: 높아요.
0: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리고 파도의 그 힘이 엄청나요. 그 응축된 힘들이 저먼 바다에서부터 쌓이고 쌓이고 쌓인 그 힘들이 그 보드 위에 올라섰을 때 발밑에 느껴지는 그 파도의 결들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도 소름 돋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보드 위에 올라서서 아무런 기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경이로울 정도로
1: 꽤 멀리서부터 시작되면은 그 파도 하나를 타는데도 여러 오랜 시간을 거기서 보낼 수 있겠어요? 파도 위에서.
0: 그렇죠.
1: 그렇죠?
0: 파도 지형에 따라서 또 그것도 나뉘어지는데, 정말 긴 파도는 한 300m, 500m
1: 그러니까요.
0: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미국에서 타다가 허벅지 잡고, 아이고, 이러면서,
1: 힘들어서.
0: 네네네. 잡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라이딩을 이어가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하여튼 하와이가 첫 번째 뭐 발상지이기도 하고 엄청난 파도를 가지고 있다.
0: 네.
1: 두 번째 또 어디를
0: 두
1: 꼽아요?
0: 번째, 저는 발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1: 발리.
0: 네, 굉장히 좋은 파도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날씨가 1년 내내 따뜻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서핑을 하기에도
1: 명소네요.
0: 정말 좋아요. 훈련을 하기도 좋아서 거기도 자주 찾고 있고,
1: 예.
0: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도 많고.
1: 하하하. 예.
0: 그래서, 그리고 유명한 서핑 스팟들도 있고, 그리고, 그곳을 좋아하는 서퍼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굉장히 많은 좋은 선수들도 있을 뿐더러
1: 인기 있는
0: 좋은
1: 곳이군요.
0: 시합도 열리고 있어서 거기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서핑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1: 하와이,
0: 하시면
1: 발리.
0: 됩니다. 네.
1: 또한 군데 꼽는다면.
0: 또한 군데를 더 꼽는다면은 캘리포니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이렇게 길수 있나라는 생각을
1: 길어요.
0: 처음 한 곳이에요. 보통은 파도를 이제 잡아타면은 파도의 길이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아요. 한 10초에서 20초 타면 정말 길게 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 30초 이상을 탔나 싶을 정도로 제가 허벅지를 잡고 잠시 쉬었다는
1: 아까 얘기한
0: 그곳이,
1: 그곳이군요.
0: 네, 캘리포니아입니다.
1: 그만큼 멀리 나가야 되고.
0: 그만큼 좀더 멀리 라인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비교적 이제 앞 해변가에서 부서지기는 해요.
1: 하와이, 발리, 캘리포니아.
0: 네.
1: 세계적으로 서핑 가장 앞서 있는 나라라 그러면 어디를 꼽아요? 미국입니까?
0: 월드 서프 리그라고 해서 월드 서핑 게임이에요. 그 세계적인 서핑 리그인데, 프로 리그인데, 거기에서 이제 1위를 계속 앞다투고 있는 선수들이 보통은 미국 선수들이 강세였어요. 미국, 호주 선수들이. 근데
1: 호주, 미국.
0: 미국이랑 호주 선수들이 강세였는데, 한몇년 전부터 그 멕시코라든지 브라질 선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파워가 좋은 그런 서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에어리얼 기술을
1: 뛰어오르는
0: 굉장히
1: 거.
0: 잘 선보이게 되면서 그 선수들이 또 다시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또 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 선수들이 또 다시 이제 그 부분도 또 더해서 연습을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이제 앞서 나가고 앞서 나가는
1: 알겠습니다.
0: 그런 상황이
1: 그러니까
0: 되고 있습니다.
1: 미국, 호주 정도가 거의 독식하다가
0: 네.
1: 이제 경쟁 상대들이 좀뭐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0: 네.
1: 좀 여럿 생겼다.
0: 네, 점점
1: 각
0: 더
1: 축 구도가.
0: 다양한 나라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챔피언까지 먹은 선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있는.

0: 것 있다. 같습니다. 한국의 서핑 선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 한국의 서핑 선수라고 하시면은
0: 프로로
1: 프로 선수라고 하시면은 연봉을 받고 전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선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전업을 선수로 하고 있는 서핑 선수는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그 정도인데 이제 국가대표도 뽑히고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선수 층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연봉이라든지 이런저런 좋은 이제 환경에서 스폰서십이라든지 연봉을 받고 그러고 이제 시합을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0: 그래야죠. 네. 근데 아직은 선수권에 도전까지 하고 연봉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10명 미만이니까 극소수라고밖에 말할 수가 그렇죠. 없는데 그런데 우리 임 선수는 세계대회,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합해서 무려 25번이나 챔피언이 되셨어요?
1: 아, 감사하게도.
0: 국내 최고죠, 그러니까.
1: 아유, 계속해서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랑 앞다투면서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집중해서 원 없이 할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좋은 결과를
0: 처음 시작한 게 중학생 때라고요?
1: 네, 중학교
0: 어떻게
1: 2학년
0: 시작하게
1: 때
0: 됐습니까?
1: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1: 처음 시작은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서핑을 할 수 있었어요.
0: 집이 어딘데요?
1: 그때는 어렸을 때 부산에 살았었어가지고
0: 그럼 바닷가니까 가능하죠.
1: 네, 그때 이제 제일 처음 생겼었었던
0: 방과후 수업으로 서핑.
1: 네, 네. 예. 방과후 수업으로 이제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서핑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서핑을 시작을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0: 동생들이?
1: 네. PC방을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매일매일 바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싶어가지고 구경을 하러 갔었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은 부산에 눈이 그렇게 잘 오지 않는데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어요.
0: 겨울에요?
1: 겨울에요.
0: 겨울에 바닷속에 들어간다고요?
1: 네.
0: 그 꼬마들이?
1: 아가들이. 초등학생 아이고. 뭐 2학년, 4학년 막 이랬던 친구들.
0: 아이고.
1: 근데 심지어 그때는 이제 굉장히 예전이었어서 서핑 슈트가 막 좋은 게 있었었던 것도 아니고 이래서 구멍난 슈트 막 두 개, 세 개씩 겹쳐 입고 그리고 그 조그만한 아이가 보드를 들고 막 바다로 뛰어나가는데
0: 와.
1: 파도랑 넘실넘실 거리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
0: 그 한겨울에 추운데.
1: 네. 뭐가 그렇게까지 얘를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그 어린 아가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이건 직접 해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0: 그래서요.
1: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겨울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그해 겨울에 같이 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0: 겨울에까지도.
1: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서핑을 같이 하게 됐고
0: 처음 해보니까 이제 뭐가 좋았어요?
1: 제가 느꼈었던 거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 해왔고 그리고 금방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는 금방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제 몸을 움직이는 거, 컨트롤하는 거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고요.
0: 어떤 운동들을 했어요?
1: 저는 발레도 했었었고 검도 그리고 골프도 했었었고 다양하게 뭘 많이 했었어요.
0: 그래요?
1: 부모님께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렇게 했었는데 서핑을 시작을 했는데 예측도 안 되고 제 몸이 제 몸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0: 땅 위에서만 했으니까 그동안.
1: 네. 그리고 제 몸만 움직이면 되는 거였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근데 너무너무 어렵고 예측도 안 가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번 딱 파도랑 손발이 맞아서 그 힘을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앞으로 쭉 나아갈 때는 파도를 그 탔을 때의 희열은 어마어마했어요.
0: 만만치 않게 어려운데 합이 되면 기가 막히다.
1: 네. 그래서 그걸... 네.

0: 거두고 했지만
1: 네.
0: 근데 이제 국가대표를 뽑는
1: 그러니까.
0: 시합이 그때 처음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전에는 국가대표가 아예 없었어요?
0: 네.
1: 아이쿠.
0: 그 전에는 올림픽에 선정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1: 아,
0: 하다 보니까
1: 아.
0: 그 선수를 뽑는 시기가
1: 예.
0: 딱 그때와 맞물려서 이제 한국에서도 국가대표가 필요해졌었고.
1: 알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1: 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 없는 대회에 나가서
0: 네.
1: 25번이나 챔피언이 됐는데
0: 네.
1: 인상에 남는 베스트 대회들을 한 세 개만 꼽는다면?
0: 아시안 게임을 이제 나가기 위해서 거기 이제 나갈 선수를 뽑는 그 예선전을
1: 예.
0: 하게 돼요.
1: 예.
0: 그 시합을 작년에 몰디브에서 ASF에서 하게 됐었었고
1: 예.
0: 아시안 서핑 챔피언십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런 서핑 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시합을 치르게 됐는데요.
1: 그렇죠.
0: 네, 그 시합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1: 왜요? 왜?
0: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준비를 계속해서 하나씩 더해가면서 더 나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 데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잘 해냈던 대회였기도 했고 후회가 없는 대회였어요.
1: 성취감이 있었군요.
0: 네.
1: 네.
0: 물론 한국에서 여자 선수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순위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입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고 그리고
1: 좋아졌다.
0: 희망을 가지게 된 시합이어서
1: 알겠습니다.
0: 네, 그 시합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 또 기억에 남는 시합이 또 있나요?
0: 제가 국가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올림픽에 나갈 선수를 뽑는
1: 예.
0: 시합이었어요.
1: 예.
0: 그게 ISA 월드 서핑 게임이라는 시합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열렸고
1: 프랑스.
0: 정말 제 인생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프랑스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30시간이 넘게 걸려서 갔어요. 그래서 처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설레지만
1: 네, 네.
0: 어깨는 또 무겁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정은 정말 정말 엄청나게 컸는데 그때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10%, 20%도 못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못했는데
1: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큰 대회에 처음 나간 거죠, 그때가.
0: 네.
1: 그러니까.
0: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컸고
1: 알겠어요.
0: 그 이후로 뭘 해야 될지 네. 알 수 있는 시합이었어서 그래서 그 시합이 정말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0: 지나치게 높은 파도 때문에 막 아찔했던 죽을 뻔한 적 없습니까?
1: 아, 그런 적이 있습니다.
0: 어디서요? 언제?
1: 하와이에서 이제 파도가 정말 크게 들어와서 그큰 파도용 보드가 있어요. 그걸 들고 이제 갔는데, 파도가 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저 자신을 못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을 믿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살짝 멈칫한 거예요. 뛰어들기 직전에. 그래서 그 순간 파도가 저를 딱 발목을 잡았고 그 제일 높은 파도의 피크 구간에서

0: 그 제일 낮은 버텀 구간까지 한 7m를 떨어진 것 같아요.
1: 한꺼번에 그냥
0: 네.
1: 뚝 떨어져요?
0: 뚝 떨어진 것 같아요.
1: 파도를
0: 그냥
1: 못 하니까.
0: 파도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
1: 그러니까,
0: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랑 같이 한참을 구르고 구르고 구르는데,
1: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다음
0: 네.
1: 물속으로
0: 물속으로,
1: 빠졌다는 얘기죠?
0: 그쵸. 물속으로 저를 끊임없이 밀어 넣으면서 대굴대굴대굴 물속에서 한참을 구르는데, 보통은 한 4바퀴, 5바퀴 구르면 나오거든요.
1: 예.
0: 10바퀴를 넘게 굴렀는데도 안 나오는
1: 그
0: 거예요.
1: 수심이 꽤 됐나 봐요.
0: 거기가 하와이 선셋 비치라는 곳인데, 노스쇼어에서도 큰 파도를 제일 크게 받기로도 유명한
1: 예.
0: 곳이에요. 굉장히
1: 수심도
0: 파도가
1: 깊고.
0: 두껍고 수심도 깊고 하다 보니까,
1: 예.
0: 그 파도에서 이제 말렸다 보니까, 숨이 정말, 아, 이제 다 하는구나.
1: 빠져나올
0: 난
1: 수가
0: 이제,
1: 없는 거죠.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거죠.
0: 네네네네. 도저히 못 빠져나오겠더라고.
1: 예.
0: 구르는 힘이 너무 세서.
1: 그래서요.
0: 그래서 사실은 좀 포기를 할 때쯤이었어요.
1: 이제 죽는구나.
0: 아, 나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때쯤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많은 그 파도의 힘이 조금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어디가 어딘지 모를 시꺼멓게 햇빛 하나 안 들어올 정도로 많이 제가 아래에
1: 그 정도
0: 있었더라고요.
1: 수심으로.
0: 네, 그래서 눈을 떠서 이제 막 보는데 안 보여요. 아무 때도 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1: 어디가 수면인지 모르는 거네.
0: 네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1: 그랬어요.
0: 심지어 해질녘이었어요.
1: 아이고.
0: 그래가지고 어디지? 이러고 있는데 몸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윈가 보다 이러면서 전력을 다해서 팔다리를 저어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제서야 빛이 보이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정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발차기를 해서 올라왔더니 이제 공기가 드디어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달더라고요.
1: 부상도 많이 당합니까?
0: 아, 부상도 종종 있죠.
1: 주로 어떤 부상이 와요?
0: 다른 타 스포츠들과 비슷하게 이제 타박상들도 있고요.
1: 어디에 부딪혀서?
0: 보드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1: 어디에
0: 있고요.
1: 부딪히고?
0: 네, 네보드나 아니면 다른 사람 보드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바닥 수면 밑에 바닥 지형이 모래인 경우들도 있지만, 돌이나 리프 같은
1: 그렇죠, 그렇죠.
0: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 이제
1: 네.
0: 긁히거나 하면서 리프컷 같은 게 나기도 합니다.
1: 네. 또 서퍼들만의 직업병도 있다면서요?
0: 서핑 하시는 분들도 이제 물에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물 파도가 어떤 자극이 될수 있잖아요. 외부 자극이.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물이 따뜻한 나라도 있지만 물이 차가운 나라도
1: 예.
0: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차가운 물이 외부 자극으로 느껴져서 귀 같은데 귀 속에 뼈가 자라면서 표피가 점점 줄어들면서
1: 귀 속에
0: 네네네.
1: 귓구멍 안에 뼈가 자라요?
0: 네, 귓구멍
1: 오.
0: 안에 뼈가 자라면서 그러면서 구멍이 점점 좁아지면서
1: 좁아져요?
0: 네, 물이 들어갔다가 잘안 빠지기도 하고,
1: 그러겠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통증도 유발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1: 임수정
0: 합니다.
1: 선수도 귓구멍이 좁아요?
0: 아, 좀 작아요. 아, 그 이비인후과에 저는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 우리나라 서핑의 성지는 강원도 양양을 꼽잖아요. 왜 양양이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거기가 제일 파도가 좋아요?
0: 양양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서울이랑 가까워서 일것 같아요. 아, 그리고 물론 좋은 환경도 가지고 있어요. 서핑을
1: 파도
0: 하기에.
1: 좋아요, 거기?
0: 겨울이나 가을, 이때에 겨울에 북동 스웰이 들어오거든요. 북동 파도가 들어오는데 그때의 파도가 좀큰 편이고,
1: 예.
0: 여름에는 태풍이 와야 그래야 좀 파도가 치는 편인데, 근데 동해안 라인이 쭉 길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서핑할 수 있는 해변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많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핑 샵들도 많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서든 이제 자연 속에서 물놀이 하면서 파도도
1: 예.
0: 타는 여름 휴가철 그런 물놀이의 개념으로 아마 이제 오시면서 하다 보니까 좀 유명해진
1: 핫플레이스가
0: 것이
1: 된 거죠.
0: 아닌가 싶어요.
1: 한국 내에서는 파도가 제일 좋은 곳이 그래도 어디입니까? 동해안입니까? 아니면 제주도 쪽입니까?
0: 아, 계절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름에는

0: 태풍 파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남쪽에 있는 곳들이 좀 더 파도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주도, 중문이라든지 이제 서귀포 쪽이 그렇죠. 파도가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북쪽에서 파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는 지형, 북쪽에 있는 말리포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양양 이런 쪽이 파도가 좋은 편이에요.
1: 네. 지금 우리 임 선수는 시흥시 체육회 소속이고 경기도 시흥에 아시아 최초로 인공 서핑장이 있다면서요?
0: 네.
1: 인공 서핑장은 뭐 어떤 거죠? 인공으로 파도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0: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파도를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특수한 기계가 있는데 일정한 파도를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게 굉장히 큰 매력인.
1: 높낮이도 계속 조절할 수 있을 거고.
0: 네. 파도의 특징이라든지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럼 서핑 선수 숫자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서핑 선수도 더 많이 육성하고 서핑의 대중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제가 하는 말이 모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선수로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일단 모든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모든 친구들이 이제 서핑을 좀 더 가볍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좀 일찍 이른 나이부터?
0: 그렇게 해도 좋고 내지는 이제 뭔가 자전거 타는 것처럼 좀 더 가볍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 내지는 뭐 방과후 수업 이런 것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서핑이라는 거는 파도 안에서 물이잖아요. 어쨌든 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1: 그렇죠.
0: 네, 그러면은 자기 몸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연 속에서 어쨌든 함께 하다 보면은 자연이 주는 또 위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겸손함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되게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가 될 수도 있어서 교육으로 들어가도 참 좋겠다라는
1: 교육적
0: 생각을
1: 효과도 크다?
0: 네. 하고 있어요.
1: 우리 임 선수의 서핑 스타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어떤 스타일이죠?
0: 제가 지향하는 바는 그날의 파도처럼 타는 걸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날의 파도처럼?
0: 네. 매번 파도는 다르고 부드러운 파도가 올 때는 부드럽게 타고
1: 파도와 하나가 되는군요.
0: 네. 손발을 맞추는 데에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뭐 물론 선수로서 이제 기술을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로서 지향하는 바는 또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그날의 파도처럼 타는 거를
1: 하나가 돼서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뭐 이런 초보 서퍼 입문생들 이분들한테 좀 즐길 수 있는 팁을 한마디 주신다면
0: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막 즐거움을 찾아가고 계시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내 몸으로만 움직이려고 하지 말아라.
1: 내 몸으로만 움직이려고 하지 말아라.
0: 네, 파도가 파도의 힘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파도가 어떻게 부서지고 그 힘이 어떻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지를 잘 관찰을 하고 그 힘을 잘 활용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훨씬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서핑을 할 수 있게 돼요.
1: 그런데 그 파도를 느끼고 감각을 일치시킨다는 그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파도를 잡아서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저는 이제 일어나지 말라고 해요. 파도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엎드린 상태에서 쭉 파도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잘 관찰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1: 그걸 여러 번 하고 나중에 일어나라?
0: 그렇죠. 엎드린 파도를 잡아내서 일어나지 말고 엎드린 상태에서 쭉 파도의 힘을 끝까지 그 힘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부서지고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힘들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지를
1: 알겠습니다.
0: 잘 보고 관찰하시고
1: 성급하게 일어나려 하지 말고
0: 그럼요.
1: 엎드린 상태로 많이

0: 느껴라.
1: 네.
0: 알겠습니다.
1: 맞아요.
0: 앞으로 계획은 이제 26년 아시안 게임, 28년 올림픽 메달 따야죠?
1: 네. 2026년에 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합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네. 그 시합 후에 업계 다 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나고야. 28년 네. 올림픽은 어디죠?
1: 28년 올림픽은 LA.
0: LA에서. 네. 금메달 두 개 따시기 바랍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기대할게요.
1: 네. 저도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섣불리 기술 부리고 섣불리 일어나려 노력하기보다 파도를 느껴라. 파도와 하나가 되는 서핑을 하고 싶다. 결국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 말씀이네요. 네. 다음 시간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0: S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량 DB 국민행동요령 한톨.

0: 슬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스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느긋해진 물길이 퇴적물을 쌓으며 광활한 둔치를 만들었습니다.
1: 낙동강 가르는 길인데 아주 아름다운 코스예요.
0: 산자락을 깎아 만든 절벽은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오르막길이 되죠.
2: 아이고 힘들어요.
3: 무신사 여기는 우리 아무 힘들어도 여기서 밥 먹으러 와야.
0: 라이더들의 고통을 녹여주는 구원 같은 사찰 음식.
4: 나라 이만해.
5: 아, 네.
4: 야, 좋다.
0: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창녕에서 자비로운 밥 한 끼 먹고 갈까요? 낙동강이 완만한 평야지대를 맞아 속도를 늦추고 옆으로 힘을 쓰며 강폭을 넓히는 곳

0: 사람도 이쯤에는 멈춰서 낙동강이 들려주는 법문 한 자락 듣고 가라며 새벽을 깨우는 스님이 있습니다.
1: 물은

0: 생명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 뿐입니다. 무심히 말없이 설법을 하시는 강물입니다. 예.
1: 마음속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은 무심의 수행을 하기에 이만한 처소가 없었다는 스님. 2007년 직접 이 절을 세운 뒤 낙동강에서 배운 자비를 실천하는 중이랍니다.
0: 지금 콩국수 만들려고 콩 삶는 겁니다.
2: 콩이 꽤 많네요.
0: 이거 오늘 한 100인분. 아, 콩보살님들 이제 공양 올리게.
1: 편한 길이 있어도 기꺼이 수고로운 길을 선택하는 스님.
2: 이게 야궁이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0: 이 나무는 자연이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기운, 그 기운이 최고 좋은 기운입니다. 불을 보면서 욕심을 이렇게 태우면 얼마나 좋겠나.
1: 욕심을 태워야만 화도 녹는 법이죠. 딱딱한 콩도 뜨거운 불길을 견디며 솟이 눈물을 흘려야 부드럽게 익는답니다.
0: 아따, 잘 삶겠다. 색깔도 노랗게 잘 나왔습니다.
1: 잘 익어야 향도 구수하다네요.
0: 얼씨구
3: 좋대.
0: 좋다.
1: 이번엔 합을 맞추어 콩을 가는 스님과 보살님들. 능숙한 손놀림에서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0: 아주 진합니다.
3: 와, 맛있겠다.
0: 믹서하고 완전 막 개가 안 됩니다. 이거.
2: 맷돌 거는 거하고 믹서로 가는 거하고 맛 차이가 많이 나나요?
0: 맛 차이가 많이 나지. 기계를 행가하고 자연적으로 인간이 맷돌을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정성이 지금 많이 안 돼갑니까, 이렇게.
1: 맷돌은 고급 오이를 만드는 냉압착식과 같은 원리. 맛이 진하고 풍미가 깊어 마치 진액을 온전히 추출한 보약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2: 근데 이렇게 번거롭게 옛날식으로 음식을 하십니까?
0: 아, 이렇게 하는 게 수행입니다.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하나, 일을 하나, 풀을 뽑나 한 마음으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구분만 다르지 하는 자체는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1: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보살행의 실천이 스님에게는 곧 수행이랍니다. 대중 공양을 위해 텃밭 농사도 직접 지으신다는군요.
2: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텃밭을 가꾸세요?
0: 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텃밭을 이래 이제 씨앗을 뿌려 큰 자라는 걸 보면은 많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2: 힘드시지 않으세요?
0: 주는 재미로 합니다. 예. 그리고 맛있게 먹는 그 재미로 힘든 것은 별로 못 느낍니다.
1: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의 계율. 그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잎사귀마다 상처투성이죠.
0: 농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이래 많이 붙잖아.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래 벌레가 부드럽고 가장 영양가 있는 것만 찾아먹는 데요. 그래서 벌레 먹은 게 사실은 최고 양질입니다. 오이, 오이를 황금색 오이를 여기 있네.
1: 파릇파릇한 콩잎과 향긋한 깻잎, 거기에 잘 익은 노각까지. 오늘도 스님의 바구니가 푸짐합니다. 멀리서 부처를 찾지 말고 줄인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이 내 눈앞에 부처를 대접하는 길이라고 믿는 스님.
0: 보살님.
3: 예.
0: 맞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전 성과돼가지고 맛있게 해주세요.
1: 아이고, 많이도 따오셨네.
2: 먹거리가 귀하던 시절 경상도 어머니들의 단골 반찬이었던 콩잎. 사찰에서도 콩 못지않은 보약으로 쳐준다네요.
3: 콩잎은 쳐가지고
1: 그냥 양념해가 반찬을 해가 또 드리고.
2: 태양을 품은 콩잎은 비타민C가 많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도 만들어낸답니다.
3: 맛있게 보이죠?
2: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깻잎은 특히 사찰에서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대접받는답니다.
3: 정성을 내가 들여가지고 이분 한 분 한 분 드시는 걸 생각하고 그걸 만나게 드시려고 내가 지금 굽고 있어요.
2: 특히 깻잎 전은 그 맛과 식감, 영양면에서 고기 대용 음식이라네요.
0: 아이고, 맛있게 잘하시네. 아, 따뜻하게 정말 맛있냐. 구수합니다.
4: 만나는 비법이 있나요?
0: 만나는 비법은 정성이고 마음이죠. 예. 수고집은 마음에서 하면은 이 좋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엔돌핀이. 좋은 에너지가 이 음식에 기가 들어갑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죠.
2: 소박하면서도 지극한 공덕이 담긴 사찰 음식입니다. 낙동강이 공덕으로 빚어낸 둔치에서는 자전거 바퀴들이 쉴 새 없이 굴러갑니다. 강이 사람들에게 내어준 큰 놀이터죠. 낙동강의 품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라이더들.
5: 아이고, 오늘 날 잘 잡아서 시원하게 좋습니다.
6: 낙동강 자전거길인데 아주 아름다운 그 저기 코스예요.
2: 하지만 달콤함도 잠시. 성벽처럼 버티고 선 절벽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답니다.
5: 아이고, 힘들어요.
4: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7: 아, 대구요.
4: 어디서 오셨네?
7: 예.
4: 힘든 길을 이렇게 올라오세요?
7: 예, 무신사, 여기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밥 먹어야.
4: 아, 그래요?
7: 예,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는 지나갑니다.
2: 어느새 낙동강 자전거길의 필수 코스가 된 무심사.
8: 낙동강인가요?
1: 아, 낙동강.
8: 오, 좋아, 좋아.
2: 피로를 씻어주는 천하절경. 무심사까지 올라온 또 다른 보람이죠.
6: 어릴 때는 소풍도 낙동강으로 가고 거의 뭐 낙동강 그 보통 막 저기 길이가 한 800m 되는데 왕복 수영도 하고 같이 뭐 물장구도 치고 그렇게 많이 놀았습니다.
7: 네, 저 뜰에 소풀을 놓고 소풀 떴고 게임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2: 이들에게 낙동강은 어머니의 품만큼이나 넓고 따뜻한 공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곳이죠.
4: 아이고, 배고프다.
2: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가파른 언덕을 수은차게 올라온 라이더들을 위해 준비한 점심은 여름철 최고의 별미이자 보양식 콩국수입니다.
1: 맛있게 드세요.
3: 아, 감사합니다.
1: 아, 맛있겠다.
2: 땀을 흠뻑 흘린 라이더들의 기력을 채워주는데 스님의 정성이 가득한 이 콩국수만한 음식이 있을까요? 배도 부르고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자비의 한 끼.
9: 나는
10: 이 맛이야.
9: 맛있어요.
10: 콩국에
8: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잘 없어요.
9: 맞아요?
8: 네. 이 자연산 진짜 우리 곰국 그대로입니다.
9: 와. 아우, 시원해. 구수합니다, 구수해. 라이더들의 그 쉼터, 그 다음에 쉬었다 갈 수 있는 성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이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무심사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10: 아이고, 귀한 분들 오세요.
8: 진짜 우리 스님 덕에 우리 정부 보강합니다.
10: 스님 덕이 아니고
8: 굶어요.
10: 우리 무심사 신도들 덕이.
8: 그렇죠. 맞아요. 스님이시니까 신도가 있는 거고.
10: 네네.
8: 예, 예. 우리 신도 오시면 또 여, 또 우리 스님 아니야.
10: 오늘 또 우리 스승님이 오셨네.
8: 아, 예.
10: 밥값은 드시고 가는 분이 있으면 갖다 주는 분이 또 있습니다. 따로. 이 세상 공평해요. 돌고 도는 거라. 강물이 흘러가잖아.
8: 네, 맞아요.
10: 예? 강물은 강을 버릴 때 바다를 만나거든. 꽃은 꽃을 버릴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래, 우리는 버리는 거를 배워야 돼. 이거 배도 버리고. 채움인 게 아니고, 채움이 아니고.
8: 채움이니까 배워야 돼.
2: 돈 대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라이더들.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순수한 인연의 완성이죠.
8: 또 봤지만 굉장히 피곤했잖아요. 힘들고 끌고 타고 올라오는데 힘들고 이거 밥을 배고프고 할 때 밥을 먹고 다시 이제 힘을 보충해서 갑니다.
2: 돈이 갈 수 없는 자리에 마음이 도달하는 법이죠. 라이더들은 무심사에 마음 한 자락을 남겨두고 다시 힘을 내 달려갑니다. 자신을 낮춘 채 나그네들의 배를 채워준 스님. 이 강가에서 스님은 또 하나 할 일이 있답니다.
0: 낙동강 전투에 돌아가신 분들 그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낙동강 전투의 최고 마지막 보루 지역인데 산에서 미군들 유해도 몇 년 전에 발굴해야 갔거든요. 저 산에서 포를 이쪽 동네 쪽으로 그 북한군이 들어오는 쪽으로 포를 막 엄청 쏴가지고 이 강이 피바다가 됐다는 그런 전설이 이야기가 있고
11: 낙동강 무심사는 스님께서 엄청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 무주고원의 영혼들이 아마 잘 달래지리라 생각합니다.
2: 천하절경이라 불리는 이 강에는 감추어둔 눈물과 희생이 많았답니다. 6.25 한국전쟁 때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젊은 군인과 민간인들. 비극은 그것만이 아니라는군요. 1970년대 낙동강 개발로 거대한 인공지방들이 들어서기 전까지 창녕은 상습 침수지였다네요.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과 아래에서 역류해 올라오는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이 평평한 창녕 땅에서 부딪히면 강은 어김없이 범람해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 아픔을 품고도 무심히 흐르는 낙동강.
0: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온갖 잡생각을 하는데 물은 어떤 이유도 변명 없이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볼 때마다 자각하고 또 나는 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큰 자연의 스승이지.
2: 낙동강이 전하는 소리 없는 설법이 이제 여러분 귀에도 들리시나요?
12: 여기가 국보에 한 400년 됐어요.
8: 정겹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13: 이게 그래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곳에 오니까 또 다른 행성처럼 느껴져요. 와.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물보라

0: 이름부터 해골해안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오싹한데요. 옛 뱃사공들한테는 죽음의 항로였다고 합니다.
1: 바다에선 죽음의 항로를, 사막에선 죽음의 호수를 만납니다. 오! 대서양을 품은 분홍색 호수와 붉은 홍합도 만났죠. 더 재밌고 더 매력 넘치는 동물들과의 만남. 더 높은 곳에서 더 짜릿하게 담은 아프리카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2: 저는 지금 아프리카 최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가 공존하는 아프리카. 색다른 경험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이색 여행지입니다. 세계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곳이죠. 오늘은 먼저 나미비아의 스켈레톤 해안 국립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서양과 남이부 사막 사이에 자리 잡은 기다란 해안이 스켈레톤 해안인데요. 그곳으로 가기 전에 들를 곳이 있답니다.
3: What are you looking for?
4: I'm looking for the salt cut.
3: So why you are stopping here? You lost the way.
4: No, because we have to see where the place is. Okay. Because it's the first time.
5: Okay. 아, 길이 없는데? 이 길이야?
0: 길은 없어요. 지금 지도에도 그냥 흙판이고 어떠한 길도 없기 때문에 맞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지도에도 없는 길을 오직 육감으로 찾아가는 나미비아 운전 경력 40년 차 존.
3: 존!
4: 뭐, we can find.
3: You are the man. You are the boss. 와, 존이 이 사막을 뚫고 찾아냈어요.
1: 스켈레톤 해안으로 가기 전에 들른 이곳은 사우트가 사해입니다.
6: 오! 와! 와, 와, 와.
3: This is desert.
6: Yes.
3: But there's a big hole.
6: Yeah.
3: What is this?
6: This is a salt pond. It's a Death Sea.
3: Dead Sea.
6: Yes.
0: 이곳은 나미비아인들만 알고 있다는 나미비아 트레디셔널 데드시, 아프리카어로 소금 구멍이라는 사우트 핫이라는 곳인데요. 내려가서 제가 정말 물에 뜨는지 한번 직접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Let's go for swim.
1: 원래 이곳은 주석을 캐던 광산이었답니다. 발굴 현장에 지하수가 차서 어쩔 수 없이 폐광되었다는데요. 광부에겐 안 된 일이지만 여행자에겐 사막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겠죠? 갑자기 물맛을 보는 존. 얼마나 짠지 궁금한데요.
0: 와, 진짜 장난이 아니라 염도가 엄청 세서 입안에 짠기가 심하게 감도는데요. 이 정도 염분이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진짜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1: 물속에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있고 호수의 염도가 높아 여행객들이 가끔 수영을 즐기러 온답니다. 오.
0: 이제 뒤로 누우면 저는 뜰 겁니다. 3, 2, 1.
6: 오! 야!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몸이 둥둥 떠요.
5: 우와. 야.
0: This is
6: magic.
0: Yes.
1: 이곳 주민들은 이 물이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는답니다.

0: 호기심 천국 담당 PD도 부러움 반, 호기심 반 사이로 들어오는데요.
1: 오! 아미디안 매직!
0: 새 남자는 사우트갓 사이의 매력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2: 피디님이 저쪽으로 더 가서 트라이앵글을 만들지, 삼각형을. 존이랑 손잡게.
3: 아,
2: 존이랑 손잡고.
3: 오케이, 오케이.
2: 트라이앵글 돼요? 팔쭉? 이제 팔쭉 뻗으면 돼, 이제. 오!
3: 오케이! 신기한 장면이야, 이거.
0: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재미가 더해져 더 즐거운 나미비아 여행입니다. 우리의 웃음 보따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 이 머릿속 위에가 하얗게.
4: 먼든 제브라나.
1: 와, 진짜 하얗게 보인다, 이게. 온몸이 전부 다.
5: Now we are zebras for the mountain.
0: 특별한 곳에서의 진기한 경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떠납니다. 다시 사막을 달립니다. 사막의 끝은 바다와 맞닿아 있죠. 바로 이곳이 뱃사람들에게 악명 높은 스켈레톤 해안입니다. 뜨거운 사막의 공기, 그리고 차가운 벵겔라 해류가 만들어낸 짙은 안개와 세찬 바닷바람으로 난파된 배들의 잔해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으스스한 풍경이 바다와 어우러져 여행 명소가 됐답니다.

0: 이집트 북쪽부터 앙골라 접경지대까지 약 500km에 이르는 스켈레톤 코스트는 이름부터 해골해안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오싹한데요. 이곳은 1년에 300일 이상 거센 파도와 짙은 안개로 옛 뱃사공들한테는 죽음의 항로였다고 합니다.
1: 자연에 맞서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대서양의 몸을 맡겨야 했던 선원들. 지금은 이곳에 잠들었지만 그 넋은 오늘도 거친 파도를 가르고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0: 다시 대서양 해안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차창 밖으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1: 핑크 레이크. 이곳이 핑크 레이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공식 명칭은 와일비스 베이 라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핑크색 색소를 형성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이 안에 살고 있어서 핑크색을 띠게 된다고 하네요. 와.
0: 분홍색 수채화 물감을 도화지에 흩뿌려 놓은 듯한 풍경인데요.
1: 그래서 they cultivate the salt from here. They get many tons.
2: Especially the one that we use the salad pink.
1: 여기 핑크 레이크에서 만들어지는 소금의 양이 하루에 2,800톤. 그러니까 1년에 약 100만 톤의 소금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요. 100만 톤의 소금은 이 아프리카에서 소비하는 전체 소금량의 75%라고 하네요. 와.

0: 소금 결정체들이 밑에 있어요.
1: 정말 소금이 분홍색입니다.
0: Yes, you get salt. Anybody who wants salt, it's free of charge. No money, no money.
2: For salad,
0: you can get it some.
3: Salt pan.
0: You see?
2: Yes.
3: It's you really tasted salt. That?
2: Yeah.
3: Oh wow.
4: That's super salty.
2: Yeah. You ate you ate.
0: Yeah, yeah. I already tasted it.
2: That's salty.
4: Enjoy your meal.
5: You should bring some bread, you know.
0: Yeah, I should bring. Yeah, yeah, yeah. 소금을 줘봤더니 정말로 짜다고 해요.
4: 맛있다.
6: 맛있다.
0: 맛있어요? How did you know that?
4: 안녕하세요.
0: Oh, you have ever been to Korea?
4: So we have a lot of Korean people in New Zealand, so that's why we learn a little bit of Korean.
1: 미식가들에겐 분홍색 소금을. 여행자들에겐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분홍색 호수입니다. 호수를 떠나 고래의 항구라는 뜻의 월비스만으로 왔습니다. 과거엔 여러 식민지 개척자의 전진 항구로 쓰였던 곳인데요.
0: 월비스베이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플라밍고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지금 이곳에 보시면은 많은 홍학떼들이 쉬고 있습니다.
1: 월비스만 해안습지는 조류 보호구역으로 홍학뿐 아니라 150종 이상의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0: 주로 작은 오징어나 조개나 크릴류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크릴류 중에서도 소금물 새우라고 불리는 아르테미아라는 종이 있는데요. 그 종에는 적색을 띠는 붉은 색소가 있어서 플라밍고가 저렇게 붉은색으로 저희에게 보여진다고 하네요.
1: 홍학과에 속하는 플라밍고의 어원은 스페인어 플라멩코, 즉 불꽃새라는 뜻인데요. 깃털색이 붉어서 그렇게 붙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비스만은 나미비아의 유일한 천연항으로 플랑크톤과 해양생물이 풍부해 혹등고래와 돌고래가 많이 출몰한답니다. 정말인지 돌고래를 만나러 가볼까요?
7: 보겠죠. Hello.
8: Nice. How are you? Good, good. How are you?
7: Very friendly good. From above.
8: Thank you.
7: 와, 물개가 진짜 먼저 탔어.
1: 바다의 악동, 물개가 먼저 여행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밥 달라 선장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귀찮게 구는 물개도 있고요. 물개가 하선하니 이번엔 갈매기들이 밥 달라 아우성입니다. 조류의 낙원이란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이번엔 펠리컨이 배에 탑승합니다.
0: 와, 펠리컨이 저희 배에 올라탔어.
9: I'm gonna go and grab some fish and I will bring all of them.
1: 부리가 엄청 큽니다.
9: So Oscar's gonna go and fetch some fish for us.
1: 인기 스타가 따로 없습니다.
9: Beautiful. You wanna eat the phone? There we go. Gorgeous. There you are.
1: 말로만 듣던 펠리컨을 실제로 보니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펠리컨은 주머니처럼 생긴 커다란 부리가 특징인 새입니다.
0: 아야!
8: 진짜 지금 배 위에서 펠리컨들이 이것저것 휘젓고 다니면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1: 어른들은 펠리컨이 신기한데 어린 아이는 무섭나 봅니다. 깃털을 만져봤는데요.
8: 진짜 부드러워.
1: 몸무게만도 최대 15kg까지 나가는데 저 몸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다니 참 신기합니다.

0: 배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 지금 여기 배들이 한 다섯 척이 정박이 헤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저쪽에 돌고래가 지금 수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점프 뛰면서 저희 근처를 서성이고 있어요, 지금.
0: 월비스만 인근에는 약 100마리의 돌고래가 살고 있다는데요. 수영을 즐기는 돌고래와 달리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물개들이 보입니다.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 물개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그중 한 마리가 물고기 냄새를 맡았는지 저희 배를 추격해 옵니다.
2: 이야, 점프력이!
0: 이젠 아예 배에 올라타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2: 이야, 이야, 와, 눈망울이 진짜 예뻐요. 와.
0: 빈통을 보여주니 미련 없이 퇴장하는데요. 참 똑똑하죠?
2: 지금 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개가. 와. 이야.
3: How speed like when they are swimming?
4: About 30 kilometers per hour. So they cruise at about 15 to 20 kilometers per hour, but in big bursts, 30 kilometers per hour.
5: Please don't move, Captain.
2: Yeah.
1: 지금 선장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2: 와,
1: 또 이런 또 진기한 풍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2: Hello, Captain.
0: 물개의 귀여움에 빠진 저. 좀 더 가까이에서 물개를 보고 싶은데요.
1: 지금 나미비아의 최대 물개 서식지인 케이프 크로스에 왔는데요. 오, 물개들이 요 앞에서 누워 있어요.
6: You don't have to be beautiful.
0: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미동조차 없습니다.
1: 자연 돌이 그들의 베개입니다.
0: 돌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보니 세상 시름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갈수록 물 반, 물개 반,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데요.
2: 앞에 오니까 진짜 지천에 물개들이 깔려있어요.
0: 세계 최대 물개 서식지라는 케이프 크로스 물개 보호구역. 매년 이곳에는 케이프 물개 약 10만 마리가 번식을 위해 모이는데요. 그 수만도 전 세계 케이프 물개의 5분의 1에 달한답니다. 엄청난 숫자죠?
1: 저 험난한 대서양을 뚫고 물개들이 이곳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남극에서부터 올라오는 벵겔라 해류가 이 바다를 뒤집어서 많은 먹잇감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0: 물개는 찬 바닷물에 살기 때문에 가죽과 지방층이 두껍답니다. 그리고 수컷 하나에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사는 일부 다처제죠. 10월 중순부터 수많은 물개의 향연을 볼 수 있는 케이프 크로스입니다. 나미비아의 대서양 해안에 있는 휴양도시인 스바코프문트에 왔습니다. 독일어로 스바코프의 어귀라는 뜻을 가진 곳이죠.

0: 이 스와코문트는 나미비아의 최대 휴양도시이자 항구도시인데요. 독일보다 더 독일다운 도시로 소개될 만큼 도심 전체는 독일풍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1: 1892년 독일 식민지였던 이곳에 항만시설을 건설하면서 여름철 휴양지로 급부상하게 됐답니다.
0: Can I join with you?
2: Alright. How can I?
0: Like
1: 여기가 스와코프문트의 사진 명당이랍니다.
0: Like this? Right? Look at there?
3: Yeah.
0: Alright? Is it alright?
3: Do this. Huh? Like this.
0: Ah, like this.
3: Look at
0: the camera. Ah.
3: Yes.
0: Oh. Nice meeting you. Enjoy your trip. Enjoy your trip. Okay.
3: Bye-bye.
1: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 여행자들의 지상 낙원이라는 스와코프문트.
0: 이곳에서 사랑의 키스를 나누는 연인을 만났는데요. 저도 나중에 꼭 사랑하는 여인과 이곳에 와서 멋진 또 사진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1: 그냥 가긴 아쉬우니 연인 대신 운전기사인 종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겨봅니다.
0: This is Swakopmund! 대서양을 오늘 품고 집에 가렵니다.
1: 대서양을 품기 위해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0: 드디어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저 뒤에 타고 갈 비행기를 보니까 이제야 좀 실감이 나는데요. 대서양과 또 사막이 공존하는 이 스와코문트에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저 또한 정말 궁금합니다.
1: 강심장만 도전할 수 있다는 최강의 액티비티 스카이다이빙. 다들 긴장된 모습이 역력한데요.
0: 안 떨리세요? 괜찮아요? 진짜?
3: 괜찮아요.
0: 진짜 괜찮아요?
3: 네. 멋지게 뛰어서 비디오가 잘 나와야 될 텐데.
0: 항상 웃으시는데 항상 계속 웃고 계시면 잘 나와요.
3: 저 원래 소리 잘 치고 여행이잖아요.
4: And step into those bottom ropes. Put it up like a pair of pants. Over the shoulders.
0: 지금 긴장을 풀어주려고 자꾸 저랑 같이 뛰는 교관께서 말을 걸어주고 있는데 긴장이 안 풀려요.
4: You're nervous?
0: Yeah.
4: If you're not nervous, I would be worried.
0: All right.
4: You're gonna jump out of a plane.
0: Okay.
4: Now.
0: Okay. Okay, don't worry.
3: Okay, 갈게요. 갔다 올게요. 바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언제 또 이렇게 뛰어보겠어요. 아프리카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5: 막상 비행기 올라가 보면 좀 떨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담담해요.
1: 저와는 달리 아주 여유만만하게 도전하시는 한국 여행객분들.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0: 갑니다, 저희. 드디어 갑니다. Let's go. 바이바이.
1: 드디어 경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이륙 후 단 25분 만에 고도 3,000m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0: 대서양과 남미부 사막이 만나는 스와코문트 마피트 상공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점프하려고 문을 열었다.
1: 드디어 제가 하늘에서 대서양을 품었습니다. 스와코프문트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발아래 펼쳐집니다.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또 언제 해보겠냐고 하셨던 정경화 씨.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공하셨고요. 담담하다고 하셨던 정훈 씨도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하셨네요. 두 분 멋지십니다. 지상이 가까워지자 낙하산을 펼칩니다.
2: 와, 저는 나미비아 상공에 떠 있습니다. 정말 대서양과 나미브 사막이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와, 멋있어요. 와, 진짜 이 모든 게 제 한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6: 아이비! 예!
1: 안전하게 착지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7: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saving me. Alright.
2: 와, 진짜 이 나미비아의 모든 풍경이 제 눈에 정말 가슴속 깊이 박히는 느낌이었거든요. 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바로 나미비아인 것 같습니다.
7: How was your feeling?
8: It was amazing. I loved it. I loved the free fall and afterwards it was amazing as well. We were doing turns and everything. It was great.
2: Alright. You did.
1: 스바코프 문트의 하늘을 맛봤으니 이번엔 바다를 맛볼 차례입니다.
2: 보이시나요? 저 망망대해에 떠있는 식당인데요. 보통 이 식당에서 에피타이저로 일몰을 먹는다고 해요. 그만큼 일몰이 정말 멋있게 떨어지는 장소인데요. 저도 오늘은 사막을 벗어나와 이 대서양에서 맛있는 일몰을 먼저 먹고 메인으로 해산물 요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905년에 완공된 스바코프 문트의 부두는 하역 물자량이 증가하면서 나무 기둥이 약해졌다는데요. 7년 뒤에 강철로 재건을 시작했지만 작은 문제로 겨우 개조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개조 후 지어진 ZT1905 레스토랑은 지금 스바코프 문트를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죠.
9: 헬로.
10: 하이.
9: 하이, how are you?
10: Good.
2: 정말 대서양 위에 떠있는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옆에 보시면 일몰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저도 얼른 앉아서 에피타이저를 한 입 해보겠습니다.

0: 대서양 위에서 맞는 일몰이라니 정말 황홀합니다. 여행자들이 일몰을 남기는 동안 저는 일몰을 마셔보겠습니다.
1: 와,
2: It's amazing.
0: 대서양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요리랍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1: 와, 진짜 신선함은 그 맛 그대로입니다.
0: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새우튀김. 일몰 맛집에서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1: 해산물 한 점, 일몰 한 점 먹으니까 정말 또 다른 지상 낙원인 것 같아요, 지금. 남이부 사막에서 모래먼지에 뒹구르고 캠핑 생활하고 추위에 떨던 그 힘든 시절을 제가 지금 보상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누려보겠습니다. 스바코프 문트에서 일몰을 보며 나미비아와의 아쉬운 작별을 고합니다. 저는 다시 빈투크로 갑니다. 그곳에서 국제선을 타고 약 2시간을 날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 도착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흔히들 줄여서 남아공이라 부릅니다. 이번 여정은 남아공의 입법 수도인 케이프타운에서 출발합니다.

0: 이곳에 온 이유는 대서양과 인도양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희망봉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전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품은 체프먼스 피크선을 먼저 들를 참입니다.
1: 허트베이와 누르드흑을 잇는 약 9.5km 길이의 체프먼스 픽 드라이브는요, 114번의 커브길을 돌아 달리는 세계 10대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0: 이곳을 발견한 영국 선장 존 체프먼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체프먼스 피크선의 도로인데요.
1: 진짜 까까지릿한 절벽에 대서양이 만난 드라이브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0: 죄수들을 동원해 산 표면을 깎아 만든 절벽 위 도로라 아찔함이 더해집니다. 체프먼스 피크 도로를 달려 볼더스 해변으로 왔습니다.
1: 와, 관광객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이 안에 펭귄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0: 1982년 볼더스 해변에 아프리카 펭귄이 정착해 살면서 유명해졌답니다. 그래서 남아공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죠.
2: 와, 펭귄이. 보이세요, 펭귄.
0: 아프리카 펭귄은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답니다.
3: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1: 이 펭귄은 자카스 펭귄이라고 부르는데 아프리카에 주로 살고 있는데 10도에서 20도 정도의 따뜻한 해류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몸집이 35cm로 굉장히 작은 편인데 저 귀여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이 손과 모든 걸 다 물어뜯어요. 그래서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봐야 된다고 해요.
0: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난폭한 성격의 아프리카 펭귄. 처음엔 두 쌍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약 3,000마리로 늘었답니다.
1: You've been here or you're just first time here?
4: It's my second time to come to Cape Town.
1: How is it?
4: So far so good. I was hoping that you're gonna see them here.
1: The small
4: next to us, not there.
0: 급속하게 펭귄 개체 수가 늘어난 이유는 인근 해안의 어업이 금지되면서 먹잇감이 풍부해져서라는데요. 그래서인지 바위너구리도 토실토실 윤이 나는 것 같죠?
5: What kind of the animal?
6: A rodent.
5: Rodent.
6: Like a rat. You'll find them on Table Mountain too.
5: Ah, I see.
6: They rock. They climb up the rocks.
0: 이곳에선 다시라고도 부른다네요.
1: 어, 지금 다시랑 펭귄이랑 같이 있는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펭귄이 이겼네요. 와.
0: 대자연과 야생동물들이 살아있는 아프리카. 찬란했던 아프리카 여행의 마지막 유혹을 향해 달립니다.
1: 저는 이제 이 여행의 여정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 지금 희망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있는데요. 그곳에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도 거세고 폭풍도 거센데 그 모습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이곳이 영국의 탐험가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말했던 희망봉입니다.
1: 와, 드디어 저는 희망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간판 보시면 The Most Southwestern Point of the African Continent라고 하는데요. 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이곳을 처음 지날 때는 너무 폭풍이 거세게 불어서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후에 돌아간 뒤에는 주왕 2세가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희망을 찾았다라고 해서 희망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0: 남대서양의 거대한 곳 중 하나인 희망봉. 대탐험 시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기나긴 해상 운송로의 거점으로 선원들에겐 특별한 곳이었죠.
2: 예. That sounds good. You're good. We are from Botswana.
3: Oh, you're from Botswana.
4: How do you feel when you are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African continent?
2: It's feel great.
4: It's very good.
2: I've learned that during when I was a student. I didn't know that one day I'll find myself here.
0: 선원들에겐 희망을 심어줬던 희망봉이 지금은 여행자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는 곳이 되었죠. 희망봉을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기 위해 산책로를 걸어보겠습니다.
1: 지금 저는 산책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로 저 위에 위치한 오랜 등대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0: 저 등대에선 케이프 반도의 대서양 연안이 360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답니다.
1: 와, 이 최서남단에서 만나는 타조입니다. 야.
0: 어디를 가든 야생이 살아 숨쉬고 있는 리얼 아프리카입니다. 케이프 포인트는 저처럼 걷거나 트램으로도 오를 수 있습니다.
1: 바람이 정말 거칠게 불고 있어서 걷고 있으면서도 제가 날아가는 지금 기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걸어내려고 있어요. 위에는 더 거센 바람이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바람이 엄청 거세요 지금.
5: You
6: wanna take a picture together?
5: Good.
6: Yeah, yeah. No worries.
7: One, two, three.
8: Yes.
7: One more. One, two, three.
8: Yes.
6: Yeah, yeah, yeah, yeah.
9: Bye, bye.
0: 정말 흥이 넘치시는 분이죠?
10: How was the lighthouse? It was good to see the...
11: We didn't go
10: to
11: the top. No.
10: It's too windy.
11: Too windy and too old.
10: You look very old.
11: I am.
10: Okay, enjoy. Bye-bye.
11: Bye.
9: Ciao.
0: 고지가 눈앞입니다. 세찬 바람 때문에 무거운 걸음걸음에 박차를 가해봅니다. 드디어 해발 262m에 위치한 오래된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깎아지를 듯한 해안 절벽으로 새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는 거센 파도, 바닷길을 비추는 등대까지 한 폭의 명화가 따로 없습니다.
1: 와, 이 등대는 케이프 포인트에 위치해 있는 등대인데요. 1860년대에 만들어져서 1869년 스웨즈 운하가 생기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는데요. 그때 뱃사공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선사했던 등대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등대가 100기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높은 고도 때문에 안개가 자주 끼어 새로 지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휘몰아치는 폭풍의 역경도 이겨내고 때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광경도 마주하게 되죠. 제겐 아프리카가 인생의 꿈이자 희망몽 같은 항해지입니다.

0: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이곳에 빠진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계속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제 영혼이 맑게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프리카 대륙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곳이길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붉은 나미브 사막을 올랐습니다. 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듯한 데드블레이도 만났죠. 아프리카의 꽃, 빅토리아 폭포에서 스릴 만점 액티비티도 즐겼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붉은 부족 킴바. 그들에게서 삶의 지혜도 배웠고요. 비현실적인 풍경에 마주앉아 경이로운 자연에 감동하던 25일간의 험난한 여정이 막을 내립니다. 꿈이 현실이 되고 여행이 인생이 되는 곳. 이곳은 아프리카입니다.
1: 다른 중국 여행을 할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건데요.

0: 의산이 키운 음식을 먹는 거니까 이건 진짜 특별한 일이겠죠.
1: 꿈속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은 느낌?
0: 중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학자 김오래입니다. 손자병법 불폐의미리학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일곱 번째 시간에서는요, 고체적 사유에서 액체적 사유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걸맞은 원문을 손자병법에서 제가 몇 개 들고 나왔습니다. 병무상세하며 수무상형이라, 병력에는 고정된 형세가 없고 물에는 고정된 형상이 없다. 또 하나는요, 수인지 재류하고 병인적이 재승이라, 물은 지형을 따라서 흐름을 만들고 병력은 적에 맞추어서 승리를 만든다. 이 두 개의 원문을 허실편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뭐냐면요, 병력 운영은 뭐처럼 해야 된다? 물처럼 해야 된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게 뭐냐? 고정된 형상이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병력 운영이라는 것도 어떤 고정된 틀이라는 것, 고정된 형식이라는 것, 고정된 방법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런 손자의 사유는요,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공자의 군자불기라는 사유하고 사뭇 닮아 있습니다. 군자불기는 무슨 뜻입니까? 군자는 한 가지 그릇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불기는 한 가지 그릇이 아니다, 혹은 한 가지 그릇 노릇만 하지 않는다, 요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고정된 형상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컵에 담기면 컵의 모양으로 물이 딱 형상을 짓습니다. 주전자에 담기면 주전자의 모양으로 형상을 짓습니다. 군자는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에서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집에서는 제 아들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지식인입니다. 저 하나가 갖고 있는 그릇이 벌써 세 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 상황에 따라서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그릇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손자의 사유는요, 결국 어느 한 그릇에 막혀 있으면 안 된다, 닫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가 됩니까? 여러 그릇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여러 그릇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사유가 여러 가지여야 된다, 개방적이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손자의 사유가요, 무척 유연하고 개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유를 액체적 사유라고 명명을 했던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초 전의 세상과 1초 후의 세상은 결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뭇 다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유동적인데, 변화하는 존재인데 내 사유가 고체적으로 굳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열려있는 존재로 보고, 개방적인 존재로 보고, 아주 유연한 존재로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유동적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로움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액체적 사유의 덕목은요,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어느 하나의 역할에 갇혀있지 않게 하거든요. 자꾸 다른 것을, 다른 역할을 사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발산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한다라면 그 면에서는 저 사람이 독창적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전적입니다. 어느 하나의 역할만 자기가 고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역할도
그 역할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적인 정신과 자세와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협업적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최적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은 닫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이면은 타자하고의 관계에서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또 다면적이고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사고를 할 줄 압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떻게 저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지? 라는 반응을 야기할 정도로 전복적으로 사유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요새 세상은 융복합 시대죠. 바로 액체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융복합적인 사유에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유 역량을 지닐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액체적 사유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큰 그러한 덕목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무슨 적, 뭐 그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냥 다 줄여서 딱한 문장만 얘기를 한다라면 나를 고인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액체적 사유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데 왜 아집에 사로잡히고 고집쟁이로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액체적 사유가 지니는 덕목은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점에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액체적 사유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임기응변 발의학입니다. 임기응변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취하는 어떤 사고나 행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할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식의 생각도 드는데, 손자가 말을 하는 액체적 사유 구현을 위한 임기응변 발의학이라는 이 요구는요, 목적이 있는 임기응변인 겁니다.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면요, 제갈량과 사마의라는 사람이 다섯 번 결전을 벌입니다. 그때 사마의는 줄곧 수세,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실패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궁극의 목적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 지향이 있는 임기응변 발의학이라는 요구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 중심으로 사유학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 중심으로 사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자는 구변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바가 있다. 장수는 군주로부터 명령을 받고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인데 명령권자인 군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어느 경우냐? 군주는 구중궁궐 안에 있고 장수는 지금 피가 흥건한 전장에 있는 경우입니다. 암만 보고가 잘 된다 하더라도 구중궁궐에 있는 군주가 피가 흥건하게 흐르는 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가 확실하면 군주가 싸우지 말아라 해도 반드시 싸우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휘관은 장수는 현장의 상황을 중심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현장 상황과 어긋난다라면 그렇다라면 현장 상황을 우선해야지 규정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를 같이 보시죠. 배치 중심으로 사유한다. 실제 전장에서는요, 다소 중심으로 사유를 합니다. 나의 병력이 얼만큼 되고, 우리들의 병기가, 무기가 얼만큼 쌓여 있고, 상대방, 적군은 병력이 어느 정도 되고, 적군의 무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중심으로 사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액체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액체적인 사유를 구현하려면 배치 중심으로 사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비근한 예로,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이 유명한 말입니다. 12척 갖고 수백 척이 되는 왜군의 배하고 어떻게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수량이 많고 적음을 중심으로 만약 이순신 장군께서 사유를 했다라면 명랑대첩이라는 세계 3대 대첩이라는 훌륭한 결과는 자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많고 적음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사유를 했던 겁니다. 왜? 이순신 장군은 제가 봤을 때 액체적 사유를 아주 잘 구현을 했던 전혀

실질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명량이라는 바닷가의 이 조류의 흐름을 같이 생각을 하고 타이밍을 보고 운용 전략 전술을 아주 치밀하게 짬으로써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수백 척의 외선하고 붙어가지고 엄청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보도록 합시다. 이원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사유한다. 이원 대립구도라는 말 어렵죠. 예컨대 양 하면은 서로 대가 되고 있죠. 서로 대립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사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허실편에 보면요, 손자병법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까닭에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반드시 이익과 피해를 연관시켜야 된다. 이익과 피해, 이로움과 해로움이라는 것도 서로 대립적이죠. 그런데 이 둘을 이렇게 이원 대립적인 것을 손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 연관시켜서 사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삼국지 조조입니다. 삼국지의 주인공 조조. 이 사람이 손자병법에 줄을 달았다라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반드시 이익과 피해를 연관시켜서 한다라는 요 구절에 대한 조조의 주석 해석을 보면요, 이익 속에서는 피해를 생각하고 피해 속에서는 이익을 생각하며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임기응변을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삶을 보면 또 자연을 보면 사회를 보면 이렇게 서로 대립적이고 서로 상반되고 서로 모순적인 게 이 둘 사이에 의외로 그 이면을 보면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반되고 서로 대립적이고 모순되는 것조차도 연관시켜서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사유가 유연해야 되고 독창적이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입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이를 도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는 한번 승리했다라고 해서 그 승리했을 때 써먹은 수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왜? 상황이 바뀌고 현장의 조건이 다르니까. 형세에 무궁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또 덧붙이는데요. 이때 형세는 현장의 상황인 겁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 A라는 국가의 군대를 우리가 아주 통쾌하게 깼습니다.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만나는 그 나라의 군사도 대승을 거둘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대승을 거둘 때 군사의 군사력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군사의 군사력이 서로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번 우리가 대승을 거뒀을 때 우리 공격 일변도의 전략을 구사해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요번도 공격 일변도의 전략을 구사하면 돼. 해서 구사를 하면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지난번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갖추고 나왔다라면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수법이라고 해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때그때 상황, 형세에 무궁하게 무한으로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변이를 일으켜서 그렇게 변화시켜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이를 도모할 줄 알아야만 비로소 내가 그래도 액체적인 사유를 하는 거야. 예컨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액체적 사유는요, 과정을 중시하는 사유입니다. 액체적 사유를 발휘하면요, 승리지상주의나 최선지상주의 등과 같이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는, 다시 말해서 승리만이 유의미하지 나머진 다 무의미해 라는 식의 사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액체적 사유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사유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체적 사유에서 액체적 사유로라는 주제를 갖고

0: 풍족한 햇볕과 바닷바람을 품은 거제. 이곳에선 좀 이색적인 맛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햇볕도 약간 쌉쌀하기도 하고.
2: 이 집에 이거 먹으러 온 거예요. 햇볕 메뉴.
0: 고향에서 꿈을 찾은 청년들.
3: 거제도에도 파인애플이 있다는 것을 전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에
4: 안으로 치고 있는 것들은 달라버려.
0: 조금 서툴러도 중요한 건 포마 뼈끼지 않는 마음 아인겨.
5: 저한테 주어진 이 나무들을 잘 키워내고 잘 기르고 안 죽이고.
0: 고향 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노력, 그리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완성된 아주 특별한 거제의 맛. 희망 찾아, 꿈 찾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매력 만점 거제의 청춘을 만나러 버떡 가보입시다. 내륙과 세계의 다리로 연결된 거제시. 오늘 여행의 출발점은 통영과 인접한 거제 서쪽 마을입니다. 이곳에 가면 좀 특별한 식당을 만날 수 있는데요.
6: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0: 예쁜 인테리어보다도 식당은 음식 맛이 1번 아니겠습니까? 프라이팬을 잡은 이분, 양식 요리의 명장이라 하네요. 그 손끝에서 탄생한 먹음직한 요리들, 모양도 맛도 일품인 요리를 만나기 위해 주말이면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선다는데요. 하하, 참말로 맛있겠네요.

0: 식당 문을 열자마자 벌써 인산이네. 맛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짜 그렇게 맛있습니까?
1: 음식도 맛있고 파인애플 단맛이 딱 나오더라고요.
0: 파인애플이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네 음식마다 옆에 놓인 이것 파인애플 맞네요. 맞아요. 이 식당의 특별한 이유가 바로 파인애플이 주인공인 요리를 선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건가요?
2: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거제도에도 파인애플이 있다는 거를 전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 이렇게 매장도 열고 농사도 직접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0: 오호,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거제에서 파인애플이 자란다는 그 사실이요? 38년 전 거제에서 처음 생산을 시작한 파인애플. 온화한 날씨와 풍부한 일조량 덕에 열대 과일이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 파인애플이란 게 저기 다른 지역에는 저기 없는 작물이고 거제에서 진짜 오래 전부터 이렇게 재배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인애플을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파인애플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더 다 좋아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또 파인애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0: 거제에서 파인애플을 생산하는 농가는 모두 다섯 곳. 기요신의 농가는 그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데요. 여기서 연간 3톤가량의 파인애플을 수확하는데 농장인은 기요시 혼자 담당한답니다. 자, 이렇게 키운 거제 파인애플의 특징. 껍질도 심지도 슬슬 썰릴 정도로 과일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3: 지금 잘 익은 거예요?
2: 네, 다 익었습니다. 색깔 보이시죠? 노란 거. 네, 다 익은 겁니다.
0: 거제 파인애플은 지금부터가 수확철. 파인애플 맛을 알아서 그런지 보기만 해도 침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요, 아저씨.
2: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2: 맛있죠?
1: 네.
0: 모종을 심어서 파인애플을 수확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린다는데요. 기호 씨가 파인애플과 연을 맺은 것은 4년 전. 내 고장에서만 나는 작물로 식당을 해볼 욕심에서였답니다.
2: 거제가 너무 좋아서 내려왔습니다. 네.
4: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가요?
2: 우리 고향이란 것도 있지만은 이제 바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바다도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좀 여유로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0: 거제가 고향인 기요신 최근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나 더 벌렸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유리 온실을 손수 지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식당에서 사용할 파인애플만 재배하느라 비닐하우스면 충분했는데요. 관상용으로 심기 시작한 이후 미니 파인애플. 이걸 키우기도 하고 체험학습 형태로 농장도 개방하려고 유리 온실을 만든 것이랍니다.
2: 보시면 이거는 미니 파인애플입니다.
4: 미니 파인애플이요?
2: 네, 예, 보시면 열매가 열려있죠.
4: 네. 예. 지금 이게 다 큰 건가요?
2: 예, 다 자란 겁니다. 다 자랐고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화분용으로 쓰시면 이쁩니다.
0: 내 고장을 자랑하고픈 마음 아마도 그 꿈은 곧 이루어질 겁니다.
2: 드시는 거는 많이 드시지만은 파인애플 어떻게 자라는지는 많이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방용으로 이렇게 오픈시켜 놓으면 일반 분들이 오셔서 파인애플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거제 파인애플을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0: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자, 거제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또 한 곳은요. 거제 관광 1번지로 떠오른 바로 여기 외풀이에 있습니다. 와우,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카페. 여기도 주말이면 줄을 선다고요.
2: 너무 이쁘고.
3: 그러니까.
2: 이거 초코카르데 약간 쌉싸라기도 하고. 유명한 거야.
3: 이 집에
2: 이거 먹으러 온 거예요. 대표 메뉴.
1: 이 음료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
2: 그냥 하나도 안 짜고 그냥 초콜릿 맛이고요. 궁합이 너무 맞아요. 달달하고 짭짤하고 단짠.
4: 아, 단짠.
2: 네. 네, 멸치에다가 초콜릿 이렇게 버무려서 한 것 같아요.
4: 네, 네.
2: 근데 되게 맛있어요.
4: 아, 그래요?
1: 아니, 멸치랑 초콜릿이라고요? 어우, 듣도 보도 못한 조합. 대체 이런 메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건가요? 아, 궁금하네요.
5: 거제가 멸치가 일단 유명하기도 하고 손님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초콜릿에 멸치를 한번 넣어보게 됐습니다.
1: 거제 멸치가 유명한 거야 다들 알지만, 아니 그렇다고 초콜릿에 넣는다는 건 좀, 아니 좀 오묘할 것 같은데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신박한 제품 탄생. 사실 이 카페를 만들게 된 계기가 거제 멸치를 더 알리기 위해서였다죠. 그래서 메뉴 개발에도 엄청 공을 들였답니다.
5: 멸치 아이스크림 튀김 같은 것도 해보고 아이들이 먹는 떡볶 같은 거에 또 멸치를 좀 가미해서 그냥 칼슘이 녹아있는 간식이다.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1: 거제 출신 청년 사장과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이 모여 창업한 카페. 그들의 발칙한 아이디어가 듬뿍 담긴 특별한 커피.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카페도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단 이 카페에 온 손님들의 선택 대부분 멸치 초콜릿 커피네요. 근데 그 맛 정말 궁금한데요. 표정을 보니까 진짜 맛있나 본데요. 대체 어떤 맛이기에 그런지 설명 좀 해주이소 제발.
6: 안 어울릴 것 같아서 호기심에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7: 생소하죠. 멸치에다 초콜릿 단 게.
4: 멸치
7: 괜찮네요. 그런데.
4: 아, 그래요?
1: 요 요상한 카페의 특이점 또 하나. 손님들 시선이 한 곳으로 몰리는데요. 보세요. 사실 이 카페 1층엔 작은 공장이 있답니다.
8: 멸치를 가공하는 시설이에요.
1: 지역에서 생산된 멸치 소비를 촉진하려고 일부러 카페 1층에 차린 멸치 가공 공장. 거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카페 곳곳에 담뿍담뿍 담았습니다.
9: 바다가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좋고 산도 많아서 그리고 조용해요. 일단 조용하기도 해서 좀 약간 힐링이 되는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거제가 좋은 것 같아요.
1: 다음 주인공을 만나러 다시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요. 외포리 옆 한적한 농촌 마을이라 하네요.
10: 아, 날 좋다.
11: 날이 좋으면 뭐 안 와. 봐봐, 또 죽었다.
3: 맛있겠다. 아니 진짜 막걸리 때문에 그런가.
1: 아이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이고 여기가 유자 나무밭이라는데 아니 죄 말라가는 녀석들만 보여. 대체 왜 이렇게 된겨?
4: 그 막걸리는 왜 팔신 거예요?
11: 아니 좋다고 하니까
3: 이제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또 어디서 보니까 이제 발효 이제 우리도 왜 발효된 유산균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나무도 발효된 거 먹으면
11: 나무도
3: 좋겠구나.
11: 사람처럼 좋아하겠거니라고 생각을
3: 나름 유자를 애정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거예요.
11: 그렇지 안으로 치고 있는 것들은 잘라버려야지. 이 바람이 이제 잘 통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나오잖아요.
1: 이제 겨우 귀농 2년차 아직 모든 게 서툴답니다.
4: 유자를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11: 유자가 저희 지역 특산물이거든요. 여기 지역 특산물인데 아무래도 지역 특산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조금 판매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1: 5남매 중 막내지만 장남인 요섭 씨 귀농은요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1: 사실 12살 때 나갔거든요. 예, 도시로 나가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 좀 보고 있기가 네 그래서 고민 한 3년 정도 고민하다가 제 와이프를 설득해서 들어오게 됐죠.
1: 하지만 아내에겐 어쩌면 청천벽력 같은 일. 간호사로 일하던 성현 씨에겐 큰 결심이 필요했다는군요.
3: 어머니께서 많이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4: 아 내려오시는
3: 거? 네네네. 귀농하는 거 이제 힘든 걸 아니까. 근데 제가 또 재미있게 하고 또 여기서 저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할 일들 찾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많이 응원해 주시죠.
12: 어이 끝나자.
13: 네 회장님.
3: 회장님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13: 네.
12: 나무 선보고 있는가 봐.
13: 네.
4: 누구신가요?
13: 아 제가 귀농했을 때 유자의 A부터 Z까지 가르쳐 주신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4: 아, 스승님이세요?
13: 네네.
3: 진짜 아버지.
12: 스승님, 어때요?
14: 그 뭐라고 이야기는 지금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대농을 시킨 거 마찬가지거든요.
13: 아, 네.
14: 나물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동해를 입어가지고.
13: 아, 이게 동해를 입은 거야?
14: 그렇지. 이 영양분이 이제 우회로 공급을 못 해주니까 이 말라본단 말이야.
3: 아. 이렇게 똑같이.
14: 이 잎을 지금 현재 봐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 된 거야. 이 잎은 똑같이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좁고 적다의 말이야. 여기 비교를 해보면은.
1: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건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13: 그래, 예, 쉽지가 않네요 농사가. 농부라는 그 미명하에 보호를 받고 있지만 더 오늘 열심히 배웠으니까 더 잘 키워보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14: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신기술이라든지 지나간 거를 저도 농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전수를 하게 된 거죠.
1: 이렇게 힘든 농사를 시작한 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유자 가공 공장. 여기서 지역 어르신들이 키운 유자를 납품받아 가공하기 시작한 것이죠.
3: 유자는 이제 겨울철에 보통 청으로 많이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안 된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계절 내내 유자를 팔아야 되니까 그냥 예전에 먹던 대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먹을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죠.
1: 유자 원물로는 납품 기간이 너무 짧아 수익이 많지 않은 상황. 이렇게 가공품을 만들면서 마을 수익도 와와 많아지게 됐답니다.
11: 아니 그 편으로 앞쪽으로. 앞쪽 편으로 실어야 돼요.
3: 무겁네.

0: 시골 살던 힘까지 세졌네.
1: 넘어졌네.
0: 올리브 나무예요.
2: 올리브 나무.
0: 네네. 아, 이제 거제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이제 접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유자도 아열대 작물이고, 이제 저희가 신소득 작물로 한번 도전하는 이제 새로운 작물입니다.
3: 하하, 욕심 많은 부부. 아직 유자 농사도 그럭저럭인데 또 일을 벌였구만.
0: 네.
1: 좀 안 되나?
0: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파는 거야.
1: 어, 오케이. 여기. 더 깊숙이 동그랗게 파야 돼?
0: 응.
3: 그래도 손발 하나는 참 잘 맞는 부부.
1: 제 핑크 전용삽도 있고. 이거 제 전용삽이거든요.
2: 아, 그래요?
1: 네, 이거.
2: 일부러 핑크색을 사신
1: 거예요? 네, 이거 동네 청소점에서 보자.
0: 본인이 사달라고 하더라고. 이게 딱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거기 핑크색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하나 남은 거 마지막 다 가져왔어.
1: 내 여태 내 소중한 핑크.
3: 농촌살이의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과연 이 녀석은 씩씩하게 잘 자라줄지 사실 좀 불안한데요.
1: 네? 네.
3: 그래도 부부 사전에 포기란 없대이. 뭘 해도 잘 될 거다 믿는 게 신조입니다이.
1: 네,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해야지. 이게 현실인데 뭐 계속 싫다. 그리고 뭐 되돌릴 수 없는 뭐 과거를 한들 집착한들 뭐가 좋겠어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현실은 저한테 주어진 이 나무들을 잘 키워내고 잘 기르고 안 죽이고 살려내야죠.
0: 많이 힘들어.
3: 이렇게 마음이 착착 맞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답니다.
0: 아, 지렁이는 원래 땅속에 사는 거야. 뭔 생매장이야.
1: 진짜 많이 싸우고, 그래서 이거 가출을 하려고 해도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가출도 못하고 갈 데가 없어서 밭으로 갔어요. 진짜 가서 호미 들고 막 땅 파면서 풀 메면서 으이는 막 이런.
0: 지금은 거.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0: 네. 네.
3: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고향 마을이 마음 아팠던 요섭 씨. 그는 다 같이 잘 사는 마을을 만들고픈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서툰 농부지만 이 나무들이 잘 자라서 울창해지는 날 어디서도 보지 못한 멋진 풍경이 되길 바라기도 하고요.
0: 사실 흔치 않은 작물이잖아요. 보통 뭐 집에서 보는 관상용으로 키우시길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올리브를 이용해서 또 도시에 계신 분들이 이제 거제도에 왔을 때 여기 올리브 밭이 있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적인 그런 농업, 그리고 저희가 액상차를 만드니까 그 차의 원료로도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3: 신은 사람의 계획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도시를 꿈꾸던 청춘이 이렇게 흙에 기대 살 거라곤 어디 상상이나 했을까요?
1: 전망대에 저기 가서 치자. 해를 보면서.
3: 그래도 부부는 지금에 만족하답니다.
4: 뭘 좀 하지 마. 더 이상하시라.
1: 그냥 좋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와서 이제 하루 마무리할 때 이렇게 바다 물멍 할 수 있고.
0: 도시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것들을 예,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
1: 같아요. 파도 치는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다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이 작물들이 커나가는 것도 볼 수 있고.
3: 함께 도전하며 보낸 또 하루가 뜨겁게 저물어갑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꿈꾸는 청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묻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는가 하고요. 그래도 하나 분명한 건요. 고향으로 돌아와 꿈꾸며 보내는 이 하루하루가 무척 행복하다는 그겁니다.
5: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4: 머리를 들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는 머리를 들어도 하늘이 도네 그냥.
5: 그때나 지금이나 다시 똑같다.
6: 완전 전통 음식입니다.
7: 이제 손님들이 먹어보고 아 맛있다고 해주니까 아 맛있는 모양이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유리 어떻게 만들까?
1: 뭘로 만든 거예요?
2: 이건 유리로 만들었지.
3: 유리?
4: 그런데 유리는 뭘로 만들어서 이렇게 투명하게 빛나지?
2: 얘들아, 너희들이 한번 맞춰봐. 왜 그럴까?
3: 얼음도 투명하잖아. 얼음으로 만든 거 아니야?
4: 얼음은 녹잖아.
1: 그럼. 하얀색 점토 같은 걸로 만든 건가?
4: 그건 투명하지 않잖아. 딩동쌤, 유리는 뭐로 만드는 거예요?
2: 반짝반짝 유리는 무엇으로 만들까?
1: 반짝반짝.
2: 지금부터 딩동쌤이 알려줄게.
5: 네.
0: 반짝반짝.
1: 우와, 반짝반짝. 햇빛을 받으니까 더 예쁘게 빛나.
6: 아름답게 빛나는 유리를 만드는 재료는 바로 이거야.
4: 이걸로 유리를 만들어요? 그냥 하얀 돌 같은데.
6: 이건 모래에서 모은 거야. 모래를 자세히 보면 작고 투명한 알갱이들이 있거든.
1: 진짜 투명하다.
6: 이걸 모아 유리의 재료를 만들지. 그리고 이걸 아주 뜨거운 불에

0: 녹여.
1: 녹았다!
0: 녹은 유리로 모양을 만들어서 컵도 만들고 다양한 유리 장식도 만들고.
2: 우와! 예쁜 유리 구두다!
0: 맞아! 구두도 만들 수 있지.
3: 우와! 오래수갈갱이로 유리를 만들다니 정말 신기해.
4: 그치?
1: 진짜 신기해.
5: 어? 어? 별아.
2: 반짝반짝.
5: 별아.
2: 반짝반짝.
5: 이 컵도 유리지?
2: 응,
5: 유리. 우리 다른 유리도 한번 찾아볼까?
2: 어? 아, 유리!
5: 유리!
2: 유리!
5: 오,
2: 유리
5: 찾았어?
2: 찾아!
5: 찾았어?
2: 유리!
5: 어디, 어디,
2: 유리
5: 어디?
2: 유리 찾아!
5: 어디?
2: 유리! 유리!
5: 어, 맞아! 창문도 유리지! 와! 별이 정말 잘 찾는다!
3: 진짜!
6: 어? 그런데 아까 녹은 그 유리로 어떻게 이렇게 멋진 백조를 만들어요?
2: 유리 구두도 만들잖아.
7: 맞아. 막 복잡한 장식품도 만들고.
5: 맞아.
7: 어떻게 만드는 거지?
5: 그건 녹은 유리가 굳기 전에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빨리 만드는 거야.
2: 빨리. 빨리.
3: 우와, 말랑말랑 젤리 같다.
0: 아직 굳기 전이라 말랑말랑한 거야.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게 계속 빙글빙글 돌려주며 모양을 만들지.
7: 어? 굳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6: 그런데 뭐 만드는 거지?
2: 기러기? 새 같은데? 저렇게 금방 멋진 백조를 만들다니 너무 신기해.
7: 별이 백조도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대단한데.
0: 자, 이번엔 또 뭘 만드는 걸까?
6: 어? 나 알겠다. 말이야, 말.
3: 응? 그 말? 어, 그러네.
2: 근데 이번에도 굳기 전에 다 만들 수 있을까?
0: 과연 말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 다 같이 지켜보자.
2: 아직은 흐느적. 뒷다리까지는 만들었고.
3: 우와, 저게 꼬리가 되는구나.
7: 이제 거의 굳은 것 같은데.
2: 아니야, 아직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
3: 우와, 다 만들었다.
6: 유리가 굳기 전에 저걸 다 만들다니.
2: 그것도 진짜 말같이 아주 멋지게.
1: 진짜 진짜 신기해.
5: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6: 아,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
7: 나도. 정말 놀라워. 투명한 유리는 모래로 만드는 거였구나.
1: 아하, 몰랐는데 알았어.
6: 그거구나.
2: 알았어, 알았어.
6: 신기해.
5: 우와, 우리 별이가 또 찾았네.
7: 아, 맞아. 스노우볼도 유리지.
6: 그러네.
5: 반짝반짝 작은 별.
2: 진짜 투명한 유리 안에서 별빛이 내려.
3: 진짜 진짜 예쁘다.
1: 반짝.

0: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1: 발, 손, 손, 발, 손, 발, 손, 발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0: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앞.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In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 있냐?
2: 아, 못 찾았대요. 못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방!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멋진 탑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1: 우와.
2: 우와, 빨대로 만들었네.
0: 응, 빨대.
2: 우와, 나도 같이 할래.
0: 그래,
2: 자.
0: 이제 이것만 다 꽂으면
3: 바꿔라 한글.
0: 이게 뭐야?
2: 벼?
0: 벼?
4: 응? 아니, 왜 유치원에 갈대가 있지?
5: 자.
2: 갈대?
0: 아, 빨대가 갈대로 바뀌었어.
2: 우리는 빨대가 필요해.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응.
0: 한글 용사,
6: 아이야!
3: 어? 이?
7: 야!
3: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빨대가 갈대로 바뀌었어!
0: 빨대! 빨대가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빨대를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저기 좀 봐. 절벽에 한글이 있어.
1: 이 다리를 건너면 돼. 저기가 한글 절벽이야.
0: 가까이 가보자.
1: 천지?
2: 한글 빨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는 다리를 건널 수 없다. 헛! 얇다!
0: 다리 두께가 얇아졌어.
1: 이러다 아래로 떨어지겠어.
0: 천지의 얇다 공격에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얇다에 맞서는단 말은 뭐지?
0: 두껍다. 이제 됐어.
2: 아니, 나의 얇다 공격을 두껍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한글 빨대가 어디 있지? 친구들, 우리 함께 찾아보자.
1: 한글 빨을 찾았어. 이제 한글 대를 찾자. 대는 어디에 있지?
0: 어? 한글 디귿만 남았어. 애는 보이지 않아?

0: 내가 왔어. 한글 빨대를 구하자.
1: 나 한글.
2: 빨대에 대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0: 준비됐어.
2: 합체!
3: 이가 맞나?

지그시 배를 만나 배.

0: 빨대.
1: 저장 완료. 빨대. 흥민정음의 손으로.
2: 빨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예! 빨대. 갈대. 갈대가.

0: 살랑살랑 움직여요. 야! 빨대! 빨대! 기다란 빨대! 오, 빨대! 호호호! 빨대를 꽂아요. 빨대를 빨아요. 아, 시원하다.
1: 한글 빨대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아, 시원하다. 빨대. 윙. 한글 빨대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빨대! 빨대!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비읍이 아를 만나 빠. 빠가 받침 리을을 만나 빨. 디귿이 애를 만나 대. 빨, 대.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빨, 대. 친구들 따라해봐요. 빨, 대. 끝!
1: 빨대에서 첫 소리 뿔을 그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갈대, 늑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빨대에서 첫 소리 뿔을 그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갈대, 늑대.
0: 빨대, 갈대. 훈민이와 정음이가 빨대 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빨대를 갈대로 바꿔라 한글. 빨대가 갈대가 되었어요. 천지가 얇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두껍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빨대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빨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빨대로 놀아요. 훈민정음이 빨대로 놀아요. 훈민정음이 빨대로 놀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토끼, 도끼.
2: 토끼에 넣고 이제 준비 끝! 어, 잠깐만! 응? 간판도 써야지! 아! 자, 난 깜 병 원 짠 여기에 붙이자. 응. 짠 여기는 장난감 병원이에요.
3: 아픈 장난감 어서 오세요.

0: 여기가 바로 장난감 병원인가요?
1: 네.
0: 여기 아픈 토끼가 있어요. 토끼!
1: 어디가 아픈가요?
0: 귀가 아파요.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치료해 드릴게요.
2: 네.
0: 잘 부탁해요.
1: 네.
3: 많이 아팠지.
2: 괜찮아요.

0: 다 됐다. 치료 끝. 토끼야, 이제 안 아프지?
1: 안 아프지.
2: 다행이다.
3: 바꿔라 한글.
4: 이게 뭐야? 이건 도끼잖아. 토끼가 도끼로 바뀌었어.
0: 우리가 토끼를 잘 치료해줬는데.
4: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응.
5: 한글 용사 아이야.
6: 아, 이,
4: 야.
6: 훈민정은 안녕?
0: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토끼가 도끼로 바뀌었어.
4: 토끼, 토끼가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토끼를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뭐지? 어, 조심해!
1: 악당 로봇이었어. 전기가 없어서 멈춘 것 같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0: 어? 여기 좀 봐. 한글 토끼가 있어.
2: 천지?
3: 한글 토끼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악당 로봇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1: 천지, 내 말대로 되진 않아? 이미 전기가 다 떨어졌거든.
3: 끝! 곧다!

0: 어? 어서 충전을 멈춰야 해. 내가 악당 로봇에 관심을 끌게. 그때 충전기를 뽑아.
1: 응. 지금이야. 꼼짝도 안 해. 야용차가 위험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꽃 따위 맞서는 낱말은 뭐지? 빼다!
2: 아니, 나의 꽃다 공격을 빼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3: 한글이 파괴됐어.
0: 토끼에 토만 남았어.
4: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게.
5: 나라
4: 한글.
5: 자.

0: 토끼.
1: 저장 완료. 토끼. 훈민정음의 손으로.
2: 토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많이 아팠지?
1: 그러니까.
0: 아프지 마.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토끼! 토끼! 도끼! 도끼! 야하! 도끼! 도끼!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요! 야압! 슝! 토끼! 토끼! 토끼는 귀가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깡충! 깡충! 토끼가 뛰어가요! 깡충! 깡충!
3: 한글 토끼 먹어야지. 냥. 냠냠.
2: 깡충, 깡충, 깡충, 윙. 한글 토끼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토끼! 토끼! 순서대로 써볼게요. 티읕이 오를 만나 토, 쌍기역이 이를 만나 끼, 토, 끼.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토, 끼. 친구들 따라해봐요. 토, 끼.
3: 토끼에서 첫 소리 트를 드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끼, 도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토끼에서 첫 소리 트를 드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끼, 도끼.
2: 토끼, 도끼. 훈민이와 정음이가 장난감 병원을 열었어요. 토끼를 치료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토끼를 도끼로 바꿔라 한글. 토끼가 도끼가 되었어요. 천지가 꽃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빼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토끼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토끼가 나왔어요. 토끼 귀가 길어요. 토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그거는 엄마.
2: 야, 돌아라.
3: 어? 자. 어서 청소해 볼까? 자. 해야겠네.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
2: 그럼 그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4: 그러게, 처음 듣는 소리인데.
5: 우리 집에 누가 왔나 봐. 내려가 보자.

0: 내가 코 고는 소리였잖아.
1: 엄마가 코 고는 건 처음 봐.
2: 쿵, 쿵. 꼭 천둥 소리 같아.
1: 근데 엄마가 왜 갑자기 코를 고는 거지?
0: 저번에 곰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코를 고는 거래.
3: 우리가 어지럽힌 집을 치우느라 엄마가 많이 피곤했나 봐.
1: 엄마가 자는 동안 청소하는 거 어때? 그럼 엄마도 피곤해하시지 않을 거야.
4: 좋아!
1: 엄마가 깨지 않게 조심해.

0: 되었구나. 엄마는 꿈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하나 봐. 우리 엄마가 깨기 전에 빨리 청소하자.
1: 그래.

0: 엄마도 피곤해하시지 않겠지?
1: 으아, 그런데 왜 이렇게 졸리지?
2: 나도.
3: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 어? 아가들이 여기서 왜 자고 있는 거지?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아가들이 다 치운 거야? 정말 고마워, 얘들아. 잘 자렴.
4: 공블리기 대장 마지.
5: 아깝다. 다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1: 간다.
6: 괜찮아, 마지요.
1: 금방 가서 고 가져올게. 참, 동생들은 잘하는데 왜 나만 못하는 거야? 여기 있다.
7: 괜찮나? 진흙 구슬을 굴리는 중이었는데 이거 미안하게 됐군.
1: 아니에요. 그런데 새똥구리 아저씨, 새똥 구슬이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7: 하하, 그거야 이 쇳덩구리한텐 어려운 일이 아니지. 허허, 이렇게 구슬에 진흙을 묻히면서 굴리면 허허, 금방 커다래지지.
1: 우와, 그럼 혹시 제 공도 크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7: 어허, 공을 크게 만들어달라고?
1: 네, 동생들이랑 공 굴리기 놀이를 했는데 저만 잘 못했거든요. 공이 커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7: 그런 일이 있었구만. 걱정 말라고, 이 쇳덩구리 아저씨가 엄청나게 큰 공을 만들어줄 테니.
1: 예, 고맙습니다.
7: 먼저 공에 진흙을 잔뜩 바르는 거야. 공이 찐득찐득해져서 진흙이 잘 달라붙게.
1: 이렇게요.
7: 좋았어. 이제 공을 언덕 아래로 굴려.
1: 네.
7: 어서 공을 따라가자.
1: 네. 공이 엄청 커졌잖아.
7: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쇳덩구리가 공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헛, 헛.

0: 어때? 마음에 드나?
1: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면 블록도 다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살덩굴이 아저씨.
0: 하하, 뭘 이 정도 가지고. 어디 한번 굴려보라고?
1: 네. 너무 무거워요.
0: 너무 무겁다고? 내가 도와주지. 자, 이렇게. 이럴 수가.
1: 살덩굴이 아저씨.
0: 기다려. 이 살덩굴이가 보이지.
2: 그런데 마주 오빠는 왜 안 오는 거지?
3: 그러게, 아직 공을 못 찾았나?
0: 다들 비켜!
2: 마리아!
3: 마주 오빠! 괜찮아? 이것 좀 봐. 마지 형이 블록을 다 쓰러뜨렸어. 우와, 정말이네.
4: 대단한데, 마지 형.
1: 야하, 내가 해냈다.
0: 직접 공이 돼서 굴러가다니. 마지야말로 최고의 공 굴리기 대장인걸.
3: 맞아. 쇠똥구리 아저씨, 저도 커다란 공 만들어주세요. 저도요.
4: 저도요.
0: 그럼 우리 다 같이 커다란 공을 만들어볼까?
3: 네.

0: 따로 떠나요.
1: 오늘은 달이 유난히 크고 밝구나.
2: 이렇게 우리가 만든 로켓을 타고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3: 맞아!
2: 찾았다! 잡았다! 드디어 달을 낳았다!
4: 공주야!
5: 당장 내 동생 내려줘!
2: 난 달이 아니라 꽁지야. 미안.
6: 달이 아니었구나. 달을 따려다가 그만.
7: 달을 딴다고?
5: 달을 따서 공놀이 하려고.
1: 우와, 재밌겠다.
5: 나도 달 딸래.
7: 나도.
2: 근데 엄마, 달을 딸 수 있어요?
1: 글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까?
5: 자, 그럼 달 따러 출발!

0: 바다의 갈까지! 이야! 야! 가라 기다려! 내가 간다!
1: 어머나! 달님이 아니라 아가들이 잡혔네?
2: 나를 어떻게 따지?
3: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0: 달까지 날아갈 수도 없고.
4: 아! 우리에겐 로켓이 있잖아.
2: 아,
5: 맞아! 그걸 타면 되겠다!
0: 로켓!

0: 용차!
1: 이런 멋진 로켓을 만들다니 너희들 정말 대단해.
2: 이걸 타면 달까지 갈 수 있을 거야.
0: 용차!
1: 어서 출발하자.
3: 잠깐. 달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이걸 써야지. 그럼 달 로켓 출발합니다.

0: 다들 준비됐지?
1: 가이자마라! 엄마!
2: 자, 종이 로켓 달까지 날아갑니다. 모두 꽉 잡으세요.

0: 달나라 여행 어땠어?
1: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2: 아차, 결국 발은 따지 못했네.
3: 맞아.
4: 아,
5: 좋은 생각이 났어. 달 잡았다.
0: 어머, 둘이 잠자리 채안에 달님이 쏙 들어왔구나.
6: 나도 나도.

0: 아직 멀었어요.
1: 눈 뜨면 안 돼.
2: 다 됐다. 보물 어디 어디 있을까요?
0: 내가 제일 먼저 찾아야지. 여기 있나?
3: 찾았다. 우와,
4: 나도.
3: 인형이잖아.
4: 내 건 키리.
0: 질 수 없지. 뭘 그렇게 찾아?
3: 와, 깜짝이야.
0: 놀라긴. 대왕 도토리라도 감춰놓은 거야?
5: 아니야, 보물을 찾는 거야.
3: 보물? 나도 보물 찾을래. 내가 먼저 찾을 거야.
0: 보물?
3: 여기 있나? 보물!
0: 대체 어디 있는 거야?
3: 찾았다! 보물! 야!
0: 진짜다!
3: 안 돼!

0: 딱 붙어버렸잖아.
1: 아야, 왜 안 떨어지는 거야?
0: 너야말로. 보물이다.
1: 뭐? 어디 어디? 좋았어. 내가 먼저 봤어.
2: 먼저 잡으면 그만이지.
1: 보물은 내 거야.
2: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보물을 찾을 수 있어.
1: 우리가 어떻게?
2: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 오, 이거 괜찮은데?
2: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4: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0: 엄마! 어? 우리도 보물 찾았어요!
5: 야옹차! 야옹차! 야옹차!
1: 드디어 떨어졌네?
4: 괜찮니? 끈끈이 주걱 때문에 고생했구나.
3: 끈끈이 주걱이요?
4: 그래, 이게 바로 끈끈이 주걱이란다. 잎사귀 끝에서 끈적끈적한 풀이 나와서 그런 이름이 붙었지.
3: 우와, 그렇구나.
0: 신기해요.
6: 세띠 형아, 근데 무슨 보물 찾았어?
0: 우와, 고기다.
1: 내 보물.
2: 무슨 소리야, 이건 내 보물이지.
1: 일인데.
4: 둘이 같이 찾은 거니까 같이 놀 수 있게 만들어볼까? 자,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우와!

0: 완전 붙어버렸네.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
2: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면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4: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듀 로봇 데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 실비에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 실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뭉뿌리랑 노래해!
2: 나는 양이 매일 쓱쓱싹싹 세수해. 나는 고양이. 나는 고양이.

0: 넌 누구야? 어?
1: 누구긴 나야 나. 내가 진짜 멋쟁이 너희들 말고 너.
2: 응? 아닌데 우리 최고 멋쟁이 맞는데.
1: 그러면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멋지게 노래할 수 있냐오?
0: 해봐.
1: 냐옹 냐옹.
2: 할 수 있지.
0: 야. 시작. 야옹 야옹.
1: 인정 인정. 멋쟁이 인정.
0: 좋아요. 그럼 최고 멋쟁이 고양이들 모두 같이 노래할까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3: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Shh.

Yeah!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걸? 그렇지, 곰마? 혹시 네가 얘들 엄마야? 엄마가 아니라면 아빠? 좋아, 그럼 넌 얘들의 먼친척 삼촌이야. 어때?

오늘 하루

Ha ha ha ha!

98, 99, 이제 100! 와, 이렇게까지 잘 숨다니 정말 대단한걸? 이제 찾는다!

0: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1: 으아씨야!
0: 너 거기 있어?
1: 으아씨야!
0: 어, 또 만났네? 길을 잃은 거야? 아니면 어디 아픈 거야? 어서 일어나! 가서 치료해줄게!

친구를 데려와.

게 바로 너희였구나. 잘했어 얘들아. 정말 최고야. 저 친구들도 태워주는 게

참, 거기 안 서? 이리 오라니까. 수리수리 개굴개굴 꼼짝마. 수리수리 개굴개굴 꼼짝마. 어디가? 거기 서라고. 잡았다. 엄마야. 나타나라, 뿅뿅! 으아! 와, 내가 찾았잖아. 어때, 내 실력? 자, 수리수리 빙글빙글 내게로 와라.

0: 나 마녀라니까. 그래? 난 마사야. 얼른 이거 안 놔. 진짜 꾹꾹 얼려버린다. 에이, 말도 안 돼. 스리스리 오지로지 꾹꾹 얼어라, 꾹꾹. 너도 봤지? 쟤가 우리 곰이야. 쟨 우리 고양이고. 근데 있잖아, 대체 왜 여기로 온 거야?
1: 이게 다 그 책 때문이야. 열려라 개굴개굴. 열려라 개굴. 아니 아니, 방금 잘못 말했어. 열려라 펄럭펄럭인데. 그건 할머니가 아끼던 마법 주문 책이었어. 그걸 돌려드리지 않으면 할머니가 날 개구리로 만들어버리실걸.
0: 우와, 멋지다. 나도 개구리 돼보고 싶어.
1: 뭐? 근데 주문이 뭔지 몰라. 책이 개구리로 변했단 말이야.
0: 아이, 걱정하지 마. 저기 곰마, 책은 어떻게 잡는 거야?

0: 주문 수리수리 쿵쿵 들려라 주문 수리수리 쿵 아우 뭐야 또 개구리잖아
1: 그렇게 하면 안 돼 개구리 주문은 이렇게 푸는 거라고

0: 맞지? 그럼 나 이제 개구리로 만들어줄 수 있지? 응, 그치?
1: 당연하지. 잠깐만.

그럼 당연히 와야지. 아참, 난 피비야. 근데 말이야, 개구리로 변하려면 먼저 헐!

0: 미안해서 어쩌지? 정말 정말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마법 푸는 법을 곧 배울 거라서 말이야. 그럼 너희들 다 풀어줄게.
1: 베이비! 안녕? 나 손에 뭐 들고 있는지 볼래?
0: 얼른 가자! 이빠진 애는 말이야. 전이호정이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거든. 대신 비밀이야. 여긴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신나타 할아버지나? 당겨 건드리지 마! 이분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라고 그냥 여기 조용히 모셔두는 거야. 전유정아, 어서 모습을 드러내라, 뾰로롱!

0: 수 있잖아.
1: 우와! 안 돼! 어린애한테 그런 거 주는 요정이 어딨어?

이게 뭐야?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다 망쳐버렸잖아. 저 신발 멋졌는데 그냥 갈라고 할걸. 다시 원래대로 툭툭툭. 다시 원래대로 툭툭툭. 다시 원래대로 툭툭툭.

0: 지금쯤 멋진 데 가서 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1: 지금 가면 되지. 얼른 곰나 집으로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모여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함께
6: 우리 같이 놀자.
4: 5와 3이 만나면
6: 8이야.
4: 당신 우린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다대 가족!
2: 다대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커피 구조대 구대의 가죽을 구하라. 하늘을 나는 스카이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어, 안 돼. 잠깐만 멈춰. 왜 그러는데 스카이? 어? 이 둥지 저의 건가 봐. 쟤 너무 슬프게 운다.
2: 어쩌지? 반토막이 났네. 도로 붙여서 제자리에 돌려놓자. 나뭇가지가 필요하겠는데.
3: 나뭇가지? 나뭇가지 죽기 좋아.
1: 우리가 고쳐준다 할게. 찍찍찍.
2: 러블, 고마운데 장작을 가져오면 어떡해? 쟤는 작으니까 작은 둥지에 살아야지.
3: 그렇긴 한데 쟤도 궁전처럼 큰 집에 살고 싶을지 어떻게 알아?
4: 어, 날씨가 완전 파도타기 딱이네.
5: 네, 일광욕 하기도 좋고요.
6: 죄송해요. 겁내실 줄 몰랐어요.
5: 누가 겁냈다고 그래? 나 그냥 뭐 아픔했어.
4: 조심해 얘들아. 너무 빵빵해지면 안 돼. 와, 날아가 버리네.
6: 와, 신난다.
4: 저스티나, 줄리우스, 보트 타고 놀기엔 바람이 세니까 다시 끌고 와. 정마, 고마웠잖아. 꽉 잡아, 얘들아. 바람 때문에 잠깐 바다로 왔네. 저기요, 해변에 계신 분들, 우리 좀 도와줘요. 아이구야, 구대인 애가 바다로 떠내려가네. 퍼피 구조대를 불러보자.
7: 정말 잘했어, 얘들아.
1: 쟤 방금 너무 고마워라는데?
8: 마숄, 그러면 말이야, 별 말씀을은 뭐라고 해?
1: 찍! 찍!
7: 네, 마조리 할머니, 바닷가는 어때?